D 다시가 3D랑 같다라는 게 나오고 결과적으로 D와 D다시, 즉두 수열의 공차가 서로 같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다시 대신에 D로 바꿔치기에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상관없다. 그러면 A1-B1에 해당하는 값이 ED가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제 우리 이 계산식에다가 계산 결과만 정리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 합공식 쓰겠습니다. 여기에 3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20. 첫째 항 A1, 마지막 번째 항이 A20인데 두 개를 합치면 2A1 더하기 19D. 빼기 마이너스 4, 2분의 항의 개수 얼마? 총 15개. 첫째 항은 얘가 t가 b에 대한 거니까 b1, 마지막 번째 항은 b1 더하기 14d잖아요. 그러니까 2b1 플러스 14d. 이거 계산한 것이 얼마다? 180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돼 있습니다. 자, 이거 나누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10, 여기에서 나누어서 들어가면 2. 그러면 30, 30? 30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다 나누어서 들어가면 30으로 2A1 더하기 19D.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로 한꺼번에 묶을게요. 2B1 플러스 14D. 그게 우리가 30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6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씩 정리하면은 요거 두 개를 뺄게요. 이 A1-B1에 19D에다가 14D를 뺐으니까 5D. 그게 6이다. 근데 A1-B1에 해당하는 것은 ED다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조건식에서 정리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ED. 그럼 4D랑 5D 더하면은 9D. 9D가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9D는 6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D는 2가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20 빼기 B10이에요. 얘는 A1에다가 19D. D'랑 D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B1 그리고 9D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고 A1 빼기 B1은 2D고요. 그 다음 19D 빼기 9D는 10D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12D가 되니까 3D가 2였던 거에다가 4만 곱해주면 답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4E, 8E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단순 계산으로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3번. 3번이 조금 생각하기 까다로운 문제인데, 로그의 성질들도 들어가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문들만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로그 성질을 써서 얘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로그 SM을 TM으로 나눈 거. 그게 1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6의 n제곱, 요것도 잘 분리를 해야 되죠. 얘가 결과적으로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인데 얘의 약수들을 a1부터 ak라고 할때 sn과 tn을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이 sn은 약수들의 총합이에요. 예, 약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게 사실은 되게 까다로운데 걔는 어떻게 하면 약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냐면 얘를 하나하나씩 다 거듭 제곱의 형태로 뜯어내서 2의 n제곱까지 깔아놓고 곱하기 얘를 1, 3, 3제곱, 땡땡땡땡, 3의 n제곱까지 하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2의 거듭제곱 곱하기 3의 거듭제곱 꼴로 나와서 약수들이 만들어지고 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약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렇게 써두는 거 연습하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등차 수열이 아니고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겠네. 등비 합공식 쓰면 R-1분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첫째 항 어차피 1이죠? 곱하기 R-1분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첫째 항 어차피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TN의 경우도요. 얘는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다 역수로 바꿔주세요. 그럼 얘 또한 동일하게 그 약수분의 역수, 네, 그 약수의 역수들의 총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공비는 이번에는 2분의 1과 3분의 1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 얘 계산해주면 1-R분의 1-R의 N 플러스 1제곱 어차피 첫째 항 1, 그 다음 얘

또 마찬가지로 1-r분의 1-r의 첫째항 어차피 얘 1이니까 항의 개수만큼만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거를 m으로 바꿔서 sm, tm 이렇게 나누는 형태로 쓸 건데요. 얘의 계산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주면 조금 더 편할까 하고 보니까 이게 2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2인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3분의 1이니까 일단 3분의 1의 밑에 분모에 깔렸으니까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줬다고 씁시다. 그럼 3의 전체에다가 1 빼기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1 빼기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제곱. 요렇게 쓴 다음에 얘는 밑에 분모가 현재 2랑 1이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2분의 1을 앞으로 꺼내왔고,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썼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누어 볼게요. Sn 나누기 Tn. 그럼 2분의 1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6분의 1 하나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분자 분모에 2의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남는 게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도 3의 n 플러스 1이 제곱 돼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6의 n 플러스 1 제곱이에요. 그럼 6분의 1 곱하면 당연히 6의 n 제곱이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로그의 값은요, 로그 6의 m 제곱이 뭐보다 10보다 커지는 순간을 찾으라고 했는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m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m 로그 6인데,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주어진 값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78 곱하기 m이 10보다 커지게 되는 m의 뭐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저 값이 얼마 나오냐면 12. 얼마 얼마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 m의 최소값은 정답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문제 3번까지 쭉 여러분들하고 다뤄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롭게 배우는 합의 공식,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네시마차순 특강 인류화 사상 13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13강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시마차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수능 특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말 정말 매시간 정말 압축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시간 안 중요한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23강은요. 또 그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또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반드시 내 것으로 가져가야 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사회계약론과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늘 그래온 것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딱 집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국가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 굉장히 다양하겠지, 얘들아? 대표적으로 동양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유교의 국가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교 그동안 많이 공부했었으니까 한번 그 내용들 떠올려 보면서, 유학사상가들은 국가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국가라고 하는 말 속에 유교의 국가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 자, 국가의 그 가. 요 가가요. 그렇지, 얘들아? 아는 친구들 있구나. 맞아. 가족 할때그 가야. 그러니까 가정 할때그 가, 집 가를 쓴다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왜 가정, 가족을 뜻하는 가라고 하는, 그렇지, 이런 어휘가 들어가게 된 걸까? 그만큼, 유학사상가들은 국가를 무엇의 질서? 그렇죠.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로 보았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그렇지,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은 군주를 따라야 하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군주는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유교에서는요, 국가의 통치의 근본은 그렇죠,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본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런 민본주의 사상의 근거에서 국가 역할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는요,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군주는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위민 정치를 펼쳐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우리가 이제 공자 이후에 맹자 이후에 순자까지 계속 유학사상가들을 공부하면서 이미 다 배웠던 것처럼 유학사상가들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 법이나 형벌보다는 무엇에 따라 옳지, 덕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덕치 사상을 펼쳐 나가죠. 물론 덕치는 공자가 가장 처음 이야기했지만 공자만의 사상은 아닙니다. 유교의 근본 베이스야. 따라서 맹자도 이런 덕치를 바탕으로 왕도정치를 이야기했고요. 순자도 덕치를 바탕으로 예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는요, 따라서 국가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덕치를 이야기하죠. 자, 군주가 통치자가 즉 덕으로서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 때, 교화할 때 백성들도 아, 덕을 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덕치의 실현을 위해서 조합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맹자는 기억하지 않더라. 맹자는 백성들의 무엇을, 그렇죠, 산을 보장해 줌으로써 백성들의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항산의 보장, 즉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도덕 공동체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것들 정리해 볼수 있어요. 자, 유교의 국가관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상가, 우리 아까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맹자입니다. 자, 맹자는 그런데 만약 군주가 이러한 군주다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통치의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고, 그런 군주는 군주답지 않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다? 그렇죠, 교체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래요, 아주 잘했어. 역성혁명 사상을 인정했습니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는데,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그는 이미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 군주의 성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군주를 추대해서라도 그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양의 전통적인 국가관으로서 유교의 국가관을 보았다면, 그리고 서양의, 그렇죠, 고대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아주아주 아주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저는 몰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그렇게 중시했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이번 시간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무엇, 그렇죠, 본성에 의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자연 발생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거야. 왜?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속에 사회적인 본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가족을 형성하고요,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점점 공동체를 확장시켜 가다가 가장 최고의 공동체인 국가까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국가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후에 공부할 사회계약론자들,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아니야, 국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만들어낸 산물이야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발생설과 대조되는 면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국가라고 하는 건 구성원의 어떤 삶, 좋아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야, 좋아, 최고의 공동체다라고까지 하면서 국가를 진하게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너무너무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건, 아, 인간다운 삶, 한마디로 행복한 삶, 한마디로 도덕적인 삶, 한마디로 훌륭한 삶, 한마디로 좋은 삶,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이야, 가장 최고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도덕적 능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로서 가장 최고의 공동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이 많겠다. 국가의 역할은요, 시민이 어떤 삶, 좋아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억나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 행복은 최고의 선이잖아. 그런데 이런 최고선인 행복은 무엇이었어? 기억나니? 그래,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죠? 이런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인 이런 행복한 삶을 시민들이 살수 있도록 누가? 그렇지, 국가가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서 그런 영혼의 탁월성인 덕을 발휘해서 행복을 쌓을 수 있도록 무엇이

누가, 그렇지, 국가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 이런 영혼의 탁월성인 덕을 발휘하려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국가 역할이 필요하고 반드시 어때 정치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정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정말 정말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완전하게 가져가 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시민이 영혼의 탁월성, 즉 덕을 발휘하도록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면서 인간은 오직 국가 속에서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도덕적인 삶,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기억해 두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를 최고의 공동체로 보았다는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가 공화주의자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았나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이요, 이제 공화주의 하면 좀 낯설 거야. 그치?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면 그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의 어원 자체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의 것, 공공의 것, 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공화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우선 공화주의란 말 처음 들어봐요. 이런 친구들도 괜찮아. 쫄지 마. 천천히 생각해보자.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국가. 그런 국가는 무슨 국일까? 무슨 국일까? 그래, 그걸 공화국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그렇지, 국가가.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야. 그렇지. 시민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공화주의의 국가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국가라는 건 무엇이냐? 국가는 공동선에 합의하고 그 공동선을 구현하는 시민들이 모인 공동체야. 자, 시민들이 왜 모였어? 그래,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야. 공동선은 무슨 의미야? 그렇죠. 공동에게 좋은 것. 공동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 이런 걸 공동선이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개인한테 좋은 걸 뭐라고 불러? 개인선. 그렇지? 개인선과 대비되는 말로서 우리는 공동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공화주의자들은 모두의 것, 공공의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국가를 정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즉,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인 공화국은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공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 모두의 것이겠죠? 그럼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되네. 국가 역할은 결국은 무엇을 실현하는 거야? 그래,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야. 따라서 국가는 이렇게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성원이, 즉 시민들이 시민적인 덕성을 기르도록 돕고요. 공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무한반복, 이거는 완전하게 가져가야 돼.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가 시민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민 모두의 것인 공화국, 즉 국가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을 잘 지키는 이러한 시민적인 덕성을 갖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공화주의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악, 가장 인정할 수 없는 악은 무엇일까? 그래, 아주 소수,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과 같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겠죠.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극도로 무엇했다? 경계하고 비판했습니다. 자, 공화주의에서는요, 이렇게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할 때 국가는 이미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 왜? 그렇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가는 시민 모두의 것. 공공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준법, 법을 잘 지키며 정치에 잘 참여할 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정치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적인 덕성을 기르는 것에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한 명의 사상가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얘들아, 마르크스는 우리가 이상사회 공부할 때 이미 공산사회를 꿈꿨던 사람이라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기억나니 얘들아, 국가에 대해서 애시당초 전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국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든.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 국가는 무엇이냐? 오로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국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자, 마르크스가 보면 국가는 무엇이야? 결국 지배 계급이 누구를, 그렇죠,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목적으로 만든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국 국가가, 그렇죠, 이상적인 사회인 공산사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 국가는 소멸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는요,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배계급의 수단으로, 즉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말이야. 아, 국가는 결국 누가, 그렇죠, 지배계급이 누구를, 그렇죠,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누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렇죠, 지배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국가가 지배 계급인 어떤 계급, 그렇죠, 자본가 계급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국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 이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 지금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역사가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역사 발전 5단계설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원시 공산제 사회를 지나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리고 그렇죠, 자본주의를 지나서 궁극적으로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 도래할 것이다. 이 다섯 개의 단계로 역사는 필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이런 자신의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대한 그런 입장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마르크스가 꿈꾸는 이상사회인 무슨 사회가 되면 옳지, 공산사회가 되면 무엇조차, 그렇죠, 국가조차 어떻게 될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기억나니?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였잖아. 무엇이 없었지? 첫 번째, 그렇죠, 사적 소유 철폐. 사적 소유가 완전히 사라지죠? 사적 소유가 철폐돼요. 얘들아, 사적 소유, 즉 사유가 사라지면요,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렇죠, 계급 자체도 사라지게 돼. 얘들아, 이렇게 계급 자체가 사라지면, 지금 방금 공부한 것처럼 이런 계급 착취의 수단에 불과했던 무엇도, 그렇죠,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산사회는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야. 무엇이 없다고? 그렇죠, 첫 번째는 좋습니다. 사적 소유, 두 번째는, 그렇죠, 계급, 세 번째는 계급 착취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완전하게 소멸하게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 마르크스는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서 결국은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하고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도래하기 위해서는요, 프롤레타리아, 즉 피지배 계급인 노동자들, 이 노동자의 폭력적인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했어요. 이런 노동자들의 폭력 혁명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쳐서 일정한 시간의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가 도래하게 되고요. 이렇게 공산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계급과 국가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죠. 자, 마르크스는 국가가 소멸한 이후에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무엇할 것이다?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라고 하는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출제하실 때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체 이렇게 줄여서 출제하시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사실, 마르크스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계급 착취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가 도래하면 국가는 소멸할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해야 하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비교입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오늘 민주주의를 구성하게 된, 형성하게 된, 발전시키게 된 중요한 두 개의 뿌리, 두 개의 토대라고 평가받는 사상이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랑 가볍게 한번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사상으로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 즉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권리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로우시는 권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어원을 갖고 있다고 했어? 모두의 것, 공공의 것,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공화주의는 공적인 일, 특별히 이런 공동선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덕성이 필요했죠? 공적인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면서 법을 지키는 이런 시민적인 덕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자유주의랑 공화주의를 비교할 때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이 자유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자유주의에서도 공화주의에서도 자유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각각이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자유의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그 성격을 잘 정리해 두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도 쫄지마 정신을 바탕으로 천천히 볼게요. 자, 먼저 자유주의입니다. 자, 벌린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사상가는요, 자유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로 구분했어요. 얘들아,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지배로서의 자유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한데 공부를 하고 싶거든? 국가야, 그러니까 나 공부할 수 있게 나좀 도와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자유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국가야, 나좀 간섭하지 마. 국가야, 나좀 방해하지 마. 다른 타인들이 나의 사생활에 방해하는 거나 싫어. 이렇게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방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불러요. 그런데 벌리는 이두 가지의 자유 중에서 어떤 자유가, 그렇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적극적 자유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벌리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야? 간섭받지 않을 자유, 즉 간섭이 없는 상태,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섭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 이러한 소극적인 자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의 자유라고 정리해 두셔도 되겠네요. 말 그대로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 그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프라이버시, 그러한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는 실현되고요.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중시해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사뭇 달랐습니다. 베티, 비롤리 이런 현대의 공화주의자들은 이런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만 가지고 오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어 라고 지적하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어. 엥? 선생님, 불간섭이나 비지배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야. 완전 달라. 얘들아, 생각해보자. 어떤 노예가 굉장히 자비로운 인자한 주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주인은 너무나 관대해서 노예의 프라이버시에 간섭하지 않아. 노예의 사적 영역을 보장해줘. 얘들아, 아무리 그렇게 노예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주인으로부터 보장받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노예는 여전히 노예이지. 왜냐하면 주인이 야, 일로 와. 그럼 와야 되고요. 야, 절로 가. 그럼 가야 되잖아. 자,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간섭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거야. 그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주인의 자의적인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는 노예인 거야. 자,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자유는 뭐냐? 타인의 제멋대로의 지배, 즉 타인으로부터 자의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공화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야? 그렇죠. 자의적인 지배, 자의적인 간섭, 이런 건 제일 싫어하잖아. 국가를 이야기할 때도 기억나니? 공화주의자들이 가장 용납할 수 없었던 건 무엇이었어? 특정한 소수가 국가를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그렇죠, 좌지우지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공화주의자들은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 그렇죠, 자의적이지 않은 지배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법에 의한 지배잖아.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간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 복종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권리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두가 다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의 성격이 사뭇 달랐어요. 자, 자유주의자들은 권리를 이야기할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즉 인간으로서 하늘이 부여한,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타고나는 선천적인 권리인 자유권, 죄송해요, 자유권을 포함한 자연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권은

함께 역경을 딛고 수립해 간그 공화국, 그 공화국에 대한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아,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후천적인 권리구나.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선이 우선한다. 개개인의 개인선이 모여서 그것이 공동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라봐요. 반면에 공화주의자들은, 아, 기억하지, 얘들아? 공화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다라고 보잖아요. 그만큼 공동선을 더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랑 공화주의가 둘다다 긍정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긍정하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에서 법치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디까지나 중립. 자, 이게 좋은지는 국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국가는 어디까지나 딱 중립이야. 중립을 지키면서 법과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요. 자, 공화주의자들은 법치 굉장히 중시했지. 왜냐하면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비지배로서의 자유, 즉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타인이 제멋대로 지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는 반드시 필요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와 그로 인한 타인의 타락,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치가 필요하다라고 공화주의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이런 법치를 통해서 시민적인 덕성과 법 앞에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아,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치를 공화주의자들은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었어요. 자, 관용에 대해서도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자유주의는 당연히 타인이나 집단,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관용 당연히 인정하겠죠. 단, 얘들아, 모든 걸다 관용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 취향이 어떤, 그렇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관용, 무제한적인 관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제한적인 자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로워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관용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용은 개인의 삶과 신념, 그가 누리는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공화주의자들 역시요, 다양한 시민들의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마지막 비교이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애국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애국심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애국심을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나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난 동의해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애국심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자. 헌법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개개인의 권리, 개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아,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그 헌법에 대해서 동의해 정도의, 애국심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헌법적 애국심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국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존중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애국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합니다. 왜? 그래, 이걸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잖아. 아, 어떤 것들이 침해받을 수 있어. 그래,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이런 것들이, 아,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 어디까지나 헌법적 애국심 차원에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공화주의자들의 애국심은 보다 더 뜨겁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인 사랑, 시민의 기본적인 덕성이자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다, 책무다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조국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야. 선생님, 왜 앞에 인위가 붙었어요? 자, 보라쌤이 태어났더니 A라고 하는 나라의 B라고 하는 민족 소속이야. 그럼 보라는 무조건 A라고 하는 국가를 무조건 사랑하고 B라고 하는 민족을 무조건 사랑해야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민족주의적인 애국심은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그냥 이민족이야. 그럼 무조건 그 민족, 그 국가를 사랑해? 그거 아닙니다. 자,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심은 어떤 공동체야? 그래서 내가 동료 시민들과 연대해서 역경을 다 헤쳐나가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함께 만들어간 그 공화국, 그 조국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진 열정이기 때문에, 아, 이건 인위적인 열정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애국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국가여야 돼? 그래, 구성원들 간에 넌 주인, 나는 종, 이런 주종적인 지배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공화주의자들은 자의적인 지배, 자의적인 간섭을 제일 싫어하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의적인 간섭이나 지배가 허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종적인 지배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애국이 참된 애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사회계약론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건 아니겠지? 그래, 너무 잘하고 있어. 압축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선생님 만나고 있을 때 시간 여유가 있게 만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당장 시험이 며칠 안 남고 만나는 친구들도 많잖아?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쏟아붓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오늘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사회계약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계약론을 홉스, 로크, 루소를 배워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사회계약론이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자, 기본적으로 사회, 즉, 국가가 시민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한 입장을 우리는 사회계약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국가, 즉, 사회는 누가 좋아요? 시민이 누구의? 그렇지,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무엇받고자? 보장받고자. 아, 계약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요.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확립의 사상적 토대가 돼. 그래서 앞서서 공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공부하는 사회계약론도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국가라고 하는 것,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 역할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정당한 국가냐, 그렇지 않은 국가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죠. 자, 홉스, 로크, 루소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배워볼 텐데 그 중에서 로크라고 하는 사회계약론자는요, 특별히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꾸로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친다면 시민들은 정치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강조했어요. 아, 로크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저항권을 인정했구나. 이런 부분이 맹자의 역성혁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으로 내신 시험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한번 홉스, 로크, 루소 이제 차례대로 사회계약론 사상가들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홉스입니다. 홉스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국가가 아직 성립하기 전인 자연 상태, 즉 아직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그 이전의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쟁 상태인 투쟁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상황, 즉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는요, 이것이 정의, 이건 부정의라고 하는 걸 구분해 줄수 있는 공통의 기준 자체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나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는요, 이건 나만의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 즉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그냥 말 그대로 전쟁 상태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부정의한 전쟁 상태,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야. 정의랑 부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전쟁 상태,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자연 상태다라고 홉스는 규정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요, 자기 보존을 보장받기가 어렵잖아. 따라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했다라고 제시하죠. 이렇게 탄생한 국가는요, 절대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주가 통치하는 무슨 국가여야 한다? 그렇죠. 절대 군주제 국가여야 한다라고 홉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잘 아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홉스는 사용했죠. 아주 바다 괴물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요,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이런 절대 군주가 주권도 갖고 있고요.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도 갖고 있고요. 또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권까지 모두 우리 다 갖고 있는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죠. 중요한 부분들 몇개 한번 정리해보자. 홉스가 이야기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랑 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또 하나. 그렇지. 소유권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권, 입법권, 집행권 모두가 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인 군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반면에 홉스보다 조금 더 후대의 인물이었던 로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로크는 자연 상태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일단 자연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물론 얘들아, 앞서서 홉스도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떤 자연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홉스가 말하는 자연법은 어디까지나 이성의 조언. 너 이렇게 하면 자기 보존하기 어려우니까 계약 맺어서 사회 만드는 거 어때? 국가 만드는 거 어때? 정도로 우리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이성의 목소리. 이런 걸 홉스는 자연법이다라고 규정했는데요. 반면에 로크 같은 경우는 이 자연법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권리, 자연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평화로울 수 있어. 그런데 얘들 앞에 세 글자 뭐가 붙었다? 비교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거 왜 이런 수식어가 붙었을까? 잘 봐봐. 선생님 앞서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로크는 이런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당연히 뭘 갖고 있어? 자연적으로 타고난 자연권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자연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어려운 말로 자연법의 집행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인 자연법의 집행권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각자가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연법을 막 집행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평화는, 아, 어디까지나 위태위태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무엇을? 좋아요. 재산을 확실하게 보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을 맺어서, 그렇죠. 계약을 맺어서 무엇을, 좋아요.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눈 반짝반짝 했어. 보라쌤이 왜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잔뜩 쳤지? 삐뽀, 삐뽀. 아하, 잘 봐. 앞서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어때? 소유권, 이건 나만의 것이야 라고 하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은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지만, 지금 공부하는 누구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야? 로크 생각은 달랐다는 거야.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자연권을 갖고 있는데, 그 자연권 안에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가 들어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재산에 대한 권리다. 그런 의미에서, 아, 로크는 이 재산권을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 재산권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겠구나라고 하는 거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한 국가에서 잘 보자.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자, 주권은 시민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로크는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한다? 입법부, 즉 의회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집행권, 즉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집행권은 군주가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앞서서 홉스랑 이런 부분도 잘 구별이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입법권을 입법부, 즉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았구나. 시민 전체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입법부, 즉 의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로크는요,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누어서 분립시켜야 한다라고 보았고요. 이 중에서도 입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로크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는 최고의 권력은 입법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입법권을 강조했고요. 그 입법권은 입법부 의회가 가져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로크는 기본적으로 사회계약 론자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로크는 어떤 권리를 중시했다고? 그렇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재산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자,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때? 시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좋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 시민들의 정치적인 저항권을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죄송해요. 로크죠? 로크는 입법권을 강조했는데, 이 입법권을 입법부가, 그치?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입법부가 입법권을 갖게 된건 어떻게 갖게 된 거야? 그렇죠. 시민들이 믿고 맡겼기 때문이죠. 즉, 시민들이 신탁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입법권을 가지게 된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입법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믿고 맡겨진 권력, 즉 신탁된 권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법부가 그 믿음에 반해서 행동하면, 즉
시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면 시민들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 즉 무엇할 수 있다? 좋아요.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크의 사회계약론 사상에서는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치주의가 잘 드러나 있고요. 입법권과 집행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도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네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상가 바로 루소입니다. 자, 루소는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앞서 살펴본 홉스나 로크는 영국의 사회계약론을 대표하고 있고요. 지금 공부할 루소는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인데요.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소는 인간에 대해서 좀 따뜻한 시각,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따라서 루소는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인 자연 상태,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다. 퍼펙트한, 완벽한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했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점 사회 상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의 발생과 함께 사람들은 불평등과 예속의 사슬에 묶이게 되었다라고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인해서 자연 상태의 평화가 깨지게 됐다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루소는요, 그런 불평등과 예속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들고 다시 한번 시민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루소가 이야기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계약이었어. 어떤 계약이었냐면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다 맡김으로써 개인과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었습니다. 쌤, 잠깐만요. 지금 일반 의지라는 말이 은근슬쩍 나왔네요. 맞아. 너무 중요해. 다시 해볼까? 루소가 생각하는 사회계약은 되게 독특한 형태의 사회계약이라고 했죠? 일반 의지의 감독 아래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다 맡기기로 함으로써 개인과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형태의 계약이야. 이런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은 시민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지가 뭔데요, 쌤? 일반 의지는 뭐냐면 얘들아, 공동선을 추구하는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거야. 그러니까 일반 의지 안에는 자신의 사익만 추구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고요. 오로지 이런 공동선, 그렇죠?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것,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맺어진 국가는 어떤 국가냐? 주권도 시민이 가지고 있고요. 입법권도 시민 전체가 갖고 있어. 아,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홉스는 입법권을 절대군주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로크는 입법권은 시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루소는 입법권도 시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집행권은 정부, 즉 집행부가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러한 루소가 생각하는 국가는 어때? 아, 시민들이 주권과 입법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시민 스스로가 주권자이고요. 또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어때? 이런 자연 상태에 상응하는 어때? 그런 시민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결국은 이렇게 형성된 국가 속에서는요, 우리가 일반 의지에 대해서 복종하는 건데,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복종이야. 왜냐하면 일반 의지 속에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나 자신의 의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복종. 따라서 여전히 사람들은 시민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루소가 이야기하는 국가는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으로서 주권은 엄연히 누구에게 있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권도요, 결국 일반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양도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요. 또 대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아,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 없고 한게더 무엇될 수도 없다. 주권 자체는 나누어질 수도 없다, 분할될 수도 없다, 양도될 수 없고, 대표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루소는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요, 우리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시간의 제약 때문에 두 문항 정도 풀어보지만,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모든 문항들 꼼꼼하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144페이지 5번 문항 보겠습니다. 권력의 목적과 척도는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을 때 사회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위정자에게 있을 때에도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소유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다. 아, 얘들아,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 재산권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이런 권력을 다른 사람의 수중에 함부로 넘겨주려고 해서 사회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면 언제든지 믿고 맡긴 그 신탁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부에게 믿고 맡겼던 그 입법권을 빼앗기게 되고 권력은 다시 인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입법부한테 시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그렇죠? 잘 보장해달라고 입법부에게 입법권을 믿고 맡겼는데 입법부가 그런 신탁을 위반하면 다시 그런 입법부에게 믿고 맡겨졌던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 시민의 정치적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잖아. 계속해서 누구라는 거할수 있지? 얘들아, 그렇지, 나와야지. 로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로크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위배된다. 그치, 얘들아. 자,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거, 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제한하는 건 당연히 사회계약의 목적에 위반되죠. 어디까지나 어때? 생명과 안전 보장 외에도 자유도 보장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로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입법부에 대한 저항은 최고 권력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목적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아니지, 얘들아. 입법부에 대한 저항이 정당화될 때가 있지. 언제? 그래, 사회계약의 목적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오히려 입법부가 더 보장해주진 못할 망정, 그것을, 그렇죠, 위태롭게 위협할 때는요, 당연히 입법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얘들아. 자, 기본적으로요, 로크는요. 아무리 계약을 맺어도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재산권. 이런 거, 소유권, 이런 그 자체는요, 양도할 수는 없는 권리다. 이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자연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양도 불가능한 자연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요런 선지 굉장히 어려운 선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가져가시면 변별력 있는 문제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맞아요. 아까 기억나니? 로크는요,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권력 분립을 얘기하죠. 특별히 입법부와 집행부로 권력을 분립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는 무엇이야? 그렇죠. 권력의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그렇죠.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더잘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립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답입니다. 법이 개인들의 선택에 가하는 속박은 특정 개인이 타인들에게 자의적으로 가하는 속박과는 다른 것이다. 자, 특정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멋대로 가하는 속박과 법이 개인들의 선택에 가하는 속박은 다르대. 그러니까 법에 의한 간섭, 법에 의한 지배는 괜찮다는 거야. 왜? 법은요, 자의적이지 않은 그런 지배를 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간섭을 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자는 법에 대한 복종이며 후자는 타인에 대한 예속이다. 법의 지배가 개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명령으로서의 법이 개인들을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 오히려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뭘 싫어하는 거야? 그렇죠. 타인이 제멋대로 지배하는 것. 그런 자의적인 지배를 싫어하면서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공화주 입장이네. 이 정도 여러분 캐치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개인 행복은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한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
할 것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또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야. 강제를 가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다만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어때? 간섭이 있으면 이것은 자유

에 대한 침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시민의 자유는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후천적인 권리이다. 네, 우리 공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후천적인 권리, 시민적 자유 맞습니다. 다수의 동의에 기반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얘들아, 우리 벌린 것 같은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아무리 다수의 동의에 기반한 국가의 강제력 행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때? 개인의 간섭받지 않을 그런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아니, 쟤들아.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만약에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악 금지의 원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 그건 아니지, 얘들아. 갑과을 둘 다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모두가 다 법치. 법에 의한 간섭,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지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얘들아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 다시 한번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도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 가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쓰는 기출의미래 5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을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뭘까? 오늘의 이야기는 나를 인정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내가 만약에 그걸 풀지 못했어. 그러면 아 기분 나빠 이러면서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아 나는 현재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개념 공부를 분명히 했지만 지금 이 정도의 문제는 풀리지 않은 상황이구나. 나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이 단계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냐면은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을 때 딱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문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안 풀리다가 만약에 해설지를 봤어. 근데 사실 그 해설지에서 내가 배우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배웠던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나는 분명히 이걸 풀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제 당연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도 내 힘으로 풀리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딱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경험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무 낙담하지 말고 나의 현 상황을 인정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58번입니다. 한번 보시면 A가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fx가 지금 이렇게 생겨있는 상황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1 더하기 h3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저 지금 이거

귀엽지 않나요? 아, 코디 선생님이 이제 이걸 바꿔주셨는데, 딱 보여가지고. 자, 어쨌든. GX가 3차 함수고,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번 조건을 한번 보시면, X가 1이 아니고 A가 아닐 때 HX에 대한 정보는 알려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1이 아니고 A가 아닐 때만 알려줬을까? H1은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H1을 구하는 방법은 1을 여기다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극한 값으로 구해보자. 그쵸? 요렇게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 근처에서는 가번 조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hx 대신에 fx분의 gx로 바꿔넣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1을 살짝 대입을 해보시면, 1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위의 식을 따라가야 되겠죠, fx는? 이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일 거니까 1 근처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니까 딱 0이에요. 아, F1은 0이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이 값이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자주 쓰이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G1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찾아냈어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HA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HA도 마찬가지로 A는 가번 때문에 직접 대입할 수 없지만 A에서의 극한값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이때는 fx분의 gx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아, 요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근데 A가 요 문제에서 2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A 근처에서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이번에도 이 아래식을 따라갈 수가 있을 거고, A가 2보다 크니까 A 정말 근처의 값들도 2보다 크겠죠. A 정말 정말 가까운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래 함수를 따라가면 되고, F 자리에 A를 살짝 넣어보시면, FA는 0이에요. 그럼 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GA가 0이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요렇게 우리가 가번 조건에서 X가 1이 아니고 A가 아닐 때 알려줬지만, 이제 HX가 연속이라는 걸 통해서 H1과 HA를 이렇게 극한값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생각해 볼수 있느냐? fx라는 함수식을 잘 보시면 2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hx의 2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hx라는 함수가 fx분의 gx인데 저 fx라는 함수식 자체가 2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져. 그러면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갈때 hx 요거랑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갈때 hx 요두 값이 존재하면서 똑같아야 될 텐데 이제 hx는 어쨌든 이제 x가 1과 a가 아닐 때는 항상 fx분의 gx라 그랬으니까 여기 자리에 fx분의 gx 요렇게 바꿔 넣어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쵸. 어차피 우리는 이 근처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가번 조건의 함수를 활용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올 때는 fx가 이제 아래식을 따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분의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분의 gx. 요렇게 생겨야 되고요. 잘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분의 gx.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올 때는 fx가 이제 위의 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gx. 아, 요렇게 돼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분모는 2를 살짝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될 거고, 분자는

G2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2를 살짝 넣어 보시면 4 빼기 8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G2가 돼요. 그쵸? 근데 HX는 연속이라 그랬기 때문에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아래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a분의 g2가 마이너스 1분의 g2와 같다. 그쵸? 근데 이두 값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모가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1. 이러면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을 거예요. 또는 이 값이 다르더라도 이게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G2 자체가 그냥 0인 경우.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A 값이 2분의 3이 나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아,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따라서 G2가 0이구나 라는 조건을 또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G1은 0, GA는 0, GE는 0.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알아냈는데, GX는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GX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A. 정확히 이렇게 생긴 친구구나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문제에서 H1과 HA가 또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H1을 우리 계산해 보러 갑시다. H1은 X가 1로 갈때 FX분의 GX인데, 자, 우리 이제 FX 자리에도 함수식을 넣을 수가 있고, GX 자리에도 함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FX 자리에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니까, 이제 위의 식을 따라갈 거라서,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제가 인수분해까지 바로 해서 적어줬습니다, fx를. 그다음에 gx 자리에는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x 빼기 1 약분한 다음에 1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 빼기 a. 아, 요게 바로 h1이구나. 자, 그다음에 h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인데, 요때 우리가 fx는 아래 식을 따라갈 거라서, 이번에도 제가 인수분해해서 바로 써보면, 마이너스 x 곱하기 x 빼기 a분의 gx. 자,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 빼기 a 약분이 되니까, 이 다음에 이제 a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a 빼기 1 곱하기 a 빼기 2. 요게 바로 HA가 됩니다. 근데 요두 값이 같대.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풀어주면 되겠죠? 요거 우리 간단히 정리해서 아래다 써보면 2분의 1 빼기 A. 요거랑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요거 요거.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1 곱하기 A 빼기 2.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가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1 빼기 A는 절대로 0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만큼이랑 약분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약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2분의 1이 a분의 a 빼기 2인 거니까, a가 2a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던 a가 얼마가 되는 걸까요? a가 4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던 a가 4였구나.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H1 더하기 H3만 구해주면 되는데, H1은 우리 요값 구하라는 소리니까 요값 우리 실제로 구해주시면 A 자리에 4를 대입해보자. 그럼 얼마가 되죠? 2분의 마이너스 3인가요? 요게 바로 H1이 되는 것이고, H3은 또 어디서 구해야 될까? H3. 자, H3 자리가 없는 관계로 요걸 살짝 지워볼게요. A가 3입니다. A가 4. 자, A가 4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H3을 구해 봅시다. A가 4, 제가 여기다 살짝 써 놓을게요. H3. H3은 가번 조건에다가 3을 대입해도

써도 되겠다. F3분의 G3. 자, 그럼 H3은 얼마일까? 3을 그 아래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A 분의 G3은 여기다가 3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3 대입해 보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3 빼기 A. 자, 여기다가 A 자리에 4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 자리에 4 대입해 주시면 분모는 3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결국에 H1인 마이너스 2분의 3과 H3인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주면 이 문제의 답이다라는 거고요. 요거 통분해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1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함수 값을 구할 때그 값을 정확히 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극한 값을 통해서 구하는 거. 그다음에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인 58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 조건을 통해서 H1과 H2를 극한값으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fx 자체가 함수식이 2를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2에서도 hx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58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59번입니다. 자, 59번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59번.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사점도 있어야 돼. 자, 사점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번. fx분의 x는 1과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자, 불연속이라는 게 뭘까? 왜 불연속일까? f1이 1을 살짝 넣어봤을 때 분모가 0이어야지 불연속입니다. 자, 만약에 f1이 0이 아니라면 함수 값이나 극한 값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면서. 지금 이 2차 함수도 연속이고, x도 연속 함수잖아요. 연속인 함수잖아요. 그러면 나눠도 연속이란 말이죠. 다만 나눌 때는 주의할 점이 0이 아닐 때만 연속이에요. 근데 뭔가 나눴을 때 불연속이라는 정보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나눴을 때 분모가 0이었구나. 딱 이때. 1과 2일 때 분모가 0이어서 불연속이 된 거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0이 아니면, 이제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랑 나눠도 여전히 연속이에요. 근데 0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분모가. 아, 그래서 가번 조건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될 것이 F1이 0이고 F2도 0이다. 요 정보를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 자, 근데 fx가 2차 함수인데 0인 거두 개를 찾았어. 너무 좋은 거죠?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죠? a에다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요렇게 생겼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만 모르는 상황이구나. 그 다음, 우리 이제 나번 조건만 활용해 보시면, 우리 fx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fx에다가 이 함수식을 대입해 보자. 그쵸? 요 값이 4다. 약분. 2를 대입해 보시면, a가 4라는 것이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와, fx를 찾아버렸죠? fx가 4 곱하기 x-1 곱하기 x 빼기 2다라는 것을 찾아버린 거고요. 마지막 4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즉 24다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되셨네요. 그래서 이제 가번 조건을 통해서 분모가 0이어서 불연속이 있게 됐다라는 정보를 얻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2차 함수니까 식을 세우고 대입해서 풀면 끝. 되셨죠? 59번은 이렇게 4점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6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0번은 실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mx와 이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gm이라 하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fx의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교점의 개수를 m이 달라질 때마다 gm이라고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일단은 이 fx가 어떤 함수인지 좀 알아보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죠? x가 1을 기준으로. 아, 그래서 x가 1 이상일 때는 함수식이 어떻게 되나요? 3x 플러스 2. 그렇죠.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쵸? 아, 그러면 fx는 저렇게 생긴 함수인데 일단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우리가 그래프로 진짜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1을 기준으로 이제 3x 플러스 2, x가 1 이상일 때는 3x 플러스 2니까 1,5를 일단 지날 건데 1,5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3이에요. 그러면 대략 뭐 이 정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예쁘게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4.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x 플러스 4니까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잘 그렸나요?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y는 fx. 근데 y는 mx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직선이거든요. 근데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m이 달라질 때마다 gm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딱 기울기가 이 1과 똑같은 경우 이 부분 기울기는 1이고 이 부분 기울기는 3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과 기울기가 똑같은 경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둘이 기울기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y는 mx랑 y는 fx랑 만나나요? 만나지 않나요? 교점의 개수가 0개죠.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나지 않고 평행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이게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가요. 그래서 만나지 않아요. 아, 그래서 m 값이 1일 때는 gm이 0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특수한 경계에서 먼저 gm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기울기가 작아진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좀더 작아졌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안 만날 것 같아. 왜냐면 요 부분도 안 만나고 요 부분도 당연히 기울기가 더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근데 요 부분도 어때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는 딱 하나 만나네, 하나. 여기에서 만나겠네. 왜냐면은 이게 더 빠르게 아래로 가기 때문에 기울기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더 완만하게 가고 있고 이게 더 가파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m이 1보다 작아지면 일단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1보다 계속 작아질 때 계속 한 개, 요 부분에서만 만나는데, 딱 0일 때도 한 개, 음수일 때도 어때요? 음수일 때도 계속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요. 아, 그래서 gm이라는 함수는, gm이라는 함수는, 일단 m 값이 1보다 작으면 만나는 점이 딱한 개구나. 그리고 정확히 m이 1일 때는 0이었습니다. 만나는 점이. 그러면 1보다 살짝 커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살짝 커졌을 때. 살짝 커졌을 때. 살짝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 살짝 커졌을 때는 만나지 않죠? 살짝 커지면 만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까지 만나지 않을까? 우리가 또 경계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일 때. 이쪽과 기울기가 똑같을 때. 기울기가 3일 때를 또 경계로 삼아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제가 노란색을 이제 n 값이 3일 때로 찾아볼게요. 이때는 기울기가 1과 3 사이일 때는 만나지 않아. 그러면 딱 기울기가 3일 때는 어때요? 3일 때도 만나지 않아. 그러면 n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딱 3일 때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딱 1일 때도 만나지 않았고, 조금 더 커져도 만나지 않았고, 정확히 3일 때도 여긴 평행하니까 안 만나고, 여기는 이게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더 빨리 아래로 내려갈 거라서 이쪽에서도 만나지 않을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m이 1 이상 3 이하일 때는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조금 3보다 조금 더 커질 때 생각해 볼게요. 3보다 조금 더 커졌어.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는 안 만날 거예요. 그쵸? 그럼 0보다 클 때를 한번 봅시다. 3보다 클 때. 조금 더 커졌어. 그러면 당연히 이 기울기보다
M값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가팔라요. 그러면 더 빠르게 커지겠죠. 그러면 언젠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의 가파름 정도 때문에 기울기가 더 작은 거, 큰 거,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값이 3보다 커지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날 것이다. 더 커지면 계속 한 개. 딱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정확히 오일 때도 딱한 개. 여기 딱한 개. 더 커져도 딱한 개. 그러니까 m값이 3보다 클때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합쳐서 쓰셔도 되고 따로 찢어서 쓰셔도 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gm이 m값에 따라서 요렇게 생긴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gx를 다 찾았어. 그러면 h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gx 곱하기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자, gx는 어떤 함수냐? m값만 x로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이거 제가 한 번에 써보면 또는 x가 3보다 클 때는 함수 값이 1이고 1 이상 3 이하일 때는 함수 값이 0인 요런 함수가 gx인 거예요. 그럼 gx는 지금 x는 1이랑 x는 3에서 불연속인 거 보이시죠? 근데 gx 곱하기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그 해결을 hx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값에서. 그래서 h1과 h3이 0이어야지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해결해 주려면 hx의 1에서의 함수 값과 3에서의 함수 값이 0이어야지만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된다 그랬죠? 아, 그래서 hx는 어떤 함수였던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 요런 함수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 문제에서 얼마를 물어봤냐면 h5 아닌 거예요? h5? h5의 값을 물어보는 것 같네. h5. 여기를 h5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h5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h5를 구해주시면 4 곱하기 2를 구해주시면 되니까 8이다.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렇게 gx가 어떤 함수인지 먼저 찾아주고 hx를 찾아주면 되는데 gx를 찾는 방법은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인지 찾는 건데 그 경계가 될수 있는 부분 fx에서 요 부분의 기울기와 똑같을 때 m이 1일 때요 부분의 기울기와 똑같을 때 m이 3일 때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gm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셨죠? 요렇게 60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찾고 그걸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 보면서 그 gx라는 함수를 찾아가는 문제였어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6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제는 대망의 이제 도전 1등급 문제입니다. 이제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가 이어질 텐데, 이제 도전 1등급 문제. 뭔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네 점, A, B, C, D가 있는데, 그리고 점 P는 T,0입니다. T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직선 L이, 이게 직선 L인데, 정사각형 OABC의 넓이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이등분한대요. 이것도 이등분? 이것도 이등분.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L의 y절편, 여기를 ft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ft의 0에서의 우극한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ft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직선 L에 대한 정보가 이 정사각형을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자, 정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대칭성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지만이 넓이를 이등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면 어떤 직선이든 이등분을 합니다. 대칭성에 따라서. 그쵸? 아, 그래서 직선 L은 OABC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구나. 요걸 첫 번째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얼마냐? 마이너스 1,1입니다. 아, 직선 L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구나. 근데 기울기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아, 직선 l을 기울기를 몰라서 y는 m의 마이너스 1, 1을 지나야 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ft를 뭐라 그런다 했냐면은 l의 y절편을 ft라 한다 했어요. 여기. 여기를 ft라고 한다 했거든요. 그럼 ft가 얼마예요? 요거 y절편 찾아보세요. 0 살짝 넣어보면 m 플러스 1. 아, 요 ft가 m 플러스 1이구나. 그쵸? 그럼 우리 이 m값만 t에 대해서 나타내면 되겠구나. 이 기울기만 t에 대해 나타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이 직선 l이 삼각형 AOP를 이등분한다라는 걸 아직 활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해 볼 건데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요 점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이 넓이가 이제 전체 2분의 1이다. 이걸 활용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찾았고 이 AP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같다라고 놔야지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P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점 A는 0,2죠. 그럼 직선 AP는 지금 요 직선 찾는 거예요. 요 직선. 그렇죠? 자, 그러면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2, 그다음에 y절편이 2. 이게 바로 직선 AP고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이 노란색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같다라고 놔봅시다. 여기다가 m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t분의 2 x 플러스 2. 그렇죠? 이 x를 찾아야 돼. 자, 그러면 mx 플러스 m 더하기 1은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2.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견디셔야 돼요. m 플러스 t분의 2의 x는 1 빼기 m. 요렇게 됩니다. 그쵸? 나누기만 하면 돼. 나누기만. x는 m 플러스 t분의 2분의 1 빼기 m. 자, 요렇게 정리를 했는데, 분수 안에 분수가 있으니까 복잡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분모 문제에 똑같이 t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지금 우리가 x값을 찾았는데 이 x값이 뭐냐? 이 노란색 점의 x좌표예요. 노란색 점의 x좌표. tm 플러스 2분의 t 빼기 tm. y좌표도 구해야 되나요? y좌표는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좌표를 구한 이유가 요 넓이를 알아내기 위해서인데, 요 넓이. 요 넓이는 이게 밑변? 이 x좌표의 크기가 높이라고 생각하면 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2에서 m 플러스 1을 빼주면 되니까 2에서 m 플러스 1을 빼주면 1 빼기 m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 값 tm 플러스 2분의 t 빼기 tm인데 제가 t로 살짝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야 똑같은 게 생겨서 보기 좋아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 전체 AOP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은 2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t거든요, t. 그것의 절반, 2분의 t여야 돼, 2분의 t.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2분의 t가 딱 약분이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1 빼기 m의 제곱이 tm 플러스 2.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전개해 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tm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요거 조금 오른쪽으로 와서 정리해 보면 m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m 빼기 1은 0.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에 우리 아까 전에 계속 생각했던 목표가 뭐냐면 m값을 t에 대해 표현하자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m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근의 공식 활용해 보시면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활용할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찾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n 플러스 1의 범위가 0과 2 사이여야 된다라는 거. 그거 첫 번째를 이용하셔도 되고, 즉, m 값이 뭐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뭘 활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 기울기가 만약에 0이라면, 기울기가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거든요? 삼각형 넓이가 절반으로 잘라질 수가 없겠죠. 절반보다 작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절반보다 더 작게 잘라지죠. 이 위쪽 삼각형만 보면. 그래서 딱 절반으로 자르려면 기울기가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기울기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를 활용해서 기울기가 음수이려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죠. t가 양수라 그랬거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n 플러스 1이 0과 2 사이에 있다. 그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n 플러스 1 실제로 구해봐서 0과 2 사이인 것을 택해보시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걸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울기가 음수여야 된다를 활용해서 이 마이너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m 값이 2분의 t 플러스 2, t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ft는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여기다 1을 더하시면 돼. 그러면 t 플러스 4 분모는 2고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요게 결국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ft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올때 ft만 구해주면 되니까 제가 이거 다시 쓰진 않을게요. 요 부분이 여기에 쏙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0을 살짝 집어 넣어주시면 분모는 2고, 분자는 4 빼기 루트 8, 즉, 2 루트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2로 나눠주시면 2 빼기 루트 2. 요게 답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되고, 근의 공식도 활용해야 되고, 이래서 생각보다 좀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정도의 계산도 각오해야 되고, 내가 근의 공식을 쓸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풀리는데, 시도하지 않아서 이제 또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풀이 과정이 맞을 것 같다면 이제 손으로 쓰고 시도해보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결국에 실력이 올라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문제를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2번 문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뭘까? 자, 2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2번 문제는 fx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인데 저 fx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음 조건을 보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 극한값과 요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다. A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건인데요. 일단 이 값이 모두 존재한다 그랬는데 A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fx가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뭘까?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 아니라면 그냥 a 대입하고 a 대입한 값으로 당연히 존재할 거니까 눈여겨봐야 될 곳은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1과 2. a 값이 1일 때 2일 때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x 대신에 제가 요식으로 한번 바꿔서 넣어볼게요. 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봤는데 요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일단 0으로 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제 x 빼기 1이 분모에 하나가 있는데 분자에 하나만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절대값 안에 저 x 빼기 1이 들어가 있을 때는. 왜냐하면 절대값 안에 들어 있으면

x가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할 때, 이 절대값이, 이제 이 절대값, x 빼기 1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2. 요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이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할 때, 우극한은 그냥 풀리고, 좌극한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 값이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르면서 절대값은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존재하려면 같아야 되거든요. 같으려면 다른 데서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분자에 x 빼기 1이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1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 G1이 0이어야 된다. 절대값 안에 x 빼기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상태로만 둔다면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 값이. 그래서 G1이 0이어야 된다. 마찬가지 x가 2로 갈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G2도 0이어야 된다. 요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GX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어떠한 2차 식의 곱이구나. 2차 식의 곱으로 이루어진 4차 함수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hx는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인 2차 함수입니다. 2차 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두 번째 극한으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극한. 자, 이두 번째 극한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gx 대신 2식으로 바꿔 넣어 볼게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hx 분의 이제 분자는 절대값 gx에서 fx를 빼야 되는데 여기에서 fx를 빼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로 묶여요. 그렇죠? 그래서 묶이는 거 제가 앞으로 빼놓고 적어 보면 요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이 값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값도 항상 존재해야 된다. 근데 아까랑 비슷한 형태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게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분모가 0 되는 부분, 즉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그리고 hx가 0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x가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의 자리에다가 x 대신에 a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hx분의 분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을까요? 채셨나요? 자, 지금 보면은 분모에 x 빼기 1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분자에도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0분의 0꼴이기는 한데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는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 부분에서 x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분자를 한번 다시 뜯어보면 절대값 x 빼기 1만 제가 이렇게 밖으로 빼볼게요. 그럼 남은 것이 절대값 x 빼기 2 곱하기 hx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이 1 우극한 1에 좌극한 할 때, 1에 우극한 할 때는 그냥 x 빼기 1로 나오게 되는데, 1에 좌극한 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x 빼기 1이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에 x 빼기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할 때, 1에 우극한일 때는 그냥 1로 약분이 되는데, 1에 좌극한 할 때는 마이너스 1로 약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결론이 이만큼에다가 x 자리에 1을 넣은 것에 우극한은 플러스, 좌극한은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다는 거죠. 근데 그 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나머지 부분에서 1을 넣었을 때또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0이 될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의 0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0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1을 넣었을 때. 그래서 H1이 1이다라는 걸 여기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요거. 그쵸? 마찬가지 H2도 1이다 라는 거를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2를 굳이 안 적어도 아, 요 부분이 x가 2일 때도 똑같이 요 부분이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두 가지 정보를 또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근데 hx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h1이 1이고 h2가 1이려면 hx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1. 요렇게 생겨야지만 h1이 1이고 h2가 1인, h1이 1이고 h2도 1인 2차 함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찾는 것은 g-1을 찾아주면 되는데, g-1. gx가 뭐냐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hx였는데, hx 우리 찾았으니까, g-1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h-1. 자, 그러면 h-1을 한번 찾아보시면, h-1은 7이죠, 7. 계산해 보시면. 따라서 6 곱하기 7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42가 답이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이 문제 답을 찾았는데요. 자,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뭐도 확인해 줘야 되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이 값이 항상 존재할 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모가 0되는 부분이니까 x 빼기 1이 0일 때, x 빼기 2가 0일 때, 그리고 hx가 0이 되는 x 값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a 자리에 1을 넣은 경우 생각해봤고, 2를 넣은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사실은 hx가 0이 되는 x 값은 우리가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걸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데는 필요 없었지만, 한번 살펴보면 hx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잖아요? 근데 이 hx가 0이 되는 x 값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hx가 만약에 0이라면 그 x 값을 일단 1과 2는 아닐 텐데, 왜냐면 h1과 h2는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hx가 어떤 값에서 0이라면 분자는 그러면 0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hx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나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 hx에서 판별식 한번 써주시면 9 빼기 10이니까 0보다 작아요. 그쵸? 아, 그래서 저 hx는 0이 되는 x 값이 없었구나. 그래서 저 경우는 확인해 주지 않아도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결국에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그 분모가 0으로 갈때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절대값 안에 분자가 0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분자에 만약에 x 빼기 1이 하나가 있으면, 분모에 만약에 x 빼기 1이 하나가 있으면, 분자에는 만약에 절대값 안에 들어있다면 x 빼기 1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 다항함수라면.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 3번 문제는 fx는 다항함수고요. gx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근데 hx가 지금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gx 플러스 t의 t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극한값, 우극한. 그리고 gx 플러스 t의 t가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우극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서, 일단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g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라는 함수래요. 함수식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1보다 클 때도 x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gx는. 근데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fx를 따라가는데, fx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채워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y는 gx라는 함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x를 한번 잘 보니까 hx가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제 이 부분이 x보다 큰 쪽에서 x로 가까이 오죠. 그럼 이제 요만큼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gx에 x에서의 우극한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만큼은 t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오면 요만큼은 x 플러스 2보다 큰 쪽에서 x 플러스 2로 가까이 온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gx의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요렇게 대략 감을 잡아놓고 기억을 한번 살펴볼 텐데 h1이 3이냐? 이 기억은 되게 고마운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고마운 기억? 왜 고마운 기억이냐면 이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봐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넣어봐, 진짜로.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으로 갈때 g의 1 플러스 t 곱하기 리미트 t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올때 g 1 플러스 t 요걸 진짜로 구해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1을 직접 넣어서 그대로 적었지만은 이게 사실은 1에서의 우극한 구하라는 거고요. 요만큼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3에서의 우극한 구하시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gx의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러 가봅시다. 1에서의 우극한. gx 1에서의 우극한 1로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우리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그래프 보고 극한 따라가기 열심히 했었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오면, 아, 요만큼은 1이구나. 1에서의 우극한은. 그 다음에 3에서의 우극한은 어차피 3이 요쪽에 있으니까 이 함수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y는 x를 따라갈 거니까, 아, 당연히 함수 값이 3으로 가까워지겠구나. 우극한 값이, 3에서의 우극한 값이 3에서의 함수 값으로 가까워지겠구나. 아, 그래서 3이 맞구나.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우리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 x에서의 우극한에다가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을 곱하는 거구나.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자,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요거를 판단하려면 hx가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진짜로 연속인지 모든 x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hx를 우리가 찾아볼 수밖에 없겠다. 자, 근데 hx는 일단 x가 1일 때는 1에서의 우극한, 3에서의 우극하니까 둘다이 x라는 함수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도 당연히 x도 이 함수를 따라갈 거고 x 플러스 2도 이 함수를 따라갈 거니까 x가 1보다 크다면 x에서의 우극한은 x,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은 함수 값도 x 플러스 2. hx는 이렇게 되겠죠. x가 1보다 클 때는. 근데 정확히 1일 때도 우리 아까 전에 기억에서 확인했듯이 이 함수를 따라갈 거니까 1 곱하기 3. 실제로 1 곱하기 3 맞죠? 아, 그래서 x가 1 이상일 때는 hx가 이렇게 생겼다. 되셨나요? 근데 x가 1보다 조금 작아졌어. 그러면 x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x에서의 우극한을 생각할 때이 fx라는 함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부분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는 그래도 조금 1보다 조금 작아질 때는 여전히 x 플러스 2는 1보다 클 테니까 이때는 아직은 x를 따라가겠다. 아, 그래서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이제 x의 우극한은 fx를 따라갈 거고 x 플러스 2의 우극한은 y는 x라는 함수를 따라갈 거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를 적어 볼게요. 곱하기 x 플러스 2. 요렇게 따라가겠다. 그래서 x와 x 플러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x가 1보다 작을 때 조금 작으면 요렇게 된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x는 fx를 따라가고 x 플러스 2는 x를 따라갈까? 언제까지? x 플러스 2가 1까지 올 때까지. 그게 언제냐? x 플러스 2가 언제 1이냐?

1이 되죠?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아, 그래서 x가 딱 마이너스 1이 될 때, x 플러스 2는 딱 1이 될 건데, 요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헷갈리니까 이거 다 지워주면, x는 여전히 우극한을 보니까 fx를 따라갈 거고, x 플러스 2는 여전히 y는 x를 따라갈 거라서, 딱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이걸 똑같이 만족을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이제 x는 다시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2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보다 이만큼 더해지면 1보다 살짝 작은 곳에 위치해 있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는 이번에는 fx라는 함수를 따라가겠다. 자, 그러면 x에서의 우극하는 이 x라는 함수를, y는 x를 따라갈 거니까 이게 우극한이고 x에서의 우극한이고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하는 y는 fx라는 함수를 따라갈 거니까 f의 x 플러스 2가 될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이 x 플러스 2가 딱 마이너스 1까지 갈 때. 즉,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때 딱 x가 있으면, x 플러스 2는 딱 마이너스 1에 위치해 있겠죠. 딱 요때까지는 x 플러스 2의 우극한이 fx를 따라갈 거고, x의 우극한은 y는 x를 따라갈 거라서, 딱 마이너스 3까지만 동일하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마지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둘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둘다이 함수를 따라, y는 x라는 함수를 따라갈 거다. 그래서, 이때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x 곱하기 x 플러스 2 되셨나요? 요게 바로 hx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다 찾은 다음에 이제 니은을 확인해 보면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가? 지금 함수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1일 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1일 때. x가 1일 때. 1일 때 우극한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우극한은 3. 1에서의 우극한은 3. 제가 좀 편의상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은 여기다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3f1이 될 거예요. 근데 요두 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만으로 fx가 어떤 함수인지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요 함수에서는. 근데 같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f1이 1이 아니면 연속이 아닌 반례를 찾아낼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니은이 거짓이다. 맞다고 할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디귿을 확인해 보시면 아까 전에 기억은 맞았었죠? 그 다음에 디귿은 gx가 닫힌 구간, 자, 지금 헷갈리니까 제가 요거 다 지울게요. 요거 다 지우고, 자,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하고, g-1이 마이너스이면, 자, g-1을 지금 정확히 알려준 상황이에요. g-1이 마이너스 2래. 자, 요 점을 지나면서, gx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이라는 거예요. g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한다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x를 우리가 찾아볼 건데 h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1, 3에서 함수식이 달라지는 상황이고요. 자, 1 이상일 때는 x 곱하기 x 플러스 2니까, 대략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이고,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도 어떻게 생긴 상황이냐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의 함수식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 한번 정확히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한번 정확히 넣어보시면 이제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1이니까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아,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살짝 마이너스 1을 사실은 넣으면 안 되지만 살짝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1, 마이너스 1 곱하기 F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은 양수예요. 그쵸? 양수. 왜냐면 F1이 음수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범위에서 fx 플러스 2는 항상 음수고요. 이 x도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hx 값은 양수가 나와요. 아, 이 범위에서 hx가 항상 이 양수 쪽을 움직이는구나. 자, 그다음 마지막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딱 1일 때 한번 넣어 보시면 이 부분에서 fx는 점점 작아집니다. x가 커질수록. 근데 이 부분도 커지면서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양수가 되죠, 양수. 이 범위에서. 그러면 fx는 점점 작아지면서 음수고 x 플러스 2는 커지면서 양수야.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디귿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찾아보면서 기역니은 디귿 중에 기역만 맞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3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주꾸미 시간. 꽤나 복잡한 문제들 많았는데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우리 다음 6강에서 다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6강에서 저는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지금 이제 1등급 도전 문제들 우리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까지도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었잖아요.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복습이거든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앞으로 배워나갈 것들, 뭐 그리고 그 배워야 되는 시기에 앞에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배운 걸 까먹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을 읽어야 되고, 그 개념을 반복하면서 복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걸 친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어딜 가든 수학 공부의 그 기본적인 요소, 3요소를 소개하라고 하면, 이제 독해, 그 다음 반복, 그 다음 세 번째가 설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는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어려운 거 풀었으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자, 오늘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건데요. 오늘 일단 마인드셋 하나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이해 없는 암기는 모래성이다.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사회를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사회를 어려워하게 된뭐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외우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암기가 너무 어려웠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좀 슬픈 얘기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시험 성적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칠판 옆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1등부터 이제 꼴등까지, 과목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없는 사회, 시험을 봤더니, 이제 시험을 되게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등수가 사회 교과목이 아래쪽에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또 친구들도 좀 속상하게 나빴어요. 나빴었던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이제 놀렸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반장이면서 사회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좀안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놀리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 상처받은 걸 이제 극복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는 내가 진짜 잘해야지란 마음으로 잘 봤어야 됐는데, 저는 깔끔하게, 아, 나는 사회를 못하나 보다. 해맑게. 그래서 저는 그때 이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사회 영역을 좀 피하려고. 근데 어쩌면 그걸 피했던 게 저의 성향과 맞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사회를 되게 재미없어 하고 뭐 약간 외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했던 이유가 어쩌면 선생님의 성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그 암기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수학이 좋았던 이유는 수학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였거든요. 이해가 되면서. 근데 제가 막 연도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사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험들에서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수학에서도 암기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유형별로 문제를 쫙 풀고요. 그리고 그 유형에서 조건들이 나오면 그 조건에 대한 어떤 암기할 거리들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꿀팁이라고 하는 것들 공식으로 싹다 외우고 시험 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거에서 반복돼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암기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해가 안된 상태의 암기는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합니다. 내가 암기한 게 맞을까? 그걸 적용해서 풀면 풀릴까? 이런 헷갈림만 주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로 공식도 암기하셔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로 유형에 대한 암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들 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어려운 문제들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왔어요. 조건에서 가, 땡땡땡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걸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고민하는 과정 중에 내가 풀었던 암기의 영역이 있으면 땡큐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누적된 사고력으로 해석해 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려운 문제는 절대 단순 암기의 영역에서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나왔던 숙제를 좀 해결을 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들 들어가겠습니다. 연계 유출. 원순열에 대한 거 제가 되게 많이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복습해야 돼.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 7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을 한대요. 뭐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 될게 없고요.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6 이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웃한 두 개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게 조건인 거예요. 합이구나. 그리고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숫자가 대충 보게 되면 1, 2, 3, 4, 5, 6, 7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 두 개, 이들 중에서 어떤 거두 개를 딱 뽑아가지고 내가 더해봤어. 그랬더니 6 이상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두 개를 더했더니 4나 뭐 3이나 5나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문제를 딱 접하고 나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원형에다가 일단 숫자를 하나씩 써보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직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웃하는 게 맞나? 어? 이웃했을 때 합이 6이 넘는 게 맞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숫자들의 구성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자. 어떻게 이웃하든지 다 6이 넘을 거면 이런 조건을 준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겠죠. 이 중에는 당연히 합이 6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작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1이 만약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뭐 원형에다 배열하기 전에 그냥 왼쪽, 오른쪽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쪽이든 이쪽이든 1 옆에 만약에 2가 오거나 아니면 3이 오거나 아니면 4가 오거나 이런 것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그게 합이 6 이상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1, 그리고 2, 3, 4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큰 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7 한번 볼까요, 7? 7은 아무거나 다 옆에 와도 돼. 괜찮아. 마음이 넓은 친구야.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다 괜찮아. 오케이. 7, 통과. 6. 6도 괜찮아. 혼자 있어도 6을 넘거든요. 너도 마음이 넓구나. 그러니까 1, 뭐 2,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6과 7은 아무 것들과 다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 5는 어떨까요, 5? 5도 그래요. 왜? 5랑 합했을 때 제일 작은 수는 이제 1이랑 더해진 거거든요. 그게 얼마야? 6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도 아무 것들과 다 이웃을 해도 이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구나.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걸 요약을 하면 이런 거 아닌가? 5, 6, 7. 얘들은

합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6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얘들은 조금 자유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문제가 되는 건 1이 제일 문제잖아요. 제일 작은 친구니까. 그러니까 1 옆에 뭐를 채워줘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을 가운데 두고요. 일단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원형에다 배열할 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들어올 숫자에 대한 것들만 먼저 고민을 해보자고요. 알겠지? 자, 5, 6, 7과 여기에 딱 합쳐져야지만 이웃 그두 개가 더해져서 얼마가 되는 거죠? 6 이상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하고 6을 이렇게 넣어보자. 됐어요? 그러면 요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 2하고 4하고 이렇게 더해요. 그럼 6이 되겠죠? 자, 그럼 2하고 또 뭐하고 안 되는 거야? 3하고 더해도 또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만 나중에 골라내주면 되는 거야. 자, 1 옆에는 내가 6이 돼야 되니까 5하고 또 뭐가 오면 될까요? 7이 오면 되겠다. 됐어요? 또 6과 7이 오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요게 두 번째 케이스, 요게 세 번째 케이스구나. 그러면서 나머지 숫자들을 배치할 때, 아, 2라고 하는 것과 3이라고 하는 게 이웃하면 안 되는구나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형이 있고요. 숫자에 대한 그룹을 이렇게 묶어놔요. 자, 가운데 1이 와야 되고, 그치? 양쪽에 얘는 큰 숫자들이 와야 얘가 여기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그럼 여기에 5와 6이 오는 걸로 한번 케이스를 짜보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숫자가 뭐가 있죠? 2, 3, 4, 7. 이렇게 4개가 남겠구나. 됐어? 자, 그러면 요것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건데요. 잘 봐. 요 중에서 요거 두개 더하면 5구요. 요거 두개 더하면 6, 요거 두개 더하면 9, 요거 두개 더하면 7, 요거 두개 더하면 10이고 요거는 1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그 어떤 것들과 합해도 다 6이 넘을 건데 딱 하나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2하고 3만 붙으면 안 돼. 됐어? 그러면 2와 3이 뭐 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된다. 됐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나머지를 먼저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여기에다가 4 하고요. 그 다음에 7을 이렇게 넣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2하고 3만 떨어뜨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빈자리, 여기 빈자리, 여기 빈자리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요거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4하고 7하고 원형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3, 3개가 있던 거를 원형으로 돌릴 거니까 2 팩토리알이 되고요. 얘는 크게 덩어리 포함해서 돌린 거.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내부에서 자리 바꿈 할수 있겠지? 그게 얼마야? 2 팩토리알. 요게 내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 세 자리가 있는데 이세 자리 중에 몇 자리를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두 자리를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 친구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 얼마야? 24가 될 거야. 괜찮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약해. 그러니까 얘들은 큰 숫자들과 같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일단 보호해주고 나머지들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얘들끼리 이웃했을 때 6을 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 조건 없이 깔아주고요. 그래도 이 안에서 6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친구들을 나중에 후순위로 배열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것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원형이 있고요. 또 어떤 구조야? 5하고 1, 7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2, 3, 4 이렇게 될 거예요. 1, 2, 3, 4, 5, 6. 6까지 이렇게 있겠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얘두 개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얼마가 넘어? 6을 넘잖아요. 그지? 합이 6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구성은 어때? 똑같아요. 어떻게? 4하고 6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남아있는 자리가 몇 개겠구나? 하나, 둘, 세 개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그린 거하고 어때? 완벽하게 똑같죠?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어떻게 써? 똑같죠? 그래서 얼마? 24. 이렇게 됩니다. 아니, 세 번째 것도 해봐요. 세 번째 것도 동일한

하지 뭐. 자, 요렇게 하고요. 여기에 1이라는 게 오고, 그 다음 6, 7이 올 겁니다. 그럼 요렇게 감싸서, 나머지는 얼마가 남았어요? 2, 3, 4, 5가 남았겠다. 그럼 얘도 여기가 문제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 4와 5를 깔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리 3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기 하면 되겠다. 뭐를? 2, 3을. 됐어?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막상 딱 접했을 때못 푸는 이유는 선생님처럼 어떤 기준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1이라고 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뭔가를 더해주고 시작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들이 막 머릿속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걸 내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 때요. 중구난방이 돼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여사건으로 풀어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덧셈 정리로 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이제 중복되는 것들도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트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아라. 경우의 수에서는 그래서 기준을 잡고 구조화를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얼마? 24가 될 거니까 요거 3개를 곱해요. 24 곱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예요? 72가 되겠구나. 이렇게. 맞췄나요, 잘?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원순열에 대한 거, 뭐 이웃하는 거, 구조를 짜놓고 나중에 배치하는 거 이런 거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더 연습하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요거하고 유사한 게 나오면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연계 기출 숙제로 냈던 거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거는 9번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9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조건형의 문제들은 조건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해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좀 느꼈을 거예요. 선생님은 약간 저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어떻게? 저것들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들의 형태를 뭐 곱사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되는 걸 여사건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는구나. 그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식으로 써놓고 하면 덜 헷갈려요. 자, 한번 볼게요. 두집합 1, 2, 3, 4가 있고요. y가 1, 2, 3, 4, 5, 6이야. 오답률이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어려워진단 얘기야. 중복조합 파트 뒤에 가면 더 어려운 문제들 많아요. 자, 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일단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구나? 중복조합이구나. 그러면 이 중복조합 문제 중에 4점짜리이면서 29, 30 아니면 28번으로 나온다는 건 여기에 플러스 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이렇게 붙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을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 어려운 문제겠구나.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헷갈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구나. 근데 문항 번호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요. 30번인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문항번호를 보고선 이제 일찌감치 딱, 물론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문제를 아예 읽지도 않은 거는 안 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적당히 도전은 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 F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F1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니? 그러면 1, 2, 3이라고 하는 게 함수값의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할수 있겠다. 아, F1을 1이라고 두고 F에 1을 2라고 두고 F에 1을 얼마? 3이라고 둘수 있겠구나.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나오지 않을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얘가 3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얘가 반대되는 거. 그럼 얼마라는 거야? F의 1, 2,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 4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한번 해결해봐도 괜찮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애매했던 이유는 요 3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6개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비슷할 것 같은데 했기 때문에 헷갈렸을 거라고요. 자, 다. F3이라고 하는 거는 F1 더하기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조건 때문에 이두개 중에서, 아, 어떤 거는 좀 별로다. 라는 판단이 들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F3이라고 하는 게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첫 번째 아이디어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F의 1은 1이야.
그러면 F1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얘는 5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F3이라고 하는 게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해줘야 돼. F3이라고 하는 게 뭐일 수도 있겠다? 1. 그 다음에 얘가 얼마인 거? 2. 얼마까지 가요? 5까지 나눠지겠구나. 그러니까 케이스 안에 또 케이스를 설정해서 가야 되는 거죠. 됐니? 두 번째. F의 1. 2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때, 물론 좀 줄어들긴 하는데,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4기 때문에 얘는 얼마예요? 6보다 작거나 같구나. 자,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 F의 3이라고 하는 게 2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거는 2부터야. 땡땡땡 가서 F의 3은 얼마? 6까지가 되겠구나. 얘는 함수값 6도 가능하거든요. 됐니? 세 번째는 이렇게 갈 거예요. F의 1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3 넣으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7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우리가 함수값으로 가능한 건 얼마예요? 6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러니까 요 안에서 가능한 건 F의 3이 얼마인 거? 3인 것부터 F의 3이 6인 것까지 갈수 있겠다. 자, 요게 어떤 풀이야? 첫 번째 풀이야. 아니, 케이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자, 첫 번째 풀이니까 솔루션 이렇게가 가능하겠다. 근데 저는 이거 안풀 겁니다. 이렇게. 왜안 푸냐? 이 세부적으로 조건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딱 가지치기 하듯이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는 이렇게라도 쭉 전개를 해야 되겠지만 쉬운 선택지는 아니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효율적일 때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은 어떤 경우에 하냐? 경우의 수 자체가요. 크기가 작게 나오는 경우. 여사건으로 구한 그 값이 작게 나오면 그 작은 값을 전체에서 빼주면은 우리가 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답이 경우의 수로 따로따로 구하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여사건으로 했을 때 작게 나오니까 이 작은 걸 계산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효율성을 따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어떤 경우냐? 체계를 잡기가 어려운 경우. 다시 말하면 구조화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 구조화가 머릿속에 잘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예외 사항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케이스가 많거나. 알겠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사실 체계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다. 뭔가 이렇게 가지치기로 쭉 나가기가 약간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풀 거냐? 이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봐요. 요 사건을, 요걸 A. A 사건. 그 다음에 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 A의 사건과 B의 사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답이라고요. 됐지? 중복조합은 기본이니까 그냥 깔려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중복조합까지 뭐 여기에다 사건 A라고 넣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중복조합은 기본이고 거기에 A 사건과 B 사건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여사건을 내가 생각을 해볼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A 곱 B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A의 여사건의 합 B의 여사건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셌을 때 일반적으로 무슨 정리를 들어가요? 덧셈 정리를 들어가게 되겠죠. B의 여사건 빼기 N의 A의 여사건 곱 B의 여사건.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A의 여사건이야. 그러면 얘는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왜더 얘가 유용하냐? 잘 봐요. 얘는 가해 조건은 중복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칸막이가 이렇게 쳐지는 거거든요. F1이 4가 딱 돼버리면 그것보다 큰 숫자들에 대한 함수 값들은 당연히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연스럽게 차근차근히. 맞지? 그러니까 개수가 확 줄어버려요. 됐을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한번 케이스를 풀어볼게요. A의 여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만 풀면 되니까 이 B 사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저것만 만족하는 중복조합까지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럼 얘는 F의 1이 4가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에 대한 함수값 후보군은 4, 5, 6이 될 건데 요 친구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2, 3, 4의 함수값 선택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하더라? 3개를 선택하더라.

됐니? 자, 또 F에 1이 5예요. 그러면 이 뒤에 것들은 당연히 함수값으로 가능한 게 뭐만 가능해? 5와 6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두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한다? 세개 선택한다. 그래야 F2, F3, F4라고 하는 것들이 선택이 될 거니까. 따라서 요거에 대한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두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세 개를 뽑습니다. 마지막. 얘는 뭐할 것도 없어, 사실. F에 1이라고 하는 게 6이래요. 그럼 이거 뭐야? 얘에 대하여 나머지들은 공역이 6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가 6이야. 제일 작은 거에 함수값이 6이면 나머지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6으로 가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더라? 한 개더라. 자,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5, 컨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10개가 될 거고요. 얘는 4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가보자. 요거 요거. B의 여사건. B의 여사건 이렇게 되겠네.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F의 1 더하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봐. 요거는 지금 A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1이 가능한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F1로 가능한 거 그냥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다 되겠지. 그러니까 요 중에서 F1이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값은 얼마예요? 5야. 그러니까 F3이라고 하는 거는 5보다는 커야 합니다. 괜찮아? 자, 두 번째. F의 1이라고 하는 게 2가 됐습니다. 그러면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커야 돼요? 6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잘 봐. 요렇게 됐지. 얘가 F1이 2야.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거는 6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6보다 큰 거는 공역에 없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예요. F1은 1일 때 F3은 5보다 크구나. 그러면 잘 봐. F의 3으로 갈수 있는 것은 6입니다, 6. 괜찮죠? 그러면 얘가 6이야.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 F의 2는? F의 2는요? 6가지예요. 아이고, 6가지. 됐어요? 그럼 F3은 그 다음은 6이 올 거고, 그 다음은 F4도 6일 거고, F5, 아, F4만 이죠? F4가 6으로 갈 거다. 괜찮아? 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F1이 1이에요. 이 밑에는 다안 돼. 얘는 F1이 4야. 얘는 F1이 5야. 어찌됐든, A의 여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니까 F1은 4와 5일 때고, 아, 6일 때도 되고, B의 여사건에 대한 걸 해봤더니 내가 F1은 1이야. 자, 우리가 보통 덧셈 정리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얼마다? 0이다.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15에다가 요거 6개 더하니까 21인가요? 이 21을 어디에서 빼줘야 되는 거야? 전체에서. 그 전체는 뭔데? 그냥 중복 조합에서. 그냥 중복 조합 다 만족하는 거야. 서로 다른 공역의 개수 몇 개? 6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아요? 4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얘는 9, C에 4가 될 거니까 4, 3, 2, 1, 9, 8, 7, 6 쭉쭉쭉쭉 해서 7이 14 곱하기 9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예요? 126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는 가해 조건만 만족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126에서 얘도 당연히 가해 조건은 이미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 한 겁니다. 중복조합은 기본 조건으로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빼게 되면 얼마 나와야 돼? 답은 105가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맞아요? 자, 여사건으로 풀었을 때의 이점을 딱 느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해야 돼. 막상 구하고 봤더니 경우의 수도 심지어 작았어요. 21개로.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잘 됐더라. 그죠? 그냥 단순하게 나의 조건에서 F1에 대한 값을 내가 반대로 구하면, 4, 5, 6이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하고 큰 차이 없겠는데? 라고 느낀 친구들은 아마 저렇게 풀었겠지만, 4, 5, 6으로 가게 되면 얘는 당연히 이점이 있는 게3 이하에 대한 값들은 아예 함수값으로 쳐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공역이 그냥 딱 3개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확 줄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어쨌든 포인트였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29번. 아니, 요거. 10월 29번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10번으로 이제 갑니다. 10번도 우리가 앞에서 좀 연습을 했던 거예요. 합성함수에 대한 거, 식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 문제 풀면서 제가 이거를 뭐 단순하게 역함수의 차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냥 함수 값들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고 그게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x에서 x로 가는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해 조건이 일단 중요할 것 같구나. 그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나! F1과 F3과 F5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안에 있는 X끼리 한번 비교를 해봐요. 1과 3과 5라고 하는 건 크기 순대로 되어 있죠. 근데 얘들의 함수값이 등호까지 포함되어 있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거야? 제한적인 중복 조합이야. 제한적인 중복 조합이구나.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가해 조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의 1이라고 하는 값이 4가 됐대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요 안에 있는 이 F1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맞지? 가보자. F1이 얼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함수값들의 후보 봐봐. 1, 2, 3, 4, 5잖아. 1이라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F1은 4가 나와. 에? 얘 1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1 넣으면 또 4가 나오네? 말도 안 되죠. 2부터 넣는 거야. 2. 자, 그럼 F1은 2예요. 그럼 요거에 넣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F의 2는 얼마 나온다? 4가 나온다. 그치? 자, 그 다음 F의 1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넣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연스럽게 F의 3은 얼마구나? 4가 되는 거다. 자, F의 1은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4가 될 거고 F의 4는 또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또 F의 1은 5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5를 넣게 되면 다시 말하면 F의 5는 얼마구나? 4가 되는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얘들끼리는 꼭 중복조합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의 크기에 대한 걸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보자. F1이 2예요. F2랑 F의 4는 자유로운 애들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들은요, 크기 상관없이 그냥 가고 싶은데 가면 돼. 그럼 볼게요. 얘가 2라는 거는 F의 3과 F의 5라고 하는 선택지는 어디 중에서 돼야 되는 거야? 2, 3, 4, 5 중에 선택이 돼야 돼요. 따라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하더라. 자,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함수값으로 가능한 건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2개를 선택합니다. 요게 요 뜻이야. 했니? 자, 요거 나머지에 대한 계산은 좀 이따 하고요. 일단 F1이 결정이 나면 그 뒤에 것들이 중요해지니까 그것부터 계산을 하자고요. F1이 3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건 F의 3. 얼마? F의 5. 얼마야? 아니, 얘. 3, 4, 5 중에서 선택하면 되잖아. 3의 h 2가 된다고요. 괜찮아? 근데 여기 잘 보시면 F의 3이 얼마라고 고정이 됐어요? 4라고 고정됐지. 따라서 여기서 단순하게 F3과 F5를 선택해주면 안 된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얘까지 결정이 난 거야.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만족해야 되는 건 F5만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F3이 4라고 했네? 그러면 남아있는 게 4, 5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F의 5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됐니? 같은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F1이 4예요. 그럼 얘도 F의 3과 F의 5라고 하는 애들은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개 뽑은데요? 2개 뽑으면 되겠구나. 자, 얘는 F1이 5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F3, F5는 무조건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거? 그냥 다 5로 가는 거지, 뭐.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에 대한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선생님 실수할 뻔했어요. 여기 F5가 얼마예요, 지금? 4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머지 5로 가야 되는데 F5가 4로 갔네? 그럼 얘는 중복조합의 조건을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배제시키면 된다. 요렇게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거는 구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한 상태야.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안에 있는 F2와 F4의

2가 될 거니까 10개에다가 5 곱하니까 50 가지고요. 자, 요거는 25에다가 2 곱할 거니까 얼마예요? 50까지가 될 거고요. 자, 얘는 3C에 1이 될 거니까 3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15. 따라서 요거 3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얼마? 115가 되겠다.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에 대한 거좀 어려워 보여도요. 직접 하나씩 가정을 해가지고 넣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제 뒤에도 나올 거거든요. 뒤쪽 강의에서도 요걸 갖다가 이제 A나 B에 대한 걸로 바꿔서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넣었을 때 문제의 또 다른 조건이랑 어떻게 맞춰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잘 해보시면 돼요. 뭔가 우리가 대수적으로 역함수에 대한 건뭐 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냐, 함수식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관계예요, 관계. 함수의 기본은 대응이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푸시면 되겠죠. 했습니까?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집합 X는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X에서 X로 가는 개수를 구하여라. 자, 요거 오답률 91.5예요. 요것도 높습니다. 왜 그런지 선생님 알것 같아요. 자, 저하고 같이 풀면서 저의 풀이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체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잡하더라도 구조화시키는 거 일단 먼저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경우의 수 구할 때 차근차근히 빠짐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 첫 번째 거는 뭐야? 그냥 중복조합이야. 요건 뭐쓸 필요도 없는데. 중복조합이구나. 나가 중요하겠죠? 아까 앞에 있는 구조하고 좀 비슷하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 이걸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 나 쓰고요. FE는 1이 아니다. 그 다음, 다. 다. F의 4 곱하기 F의 5는 20보다 작다. 앞에 제가 어떻게 풀었죠, 이거? 얘와 얘를 사건 A라고 하고 얘를 사건 B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는 A 곱 B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맞는데 이걸 구하기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사건으로 해결하면 된다고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저하고 연습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도 과거에 우리 앞에 있는 강의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도 하는 게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 처리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요,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 처리해가지고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아니면 둘 다에 대한 여사건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A의 곱에 B의 여사건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빼주는 거야? 전체 표본 공간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식이 이렇게 됩니다. n의 a라고 하는 것은 n의 a 곱 b의 여사건 더하기 n의 a 곱 b. 무슨 소리야?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a와 b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a라는 것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여기에 있는 것 구하고요. 또 하나는 뭐야? 여기에 있는 걸 구한다고요. 그러면 요두 개를 더하면 NA가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시고 이두개 중에서 내가 어떤 하나만 여사건으로 취할 건지 아니면 둘다 여사건으로 취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다. 먼저.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자. FE는 1이 아니래요. 그럼 이거 보면 얘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좀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FE는 1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풀게 되면 FE는 뭐가 될수 있다? 2가 될수 있다. 또는 3이 될수 있다. 또는 4가 될수 있다. 또는 5가 될수 있다. 경우의 수몇 가지야? 4가지가 나와. 일단 케이스 4가지. 맞아요? 케이스가 4개로 분류되겠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F4 곱하기 F5가 20보다 작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F4 곱하기 F5라고 하는 게 20보다 작다는 거는 이두개 곱했을 때 그냥 2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근데 숫자들 보잖아요? 2, 3 곱해도 20보다 작아, 4, 3 곱해도 20보다 작아, 5, 1 곱해도 작아, 5, 3 곱해도 작아. 다 거의 대부분이 2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F의 4 곱하기 F의 5라고 하는 것은 2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케이스는 4, 5밖에 없죠. 일단 첫 번째는. 맞아? 그러니까 4, 5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고, 중복조합이잖아. 그러니까 F4.

F4보다 F5가 크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F4가 5가 돼버리면 F5도 5가 될수 있겠죠. 그럼 얘도 얼마를 넘어요? 20을 넘겠지. 그러니까 5 곱하기 뭐가 돼?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판단을 해보자. A 곱 B에 대한 걸 구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인데, 둘 중에 하나만 여사건으로 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둘다 여사건 취해가지고 하는 게 편할까요? 둘 다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와 B의 곱의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A의 여사건 합 B의 여사건이 될 거니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앞에서 했다시피 A의 여사건에 대한 것과 B의 여사건에 대한 것두개 더하고 곱사건에 대한 거 빼주면 되겠구나. 가보자. A의 여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하겠습니다. 뭐야? F의 2라고 하는 게 얼마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이기만 하면 돼. 따라서 얘는 F의 2는 1이면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근데 뭘 만족해야 돼? 가는 기본이라니까요? 중복 조합은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한다? 함수값? 그렇죠. 얘가 F2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F의 1은 자연스럽게 1이거든. 얘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돼. 그러니까 5H 3이 될 겁니다. 3, 4, 5에 대한 함수값.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첫 번째 거 끝난 거야. 너무 쉽죠? 두 번째. n, b의 여사건에 대한 걸 구해보자. 자, b의 여사건에 대한 거는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 f의 4에다가, f의 5에다가 요게 20이 되는 거. 근데 얘가 4 곱하기 5가 되는 게 있겠고요. 또 얘가 20, 5가 되는 거. 5 곱하기 5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얘 한번 보자. 얘는 이제 결정이 났으니, f의 1과 f의 2와 F의 3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위에 상한이 있어. 어딜 넘으면 안 돼? 4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한다. 4H 3이야. 자, 얘도요. F4가 5예요. 그러니까 상한은 딱 5야.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해주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어디가 문제가 된다고 했지? n의 a의 여사건 곱 b의 여사건. 자, 요거를 조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합을 해볼까요? 어떤 거야? f의 2는 1이고요. 자연스럽게 f의 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f의 4는 5고요. 아이고, 4부터 갈까? f의 5는 5고요.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앞에는 똑같고 f의 4는 5가 되는 게 있겠고 또 뭐가 되는 게 있어? F의 5가 되는 게 있겠구나. 아니, 따로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뭐만 선택하면 돼? 3에 대한 것만 하면 돼. 요거 몇 가지야? 1부터 4까지니까 네 가지예요. 그지? 얘도 1부터 5까지야. 그러니까 얘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구나. 아, 겹치는 거몇 개다? 9가지구나. 그러면 얘에 대한 거 7C에 3이니까 3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6C에 3이니까 6, 5, 4, 3, 2, 1, 20이고요. 얘는 7C에 3이니까 7, 6, 5, 3, 2, 1, 35가 될 거야. 오케이. 더 해볼까? 요거 55에다가 35니까 90이고요. 90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9를 빼면 돼, 9. 그러니까 요거 얼마? 81이 되겠지. 됐어요? 근데 이 81을 어디에서 빼야 돼? 전체 중복 조합에서 빼야 돼. 그러니까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거잖아? 5H 5예요. 그럼 얘는 9C에 4가 될 거니까 4, 3, 2, 1, 9, 8, 7, 6. 가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14 곱하기 9가 됩니다. 그럼 얼마에 126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126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고요? 요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81이야. 얼마? 4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보세요. 이거 결과값. 이거 여사건이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요거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요건데 개수가 작아. 그러면 이걸로 직접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하기에는 케이스가 많거나 체계가 잘안 잡히는 경우에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고요. 아무리 개수가 더 많아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중요한 문제 했어요. 그래서 11번도 45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자, 12번으로 가보자. 91.5예요. 이것도 똑같아. 오답률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관점을 좀 다르게 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자, 가볼까?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로 가는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 2, 3, 4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요. 적어요. 별거 아니야. 적어. 문제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넣어보자. 여기는 거는 f의 2 더하기 3이 f의 1 더하기 1이고 f의 3이 3 더한 거가 이렇게 된다. 쭉 써볼게요. f4 더하기 3이 f의 3 더하기 3이고요. f의 5 더하기 3이 f의 4 더하기 4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x는 1, 2, 3, 4니까 4개만 딱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를요. 제가 하나로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로 어떻게 적냐면 지금 가만 보니까 f의 2와 f의 3, 요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되고 f의 2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두 개만 일단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f의 1이라고 하는 것은 f의 2에다가 더하기 2가 될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상태에다가 요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f의 3 그리고 여기 있는 거2 처리하게 되면 플러스 1에 f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f의 2하고 f3하고의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변형을 해볼까요? f의 1 빼기 2에다가 f의 2라고 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얘는 f의 3 더하기 1 이렇게 관계식을 또 세울 수도 있겠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얘는 f의 4가 f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건 f의 3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f의 4 더하기 1보다 또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똑같은 1을 더한 거니까. 얘는 요거 이렇게 처리해주면 f의 5라고 하는 것이 f의 4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는 f의 5라고 하는 게 여기에 오겠구나. 그냥 문제를 적당하게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f의 2의 값은 얼마래요, 지금? 홀수래. 제가 왜 F2라고 하는 것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지 아시겠죠? 여기가 기준이야. 알겠어? 얼마로 기준이에요? 1, 3, 5가 기준이 되는 거야.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F2의 값은 홀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부등식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될 건데, 나의 조건을 보게 되면 F2의 값은 홀수라고 졌잖아. 그러니까 저걸 기준으로 내가 구조화를 해놓는 거야.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F4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나는 F2라고 하는 게 홀수이기 때문에 그냥 아, 요게 홀수인 걸로 한번 나눠볼까? 심플하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F3 더하기 1에다 F4 더하기 1에다가 F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조금씩 한번 변형을 해볼게. 얘가 1이라면, 여기 있는 거는 1, 1, 1, 여긴 없지? 그래서 모든 항에다가 다 1을 빼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0이 될 거고요. 요게 0이야. 그리고 여긴 뭐가 되냐면 F의 3, F의 4, 그 다음에 F의 5,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 자, f의 2가 1이라고 했으면 f의 1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이 돼야 돼. 그밖엔 선택지가 없잖아. 됐어? 그러면 요거는 요 안에서 이제 가능한 것들 중에서 내가 요거를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 잘 봐봐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에 f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뭐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F3, F4,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별. 그럼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가능한 것들은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1부터 다 가능하다고요. 그럼 한번 볼까? 1, 2, 3, 4, 5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 돼요? 그러면 일단 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가지고 내가 세 개를 뽑는 걸로 계산을 할 건데, 근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별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지? 자, 이 별이 뭐가 되는 게 있냐면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0이라고 하는 것은 F5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1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게 1이면서 여기는 일단은 0, 0이 됐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F3과 F4라고 하는 건 1, 2, 3, 4, 5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봐봐요. 요 중에서 내가 중복으로 이렇게 세 개를 뽑는데 1, 1, 1 이렇게 뽑았다고 해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1이 되고 1이 되고 요게 1이 됐다는 얘기는 실제로 별이 1이기 때문에 얘는 F의 5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F의 5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2가 됐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5, 5, 5가 이렇게 됐다. 맞습니까? 그러면 5라고 하는 게 여기에 됐어요. 그럼 얘는 F의 5 빼기 1이 5가 돼야 되는 건데 이때는 실제 F5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빼줄 게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요게 얼마인 경우? 5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빼줘야 되겠구나. 됐어요? 5가 되는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이미 안 되는 것들로 내가 조합을 한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몇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중복으로 형의 몇 개를 뽑습니까? 두 개를 뽑는 거죠. OH2라고 하는 거죠. 됐어? 계산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건 7C에 3이니까 7653이니까 35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56C2가 될 거야. 그러면 6530, 그 다음에 2로 나눌 거니까 얼마? 1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빼게 되면 얼마 나와? 20까지가 나올 거라고. 됐어? 자, 거기에 이제 요거 갈 겁니다. 요거. F의 3이라고 하는 거. 얘가 F3이에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F1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뭐 F1 빼기 2라고 써져 있지만 그냥 F의 2가 3이면 중복 조합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그러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F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부터 가능해? 1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 2도 가능하고요. 그지? F의 1로 가능한 걸 써보자. 1 가능하고요. 그 다음 뭐도 가능해? 2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뭐도 가능해요? 3도 가능하고요. 괜찮아? 얼마도 가능해요? 4도 가능해. 그 다음, 얘는 얼마가 가능해요? 5가 가능해요. 그치? 왜? 5 빼기 2가 됐을 때 얘가 3이 될 거니까. 이해됐니?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도 아까 전에 F1 빼기 2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요거에 대한 것도 계수를 세볼까요? F의 1이라고 하는 거 얼마부터 가능해요? 1도 가능하고요. 2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뭐도 가능해? 3도 가능한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럼 3에다가 F의 3 더하기 1, F의 4 더하기 1, F의 5예요. 자, 그럼 얘 어떤 식으로 하면 돼? 빼. 3이라고 하는 거를 다 빼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아, 여기는 이제 0이니까. 아이고, 미안. 선생님이 3을 뺀다고 하는 게 아니라 1을 빼야 돼요. 2부터 얼마? F의 3에다가 F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 F의 5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복잡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거는 이렇게 될 거야. 또 2, 3, 4, 5 중에서 중복을허용해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4H3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또 있잖아. 그게 뭐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게 있겠다? 5가 되는 게 있겠다. 그건 F의 5가 얼마여야 가능한 거야? 6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5일 때는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5일 대로 고정을 하고 요것들을 빼야 되겠죠. 그게 뭐야? 2, 3, 4, 5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몇개 뽑는 거? 두개 뽑는 거. 4H 2를 빼는 거야. 자, 계산을 하면 얘는 6C에 3이고요. 빼기 얘는 5C에 2가 될 거고. 그러면 6, 5, 4, 3, 1이니까 20 빼기. 요거 얼마 나와요? 10이 될 겁니다. 10. 그러니까 얘 얼마야? 10가지가 되겠다. 됐습니까? 아, 복잡해요. 마지막. 마지막. 5일대를 한번 가보자. 5. F1 빼기 2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가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F의 3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F의 4 더하기 1이고요.

마지막은 F에 5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이제 5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수값으로 가능한 게 5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F3으로 될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겠다? 4. 그치? 자,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까 앞에 한거 그대로. 얼마씩을 빼? 1씩을 빼. 4에서 F의 3, F의 4, F의 5,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아? 자, 그럼 이것도 4와 5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몇 개를 선택하는 거다? 3개를 선택하는 거다. 근데 여기 아까 전에 5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2개 중에 몇 개를 또 빼야 돼요? 2개를 빼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거4 컴비네이션 3에서 3 컴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4에서 얼마 빼시면 되는 거예요? 4 빼기 3이 되겠구나. 그러면 얼마? 요게 한 가지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만 잘 따져주면 돼. 얘가 이제 5잖아. 그러면 F1로 가능한 건 뭐예요? 여기 1부터 2, 3, 4, 5. 다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 5가 되면 어차피 3이니까 그거는 5보다 작잖아.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개수 셉니다. 어떻게 세요? 첫 번째 거. F1로 가능한 거몇 개다? 3개다. 3개에다가 아까 마지막에 구했던 게 요거 20이었죠? 그러니까 60이야. 첫 번째에 대한 거. FE가 1일 때에 대한 경우의 수 60. 자, 두 번째. F의 1이라고 하는 거다 가능한 거 5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에 각각에 대한 거 10개니까 이거 몇 가지예요? 50가지가 되겠다. FE가 얼마일 때? 3일 때에 대한 거. 그다음 FE가 얼마인 거? 5에 대한 거. 그거 했더니 이거 한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섯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F의 1이. 그러니까 얘는 얼마? 다섯 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거 3개 다 더할 거니까 얼마 나와야 돼요? 115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기본적인 중복조합과는 좀 틀이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식이 다르니까. 가에서.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어쨌든 계단형으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다 이어줘야 되는 건데 일단은 써야 돼요. 보기 위해선 써야 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기준을 잡고선 얘들을 하나로 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만약에 F3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F2에다가 뭐 더하기 빼기가 붙을 거고, F1에 더하기 빼기가 붙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면, 나라고 하는 거에서 F2의 값은 홀수라고 딱 정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게만 케이스 분류해주시면 된다고요. 1, 3, 5에 대한 걸로. 알겠니? 그래서 1일 때에 대한 거, F1로 가능한 거는 이 친구가 1만 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게 되는 것들은 3개가 되는 거고. 3일 때에는 요게 다 되는 거죠. 5 빼기 2까지. 3이 될 거니까. 5일 때도 요거 다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얘도 이거 그대로 놓고선 중복조합하면 헷갈려요. 당연히. 왜냐? 더하기 1한 거하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는 하지만 나중에 안 되는 거를 빼주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F3과 F4라고 놓으면 아, 얘들로 가능한 건 무조건 저 1, 2, 3, 4, 5 중에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얘들의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등식의 특징이 모든 항에다가 똑같은 걸 더하거나 똑같은 걸 빼도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주의해야 될 거는 딱 요거. 안 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죠? 실제로 안 되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꼭 빼주는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디였어요? 아까 전에 OH3에서 OH2라고 하는 거뺀 것처럼.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이거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선 그냥 함수값들 후복은 둘 중에서 중복으로 이용해 세 개를 뽑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친구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야. 얘가 5가 되는 것들은 F5가 6이어야 되니까 그건 안 되잖아.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제시켜 가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걸 나열해 가지고 내가 조건을 찾는 거 되게 복잡한 것들, 어려운 것들 해봤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죠?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오답률 제가 이제 써드리는데 뒤에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고력도 확장이 되셔야 돼요.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문항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것들 퀴즈도 좀 어려운 거 냈거든요. 그거 꼭 풀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자, 우리 이제 드디어 또 두 번째 삼각함수 단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삼각함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 진짜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낯선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인데 막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형에 대한 성질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함수에 대한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60분법, 즉 우리가 평소 때 사용했던 뭐 1도, 2도, 60도 이런 거를 떠나서 호도법이라는 것까지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61번 그리고 62번 문제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수 비교하는 문제들이 왕왕 나옵니다. 대수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들을 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대칭성에 대한 걸 굉장히 여러분이 잘 보면 대칭성을 가지고 항상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기가 편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라는 갑자기 2차함수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가 등장하냐면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는 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선 특징들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는 2차함수야. 꼭지점이 얼마예요? 0,2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자, 위로 블록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가 지금 0,2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지금 y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라서 y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자, 그리고 2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비교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 걸.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2의 x제곱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2의 x제곱 입장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2의 x제곱은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더 생각하고 갈 수 있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비교를 한다면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어. 그럼 얘네 둘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죠. 그러면 또다시 4의 x제곱이 하나 있잖아.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얘는 4의 x제곱과 서로 직선 y, 직선 x는 0, 즉 y축과 서로 대칭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비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얘랑 얘랑을 비교하거나 얘랑 얘랑을 비교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또다시 2의 x제곱과 4의 x제곱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둘 다 증가하는 아이들을 비교할 때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x가 0일 때 1을 지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x에다가 우리가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1을 대입하면 2의 x제곱은 어디를 지납니까? 1일

네, 2를 지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야. 그런데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는 1일 때 얼마를 지나? 4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대칭성과 그리고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을 먼저 무기로 장착한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제 우리 그러면 보기와 함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 여기다가 기억번부터 써놓을게요. x1 더하기 x2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주어져 있고요. x1 더하기 2배의 x2가 0보다 작다. 그리고 x1, 그리고 2배의 x2 더하기 1. 얘네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여기 0,2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 y축에 대해서 양쪽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사실이 있어. 자, 그다음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y는 2의 x제곱이 하나 이렇게 있는 모습이야. y는 2의 x제곱이 하나 있는 모습이죠? 선생님,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고쳐버릴게요. 자, 여기는 0,2가 있어. 0,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같은 이유로 여기에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있죠? 그럼 얘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이차함수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니까 여기로 갈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면 1일 때의 함수값을 잘 생각해봐. 1일 때의 함수값은 4의 x제곱이 2의 x제곱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y는 4의 x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은 어떤 관계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같은 이유로 이 주황색 그래프 아까 있었지? 얘를 우리가 직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얘가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아이를 선생님 일부러 같이 주황색으로 해놨어요. 얘는 이름이 뭐냐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대칭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은 보라색끼리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주황색은 주황색끼리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일사분면에 있는 점 x좌표를 x1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두기로 했어? y1이라고 두기로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과의 관계를 보면 0보다는 마이너스 x2가 크고 마이너스 x2보다는 x1이 큰 거야. 이해됐죠? 같은 이유에서 0보다는 x2가 작고 x2보다는 마이너스 x1이 작은 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x1과 x2를 물어봤으니 한번 써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0보다는 마이너스 x2가 크고 x1이 더 크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모습 한번 볼까요? 넘어갔어. x1 더하기 x2가 0보다 큰데요? 기억번은 바로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니은번 보면 x1과 2배의 x2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배의 x2라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4의 x제곱이라는 아이는 2의 2x제곱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봐봐. 여기에서 지금 y1과 y2를 비교해봐. 당연히 y1보다는 y2가 더 위에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런데 y2라는 아이는, 자, 써볼게. y1보다는 y2가 크잖아. 그런데 y1과 y2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y1이라는 아이는 2의 x제곱에다가 x1을 대입한 값이야. 즉, 2의 x1과 같아요. 그리고 y2는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비교가 되잖아.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도 만족하는 거야?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x2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2x2가 되는 거죠. 맞아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x1이랑 마이너스 2x2를 그대로 부등호 방향까지 나타내면 얘가 반대쪽으로 가면 니은 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주어진 걸 가지고. 자, x1과 x2를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해봤고, y1과 y2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할 때 어떻게? 한쪽에다가 놓고 비교하는 거야. 이쪽에서도 여러분이 같은 방법으로 하면 똑같이 니은 번이 맞는 얘기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X1이랑 2배 X2

더하기 1이라는 아이를 비교하래. 당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놓고 비교하기가 힘들다면 얘는 뭐랑도 같을 거야? 밑을 2라고 두면 2의 x1, 그 다음에 2의 2배의 x2 더하기 1. 이거 비교해도 되는 거죠. 얘랑 얘랑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둘 중에 뭘 활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x1 제곱이랑 이렇게 그대로 쓸수 있고요. 자, 얘가 지금 보니까 얘는 2의 2x2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2의 제곱이 4니까 2의 2x2 곱하기 4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반대로 한번 보내볼게요. 즉, 2의 마이너스 2x2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죠. 어차피 양수니까 지수는 그런 식으로 계산해도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4만 남겨놓으면 어떤 모습으로 갈수 있냐면,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요거 이용할라. 그러면 2의 x1이죠. 얘로 나누면 빼기 2의 x2죠. 그리고 얘가 뭐보다 작은 거야? 4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 얘를 보면 2의 x1이죠. 사실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x2라고 볼 수도 있고, 2의 제곱에 마이너스 x2야. 아, 4의 마이너스 x2가 되는구나. 얘가 4보다 작으니? 2의 x1 제곱을 뭐라 그랬지? y1. 4의 마이너스 x2 제곱이 y2죠. 얘가 4보다 작으니? 이거 확인하라는 뜻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 y1과 y2가 있는데, 얘가 y1이고 얘가 y2잖아? 근데 제일 위에 꼭지점이 얼마야? 2였어. 그러니까 y1도 2보다 작고 y2도 2보다 작으니 둘을 곱하면 4보다 작은 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서 어떤 아이들이 대칭성을 갖고 있느냐, 뭐 대칭이동을 해서 어떤 아이들이 평행이동에서 어떤 아이들이 같으냐, 또는 대칭이동에서 어떤 아이들이 대칭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만 잘 보면 그 특수한 점들에서 대소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1번 문제도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6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번으로 갈 건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격자점, 둘러싸인 도형과 그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차피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 자연수 조건이잖아? 하나하나 해보세요. 하나하나 해보면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가 이제 느껴질 거거든요. 자, 봐봐. 어떤 자연수n에 대하여 1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2의 x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어떤 지수 함수와 그리고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n이라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과 그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에 개수가 홀수인 거야. 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찾았더니 그 개수가 뭐가 되도록? 홀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대. 그랬더니 얘는 뭐야,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세 번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여섯 번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아홉 번째 아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1부터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어. 그랬는데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거를 개수를 셌더니 걔가 홀수가 되게 하는 애들만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썼더니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아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많이 봤던 모습이야. 얘네 둘. 볼까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N과 로그 2의 X 플러스 N은 무슨 관계입니까? 역함수 관계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야. 뭔가 직선 y는 x가 큰일을 하겠죠. 왜? 자연수 조건이 나왔잖아? 근데 직선 y는 x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래도 감이 안 와요. 저도 안 왔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보자. n이 1일 때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거야. n이 1일 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은 여러분이 항상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에서 선생님 중요한 점들이 있다 그랬죠. 자, 우선 하나하나 찾아볼게.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n이 있어. 그러면 점근선 뭐예요? y는 마이너스 n입니다. 그 다음에 꼭 지나는 점이 있어야 되겠지. 꼭 지나는 점은 지수에다가 0 대입하는 거야. 2의 0제곱 1이라서 1마이너스 n을 꼭 지나고요. 지수에다 1 대입하면 얘는 2마이너스 n을 꼭 지납니다. 그러면 y는 로그의 2의 x 더하기 n이라는 로그 함수는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n인 거야. 그 다음에 진수를 얼마로 만들 거야? 1. 진수를 1 만들잖아요. 그러면 x는 뭐야? n-1이야. 맞죠?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러면 지수를 1 만들면 x는 1-n이죠. 얘랑 반대인 모습이야. 그리고 지수가 1이니까 y값 0이었던 거죠. 자,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또 밑과 같은 거야. 2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x의 값은 2-n이었던 거야. 그리고 얘가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구나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n이 얼마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나는 1일 때부터 해볼 거야. n이 1일 때부터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 하나가 나올 거야.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x도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야. 그죠? n에다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0,0이고 1,1을 지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뭐가 또 중요하다고 그랬어? 여기는 반드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자는 거야. n에다 1 대입하면 얘가 0,0을 지납니다. n에다가 또 1 대입을 하면 1,1도 지나는 거야. 어머나. 그죠? 그러면서 하나의 지수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찾아버렸네. 여기에 있는 이 점과 그리고 내부와 경계선까지 합하면 자,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게 1,1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홀수계야. 그러면 n이 1인 것은 여기에 나열되는 수 중에 첫 번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나열할 거야. 작은 값부터. 근데 1부터 벌써 시작인 거야. 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n이 얼마일 때에 대해서 해보는 거예요. 2일 때도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또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규칙성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건 느껴지죠? 그러면 n이 2래. 그러면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자, n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0,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0, 마이너스 1을 지나. n에다 2를 대입하면 1, 얼마를 지나요? 0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는 직선 y는 x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봐봐. 자연수 조건이잖아. 그러면 1,0이었어. 그럼 만약에 얘가 y는 2의 x제곱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요거잖아. 2일 때 얼마 됩니까? 2일 때 2의 제곱 4 빼기 2라서 2일 때 또다시 이 점을 지나는 거야.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냐면 얘네들은 0,-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2를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죠? 그러면 로그 함수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봐. 우리가 아까 점을 찾았는데 1,1이 하나 있었잖아. 근데 2,2가 들어간 거야. 어? 얘는 몇 개야? 짝수계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인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 어? 여기 위에서 뭔가가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직선 y는 x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연수가 되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인데 어떤 i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야? x가 3이거나 y가 3인 애들, x가 4이거나 y가 4인 애들, x가 5이거나 y가 5인 애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수함수를 잘 생각해 보면요. 얘는 나중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i를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y값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직까지 감이 안 와요? n이 3일 때 해보세요.
살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y값이 또는 x값이 자연수일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봐. n이 2일 때에 대해서 해봤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요, 얘 x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n인데 얘가 y값과 x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기준이라고? 직선 y는 x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x가 우리는 지금 2일 때 2를 지나는 걸 봤지. 그러면 x와 y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3,3일 때 n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이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3이 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n이 얼마일 때? 5일 때가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자, 우리가 n이 5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n이 5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점근선이 얼마가 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자, 여기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지수함수부터 그려볼게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또다시 이렇게 직선 y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미 이때 1, 2, 3일 때 얼마를 지나는 거야? 3. 얘를 지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지나는 거야. n이 얼마일 때? 5일 때.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지수에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얼마를 지나?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야. 맞죠? 마이너스 4를 지날 거고, 1일 때는 얼마를 지날 거야? 마이너스 3을 지날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어디를 지나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로그함수의 그래프도 나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홀수라는 아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1,1, 2,1, 그리고 우리가 3,3까지는 확보. 만약에 여기에 1,2가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뭐도 있어? 2,1도 있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항상 쌍으로 나타나니까 무조건 짝수계야. 아, 직선 y는 x 위가 홀수계면 전체도 홀수계.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아이가 짝수계면, 이렇게 짝수계면 전체도 짝수계가 되는구나. 왜? 얘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러한 일련의 관계들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봐요. n이 2일 때 우리가 해봤지? 그럼 n이 3일 때 나타날 거고 n이 4일 때 나타날 거야. 근데 n이 5일 때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3,3에서 만나. 그러면 3과 4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직선 위에서 만나되 자연수에서 만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홀수 개수가 되게 하는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얼마였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n이 5였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아이를 해야 되는데, 우선 5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면 직선 y는 x 위에 4,4가 있을 때의 n의 값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의 4제곱 마이너스 n이 4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16이죠. 따라서 이때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야. 자, n이 12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조금 작게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이 12라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12라는 거야. 그쵸? y는 마이너스 12라는 거고,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2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어디 위에 있는 애들이 궁금한 거야?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애가 궁금한 거야. 그런데 얼마에서 만나는 겁니까? 4,4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에 4,4가 있는데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야. 4,4에서 만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양쪽에는 무조건 쌍으로 생길 거야. 자연수가 되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는 어디서부터? 1,1, 2,2, 3,3, 4,4. 짝수계가 되죠. 그럼 이제 봐봐. 자, 5랑 12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얘를 꼭 포함하고 있지. 그거 이거는 포함하지 않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만나기 시작한 거야.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를, 개수를 세주면 양쪽은 짝수계만큼 나오는데 직선 y는 x 위에 똑같이 몇개 있었던 거야. 3개씩 있었던 거죠. 그래서 n이 11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제 봐. 1,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잖아. 얼마까지? 11이 될 때까지는 다 홀수계가 나올 수 있으니 여기다가 우리가 나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봐봐. 그러면 세 번째 아이는 누구인 걸 알게 된 거야? F3은 6인 걸 알게 된 거야. 여섯 번째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다 쓰자. 여섯 번째니까. 다섯, 여섯 번째 아이 찾아낸 거야. 9점. 그 다음에 10, 11까지 온 거예요. 알겠죠? 12부터는 또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뭐를 지나게끔 만들어? 5,5를 지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러면 5,5라는 건 뭐냐면 2에 5 마이너스 n이 5가 되면 되잖아. 그럼 32에서 5를 빼면 n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7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부터 가능해? 27부터는 직선 y는 x 위에 5,5가 들어가면서 1,1, 2,2, 3,3, 4,4, 5,5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양쪽에는 짝수 개씩 늘어날 거고. 그래서 27부터 가능한 거야. 그럼 몇 번째인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얘네들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이랑 9랑 21을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27을 더해야 되죠? 죄송해요. 27을 더하면 얘는 15 더하기 27이니까 정답이 42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는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직선 y는 x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자연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들은요. 어떻게 생겨? 직선 y는 x 위에도 생길 수 있고 양쪽으로 생기는데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양쪽으로는 똑같은 개수씩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두 배씩 생기니까 홀수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럼 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 직선 y는 x 위에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준점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 2,2, 3,3 이런 애들이 n이 언제 생기는지를 확인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선생님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런 헷갈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또는 오개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잘 이해하시고 도형의 특징들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 내가 알고 내가 좀 잊고 있었던 도형의 성질들이 있으면 잘좀 잡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마이너스 936도이래요. 그러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자, 우리는 항상 뭐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돼? 360도가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양의 방향이야. 그러면 한 바퀴 1, n이 2, n이 3 이렇게 가도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얘가 음의 방향이야.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얘가 지금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곱해주는 게 편해? 음의 정수를 곱해주는 게 편해. 그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360도예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720도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000 얼마가 됩니까? 80도가 돼요. 얘보다 얘가 절대값이 더 크죠. 그럼 거기서 출발하는 게 여러분 일반각 찾아내기가 편하죠. 마이너스 1080도인데 마이너스 936도가 되고 싶어져요. 그러면 몇 도를 더하면 됩니까? 144도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이었을 거고요. 알파는 14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알파는 144예요.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이렇게 60분법으로 나와 있는 각이 일반각이 얼마이냐,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는 각입니까? 제3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에 대해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9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요. 여러분,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말의 의미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3,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우리가 3, 4분면에 있는 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세타라는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인 상황인 거야. 그런데 9세타만큼 왔더니 또다시 어디로 온 거야? 여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9세타랑 세타 사이에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즉이 360도 곱하기 m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9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한 바퀴가 될 수도 있어, 두 바퀴가 될 수도 있어, n 바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8세타가 360도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세타는 8, 4, 32, 45도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이면 45도로 안 되죠. 2면 90도로 안 돼. 3이면 135도라서 안 되지. 그러면 4면 200, 4면 4, 5, 20, 4, 4, 점프 안 되네. 그러면 5가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n이 5일 때 세타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225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4 곱하면 얼마니? 45도에다가 4 곱하면 4, 5, 20, 4, 46, 180도다. 그죠? 그래서 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답 찾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말에서 이두 각의 차가 뭐와 같아져야 됩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 모습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각 세타가 제4사분면의 각이래요. 제4사분면의 각일 때 다음 중 3분의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어색할 수 있어요. 세타가 제4사분면에 있는 각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냐면, 자, 봅시다.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그죠? 그럼 원래 세타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세타가 있는 거잖아. 물론 한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고, 거꾸로 한 바퀴 갔다가 여기로 올 수도 있어. 어찌됐든 간에, 얘를 선생님이 일반각 알파 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사분면이니까 270도보다는 알파가 크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는 작을 거야? 360도보다는 작을 거야. 그게 일반각입니다. 하지만, 세타가 항상 이렇게 생겼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얼마를 360도 곱하기 정수로 곱한 값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3분의 2세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봐봐. 여기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한번 써볼게. 자, 360도 곱하기 n이라는 i를 우리가 다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거기에다가 270도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알파가 되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아, 이제 세타가 되는 거지. 일반각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를 세타라고 둘게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궁금한 게 3분의 2 세타란 말이야. 3분의 2로 곱하는 거야. 360도에다가 3분의 2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얘네들 계산하면 120도거든.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된다라는 것을 3, 1은 3, 3, 2는 6. 그죠? 그래서 얘가 몇 도가 된다? 240도야. 곱하기 n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270도가 있어요. 여기에 3분의 2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3분의 2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90도잖아. 2를 곱하면 180도가 된 거예요. 180도. 알겠습니까? 자, 여기도 그러면 갈 건데, 얘는요, 선생님. 어떻게 쓸수 있어요? 360도에다가 n 플러스 1로 써도 돼. 360도 120도야. 그래서 120도에다가 n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부터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34도가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니? 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가지고서는 얘가 뭐보다는 작았냐면 마이너스 480도보다는 작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 그러면 똑같이 n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240도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0이죠. 5, 4, 20이야. 5, 20. 마이너스 1200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180도를 더해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요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1200도에다가 180도를 더했어. 그러면 그 사이에는 마이너스 534도가 있는 건 맞다. 그죠? 또는 반대로 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n의 값을 또 굉장히 크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n에다가 뭐 마이너스 1부터 또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80도에다가 180도 마이너스 300도야. 그럼 n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40도가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40도보다는 크잖아. n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는 거야. n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20도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40도야. 그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알겠어요? 나머지 애들은 n의 값을 찾으면 한쪽이 되면 한쪽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어떤 모의고사나 학력평가에서 많이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1번, 2번, 3번은 아, 이렇게 60분법과 이렇게 60분법의 값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충분하지, 너무 여러분이 막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건이 4번 문제부터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부터 우리가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뭐예요? 60분법과 그리고 호도법에 대한 비교하는 문제들입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만 잘 기억합시다. 파이가 몇 도라는 거? 180도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파이가 뭐라고? 180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15분의 23이죠. 파이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180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약분을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5, 1은 5, 5, 20. 그럼 23 곱하기 12가 돼서 얘는 276도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억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8분의 7 파이가 몇 사분면에 각이냐라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파이가 180도면 이 파이는 얼마가 됩니까? 3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60도죠. 그래서 2파이, 4파이, 6파이 또는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6파이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 60분법에서 했을 때 360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7파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파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 8분의 16이야. 마이너스 8분의 16파이죠. 그럼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고 싶으면 8분의 얼마를 더해주면 돼? 9파이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8분의 9파이를 더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해볼게요. 8분의 마이너스 16 더하기 8분의 9. 선생님을 못 믿겠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몇 사분면인지 한번 봐봐. 8분의 9파이인 거야. 8분의 9파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8분의 9파이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파이 플러스 8분의 파이인 거야. 파이가 몇 도예요? 180도잖아. 그러면 봐봐. 180도까지 가서 8분의 파이만큼 더 가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제 3, 4분면에 있는 각이 되겠지. 그래서 제 3, 4분면의 각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탈락인 거죠. 이해됐어요? 또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80도만큼 가면 플러스 8분의 파이거든. 자, 잘 봐.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8분의 파이만큼인 거야. 그래서 제 3, 4분면에 있는 각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디귿번 볼게요. 6분의 31파이를 나타내는 동경은 각 마이너스 57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동경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6분의 31파이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돼? 뭐, 60분법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죠. 자, 파이에다가 180도를 선생님이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약분하면 요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930도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930도야.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570도거든. 이제 어떡할 거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기억하세요. 자, 여기 X축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각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각을 선생님이 세타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각을 세타2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각을 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절대값은 똑같아요.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360도 또는 720도가 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는 만약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세타1이랑 세타2를 더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꼴이면 끝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보도록 할게요. 930도랑 마이너스 570도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60도가 되죠. X축에 대하여 대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 호도법에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1과 세타2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하면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뭐의 꼴입니까? 이 n파이의 꼴입니다. 2파이 곱하기 정수의 꼴인 거야. 항상 기억해야 될건 지금 이 각이라는 건 양의 방향도 있고 음의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n이 꼭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도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5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두 상수 AB에 대하여 96도를 뭐로 바꾼 거야? 호도법으로. 그리고 24분의 11파이를 60분법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항상 어떻게 해주면 돼요?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만 잘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6, 1은 6, 6, 6, 36이죠? 요, 그죠? 6, 요렇게 되네. 그 다음에 2, 8, 2, 15.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15분의 8, 파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15분의 8이 된다. 자, 이제는 24분의 11파이를 한번 봅시다. 그럼 24분의 11에 파이 대신에 180도를 곱하면 60분법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면 얘네들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4, 6, 24, 4, 4, 16, 4, 5, 20. 3, 2는 6, 3, 1은 3, 3, 5, 15. 해가지고서는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2분의, 얼마가 되지? 그냥 11 곱하기 15로 선생님 쓸게요. 이렇게 우리가 60분법으로 얘로 나타낼 수 있어. 선생님 왜 이렇게 썼게? A랑 B랑 곱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지금 B란 말이야. B는 2분의 11 곱하기 15인 거야. 얘랑 얘랑 곱하래. 그러면 어차피 아까 분모에 15가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약분됩니다. 얘네들 약분돼요. 따라서 정답은 44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60분법이랑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제 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뭐 96도, 24분의 11파이 이런 건잘안 나오거든요. 그냥 지금 한번 해보고 넘어간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계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얘가 몇 사분면에 각이 되도록이라고 했냐면 제 3사분면에 각이 되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분이 불편한 게 뭐냐면 제 3사분면에 각이라는 게 그냥 딱 봤을 때 이러면 얼마나 좋아.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각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한 번만에 왔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돌아가지고서는 왔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죠? 반대로 돌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을 표현한 다음에 얼마만 붙여주면 돼? 2파이 곱하기 정수만 붙여주면 충분해요. 그런데 얘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 n. 그러면 n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n분의 12파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선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얘는 100분의 1입니다. n 10분의 1이야. 아이고, n분의 1.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12파이를 곱하래.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12파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12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0분의 12파이가 제몇 사분면에 각이 되도록이라고 되어 있냐면 제 3, 4분면에 각이 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하나 계산하면 충분히 해결이 될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제 3, 4분면의 각인데 기본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6파이거든.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써놓을게요. 얘가 5분의 6파이야. 마이너스 5분의 6파이. 그리고 얘는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5분의 3파이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3, 4분면에 각이 되어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어인 상황이야? 음수인 상황이야. 그래서 음의 값 입장에서 여러분이 제 3, 4분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딱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 그래서 여기까지 또 왔어. 그럼 여기가 딱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자, 얘네들을 여러분이 잘 봤더니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마이너스 n분의 12파이가 크면 돼.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작으면 끝나는 거야. 자, 이거 선생님 지금 잘못 쓴 거다, 그지? 지금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요렇게 왔으면 얘가 더 작은 값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보다 마이너스 n분의 12파이가 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작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싹다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파이보다는 n분의 12파이가 크고 파이보다는 작아. 물론 파이로 다 약분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이쪽으로, e가 반대쪽으로 가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으니 n은 얼마보다 작아요? 24보다 작습니다. 자, 여기서도 n을 이쪽으로 보내면 n은 12보다는 커요.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은 12보다 크고 24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양쪽 다 등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24에서 12를 빼고, 그리고 1을 한번더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 3, 4분면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는 작아요야. 거기서 이제 계속 2파이 곱하기 정수의 꼴이 나타날 건데 우리가 예의 값의 범위를 구해봤더니 뭐가 나와버린 거야? 음의 값이 나온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파이와 그리고 마이너스 25분의 3파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의 값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 3, 4분면을 확인해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작다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번 시간에 6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잘 해낼 수 있으니까 한번더잘 보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다음 문제부터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제까지는 그냥 한번 워밍업 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부채꼴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항들은 좀 꼼꼼하게 여러분이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먼저 문제 풀어보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분한도 확률 같은 게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풀었지만 1등급 도전 문제 중에 한 문항, 딱 한 문항 남았습니다. 이제 1%, 상위 1%를 위한 문항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문항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단원, 조건부 확률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경우의 수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도 개념적으로 좀 추가되는 아이디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경우의 수를 찾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우의 수를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오늘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을 해보죠. 에너지공학과고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력의 마술사. 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그 블랙아웃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블랙아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정전보다 더 과한 거기는 한데 그 블랙아웃을 예측하기 위해 통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은 하겠지만 그게 좀 불안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매년 어느 시기가 되면 아, 이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시기에는 특히나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서 최대한 에너지가 끊기지 않게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 또 에너지공학과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이런 전등, 뭐 여러분 휴대폰 충전기, 그 다음에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이 다 전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아끼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그 인강 보면서 전력 소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력 소모만 하지 않게끔 열심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문항 남아 있었죠. 1등급을 넘어서는 상위 1%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이 조금 신선하죠. 근데 신선한데 이걸 해석만 잘하면 사실 그냥 중복조합 아니면 그냥 자연수의 분할 요 정도로만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 있는 문항들보다는 훨씬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쉬운 형태예요. 우리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길었죠. 나열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어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좀 뭔가 공부를 할 때 좀 이렇게 힘든 느낌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문항은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잘하면 그 뒤에 있는 풀이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0번 칸에서 출발하여 이 문제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야. 0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0이라는 걸 그냥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8번 칸, 그러니까 8번 칸이에요. 이름이 8번이야, 8번.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다. 근데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임이 있는데 한 번의 점프로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 번의 점프로 n번 칸에서 도약하면 n 더하기 1번부터 n 더하기 4번까지 칸 중에 어느 한 칸에 착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그 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문항 파헤치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쓰시면 됩니다. 문항 파헤치기. 이게 교재에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서술을 할 겁니다. 얘의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거야. 한번 점프라고 했는데 이 한 번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점프의 뜻을 활용을 하는 거다. 과연 점프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지금 출발은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점프를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예시를 들면 되는 거야. n이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n 더하기 1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중에서

착지를 하는 거야. 자, 한번 점프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0에서 출발해서 1번 아니면 4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n이 3이에요. 3까지 어찌저찌 왔어.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n 더하기 1이 얼마부터 해요? 4. 그러니까 4부터 얼마까지? 7까지가 되는 거야. 요 안에 착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점프할 때 내가 몇 칸을 갈 거냐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점프의 의미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그 다음 칸 그리고 다음 칸까지 갈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윷놀이 할 때 내가 있는 말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갈 수 있는 최소가 얼마예요? 도. 백도 없다 치자. 백도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거 없고요. 그냥 도. 그럼 한 칸 가는 거죠. 그 다음 최대치로 한 번 윷을 던졌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도개 걸륜 모. 그죠? 모까지 가니까 그 우리 판에 맨 끝까지 딱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한 번 점프를 할 때 나를 뺀 그 다음 칸, 그 다음에 다음 칸까지 갈 수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번 이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두 칸 이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 칸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몇 번째까지? 네 칸을 이동할 수 있겠다. 얘도 마찬가지야. 나 다음에 몇 칸? 한 칸. 그 다음 두 칸, 그 다음 세 칸, 네 칸까지 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점프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최소 몇 칸? 한 칸. 최대 몇 칸? 네 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0번 칸에서 도약한 후에 점프를 반복하여 8번 칸에 도착하는 모든 방법 중에서 임의로 한 가지를 선택을 한대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표본 공간을 구해야 되는데 이 표본 공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 이런 거야. 내가 여기서 출발할 거야. 8번까지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몇 번을 점프를 하는지를 고려해서 어쨌든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몇 번을 갈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 칸, 내가 한 번 이동했을 때 갈 수 있는 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이걸 A에 K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얼마까지 와야 돼요? 8번 칸까지 와야 돼. 자, 근데 이 8번 칸이라는 게 번호 때문에 이 8이라고 하는 게 붙여진 이유는 아니고요. 번호 때문은 아니고 잘 봐. 내가 한 번을 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1이야. 그치?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두 칸을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1에서 뭘 더한 거야? 2를 더한 거야. 그 다음 이렇게 왔어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왔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1, 첫 번째 1, 그 다음 두 번째 얼마? 2, 그 다음 세 번째 얼마? 3, 그 다음 네 번째 얼마? 2. 이렇게 됐어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8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의 1이고 얘가 A의 2고 A의 3이고 A의 4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이동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AK까지라고 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추측을 해보자. AK가 최대치로 갈 수 있는 건 얼마일까요? 그렇죠. 8이야. 왜 그럴까? 이것도 가능하거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이동을 하더라? 8번.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은 8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A의 K라고 하는 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은 얼마가 될까요? 최대값이 4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약을 했을 때 내가 한 번을 했을 때 혹시 8까지 갈 수 있나? 안 될 것 같고 두 번을 했을 때 갈 수 있나? 안 될 것 같고 그죠? 세 번을 했을 때 갈 수 있겠다. 그죠? 근데 두 번일 때에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아, 이것도 가능한 게 있기는 하겠다. 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얼마까지 가능하니까요? 4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A의 1에 A의 2에 A의 3, 얘도 당연히 가능하겠고 A의 1에 A의 2에 A의 3에 A의 4, 8번, 이것도 가능하겠고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은 뭐예요? 내가 점프한 횟수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두 번 점프해서 8

8까지 가는 거고, 얘는 3번 점프해서 8까지 가는 거, 4번 점프해서 8까지 가는 거. 근데 얘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A의 1, A의 2, A의 3, 쭉 가서 A의 7, A의 8까지 해서 8까지 가면 되겠다. 이거야. 이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항 파헤치기에 요거까지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얘들을 다 계산을 하면 얘가 NS가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안 되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얘는 지금 딱 보니까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의 해는 이 각각이 올 수 있는 것들은 0부터예요? 아니면 1부터예요? 아까 말했잖아. 점프를 하면 무조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최소 한 칸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자연수의 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얘의 경우의 수는 8, 8개가 있는데 이게 자연수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얘는 1, 1, 1, 1, 1 다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굳이 식으로 일단 써보면 8H 0이 될 겁니다. 왜요? 여기 있는 거 A1 프라임 더하기 1, A2 프라임 더하기 1, A3 프라임 더하기 1, A4 프라임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앞에 값이 8이고 이항하면 0이 될 거잖아. 8H요. 괜찮아?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것도 한 줄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가요? A에 7까지 가고 얘는 8이 될 거야. 자, 그럼 얘 어떻게 되니? 여기 앞에서 자연수 얼마 나와요? 7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넘겨. 그럼 여기 있는 거 1 나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개의 구슬이 있는데 이 8개의 구슬을 하나씩 다 주고 시작한다고요. 그럼 구슬 몇 개 남아? 하나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7개가 있고 그 중에 몇 개? 아, 서로 다른 8개가 있고 요게 7개가 있고요. 그 중에 1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아까 구슬 1개 남았으니까. 자,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규칙 있잖아요. 8에서 7로 갔고 0에서 1로 갔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개에서 몇 개를 허용한다? 2개를 허용한다. 괜찮지? 그 다음 5개에서 3개를 허용하고요. 그 다음 4개에서 4개를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요게 지금 여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이렇게 가게 되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를 가요? 5개를 가면 되겠다. 그 다음 얘는 서로 다른 2개에서 몇 개를 가? 6개를 가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 얘들은 당연히 다 일식이기 때문에 4를 넘는 경우는 아예 없죠. 얘도 마찬가지야. 일식 주게 되면 그래봤자 나머지 하나 제일 큰 게 2예요. 그 다음 일식 주게 되잖아. 그럼 6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야? 5개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4를 넘는 경우는 없단 얘기야. 자, 그 다음에 5까지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5까지. A에 5까지 가자. 그러면 요 안에서 5개가 다 썼겠죠. 하나씩 줬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구슬이 3개야. 그럼 그걸 한 번에 어딘가에 넣더라도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최대값이 얼마예요? 4야.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 자, 근데 여기부터가 좀 문제가 생기죠. 괜찮아? 한번 볼까? 여기에 내가 하나씩 줬어. 5개가 나오죠. 아,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얘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얘도 1 더하기 1 더하기 6. 돼요? 안 돼요? 안 돼.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4까지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에서는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고요. 이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을 빼는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컨비네이션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얼마야? 7 컨비네이션 0이고요. 7 컨비네이션 1이고요. 7 컨비네이션 2고, 7 컨비네이션 3이고, 7 컨비네이션 4고, 7 컨비네이션 5, 7 컨비네이션 6이 될 거야. 자, 그러면 0부터 출발해서 6까지인데 원래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7 컨비네이션 7이 있으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에 7제곱. 근데 실제 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여기서 빼.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128일 텐데 여기서 1 빼면 얼마? 127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또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야? 아까 말했듯이 4를 넘는 게 있는 것들. 그건 빼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5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가 5인 경우, 여기가 5인 경우, 여기가 5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총 몇 가지에 안 되는 게 존재한다? 4개가 안 되는 게 존재하더라. 괜찮아? 자, 이 다음은 괜찮아.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될 수 있겠죠? 그럼 4까지는 괜찮으니까 오케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씩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의 3이

8이 되는 건데 이때 안 되는 것만 적어보겠습니다. 물론 중복 조합을 이용해가지고요. 요한에서 뭐안 되는 것들 거꾸로 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몇개안 되니까 그냥 직접 한번 해보자. 1, 1, 6이라고 하는 거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1, 2, 5. 됐죠? 자, 그 다음은 2, 2, 4. 뭐 아니면 1, 3, 4. 이런 것들은 다 되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은 빼줘야 되겠구나. 또. 자, 이렇게 했을 때 8.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1. 얼마? 7. 이거 안 돼. 그 다음 또 1, 6. 안 되고요. 아니, 2, 6이죠. 2, 6. 그 다음 안 되고, 3, 5. 그 다음은 되잖아. 4, 4까지는 괜찮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을 거꾸로 이제 빼줘야 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4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에서 바꾸는 거 해보자. 116, 161, 611. 이렇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겠고. 요거 몇 가지야? 여섯 가지. 3팩토리얼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몇 개예요? 세 개인데, 얘들끼리 자리 바꿈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3 곱하기 2를 해서 여섯 가지가 되겠다. 괜찮니?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요게 9가 될 거고, 13이고, 19가 될 거니까, 127이 될 거고, 19를 이렇게 빼보자. 그럼 여기 있는 게 8이 될 거고, 요렇게 될 겁니다. 108. 이게 지금 NS야. 이게 NS. NS 구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초반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거지. 실제로는 금방 파악하면 요 뒤에 있는 것들은 금방 뺍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아까 의미적인 거니까 지워버리고 실제 이제 문제의 분자 부분을 구해야 됩니다. 분자 부분을 해석하는 게뭐 있는 그대로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잘 봐. 얘를 올려야 돼, 분자에. 6번 칸에 착지하지 않거나라고 했습니다. 5번 이상, 요건 이제 5번 이상. 점프를 하여 8번 칸에 도착할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6번 칸에 착지하지 않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뭐의 의미야? 또는의 의미야. 그럼 얘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걸 B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건 N에 A합 B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를 만약에 구한다. 그럼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 B를 구해야 돼. 자,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저하고 여러 번 연습했잖아요. 얘를 직접 구하기보다 반대되는 걸 혹시 구해보자. 그러면 그게 좀더 빠르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야. 그러니까 얘는 N에 A 곱 B. 그쵸? 근데 여기에 뭘 붙여야 돼? 그렇지. 여섯 건을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왜? 여기에 있는 전체에 A합 B에 여섯 건을 이렇게 붙일 거거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니까 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 경우의 수를 첫 번째 뭐예요? 6번 칸에 착지하지 않거나의 반대잖아. 6번 칸에 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 내용들도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문항 파헤치기에다가 써놓으세요. 해석을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B의 여섯 건에 대한 걸 해석을 해보자. 다섯 번 이상 점프를 한대요. 그럼 그게 아니래. 그럼 몇 번까지라는 얘기야? 그렇지. 네번 이하. 자, 그리고 요 중간은 뭘로 연결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연결해야 돼. 다시 말하면 6번 칸에 착지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 4번 이하로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된다? 8번 칸에 도착을 해야 된다. 괜찮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나눠볼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얘 다음에 8까지 가려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한 칸, 한 칸. 즉, 두 번을 이동을 해가지고 도착하는 게 있겠고요. 아니면 한 번에 두 칸을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니?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 그럼 요 뒤에는 얘는 두 번을 쓴 거야. 그럼 이 앞에는 몇 번까지 가능한 거예요? 전체가 몇번 이하라고 했어? 네번 이하. 그러니까 얘는 두번 이하가 돼야 돼. 괜찮지? 왜? 두번 했고, 세번 했고, 네 번에서 8번까지 가야 되니까. 자, 얘는 한 칸을, 그한 번을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와야 돼요? 그렇지. 세번 이하가 와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A의 1. 더하기 A의 2. 두 번을 이동해서 어디까지 와야 돼? 6번까지 와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니? 이 이하는 한 번을 이동해서 6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한 번에 갈수 있는 최댓값이 4칸이잖아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될까? A1, A2, A의 3. 얘가 얼마가 되는 거? 6이 되는 게 있겠고. 그 다음, 요 안에, 요거를 또 만족하는 것도 존재하겠죠. 괜찮아? 아니, 4번 이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이었고, 얘가 3번이면 4번을 쓴 거고, 얘가 한 번인데 얘가 2번을 쓰잖아? 그럼 3번이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요 밑에는 어떨까요? A1은 6이 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해볼까? 1, 5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2, 4. 그 다음 또 되는 게 뭐예요? 3, 3이 되겠구나. 그치? 자, 여기서 얘는 1, 1, 4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요 밑에다 쓸까? 1, 2, 3 가능하고요. 또 2, 2, 2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요거 그대로 갈 겁니다. 3, 3 가능하고 2, 4 가능하더라. 괜찮겠죠? 자, 위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무조건 한칸한 칸으로 가는 걸로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얘들에 대한 경우의 수만 구해주시면 돼요. 요거 뭐야? 한 가지 있겠고, 요거 두개 자리바꿈한 거 있겠죠? 총몇 가지? 세 가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자리바꿈한 거 요거까지 할까? 요거는 세 가지가 있겠고요. 요거는 여섯 가지가 있겠고, 요거는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가 있겠고, 얘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다 더해요. 여기 6, 그 다음 12, 13, 14, 16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거 뭐예요? 답이야? 아니야. 여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아까 108이었기 때문에 이 108에서 이걸 뺍니다. 이러면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92가 될 거야. 따라서 108분의 92가 될 거니까요. 2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얼마야? 5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46이 될 겁니다. 약분하면 27분의 요거 얼마? 23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해석하는 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가까운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막 나열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자연수의 분할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들은 실수하기가 좋은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이지 막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근데 이런 것들은 해석을 못하면 접근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평가원이나 여러분들 학력평가 같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들에서는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문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실수 포인트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뽑은 실수 포인트는 딱 요거 하나예요. 요거. 요거를 이제 빼는 것들 있죠? 요 빼는 것들을 조금 빠뜨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4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 4까지밖에 안 되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이걸 구하고선 그냥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 그냥 127로 하는 거야. 여기서 4를 넘어버리는 걸 빼줘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거나 아니면 그걸 빠뜨리는 건 알고 있어서 내가 뺐지만 그 안에서 좀몇 가지 실수하는 것들. 그것만 주의하시면 여기서 나올 법한 실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할수 있겠죠? 스스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백지에다가 놓고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파트 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제 조건 확률로 들어갑니다. 확률의 두 번째 파트고요. 여기는 충분히 여러분들 기존의 경우의 수나 확률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만할 거예요. 근데 규칙성을 좀 찾아야 돼. 어떤 규칙이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나오면 기본적인 확률에서 내가 조건부 확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추가되는 그 개념들이 사용되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표본 공간을 구할 때도 놓치지 않습니다. 표본 공간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 조건부 확률 자체가. 자, 개념을 살짝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피해, 비바, A라고 하는 건데, A라고 하는 조건 하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B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쉽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의미는 PA분의 P의 A 곱 B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률은 경우의 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경우의 수로 해석을 할수 있겠다. 어떻게? 원래대로라면 ns분의 n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도 ns분의 n의 a 곱 b가 될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는 na분의 n a 곱 b.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요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당연히 되죠. 근데 확률이라고 하는 건 표본 공간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표본 공간을 구해주는 또 노력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걸 굳이 안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한 것만 경우의 수를 구성해서 풀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 표를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뜻을 활용하는 건데, 말 그대로 A 사건과 A 곱 B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분모에 내가 필요한 거 넣고 분자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 넣는 거야. 근데 이두 번째 거는 우리가 흔히, 이건 교육 과정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베이지 정리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지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각을 한 원인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버스를 타고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도보로 오다가 지각을 한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서 지각한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야, 지각을 했대. 근데 얘가 지하철을 타서 지각했을 확률을 구해. 라고 하는 건 지각한 결과가 분모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한 거? 버스를 타서 지각을 했다면 버스와 지각이라고 하는 걸이 위에다가 올려요. 자, 그런데 이 지각이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버스를 타고 지각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 또 뭐? 도보로 지각을 하는 경우와, 또 뭐? 지하철을 타서 지각을 하는 경우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밑에 오는 건 NA라고 하는 건데, 이 NA의 구성이 B하고 연결된 게 있고 B가 아닌 것과 연결된 게 있다고요. 자,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NA, A 곱 B와 NA, A 곱 B의 여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예시로 든건세 가지니까 이렇게 세 개로 쓰기는 했지만 실제 A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건 만약에 어떤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 A 사건의 영역은 요 영역과 어디 영역? 이 영역이 합해진 거잖아. 그러면 이 흰색 영역이 요거야. 맞지? 그다음 얘는 뭐예요? 노란색 영역이야. 그러니까 A를 구성하는 걸 내가 두 가지 파트로 정리를 해서 더한 거다. 그게 지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지각이라는 이 사건 A가 나왔는데, 얘가 버스를 통해 지각한 거, 도보로 지각한 거, 지하철로 지각한 것들이 합쳐진 구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버스로 지각한 걸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원인이 이렇게 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결과가 들어가는데, 분자에는 특정 원인에 대한 결과를 넣는 것을 일반적으로 베이지 정리 형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몰라도 돼. 하지만 유형을 기억할 때는, 아, 결과에 대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원인을 분자에 올리는 걸 우리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구나. 베이지 정리 형태라고 하는구나. 알겠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어려운 형태. 얘는 조금 더 쉬운 형태.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베이지 정리의 형태야 라고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그리고 나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 방.

단어가 조금 의미적으로 좀 다르구나.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구나.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한 어떤 조금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살짝. 누가 먼저 했냐, 어떤 사건을 먼저 했냐가 문제에 조금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베이스 정리로 확인하기가 쉬워요. 자, 이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단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역시 고난도라 단순 계산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출제를 했는데 당황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런 계산식으로 나온다는 건 답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면 그냥 방정식의 형태야. 1차 방정식 아니면 뭐 2차 방정식.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어떤 걸 정해놓고 출발을 하면 거의 다 풀립니다. PA 더하기, 그러니까 이 PA 더하기 PB는 1이라고 했고요. PA A 바 B가 3분의 2, 그 다음에 PA B 바 A가 6분의 5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PB분의 P의 A 곱히. 얘는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P의 A분의 P의 A 곱히는 6분의 5가 되겠다. 괜찮니? 자, 그럼 이 안에서 내가 PA 곱B라고 하는 걸 PB와 PA로 표현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여기에 있는 걸 하나를 미지수를 정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그 미지수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좀 더 편할 거야.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PA라고 하는 걸 제가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A를 X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돼요? 2X 더하기 PB 는 1이 될 거야. 그러면 PB가 뭐가 돼요? 1-2X가 되겠죠.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P의 A 곱 B는 3분의 2에 PB가 1-2X. 또 PA 곱 B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똑같은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요 자리에. 그럼 얼마? 6분의 5에 PA가 넘어갈 거니까 얼마예요? X. 자, 그럼 얘 뭐야? PA 곱 B가 필요가 없죠.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뭐가 나올 거니까? X가 나올 거니까. 됐지? 해보자.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X는 6분의 5X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뭐야? 6분의 8이잖아요? 그럼 6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13이 되나요?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6분의 13X는 3분의 2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 따라서 X는 3분의 2에 곱하기 13분의 6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요. 13분의 4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구나. 얘가 뭐야? 얘가 PA야. 이렇게. 자, 그러면 A합 B를 구하라고 하면 A에 대한 확률도 필요하고 B에 대한 확률도 필요하고 A 곱 B에 대한 확률도 필요하겠죠? 그럼 차근차근히 구해주면 돼. PB는 저기다 대입해요. 1 마이너스 여기 넣어볼까? 13분의 8이 될 겁니다. 2까지 곱해야 되니까. 얼마예요? 13분의 5가 되겠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A 곱 B에 대한 확률은 뭐 여기에 넣던지 여기에 넣자. 근데 이게 좀 더 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P의 A 곱 B는 6분의 5 곱하기 13분의 4가 될 겁니다. 됐어요? 약분해요. 처리하면 39분의 얼마? 10이 될 거야. 그럼 39분의 5로 통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얼마야? 따라서 P의 A합 B라고 하는 것은 39로 통분을 합니다. 첫 번째, 39로 했으면 3을 곱할 거니까 12가 될 거고요. 3을 곱했으면 얘도 3을 곱할 거니까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그냥 그대로 10이 될 거야. 그럼 얼마? 27이니까 27에서 10 뺄 거니까 얼마예요? 39분의 17이 되겠구나. 대부분은 이 계산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길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술형에 내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서술하는 과정 자체를 평가하기가 좀 좋거든요. 간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가봅니다. 얘도 좀 길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확률과 통계에서 어렵게 문제를 낸다는 건 뭐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라 수학이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어렵게 하는 것과 시간을 좀 오래 걸리게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확률과 통계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향성을 선택을 합니다. 아이디어적으로 막 엄청 어렵게 되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서로 배반이래요.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요. 배반. 배반이 뭐야? 피해 A 곱 B라고 하는 것은 0이더라. 그죠? 그 제가 배반 사건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서술형 평가를 내잖아요. 그럼 이런 실수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배반 사건인데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는 집합에 대한 표현이잖아. 근데 얘가 갑자기 그냥 0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N에 A 곱 B는 0이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막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아는 거고 이게 쉬운 건데도 서술을 하다 보면 내가 그냥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런 것들 쓸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P의 A와 B의 여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도 한번 써볼까? 쟤는요. 얘가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와 A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는 B의 여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B의 여사건,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이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해볼까? 한 번에 와닿지 않으면? 밑에는 중요하지 않아. 위에를 한번 보는 거야. A와 B는 배반사건이라고 했는데 A와 B의 여사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A가 있고요. 여기에 그냥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봐. B라고 하는 건 곱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B의 여사건은 무조건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이야. 그래서 얘가 간단하게 뭘로 나와요? 그냥 PA야.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아까 개념 때 살짝 설명을 했지만 PA는 A 곱 B 더하기 P의 A 곱 B의 여사건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된다는 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P의 A 빼기 P의 A 곱 B인데 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얼마예요? 0이야. 그러니까 얘가 곧 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수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런 얘기예요. 3PA라고 하는 것이 1-P의 B더라. PB의 여사건도 1 빼기 PB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P의 A 더하기 PB 합사건이지만 배반사건이기 때문에 곱사건에 대한 확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그냥 3분의 2가 되는구나. 됐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연립하면 되겠죠. 그죠? 연립해요. 자, 여기 있는 거 PB에 대한 걸로 그냥 처리를 하자. PB는 1-3P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1 빼기 2의 PA가 될 거고요. 얘는 3분의 2가 되겠다. 따라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PA가 될 거니까 PA 얼마예요? 6분의 1이 될 겁니다. 됐어? 자, 6분의 1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다 그냥 넣어. 6분의 4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야? 6분의 3이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P의 B와 A의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 쓰면 P의 A의 여사건 분의 P의 B 곱 A의 여사건인데 문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다고? PB랑 똑같다고. 이렇게. 자, 따라서 넣게 되면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될 거고요. PB 얼마예요? 6분의 3인가요?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정답은? 5분의 3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주로 나오기는 하는데 앞에 있는 지금 1, 2번 같은 경우에 좀 식을 길게 끌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3번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내신에 출제되면 가장 쉬운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보자. 표가 나와 있죠? 그럼 표를 구성하는 건 어떤 식으로 주로 구성을 하냐면, 표는요, 조건방률에서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구성하시면 돼요.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표로 준 거는 뭐 쉬우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문제가 길게 나왔는데 내가 이걸 표로 바꾸면 편해지는 순간들이 나와요. 그럼 어떨 때 표로 바꾸냐? 이분법적인 요소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일단 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훨씬 더 쉽게 풀려요. 그게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확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알겠지? 자, 이 학생들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반적인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이 전체 학생 중에 라고 나오겠지만 얘는 남학생으로 표본 공간을 줄여버린 거야. 줄여버렸어. 알겠죠? 그러니까 남학생이 여기 안에서만 놀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뭐래요? 일본어를 수강하는 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본어를 수강한 학생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면 되겠지? 자, 일단 확률에 대한 걸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남학생 얼마예요? 70인가요? 70. 그 중에 일본어를 수강했대. 요거 아니야? 아, 42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4로 한번 약분을 해볼까? 그럼 14 곱하기 5가 될 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나옵니다. 뭐 너무 쉬운 형태. 만약에 뭐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 중에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64 중에 28. 그렇게 하면 약분하면 끝이야. 됐겠죠? 좋습니다. 4번. 어느 공연의 좌석은 총 2,000석이고요. 그 중에 S석이 1,000석, A석이 800석, B석이 200석이다.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S석이 제일 좋은 게 보통 좀 적고 그 다음에 A석이 중간, 그 다음에 B석이 제일 많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B석이 제일 좋은 건지 아니면 사실 전 공연을 많이 안 다녀서 잘 모릅니다. 어쨌든 2,000명의 관객 중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 게 이렇대요. 90%. S석이니까 당연히. S석인데 10%의 사람들은 이제 좀 너무 과한 거예요. 여긴 80%, 80%다. 자, 이 공연을 관람한 관객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경우의 수부터 일단 구해보자. 아니면 이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비중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중. 자, 여기 100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0.9야. 그 다음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고요. 얘는 얼마? 800 곱하기 0.8이고요. 그 다음 또 뭐야? 200 곱하기 0.8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분모로 오시면 돼요. 근데 이것 중에 뭐가 와야 돼? S석에서 공연을 관람한 관객일 확률은 자, 그러면 요겁니다. 1000 곱하기 0.9. 자, 이거 어때요? 이게 바로 베이지 정리의 형태야. 왜? 만족했다라는 사건을 A라고 두는데 이 만족한 상태가 S석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A석일 수도 있고 B석일 수도 있다고요. 그치? 만족한 결과에 대한 거야. 근데 그 만족의 원인이 S일 때를 내가 원하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베이지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별거 아니죠. 자, 여기서 약분을 다 합니다. 100을 다 지워요, 그냥. 이렇게 지워놓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10 곱하기 0.9가 될 건데 얘도 그냥 10분의 1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이거 다 지워. 이거 이렇게 다 지워요. 됐어? 그럼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90. 88에 64. 얘는 8이 16.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얼마예요? 90. 이렇게 되겠구나. 자 얘는 얼마? 80일 거고 90이니까 100. 70.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얼마예요? 90이 될 거니까 이 친구 약분하면 얼마? 17분의 9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죠? 별거 아닙니다. 4번까지 했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흰 공과 1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0개의 검은 공이 있습니다.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나눠져 있는데 숫자로 구분이 되어 있구나. 여기는 이제 흰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검은 공이 있어. 근데 흰 공은 얼마부터요?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 있고 검은 공은 얼마부터? 11부터 30까지 있는 거야. 자, 이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한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가 30의 약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는 이제 전체 주머니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을 모두 1열로 임의로 세우려고 한대요. 2학년 학생이 서로 이웃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에서는 1열로 나열하는 건 6팩토리알, 아니 6팩토리알이 아니라 몇 팩이죠? 7팩. 7팩토리알 하면 되는데 2학년 학생이 이웃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한 상태에서 내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2학년을 묶어요. 2학년 학생 2명 이렇게 묶여 있고 3학년 2명 그다음에 1학년 이렇게 있더라. 괜찮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내부에서 자리 바꿈하는 거 몇 팩토리알이야? 2팩토리알. 요게 NS. NS라고 하지 말자. 왜냐면 표본 공간을 대표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그냥 NA라고 할게요. 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괜찮지? 그럼 NA분의 NA고 B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때 양 끝에 1학년 학생이 온답니다. 그러면 양 끝에는 1학년이 와야 되니까 이들을 먼저 배치를 해줘요. 어떻게 하면 돼? 1학년들 중에서 두 명을 뽑아 줄 세우기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3P에 2가 먼저 들어가고요. 괜찮아? 그리고 1학년 한 명 남았어. 그리고 3학년 두 명 남았어. 그 다음에 2학년은 여전히 이웃해야 되는 거야. 왜? 이웃한 애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2학년은 이렇게 이웃한다고 놓으시면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이거 얼마? 요 안에서 자리 바꿈하는 거. 4개를 자리 바꿈하니까 4팩토리알. 그 다음 2학년 내부에서 자리 바꿈할 수 있겠죠? 요렇게 2명. 그래서 얘는 2팩토리아.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서술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 끝에 1학년, 그 다음에 요거는 내부, 요 내부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학년 자리 바꿈하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6팩토리알 2분의 3P의 2가 될 거고요. 4팩토리알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2팩토리알은 2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약분해요. 그럼 4팩토리알이 다 날아가니까 6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럼 위에 있는 건 얼마야?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6. 약분하면 정답 얼마예요? 5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앞에 있는 분모에 해당하는 역할을 조금 더 꼼꼼하게 구해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여전히 경우의 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경우의 수잖아.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위에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 뭘 올릴지가 결정이 날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조건부 확률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기본적인 개념만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 열심히 푸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퀴즈 나가니까 퀴즈 푸셔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 만점 소형특강 사회문화. 오늘은 4단원의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4단원 사회 불평등 현상을 가지고 여기 계급론, 계층론, 사회문화 이 수능특강 교재에는 없지만 계급론, 계층론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 지난 시간에 표 문제를 한 시간 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 이동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사회 계층 표, 계층 구조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리고 기본표, 그리고 작년도 수능 문제 유형, 시간상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기본표 활용한 조금 고난도 문제는 못 풀었지만 그것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에요. 이게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 말이죠. 종류가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성불평등, 그리고 빈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능은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얘가 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능은 얘랑 얘를 뭐 번갈아 가면서 내거나 얘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수능은 빈곤의 유형하고 사회적 소수자, 이거 두 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물론 수능처럼 사회적 소수자 내죠. 그리고 빈곤의 유형도 내죠. 다 내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이 성불평등에서 표 문제도 낼 것이다. 네. 학교 시험에서는 모든 것들을 더 골고루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13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이 수능 준비하는 것보다 내신 준비하는 게 더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곤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는 최근에는 다 빈곤 문제가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그냥 개념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것도 역시 뭔가 숫자 들어간 그런 형태로 바꿔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보다 이 파트는 학교 내신 준비를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양한 불평등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고, 얘부터 정리해 볼게요. 순서대로. 그리고 얘 표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표 문제 유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성불평등,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학교 시험도 성불평등과 관련해서 성불평등의 양상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개념 문제로 내진 않을 거예요. 네, 내면 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사회적 소수자 나와 있어요. 예, 사회적 소수자 개념 정해볼까? 바로 이겁니다. 신체적, 그리고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이야. 신체적 특징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인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특징은요? 어떤 성적 취향도 될 수 있고 또는 종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원인이 되는 게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이라고 하면 선천적인 거지. 그치? 또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당해서, 장애를 입어서 라고 나오면요, 후천적인 게 되는 거지.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 특징은요, 바로 여기. 이게 다 선지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회적 소수자라고 했을 때 그 소수가 수적으로 적어서 소수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라거나 하면 수적으로 적기도 하죠. 하지만 수적으로 적어서 소수자가 아닌 거야. 대표적으로 미국의 흑인은 유대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흑인이 더 사회적 소수자로. 왜? 권력의 열쇠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죠.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뭔가 이렇게 능력을 겨뤄봤는데 못해서, 그래서 희소자원을 못 받고 뭐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거, 그걸 바로 사회적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주류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학력이나 권력이나 재산 획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할 때도 나왔죠.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때그 불평등한 처우가 학력, 권력, 재산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의 획득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얘기야. 주류 집단으로부터 내가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흑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흑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이주 노동자라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어떤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타국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런 불평등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럴 때가 많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봤고요.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해결 방안이에요. 이게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실시되면서 이게 그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나타난 것인데, 미국 사회에서 흑인 집단이 뭐40% 정도? 40%? 뭐 30, 40%? 뭐이 정도? 그런다면,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뭐 흑인의 크기가 그 정도라면, 대학에도 그 정도의 인원의 흑인이 있어야 되고, 법원에도, 경찰서에도, 또는 어떤 뭐 병원에도, 다 그만큼의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대학에 가면 백인들은 많은데 흑인은 적고, 법원의 구성원으로도 적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결과로서, 아무리 기회를 똑같이 줘도, 이 사회적 희소자원을 획득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대해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예요. 물론 이를 두고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느냐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었고, 미국에서는 이 흑인에 대한 뭐 입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암튼,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흑인을 뭐 취업이나 또는 진학에 있어서 우대하며, 그 반대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지만 반대편에서 이건 역으로 차별이야라고 하는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과 을은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라운드별로 발표 내용이 혼자만 옳으면, 둘이 게임을 하면서 나는 맞고 얘는 틀렸어. 그러면 2점. 그리고 혼자만 틀리면 0점. 두 사람이 모두 옳거나 모두 틀리면 1점씩 획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는 라운드별 갑과 을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2라운드까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갑은 3점, 그리고 을은 몇 점을 획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소수자는 항상 한 집단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집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항상 한 사회에서 수적으로 열세에 있어? 아니지. 틀린 내용입니다. X 틀린 내용이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틀렸어. 얘가 3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 같이 틀려야 되는 거지. 그치? 3점을 받는다는 것은, 갑이 3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는 1점, 하나는 2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3점 받는 건데 틀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반드시 틀린 얘기 해야 돼. 그래야 여기 1점 나오는 것이고 여기 1점 나오게 됩니다. 그쵸? 예. 왜냐면 모두 틀리거나 모두 옳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3점 나오려면 여기는, 그렇지, 얘가 맞는 얘기. 그래서 2점 받게 되고요. 얘가 틀린 얘기. 2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옳고 얘는 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얘가 틀린 얘기를 했고요. 항상 수적으로 열세 있는 집단 아니라고 방금 전에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3점을 맞았다는 것은 을이 몇 점? 1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을은 가, 다에 모두 틀린 얘기, 그 다음에 나에는 갑이 옳은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기억에는 1점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사회적 소수자는 문화적 차이가 아닌 신체적 차이로 인해 규정된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얘도 틀린 거, 얘도 틀린 거. 얘가 맞거나 얘가 맞거나. 틀리거나 틀리거나 해야지 1점이니까. 그래서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도 틀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는 문화적, 신체적 차이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기억님 맞고요. 나의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다가 들어갈 수 있죠. 왜? 맞는 얘기 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2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 가보도록 할게요. 다에 한 사람이 두개 이상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없다. 있죠. 왜? 이거 틀린 얘기 해야죠. 얘 2점 맞으려면 여기 맞고 얘 틀린 얘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속할 수 없다. 틀린 얘기야. 동시에 속할 수 있어요. 이주 노동자이면서 장애인이면서 이렇게 속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밌는 문제였죠?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예,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자고 가지고 온 것인데요. 앞에 문제처럼 특징 가지고 출제한 문제이고, 이건 이제 사례와 함께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A그룹 이주한 갑은 어떤 보건소 주임으로 근무를 했어요. 이주자네요. 그쵸?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이네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당하자 승진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지방 관리직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습니다. 보건소 부소장은 규정상 너 A국 국적이 없으면 관리직이 될수 없어. 그래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여기. 이에 갑은 네모씨를 상대로 해서 수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직이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외국인이잖아. A국 국적 없잖아. 안 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심 법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건소하고 같은 의견이 된 거죠. 그쵸? 하지만 2심 법원은, 이제 2심 법원은 이 네모 씨의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차별하면 안 돼도 차별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네모 씨는, 이제 네모 씨는 어떻게 했냐면, 이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이제 상고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A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이제 시민사회는 여기, 지금 이 갑의 입장에 손 들어준 이 2심 판결을 지지하며 이 네모 씨의 판결 불복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어디 네모 씨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갑은 뭐냐면 국적이 없어요. 이주 노동자인 셈이죠. 그래서 둘 간에 다툼이 있어서 1심 법원은 어떻게 됐어? 그렇죠? A 씨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고, 2심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고, 그리고 어디? 바로 시민사회가 이렇게 2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짜보면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갑이 뭐예요? 이주 노동자이자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소수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기억. 갑은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았어? 우대 조치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소수자를 저쪽에서 우대하니까 이 갑이 반대편 쪽에서 나 역차별이야. 아니죠. 갑이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는 거지. 역차별이 아니라. 네, 틀린 겁니다. 갑은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서 다양한 차별을 받았죠. 왜? 이주 노동자이자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2심 판결은 여기 있어요. 2심 판결은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 그렇지. 이 사람 편에서, 이제 편이라기보다는 암튼. 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리을 갈게요. 기억은 시민사회는 A국 국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동등한 권리를 부여,

해선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2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기억 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갑은 역차별을 받은 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은 거야. 알겠지? 다르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뭐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 그리고 이렇게 좀 유형이 다른 기출 문제 하나 이렇게 풀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성불평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평등은 생물학적 성, 이게 남성, 여성, 태어나진 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성은 학습된 성입니다. 에 따라서 특정 성에 대해서 차별이 가해지는 것, 뭐, 보시면 되고, 뭐, 성불평등의 발생 원인은, 뭐, 가정이나 학교, 뭐, 대중매체를 통한 차별적 사회화라든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불평등 양상, 원인, 저기, 정치 권력도 남자가 훨씬 많고 여자가 적고, 고위, 뭐, 임원들도 남자가 많고, 이런 것들을 외우거나, 뭐,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나오진 않고, 많은 경우 학교 시험에서는 그 성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표문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금 격차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표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문제의 유형들을 나온 것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표는 각국의 연도별 성별 근로자 수, 그리고 임금 총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별 근로자 수, 그리고 임금 총액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 근로자 수, 그리고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남성 근로자 수하고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을 우리가 뭐로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남성 근로자 수하고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 또는 총액 대비 총액 이것만 나와 있는데, 물어보는 건 뭐가 나와 있냐면, 월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총액이 뭐야? 임금 총액이 뭐야? 그치, 봐. 임금 총액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다가 근로자 수를 곱한 게 총액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임금 총액을 파악하면 그러면 월평균 임금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다시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T년, T 플러스 10년, 그다음에 T 플러스 20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근로자 수에다가, 그치? 곱하기, 평균 임금을 하면, 우리 공장의 근로자가 100명인데 평균 임금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야. 그러면 두개 곱하면 뭐가 나와요? 임금 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쵸? 예. 그래서 남자, 여자의 수, 남자, 여자의 평균 임금, 남자, 여자의 총액, 임금 총액, 이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에 남성 근로자 수,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이 변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100명, 100명, 100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금 총액을 여러분 뭐, 예. 만 원, 만 원, 편의상 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볼게요. T년부터 가볼게. 남성 근로자 수 대비 여성 근로자가 얼마래? 0.5래, 반이래. 여기면 50명이요. 이거죠. 여기는 뭐예요? 그쵸. 75%인 거죠. 그쵸. 그러면 100이면 75고요. 1이래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 근로자 수가 같은 거지. 그치.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근로자 임금 총액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만 원씩 정해봤어요. 그럼 남성 대비 여성이 0.3이래. 30%지. 그치. 3,000원. 0.54래. 그럼 얼마예요? 5,400원. 0.9래요. 그럼 얼마? 9,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 수하고 남성 평균 임금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남성 근로자 수하고 임금 총액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평균 임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 얼마겠어요? 100, 100, 100이 되겠지. 그치? 그쵸? 그러면 여성 임금은요? 이 5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 총액이 되는 거잖아. 얼마예요? 그치, 60이지. 여기는요? 여기 얼마냐면 72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여기 곱하면 54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요? 90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성 평균 임금도 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다. 네, 괜찮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 플러스 20년에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여기 갔네요. 여기요. 평균 임금 여기 구했죠? 남성이 여성보다 어때? 많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여기 이렇게 쭉 구해놨지? T년이 T 플러스 10년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총액 여기 있네요. 예. T년이 T 플러스 아니지 반대로 썼네. 여기가 여기에 3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T 플러스 10년의 남성 근로자 수 해볼게요. 여기 있어요. 아, 이 T 플러스 10년이죠? 예, 뭐 같으니까 아무튼 여기입니다. T년의 여성 근로자 수 해볼까요? 여기 있는데요. 예, 안 갔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년 전 대비 여성 근로자 수의 증가율은 T 플러스 10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T 플러스 10년의 여성 근로자 수 증가율 구해볼까? 어떻게 구해? 원래 50이었는데요. 원래 50이었죠. 그런데 70으로 얼마만큼? 25만큼 증가했어요. 이거죠. 그럼 T 플러스 20년은요? 역시 25만큼 증가했잖아. 그런데 얼마? 원래 75였는데요. 100으로 25만큼 증가했어요. 이거죠. 물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야 되지만 크다, 작다, 높다, 낮다니까 어디가 더? 저기가 더 크죠. 저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1이잖아. 그쵸? 따라서 T 플러스 10년이 더 높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 총액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수하고 평균 임금 곱하면 총액이다. 이거 알아내는 거. 네. 이제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수능 특강에 이렇게 임금 격차에 관련된 표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학자 A는 각 병국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를 개발을 했다. 임금 균등 지수가 뭐야? 여기 공식이 이렇게 돼 있네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빼기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분의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이게 바로 임금 균등 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각 병국의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하고, 그리고 여기, 각국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대한 각국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상대적인 크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병국은 각각 정규직 근로자와,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국부터 가볼 건데요. 갑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여기.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이래. 이게 1.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뺀 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하고 둘이 같아서 지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갑을 병, 정규직, 비정규직. 여러분, 얼마가 돼야 될까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을 뺀 것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상대적인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렇지. 비정규직을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10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100이에요. 예, 여기가 1이 나와야 돼. 여기 얼마여야 돼? 그렇지, 200이면 되죠. 그쵸? 200에서 100을 빼는 게 역시 100이니까. 그래서, 아, 여기를 100이라고 치면 정규직이 200이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 을국과 병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갑국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국가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의 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국 정규직 근로자가 200이야. 을국 보면 갑국 대비 을국 정규직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얼마야? 150인 거지. 그치? 그쵸. 200분의 150 하면 4분의 3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야?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100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국과 병국의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뭐냐면 어떻게 해? 정규직 150 빼기 비정규직 몰라요. X. X분의 X는 얼마래요? 얼마래요? 여기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산수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미지수 하나니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X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 이거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보면 되잖아. 얼마? 그렇지 여기 모르는 여기 Y 분의 여기 100 마이너스 Y 아니 100 마이너스 Y 분의 Y이죠. 그렇죠? 이거니까. 네. 는 얼마래요? 4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Y가 구해지죠. Y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0.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산수 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다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에 따르면 각국보다 을국이 불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지. 여러분 보시면 갑국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쵸? 여기는요? 그치. 갑국이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어. 그래서 고용 형태별 임금 균등 지수가 작을수록 불평등한 거예요. 예. 여기는 100에 80% 수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절반 수준이잖아. 따라서 갑국이 을국보다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쵸? 다음. 갑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의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보다 많습니다. 저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3번. 을국의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병국이 각국의 60%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여기 병국으로 생각해봐 이거 있잖아 이게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이렇게 생각해봐 평균이래 평균 수학은 100점 맞고 국어는 80점 맞았어 그러면 평균은 90점이요 이렇게 구할 거지 그렇잖아 왜 여기 봐요 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같다 여기 한 과목이면 여기도 한 과목이다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쵸 예 네. 따라서 병국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90입니다. 갑국은 평균 임금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15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0에 60% 하면 그렇지 90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비야. 갑국이 가장 커? 200에서 100이에요. 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 갑국이 가장 낮죠. 그쵸? 200분의 100, 150분의 120, 100분의 8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가장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 문제예요. 네. 이게 오히려 수능보다, 수능은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보고, 뭐 불평등이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이런 임금 격차와 관련된 표 문제가 출제되나 해서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학교 시험은 아니야. 학교 시험은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큰 거야. 여러분, 한 문제만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것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표는 갑국 근로자의 시기별 성별에 따른 월 평균 임금 간 격차의 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여기 전체 근로자, A가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야. 그래서 여기에 A는 얼마냐면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T 플러스 2 시기에 A는 얼마냐면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T 플러스 1 시기는 40달러가 많고요. T 플러스 2 시기는 50달러가 많대.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전체에서 C가 뭐예요? 여성 근로자 임금을 뺀거 하고 남성 근로자 임금에서 전체 근로자 임금을 뺀 거. 이거 상대적으로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이야. T식이 이렇게 가볼게. T식이. 남자 임금이 있고, 여자 임금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평균이 되겠지, 그치?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랑 해서 하면 전체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보세요. 남성 임금이 뭐지? B. A, C야. B에서 A를 뺀 거랑, 그 다음에 A에서 C를 뺀 거랑, 어때? 1이니까. B에서 A를 뺀 거랑. A에서 C를 뺀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얼마래요? 100.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거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같다. 여기가 두 개가 같다. 하니까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잖아. 그렇죠?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한번 남자 임금하고 여자 임금 구해볼까? 여기 다 나왔으니까 해보잖아요. 뭐냐면, 여기 남자 임금, 예, 여성 임금보다 40달러만큼 많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성 임금을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마이너스 여기 A죠. 위는? 아래는요? 남자 임금은요? 남자 임금은? 여자 임금보다 40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남자 임금 썼어요. 그리고 빼기 100 이렇게 해보게 될게요. 그럼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60분의 100 마이너스 A는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A가 얼마가 나와요? 이거 이렇게 옮겨서 계산해 보세요. 산수니까 A가 80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여자 임금이니까 A가 80. 그럼 여자 임금보다 남자가 40 많았다. 그럼 120. 그래서 맞잖아. 예. 이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100 되더라.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할수 있다는 거야.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도 해볼게요. 남자 임금은 여기 T 플러스 2 시기는 여자 임금보다 150달러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자 임금을 B라고 하면 150달러 많아. 거기에서 평균 200을 빼. 분해. 200 빼기 얼마? 여자 임금 B는 얼마래요? 2 이렇게 됐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B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볼게. 이제 여기는 전체 되어 있고, 여자 임금 B 구해 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00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남자 임금은 여자 임금보다 150 많대요. 그럼 250이야. 그런데 전체는 얼마냐면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자고. 여기가 전체고. 전체는 2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위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쵸? 그래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딱 100하고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아? 아니지. 만약에 같으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전 가운데가 와야 되는데 이쪽에 치우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남자 집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지. 몇배더 많어? 2배 더 많은 거죠. 이거 우리 이걸로 되게 많이 했었잖아. 아주 간단한 숫자로 해볼게요. 여기 8에, 그 다음에 여기 9, 평균, 아, 여기 평균, 여기 9, 여기 11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위로 하면 되겠다. 여기랑 여기의 크기. 모르니까 여기 X, 여기 Y 이렇게 해볼게. 한번 증명을. 예. 그러면 X의 8%, 그냥 8X 써볼게요. 플러스 Y의 11%. 9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이게 평균이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옮깁니다. x는 9y 이렇게 해봐요. 2y. 그래서 아, x가 y의 두 배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잖아.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만약에 x랑 y랑 크기가 같다면 정 가운데. 근데 이쪽으로 치우쳤어. 그럼 x가 더 많은 거야. 몇 배?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그래서 2대 1. 여기 또 마찬가지. 여기 50. 여기 100.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두배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아보시고, 그럼 보면 이제 결론 뭐냐면,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B-A가 여기예요. 그리고 A-C가 여기예요. 1이라는 건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다. 그러니까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이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여기는 바로 무슨 말이야? 즉, 요 간격보다 이 간격이 두배더 크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그쵸? 따라서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두배더 크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고, 또 여기 나온 전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균 임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 그쵸? 이제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풀어보시고. 빈곤의 유형은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떠오르는 빈곤, 아프리카의 그런 빈곤 상황, 이런 것들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한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절대적 빈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주로 어디? 저개발국에서. 그러면 선진국은 안 나타나나?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주로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 빈곤의 기준 선이 존재해. 이게 바로 뭐냐면 절대적 빈곤 인구 또는 가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최저 생활에 필요한 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금액.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라고 쓰죠. 그쵸?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은 객관적 빈곤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뭐냐면,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돼 있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해. 근데 이거 주관적 빈곤 아니야. 이것도 객관적 빈곤인 거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정의를 하는데, 즉, 중산층이 누리는 그런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평균 소득이나 또뭐 중위 소득. 중위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중위 소득은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거죠. 이렇게 쭉 가구를 줄 세워 놨을 때 이렇게 가구를 쭉줄 세워 놨을 때 평균 소득이란 다 더해서 나누기 열을 한 가구 11 하는 게 평균 소득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쭉줄 세워 놨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 이게 바로 중위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에 어떻게? 그렇죠. 50%. 50%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상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는 기준이 존재해요. 여기 6,000달러에 반. 그러면 3,000달러에 미치지 못한 A, B, C가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최저 생계비가 3,000달러야. 그럼 3,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A, B, C는 최저 생계비 미만이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인 동시에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 상대적 빈곤은요, 소득 격차, 빈부 격차가 심화된 나라에서 더 부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11가구가 쫙 존재하는데,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중위 소득이 달라질 수 있죠. 또는 여기가 150이고 여기가 5, 소득 격차가 엄청 큰데 소득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 또 중위 소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소득 격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중위 소득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회의 소득 격차가 어떠하냐와 매우 밀접한 것이죠. 네,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한번 가서 볼게요. 여기. 개념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넣어놨고요. 일반적으로는 개념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갑구개 봐.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인데 전체 빈곤율 물어봤어. 여러분, 그럼 전체 빈곤율은 어떻게 될까? 얘랑 얘를 더하면 전체 빈곤이야? 아닌 거지. 그치? 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도 상대적 빈곤 어때요? A, B, C 세 가구. 그리고 절대적 빈곤도 A, B, C 세 가구입니다. 상대적 빈곤율하고 절대적 빈곤율을 더해서 전체 빈곤율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동시에 포함되는 가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거야. 쭉줄 세워가지고 중위소득의 50%, 여기를 상대적 빈곤 가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래. 그럼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최저 생계비가 여기가 소득이 높은 겁니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절대적 빈곤이야. 그러면 여기 모든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어때요? 절대적 빈곤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빈곤은 얼마야? 그냥 20%야. 그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이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중위소득의 50% 해서 여기가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얼마래요? 20%래. 그런데 절대적 빈곤이 더 적은 거야. 그럼 최저생계비가 그 아래 있겠네.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최저생계비가 있고 이게 절대적 빈곤이죠. 여기 1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절대적 빈곤은 다 상대적 빈곤이야. 전체 빈곤은 여기 20%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갑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것이고, 을국은요, 절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단순히 이거 두개 더해서 전체 35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역 니은은 가취. 그치? 그래, 틀렸고요. 갑국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예요? 아니지. 그 반대로 썼습니다. 틀렸죠. 을국에서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두 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 여기 중위소득이야. 여기가 어때? 중위소득의 50% 절반 수준이야. 최저생계비가 이거보다 아래 있어.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두 배보다 얘가 큰 거죠. 그쵸? 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갑국과 을국이 같다. 맞아요. 그렇죠. 왜? 이 상대적 빈곤이 모두 절대적 빈곤에 속하면서 이 나라의 빈곤율이 20%야. 그럼 빈곤이 아닌 가구의 비율 80%죠. 그렇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모든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에 속하면서 전체 빈곤이 20%야. 그럼 빈곤이 아닌 게 80%지. 그렇지? 따라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80%로 둘이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 모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하고 있고요. 전체 가구 수 같고요. 가구 구성원 수도 같습니다. 최저 생계비 변동 이전 대비 최저 생계비 변동 이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가구 수, 가구별 구성원 수 이런 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갑국과 을국 중에 한 국가는 최저 생계비가 낮아졌고 다른 한 국가는 높아졌어. 최저 생계비가 낮아지면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최저 생계비가 높아지면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여기 변화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B. 상대적 절대적인데, B는, 여기 보면, 변동 전 대비 변동 후에 변화가 없어. 예. 즉, 최저 생계비만 변동한 거지. 근데, 얘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최저 생계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중위소득의 50%의 영향을 받는 이 B가 상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얘는 변동이 있네요. 최저 생계비가 변동한 거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니까 A가 뭐겠어요? 절대적 빈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봐보니까, 늘어났어.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최저 생계비가 높아진 거고. 여기는요, 최저 생계비가 낮아졌나 보네. 예. 그래서 여기 딱 가보니까 변화율이 4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게 얼마여야 될까요? 그렇지. 원래 25였는데 말이에요. 원래 25였는데요. 15로요. 10만큼 줄어들었어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40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아, 원래 25%, 절대적 빈곤가구가 25%였는데 15%로 여기가 줄어든 나라가 아, 갑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

수가 있다고. 여기도 구할 수가 있잖아. 예, 변화율 A 해당되는 거. 원래 20이었는데요. 25로 5만큼 증가했어요. 여기는 감소율이고, 여기 5만큼 증가했어요. 곱하기 100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4분의 1이니까 여기, 아, 25. 플러스 25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25고, 여기도 25네. 됐어?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어때? 같아. 기역과 니은은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두 번째. A는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아니야. 예. 최저 생계비가 변하면서 변화가 있었어. 그래서 A는 절대적 빈곤 가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갑구의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봐서 최저 생계비가 낮아진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갑구은 을국과 달리 최저 생계비 변동 이전에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 50% 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변동 이전에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 비교하려면 요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지. 그치? 여러분 봐요. 이전에 쫙 가서 보니까 중위소득의 50%, 즉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얼마야?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20%입니다. 그런데 변동 이전에 뭐가 더 많아? 절대적 빈곤 가구가 더 많아. 예.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왜? 얘가 25%가 되고 얘가 절대적 빈곤 가구니까. 그렇죠? 따라서 갑구은 을국과 달리 최저생계비 변동 이전에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는 높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워보고 마지막 최저생계비 변동 이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이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가구의 수는 갑구과 을국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동 이유를 볼게요. 여기 변동 이유. 네, 갑구부터 볼게요. 갑구부터 이렇게 보면 갑구가 뭐냐면 중위소득의 50%. 이게 뭐냐면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 얼마? 20%. 그렇지? 그런데 절대적 빈곤은 얼마예요? 15%입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아래, 최저생계비가 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5% 여기가 절대적 빈곤. 이게 갑국 상황이죠. 을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어때? 어머, 둘이 같아. 둘이 같아, 을국은. 을국을 보니까 중위소득의 50% 상대적 빈곤 25%. 그런데 절대적 빈곤도 25% 이래요. 됐지?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최저생계비 변동 이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인데 상대적 빈곤 가구가 아닌 거 여기 있어 없어? 없지. 절대적 빈곤은 모두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이면서 상대적 빈곤 가구 아니네. 없어 여기. 여기도 한번 볼까? 절대적 빈곤은 모두 어때? 모두 상대적 빈곤이야. 상대적 빈곤도 모두 절대적 빈곤이고. 따라서 절대적 빈곤인데 상대적 빈곤이 아닌 애들 없어. 둘다 그런 애들 없어. 그런 가구 없어. 따라서 같다. 없는 걸로 같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예.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골라보기를 좀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봤어. 이거는 빈곤의 유형과 관련된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풀수 있을 겁니다.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리를 쭉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복지제도 들어갈 겁니다. 복지제도 표문제까지도 정리할 거예요.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아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쌤이랑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지구상에 생물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 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왜 이렇게 너무 많다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많은데, 쌤이 여러분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꿀팁들 이번 시간에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쌤이랑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출제 시그널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생물들의 이름,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이름, 학명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명과 분류 단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통수가 나와요. 이제 계통수는 이제 계통을 나뭇가지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거를 통한 유연 단계, 유연 관계, 그다음에 분류 단계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시험 출제에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삼형육계 분류 체계에서 이제 세 가지의 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육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생물들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것, 이것들을 시험에 잘 나오게 되고,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식물계와 동물계의 분류예요. 그래서 이 식물계하고 동물계를 어떠한 분류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그 다음에 생물들의 구체적인 예시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졌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분류라는 것은요, 생물들이 정말 많으니까 그 생물들을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무리로 구분 지은 것, 이것을 분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류 왜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잖아요. 목적은 바로 생물들 사이에 계통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통이라는 것은 생물들이 진화해온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물들 간의 진화적 유연관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앞으로 유연관계라는 말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이 유연관계는 생물 간의 관계가 가깝거나 먼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통해서 어떻게 공통 조상으로부터 얘네들이 진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분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류의 목적까지는 우리가 살펴봤고, 분류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분류 단계는 가장 작은 분류군이 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분류 단계로 갈수록 종, 속, 과, 목, 강문, 개, 역 해가지고 총 8가지의 분류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선 이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종, 속, 과, 목, 강문, 개, 역 한 3번 정도만 여러분들 이렇게 스타카토로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얘네들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분류군이 종이고 가장 큰 분류군이 역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출제 시그널에서 삼역 육계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역이 이제 가장 큰 분류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속에 속하고요, 사람 과에 속하며 영장목, 포유강, 척삭동물문, 동물계, 진핵생물, 역에 포함이 된다.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우리 지구상에서 어떠한 분류 단계에 해당하는지 마치 주소를 넣은 것 같은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분류군은요,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하니까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가장 큰 폴더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의 C드라이브라고 역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계속해서 폴더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파일들을 분류할 거잖아요. 우리 이 분류도 분류 단계도 생물들을 이러한 폴더식으로 분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과학을 공부하니까 여기에 과학 중에 과학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생명과학 2, 생2, 그 다음에 생1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과학은 뭐 이제 고등학교라는 폴더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능이라는 폴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생원하고 생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폴더가 다르니까 이 속이라는 분류 단계에서는 다른 속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 상위 분류 단계는 똑같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생원 생투가

속명, 그다음에 종소명을 쓰고, 그다음에 명명자를 붙인다라는 건데, 이 명명자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속명하고 종소명을 쓸 때는 기울여서 쓸 거예요. 이탈릭체라고 하죠?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쓰면서 속명 같은 경우에는 앞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종소명은 앞글자를 소문자로 쓴다.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속에 속한다 그랬죠? 그걸 이제 호모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는 이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휴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각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통일해서 하나로 학명을 쓰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명법에는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명명자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명명자는요, 제일 끝에다가 쓰는데, 이게 린네잖아요, 여러분들. 이 린네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 쓸 때도 앞에 속명하고 종소명을 이탈릭체로 기울여 썼다면 얘네들은 정체로 이렇게 또박또박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학명들을 여러분들이 막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상에는 그 학명들이 무엇인지 주어지게 되고, 요 속명들을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분류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잘 출제되고 우리가 이제 빈출픽에서도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분류 단계 함께 봤고요. 그다음에 개통수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통수, 이 개통수에 들어있는 숫자라는 글자가 나무 숫자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개통을 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나뭇가지 모양으로 얘네들을 분기점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개통수를 작성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냐면, 생물들의 가깝고 먼 정도, 이걸 유연관계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유연관계라는 것과 진화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침팬지, 개, 까치, 악어, 도마뱀 해가지고 다섯 가지의 생물이 나와 있는데, 이 생물들의 진화적으로 누구하고 더 가깝고 뭐냐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개통수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지점을 우리는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분기점이 이제 위쪽에 존재할수록 최근의 공통조상에서부터 분기된 것이다. 최근의 공통조상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과거가 되는 것이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최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 생물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까치하고 악어가 있어요. 그러면 악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까치도 바로 옆에 있고요. 도마뱀도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악어는 누구하고 더 유형관계가 가깝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 밑으로 가서 이 개통수의 분기점을 찾는 거지. 이 분기점이 최근에 그 분기점을 고유할수록 이 공통조상을 최근에 공유한 것이고, 그러면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하고 도마뱀의 분기점이 더 아래쪽에 존재하죠? 아, 그러면 이게 더 최근이 아니고 까치하고의 분기점이 더 최근이니까 악어와 까치의 유형관계가 악어와 도마뱀의 유형관계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관계를 표현할 때는 가깝다, 멀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침팬지가 개하고 유형관계가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장 밑으로 보면 하나의 분기점에서 이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통조상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까지도 이 개통수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통수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얼마나 유형관계가 가깝고 먼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이것도 쌤이랑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분류 체계, 개념 중두 번째인 분류 체계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쌤이랑 삼형육계 분류 체계를 정리하도록 할 건데, 처음부터 이 삼형육계로 생물들을 분류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린네라는 분은 이제 처음에는 동물계하고 식물계 정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애들 식물계라고 놓자.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애들 동물계라고 놓자. 이게 바로 이계의 분류 체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돼요. 그쵸? 그러면서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요. 그 현미경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미세한 생물들까지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걔네들은 식물계에 포함시키기도, 동물계에 포함시키기도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생물계, 원시적인 생물이다라고 해서 원생 생물계라고 해서 3계 분류 체계를 쓰다가, 이제 여기에서 전자현미경이 또

발명이 되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얘네들에서 아, 원핵생물이라는 애들이 있구나, 핵막이 없는 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원핵생물계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계요. 균계에 속한 애들이 이제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제 균계까지 새롭게 만들면서 5개의 분류체계로 생물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요, 우리 분자생물학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rRNA의 염기 서열을 토대로 이 개통수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원핵생물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도 이제 고세균으로 개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원핵생물처럼 핵막이 없는 애들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의 rRNA의 염기 서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DNA 복제라든가 단백질의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핵생물과 비슷하다, 더 유형관계가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따로 떼어내면서 이제 사멱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균역에 진정세균계, 고세균역의 고세균계, 그리고 핵막을 갖는 진핵생물역의 4개의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균계하고 동물계, 식물계를 한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균계에서 버섯을 생각했을 때 왠지 얘네들 식물계하고 가까울 것 같잖아요. 뭐 버섯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균계는요,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지 못해요. 즉 독립영행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면서 독립영향을 하죠. 아, 그래서 균계는 오히려 그 유형관계가 동물계와 가까운 종속영향을 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분기점이 여기 더 동물계하고 최근에 갈라져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균계는 식물계보다 동물계와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 이러한 특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해서 사멱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각각의 하나의 개씩이 있고 진핵생물역엔 4개의 개가 있으니까 합쳐서 사멱 6개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체계로 지금 현재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멱 6개에 해당하는 그 사멱과 6개의 생물들의 특징들을 조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멱 6개를 한번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이 사멱 6개에 포함되는 생물들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니까,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물들을 사멱 6개로 분류하려고 하니까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텐데 크게 나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도 들어있으니까 함께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선생님이 세 개의 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선 세균역과 고세균역에 포함되는 애들은 핵막이 있다 없다? 없다. 핵막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의 종류가 원핵세포로 구성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핵생물역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진핵세포로 구성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염색체의 모양은 우리가 공부하고 왔죠.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DNA를 가진다. 그리고 진핵생물역은 선형의 DNA를 가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로 이 사멱을 나눌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균역에는 진정세균계가 해당이 되고요, 고세균역에는 고세균계, 그 다음에 진핵생물 역에 4개의 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세포의 수랑 특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균역에 속하는 진정세균계는요, 세포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이다, 단세포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세포벽을 가져요. 자, 세포벽을 가지는데 이 세포벽의 종류가 펩티도글리칸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으로 된 세포벽을 가지는 면은 얘네들은 진정세균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생물의 예가 구체적으로 잘 나오게 되는데 얘네 둘 정말 잘 나오거든요. 대장균이 가장 잘 나오고요. 남세균은 이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얘도 독립영향을 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 그 진정세균계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남세균까지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세균 같은 경우에도요, 얘네들도 단세포예요. 단세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네들 세포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은 아니에요. 그래서 펩티도글리칸인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네 둘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펩티도글리칸 성분으로 된 세포벽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호열군, 아주 뜨거운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그 코염근, 아주 염분이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메테인 생성균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이 고세균역에 주로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이제 식물계하고 동물계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여기 원생생물계를 보게 된다면 얘들 대부분이 단세포입니다. 다세포 생물도 있지만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고, 다세포 생물도 있긴 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워낙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 영향을 하는 생물들도 있고요. 종속 영향을 하는 생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조류 중에 미역, 다시마, 그리고 아메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생물의 예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식물계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 생물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영양 방식이 독립 영양입니다.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어요. 즉, 광합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합성 자세하게 배우고 왔으니까 식물계의 광합성 이제 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우산이끼, 고사리, 소나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쌤이랑 식물계를 분류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균계는 대부분이 다세포예요. 대부분이 다세포인데 단세포인 생물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효모거든요.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는 애였죠. 얘는 단세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균계가 식물계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종속 영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계 같은 경우에도 종속 영향을 하면서 동물계도 다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동물계도 워낙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표적인 예를 써놓긴 했지만 얘네들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적절하게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쌤이랑 이제 그 동물계 파트에 가서 더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삼육육계 분류 체계 요 정도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식물의 분류하고 동물의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조금 지엽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막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제 쌤이랑 차근차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식물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식물계하고 동물계는 분류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생물의 예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데 분류 기준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관다발이 있는 식물들이 있고 관다발이 없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다발이 없는 식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써요. 관다발이 없다. 비관다발 식물. 이름 너무 쉽죠? 관다발이 없는 식물. 됐죠? 자, 그래서 관다발이 있는 식물들 중에서는 이제 두 번째 분류 기준이 종자로 번식하느냐, 종자로 번식하지 않느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로 번식하지 않는 예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대로 비종자, 종자로 번식하진 않는데 관다발은 있으니까 관다발 식물이라고 합니다. 비종자 관다발 식물. 이렇게 표현하면 쉽죠? 그 다음에 종자가 있는 식물은 이제 겉시성 식물과 속시식물이 있는데, 이제 밑씨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 시방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겉시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방이 존재하는 애들, 얘네들은 속시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분류 기준이 나왔어요. 관다발의 유무, 그 다음에 종자의 유무, 시방의 유무. 분류 기준 지금 세 개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떡잎수에 따라서 이 속시식물을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로 구분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학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여기 수업 시간에 분류 기준까지 갔다 그러면은 네 번째 분류 기준까지 보시면 되고, 아니면 세 번째 분류 기준에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식물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다라 그랬어요? 공통적으로는 얘네들을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의 진핵 생물이고요. 그리고 독립 영향을 하는 광합성을 한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뭘 갖고 있다 그랬죠? 엽록소. 반응중심 색소인 엽록소 A 기억나요? 엽록소 A 가지고, B도 가지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도 가진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것들이 이제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구체적인 그 예시를 한번 보아야 될 텐데, 관다발이 없는 얘네들, 비관다발 식물들은요, 선택식물이라고도 해요. 선택식물이라고도 하고, 얘네들은 주로 이름에 무슨 무슨 이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잇기, 우산잇기 이런 것들 나오면 아,

아, 비관다발 식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포자로 번식합니다. 포자로 번식. 비종자 관다발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 종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포자로 번식하겠죠. 근데 이제 고사리, 비종자 관다발 식물의 대표적인 예로 고사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뜨기, 그 다음에 석송류 해가지고 얘네들도 함께 잘 나오는 예시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자가 있는 애들 같은 경우 애들 이제 종자로 번식하는 애들 중에 씨방이 없는 거시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쌤은 이름처럼 기억하거든요. 전소은. 자, 그래서 전나무.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나무가 나옵니다. 소나무, 은행, 나무. 알겠죠? 은행, 나무. 해가지고 전소은으로 거시식물을 예시를 기억하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꽃잎과 꽃받침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꽃으로 된 애들, 꽃이라고 나온 애들이 대부분 속시식물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 외떡잎식물 같은 애들은 길쭉길쭉한 애들, 그래서 벼, 보리, 옥수수 이런 애들이고, 이제 쌍떡잎식물 같은 애들이 이제 꽃으로 보는 애들, 해바라기, 여기에 나오는 장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콩 이런 애들이 쌍떡잎식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의 분류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막상 해보니까 여러분들 별거 아니죠? 이제 동물계로 가보도록 할 건데, 동물계는 더 많거든요. 이제 더 많긴 하지만 얘도 할 만하다. 충분히 할수 있다. 쌤이 많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물의 분류로 이제 가서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다세포 진핵생물이고요. 영양 방식은 종속 영양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분류 기준이요. 자, 분류 기준이 이제 배엽을 형성하느냐, 형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무배엽성, 이배엽성, 삼배엽성 동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무배엽성인데, 자, 이 무배엽성인 동물이 누가 있냐면 해면 동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요, 동물을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아홉 개의 동물 문으로 나눈 거거든요. 자, 이 아홉 개의 동물 문, 우리 아까 종속, 과목, 강문, 개역 했을 때그 개의 바로 아래에 있는 하위 분류 단계가 문이었잖아요. 얘네들을 아홉 개의 문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볼게요. 해면, 자포, 그다음에 편연환 세 가지를 묶고 선절 묶고 극척. 얘네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해면, 자포, 편연환, 선절, 극척 이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각의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우선 해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무배엽성 동물입니다. 배엽을 형성하지 않고요. 포배 단계에 멈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배엽을 형성하는 애들 중에 이제 외배엽과 내배엽 정도만 형성하는 애들이 자포 동물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배엽성이면서 방사대칭 동물입니다. 하지만 삼배엽성 동물들은 좌우대칭 동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 특징이 함께 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삼배엽성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원구가 입이 되면 선구동물이라고 합니다. 선구동물과 원구가 항문이 돼요. 원구가 항문이 되면 입이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뒤후자예요. 구자는 입구자예요. 그래서 입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후구동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후구동물의 극척, 극피와 척삭동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구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촉수담윤동물과 탈피동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촉수관을 가지거나 담윤자 유생식이를 가지는 동물이 편형, 연체, 환형동물이 있다. 편연환 이렇게 기억하시고, 탈피동물, 선형동물, 절지동물 얘네들은 탈피니까 탈선절 이렇게 기억할게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탈피를 하는 동물들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앞글자 딴거 탈선절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얘네들의 대표적인 예시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무슨 해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주황해변, 해면, 목욕해면 이런 거 들어가면 아, 해면 동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포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쌤은 이렇게 기억해요. 히말라야 산의 해파리. 쌤, 무슨 산에 해파리가 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드라, 말미잘, 그 다음에 산호, 해파리. 이네 가지가 자포동물이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의 해파리. 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형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플라나리아. 이제 평평한 플라나리아가 편형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마을 이름처럼
플리촌 기억합니다. 이게 촌충이거든요. 그래서 플라나리아, 디스토마, 촌충. 그 다음에 연체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외투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뭐 오징어라든지 달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체적인 예는 이제 연체동물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고, 환영동물도 세 가지가 다 잘 나옵니다.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렁이라든지 갯지렁이라든지 거머리, 얘가 이제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얘네의 이 환자가 고리 환자예요. 아, 그래서 고리 모양의 체절을 갖고 있어서 얘네들은 체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체절이 존재하는 동물들도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환영동물 체절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쌤이 먼저 얘기해 준다면, 자, 이제 체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체절환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체절을 갖고 있는 동물은 절지동물이고 환영동물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형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예쁜 꼬마 선충, 그래서 종류가 선충과 회충, 요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쌤은요, 선해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착해요 이거를 선해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절지동물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거미류, 그 다음에 갑각류, 곤충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름 보면 절지동물인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절지동물의 특징은 얘네들이 외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골격, 딱딱한 외골격을 가진다라는 거 연체동물하고 비교해서 정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극피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불가사리 나와 있는데, 이 불가사리만큼 잘 나오는 게 성게입니다. 그래서 극성이라고 기억할게요. 극성, 그래서 극성스러운 불량한 해삼 이렇게 기억할게요. 해삼, 극성스러운 불량 해삼. 그러면 극피동물은 성게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 해삼이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척삭동물도요, 얘가 미삭동물, 그 다음에 두삭동물, 척추동물. 자, 그래서 이제 척삭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시기 단계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미삭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미삭동물에는요 우렁생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우렁생이를 여러분들은 멍게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쌤은 우렁생이하고 멍게가 같은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멍미 이렇게 기억합니다. 멍미.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삭동물에 창곡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얘는 일생 동안에 척삭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리고 척추동물은 척삭이 척추로 이제 발달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척추동물은 이제 뭐 어류부터 시작해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아, 걔네들이 척추동물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쌤이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하면서 각각의 암기 팁들을 조금씩 드렸잖아요. 얘네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이제 쌤의 강의를 듣고 개통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려보고, 쌤이 말해줬었던 암기 팁들 옆에다 쓰면서 동물들의 이름들 정리해보면 이제 얘네들이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문제 풀면서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물의 분류까지 봤으니까 이제 쌤이랑 빈출픽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출픽은요, 이제 여섯 종의 동물 ASF의 학명과 과명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ASF는 세계과, 개과, 고양이과, 족제비과로 분류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네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학명이 이명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명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이명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명법은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A에 나와 있는 이 앞에 카니스라는 애가 바로 속명이 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이 종소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A라는 애가 속명이 카니스인데, 여기 카니스 똑같은 애가 있어요. 아, 그러면 A하고 D에 속명이 같구나. 이렇게 속명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판테라라고 나와 있는 B하고 F도 속명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계 역에서 속명이 같으면 뭐가 같다 그랬죠? 상위 분류 단계는 똑같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과명도 같아야겠다. 그러면 얘가 개과니까 여기 D도 개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고양이과니까 F가 같은 속명을 가지니까 마찬가지로
고양이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족제비과까지 해서 세 개의 과로 분류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루트라라고 가지는 애들은 족제비과에 해당이 되네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A와 E는 같은 목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A하고 E를 보면 A하고 E 같은 경우에는 객과 객과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 분류 단계, 하위 분류 단계부터 종속, 과목, 강문, 개역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객과로 같으니까 이제 상위 분류 단계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같은 목에 속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D은 C는 족제비과에 속한다. 라는 거 쌤이랑 아까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관계 물어볼 수 있는데 보기 D긋에서 D와 E의 유형관계를 물어봤어요. D와 E는요. 객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D와 C의 유형관계를 보니까 D와 C는 과가 달라요. 족제비과, 객과가 다르죠. 그러면 과가 같은 애들이 더 최근에 공통조상을 공유하는 애들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D와 E가 유형관계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D와 E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F의 학명은 모두 이명법을 사용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지금 속명과 종소명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 이명법을 사용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의 학명에서, 자, 여기에서 카니스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속명이었어요. 그렇지. 종소명이 카니스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거지. 아, 이렇게 학명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앞에 대문자로 쓴 게 속명이고, 그 다음에 뒤에 소문자로 쓴 게 종소명이다. 그래서 앞에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 종소명의 첫 글자는 소문자. 이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빈출픽 두 번째 문제라서 삼역 6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점 테스트에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삼역 6개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7종의 생물 A, B, C, D, E, F, G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얘네들 A에서 G까지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알겠죠? 종이고. 그 다음에 A에서 G는요. 총 3개의 역으로 분류된답니다. 삼역 6개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까 3개의 역이에요. 그리고 개통수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얘네들을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쌤은요. 이 아래 분기점부터 보거든요. 분기점이 크게 한번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갈라지니까 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3개의 역이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와 C는 서로 같은 기역에 속한대요. B와 C가 서로 같은 기역에 속하고 그 다음에 C, D, E가 서로 다른 기역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C와 D는 이 중에서 같은 니은에 속하고 그 다음에 E와 F도 같은 니은에 속하는데 이 기역하고 니은이 개와 역 중에 각각 하나씩으로 매칭이 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요 CD잖아요. CD를 먼저 봐야죠. 자, 이 CD는 다른 기억에 속하고 같은 니은에 속한대요. 그치? 그러면 이 기억이 만약에 역이고 니은이 개라면 다른 역에 속하는데 개가 같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여러분들. 상위 분류 단계가 같으면 하위 분류 단계에서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상위 분류 단계가 다른데 이렇게 하위 분류 단계가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역이 역이 아니라 개가 됩니다. 그리고 니은이 역입니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C, D는 같은 역, E, F도 같은 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B, C가 같은 개에 속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B, C를 같은 개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개가 얘네 둘이 이제 비슷하니까 B, C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B, C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B, C라고 놓고 얘를 이렇게 지어버리게 된다면 이 조건 때문에 모순이 생기거든요. C하고 D가 다른 역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C하고 D가 같은 역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역에 속하는 애들 중에 여기 다른 데다가 D를 넣는 순간 다른 역이 돼버려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B, C일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B, C가 되면서 이 둘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C, B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EF가 같은 역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EF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D는 같은 역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C가 있는 이 역에다가 D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G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세 개의 역, 3역이 나와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그 종들이 많은 애들이 진핵생물 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핵생물 역이랑 최근에 분기점에서 나온 이 역이 무엇이냐면 진핵생물역과 더 유형관계가 가까운 고세균역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균역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개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G는 고세균역에 속한다. 네, G가 고세균역에 속하는 거 맞을 거고요. A와 D는 서로 다른 니은에 속한다 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역에 속한다. A와 D는 같은 역에 속해야 되죠. 진핵생물 역에 속하니까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보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남세균과 G는 같은 역에 속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G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세균역에 해당하는 생물종이잖아요. 근데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진정세균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역에 속한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봐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B와 C의 유형관계는 A와 C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 라고 한다면 B와 C의 유형관계가 지금 이 개통수에서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A와 C보다 B와 C가 더 가깝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빈출픽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져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3형 6계 분류체계에 따른 개명과 해당 개에 속하는 생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세균계, 원생생물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장균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대장균, 남세균, 진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예시로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진정세균계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곰팡이 있으니까 기억은 균계일 것이다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그냥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얘는 너무 많지만 뭐 미어, 그 다음에 아메바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었어요. 바로 보기 갈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균계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불가사리는 A에 해당하니? 라고 물어봤어. 우리가 불가사리 극피동물에서 쌤이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불량한 해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가사리는 극피동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동물계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원생생물계에 해당한다? 틀린 거지. 다음 디귿. 삼형육계 분류체계에 따르면 극호열균과 푸른곰팡이의 유형관계는 극호열균과 대장균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이제 극호열균은 고세균 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는 균계니까 진핵생물 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장균은 세균 역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세균 역은 진핵생물 역과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과 극호열균과 푸른 곰팡이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한 이 보기는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아. 그 다음에 릴부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 속하는 생물은 핵막을 가지고 있다. 균계에 속한대요. 그럼 얘네들 진핵생물 역에 속하니까 핵막을 가지고 있죠.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극호열균은 선형 DNA를 가진다. 얘네들 원핵생물이었고요. 원핵생물은 원형의 DNA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 다음 미역이 A에 해당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대장균과 A는 서로 다른 역에 속한다. 이 생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원생생물계는 진핵생물역, 대장균은 세균역에 속하니까 서로 다른 역에 속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식물계와 관련된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을 기준으로 작성한 생물 AB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장미, 고사리, 은행나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 다음에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은 시방 있음, 종자 있음, 관다발 있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 장미, 고사리, 은행나무고요. 모두 관다발이 존재하죠. 그러면 ABC가 모두 갖는 특징인 이 기역이 관다발 있음. 쌤은 관다발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음을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관다발이 있는데 여기에서 종자로 번식하지 않는

애들 있죠. 종자 있음이 니은이 되고 종자로 번식하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고사리가 A가 될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하나가 C방 있음이니까 C방이 있는 것은 속씨 식물이 될 것이고요. 속씨 식물은 장미죠. 그 다음에 쌤이 겉씨 식물은 전소은, 전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은행나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관다발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죠? 관달발이 아니라 관다발 맞고요. 소철은 디귿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소철 같은 경우에는요. 전소은 해가지고 소나무, 그 다음에 소철 얘네들이 이제 그 겉씨 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방 있음이라는 특징은 없겠죠. X 해줘야 되고 은행나무와 고사리에 유형 관계는 은행나무와 장미의 유형 관계보다 가깝나요? 아니요. 최근에 그 분기점을 갖는 것이 은행나무와 장미이기 때문에 은행나무와 장미의 유형 관계가 더 가깝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도 X 해줘야겠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보기를 보면 ABC에는 모두 채관이 있대요. 이거 쌤이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그 채관이 있는 것은요. 얘네들, 그 관다발이 있는 애들들은 모두 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고사리, 그 다음에 은행나무, 장미 같은 경우에 모두 채관이 있는데, 물관에 대해서는요, 속씨 식물만 물관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헛물관을 가져요. 그러면 지금 C에는 헛물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ABC에는, 얘네들 모두 식물이니까 엽록소 A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이죠. 요거, 물관, 헛물관하고 물관 비교하는 거는 꼭 챙겨두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동물계에 표가는 생물의 다섯 가지 특징을 나타냈는데, 생물 ABCD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래요. 지금 여기에 무엇이 나왔냐면, 촌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충, 창고기, 해파리. 요네 개를 분류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선, 촌충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물 문 중에서 쌤이 풀디촌 기억하라 그랬죠? 마을 이름처럼 풀디촌 들어간 거는 편형 동물이었다. 그다음 회충 선해요 기억하라 그랬죠? 아, 얘네들은 선충이 들어가는 선형 동물 들어가는 것이고 창고기는 얘네들 척삭 동물 중에서 두삭 동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파리 히말라야산의 해파리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자포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척삭을 갖는다라는 특징을 가진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 창고기, 척삭 동물밖에 없죠. 그래서 쌤이 창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중대업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삼배엽성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자포동물인 해파리만 이배엽성이고 나머지 애들은 모두 삼배엽성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 중대업을 형성한다라는 거니까 촌충, 회충, 창고기 이렇게 될 것이고 원구가 학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입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 후구동물이고 후구동물은 극척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두삭동물이 바로 척삭동물이고 그 창고기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촉수담는 동물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은 편연환이었어요. 여기서 나온 애들 중에는 편형동물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촌충만 해당이 될 것이고 자 발생 과정에서 포배가 형성된대요. 해면 동물이 이제 포배 단계에서 멈춘 거니까 포배 단계를 거쳐서 낭배 단계를 거쳐가지고 발생이 쭉 이뤄지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모두 포배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촌충, 회충, 창고기, 해파리 모두 포함이 되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세 개의 특징을 갖는 애가 누굴까라고 봤더니 여기에 촌충이 세 개의 특징을 갖죠. 그러니까 B가 촌충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특징을 갖는 애가 누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회충이 두 개의 특징을 가져요. 그 다음에 해파리는 마지막에 특징 하나 가지니까 D가 해파리 될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 A가 창고기 되면서 창고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겠죠? 그래서 기억은 4이다라고 해서 보기 기억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편형 동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촌충이니까 편형 동물 맞네요. 그다음 D의 몸의 대칭성은 방사대칭성이다라고 했어요. 해파리 이배엽성 동물은 방사대칭이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는 미삭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가 창곡이란 말이에요. 두삭동물이죠. 미삭동물은 멍미, 멍게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 C에는 체절이 있다. 체절환, 절지동물, 환영동물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C가 회충인데 선형동물은 체절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B, C, D는 모두 선구동물이다 라고 했는데 B, C, D 중에 해파리는요. 아예 그 선구 후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죠. 이비합성이니까. 삼비합성에서 선구 동물을 후구 동물과 구분하는 거니까 얘는 틀린 것이다. 그래서 모두 X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동물 ABCD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ABCD는 진해, 해삼, 거머리, 달팽이래요. 진해, 해삼, 거머리, 달팽이. 자, 그럼 얘네들의 이름을 보고 어떠한 동물 문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진해, 절지동물이고요. 해삼, 세미, 극성스러운 불량 해삼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해삼은 극피동물이 되는 것이고요. 거머리는 환영동물이 되는 것이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그 후구, 촉수동, 담륜동물, 삼비합성 동물이 기역리엔 디귿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모두 무엇에 속해요? 삼비합성에 속하죠. 그래서 기역이 삼비합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A와 B는 모두 니은에 속한대요. 자, 그럼 이것들 중에 두 개로 묶을 수 있는 게 촉수담륜동물이 팽년환이었잖아요. 그러면 연체하고 환연을 우리가 환영을 촉수담륜에 넣을 수 있으니까 촉수담륜 쌤이 이렇게 쓸게요. 이 중에 B는 외투막을 가진대요. 외투막을 가지는 건 연체동물인 달팽이밖에 없으니까 B가 달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체하고 환영 중에서 나머지 A가 여기다 쓸게요. A가 거머리, B가 달팽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디귿에 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이제 마지막 하나인 후구거든요. 자, 후구 동물은 여기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해삼밖에 없죠. 후구는 극척이니까 그러면 얘가 C니까 진해가 D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ABCD를 다 가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니은은 촉수담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니은이 촉수담륜 동물이라는 거 맞고요. C는 척삭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극피동물이 후구동물일 뿐 척삭동물은 아니죠. 그래서 척삭을 갖는다는 틀렸고요. A와 D에는 모두 체절이 있대요. 자, 체절하면 뭐라고요, 쌤이? 체절환, 절지동물, 환영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D는 진해라서 절지동물, 그 다음에 A는 거머리라서 환영동물, 체절환 딱 맞죠?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빈출픽 6문제까지 함께 풀어봤거든요. 쌤이 아까 말했듯이 백지를 놓고 식물하고 동물의 분류 기준 쫙 한번 써보시면서 백지 복습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쌤이랑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만점너들 잘 들어오셨어요. 13번째 내신 만점 수능특강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열고 해보시고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등급 업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저는 초고퀄 강의를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의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 효율성을 팍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세팅 먼저 하고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단원이 의식주 윤리와 다문화 사회 윤리거든요.

138쪽부터 들어있는 내용인데, 단원 제목부터 개념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내용의 가짓수가 은근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한두 가지 사상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의 가짓수가 꽤 세분화되는 단원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난도를 조절할 때요. 좀 쉽게 내는 문제, 우리 학생들이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밑에 깔아줄 수 있으면서도 요거 조금 포인트만 바꾸면 어려워질 수 있는 것까지 그런 의미에서 문제 내기에 참 좋은 단원입니다. 이거 학교생께서 어떻게 수업하셨더라? 기준으로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잘 짚어보도록 해요. 오늘의 마인드 세팅도 한번 하고 갈까요? 오늘도 역시 내가 지금 조금 더 투자하는 이 시간, 내가 조금 더 집중하는 이 시간이 내일에, 다음에 내 자신감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 지금은 그냥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야. 미래의 자신감 있는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이번 시간. 화이팅! 그럼 이번 시간 키리노트 준비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에는 여러분들 같이 메모해주시게요. 첫 번째 주제는 의식주 윤리입니다. 여기 자체가요, 의복, 음식 문화, 주거 문화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얼마든지 문제 낼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 그 중에 의복 문화 윤리부터 가볼게요. 이 부분은 사상적인 부담은 조금 덜으셔도 되겠어요. 뭐 피터 싱어와 같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의복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즉,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는 데 있어서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유발되는 동물들의 고통, 또 그들에게 훼손되는 복지 등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시키거나 그들의 복지를 저해시키면서 우리의 의복 문화를 이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걸 이제 한번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이야기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뭐 중저가 브랜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브랜드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 뭐 저렴한 가격에 그때그때 유행하는 옷들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되면서 유행이 지난 옷, 내가 새로 이미 입었던 옷들을 버리고 새로 유행하는 옷 등을 구매하면서 의류로 인한 환경 문제에 악영향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들을 버리는 그 옷으로 인한 쓰레기들. 이런 것들 어쩌지? 그렇게 해서 패스트 패션. 유행이 빨리빨리 지나고 우리가 그것을 소비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그 패션, 그 유행들에 따라서 그것이 환경을 해치는 문제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나 자신의 패션, 유행, 뭐나 자신의 미적 가치라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좀더 넓은 가치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의복 문화 윤리 한번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 음식 문화 윤리입니다. 음식 문화 윤리에서는 지금까지 평가원의 문항이 출제되면서 어느 정도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 사상적인 접근이 가능하게끔 지금 빌드업이 되어 왔어요. 단, 개념적인 난도를 너무 어렵게 잡진 않는다는 점에서 다행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교의 공자, 불교의 석가모니, 도가, 노자도 될수 있고 장자도 될수 있지만 그들의 사상가를 특정 짓는 것보다는 이들이 유도불의 동양 사상가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것.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강조하는 제시문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그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인격 수양을 위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 만약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시문이 개입된다면 이 절제를 위한 이성의 역할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상가들에게서 나왔었던 특징들, 또 여기서 예를 들자면 불교의 입장에서는 인연생기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 아, 이거 여러분들 우리 엄청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두고 불교 입장에서 발우 공양이라고 하죠. 내가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와, 이 밥이 나한테 오기까지 이 쌀이 재배되었었던 과정, 이 음식을 만드는데 관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노고, 하다 못해요. 여러분들 오글오글거린다고 하지 마세요. 이 쌀이 이렇게 잘 재배되기까지 그 많은 비, 태양들까지도 고려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식사가,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 많은 인연들이 결과로 만들어진 거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싹싹 비워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에서의 그런 발우 공양의 제시문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도 인연생기와 상호의존의 이치를 깨달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각 제시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강조점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인격수양과 절제라는 가치, 요 정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주거문화와 윤리 가보겠습니다. 주거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 전에 평가원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여기에 하이데거나 볼로브라는 사상가를 기반으로 해서 문항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시문과 선지가 그렇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의복문화 윤리 풀듯이 접근하면 안 되는 문항이었어요. 만약 이 부분을 학교 수업에서 하셨다, 강조하셨다라고 하면 그런 하이데거와 볼로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이 접근에서 공통점은 뭐냐? 실존주의라는 점인데요. 주거 공간에 대한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실존적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로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타겟팅이 잘 되면서도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 이해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주거 공간, 주택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큰 비중을 생각하는 관점은 경제적 가치죠. 너 어떤 동네 살아? 어떤 아파트 살아? 몇 평에 살아? 이런 얘기들이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닐 거야. 잘 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지만 아마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은근 신경 쓰이시기도 할 거예요. 그만큼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경제적인 가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 와서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공간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타인들과 이웃들과 공동체와 분리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고독사 같은 뉴스들이 왕왕 나오잖아요. 아, 정말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굉장히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네. 그 주택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몇 걸음 가면 바로 옆집이기도 하지만 정말 정말 완전히 서로 타인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사회에서 그래도 공동체 공간 안에서 서로 뭐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가치들을 강조했었던 것에 비하자면 현대사회 갖고 오는 그런 주거 환경의 변화들은 그 이면에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그럼 이 주거 공간에서 실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이란 삼가죽음의 윤리에서 하이데거 만났어요. 네, 그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우리 이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존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실존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주거 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볼로브라는 사상가에게서도 이어져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의 계승점

있으면서도 볼로보만의 또 강조점이 있을 텐데요. 이 지점에 대한 부담은 좀 빼시고 그런 하이데거의 입장, 실존주의 입장이 쭉 이어지면서 그런 볼로브는 그래서 주거공간이라는 건 단순히 주어지는 것, 그냥 내가 거기 머물러 사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그 공간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꾸어내는 공간에 대한 나의 책임, 노력, 상호 과정 등을 강조해요. 그래서 공간 책임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출제된 내용에 기반해서 수업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실존주의적인 관점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 수능 특강 안에 있는 문항으로 치자면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상들의 관점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도 만들어져 있으니 학교 수업에 준해서 한번 대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사상을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의식주 윤리예요. 꼭 문제 맞춰야 돼요. 다음, 윤리적 소비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의식주에 대한 관점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소비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품을 소비하죠. 그때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 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최저가, 가성비 엄청 따져보죠. 그래서 나의 소득 범위 내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우린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이걸 대표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키워드,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소비가 우리에게서 기본적인 의미로 작동하면서 우리 그런 합리적 소비 외에도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 윤리적 소비입니다. 자, 이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최소 비용의 최대 만족만을 넘어서서 앞에 말한 합리적 소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생산과 거래 과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첫째,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 키워드, 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둘째,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노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키워드, 정당하게 지급됐는가?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꽤 많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 아동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 비판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예시들을 생각해 보면, 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고, 그것들이 상품으로 거래되면서 공정한 거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들도 있으니, 우리가 그러한 상품 거래와 노동 가치에 대한 대가 지급에 있어서 정당했는지 공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건 정의로운 경제 체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윤리적인 접근이겠구나라는 거 하나 알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노동이 들어간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 기본적으로 보장받고 존중받는 인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업에게, 당신들이 이런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기본적인 가치들을, 윤리적인 소중한 가치들을 구현하지 못했을 때, 무시했을 때에는 우리는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사표현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그 비윤리적인 문제,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될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환경 문제까지 고려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냐. 앞에 패스트 패션 문제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소비, 또 인류 전체의 행복과 더불어서 그

이미 우리에겐 중요한 가치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너무 어렵진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으니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은요, 소비에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짚어본 거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사상가의 관점에서 좀더 깊이 다뤘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 사상가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베블럼, 진멜, 보드리아르인데요. 지우면서 이야기할게요. 이 중에 베블런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된 사상가여서 이 출제의 기준에서 학교 수업과 문항들이 세팅된다면 베블런을 빼놓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넣어놨고요. 진멜과 보드리아르는 분명히 출제된 바가 있으나 베블런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진 않아서 이렇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럼 이번 수능 특강은요 하면 진멜과 보드리아르가 다 넣어 있어요. 그러니 아, 우리 학교 수업에서 이것까지 했어요라고 하신다면 저 C번에 있는 두 사상가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그래서 아마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핵심 아이템이 되는 소스타인 베블런의 사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과시소비에 대한 그의 평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베블러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과시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봐요. 그럼 이 과시소비라고 하는 것을 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게 됐냐라고 하면 유한 계급의 특성으로부터 거슬러 갑니다. 레저드 클래스라고 하는 유한 계급, 즉 부자들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유한 계급인 부자들은 강자로서 존경을 받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그만큼의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드러내서, 즉 과시를 해서 내가 그만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만큼의 부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 때문에 과시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럼 내가 통장에 얼마만큼의 저축이 있고 투자를 통해서 이번에 이만큼 성공을 했어라고 나 스스로 만족하는 차원에서 끝나질 않고 그걸 멋진 차도 타고 멋진 액세서리도 하고 멋진 옷도 입고 값비싼 그 소비 품목들을 내가 향유하고 그것들을 타인에게 보이고 그걸 본 타인에게서 그 타인들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지위, 부를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은 좀 해석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부자들인 그들이 과시소비를 하는 이유가 간파됐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소비 패턴을 보면 그 값비싼 소비 품목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렇지만 가격이 오르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합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저 돈을 주면서까지 이걸 살게 아닌데? 야, 가방 하나에 이 몇백만 원을 주고 아닌데? 가성비 안 좋은데? 최대 만족,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 아닌데? 라고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소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데 일부 계층들은 그게 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나의 경제적인 부를 더 확인받을 수 있는 거니까 더 사게 돼요. 그러니 가격이 오르는 그 일부 뭐 품목들, 뭐 사치품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무엇이든 그 소비의 대상들이 소비 품목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들의 공통 기저에는 지금 키워드 계속 나오고 있죠? 과시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런 과시욕은 베블런의 표현입니다. 허영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과시욕, 허영심으로 그러한 소비 품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서 그 소비 품목들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베블런 효과라고 지칭하게 되죠.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참 재밌는 얘기구나라고 우리 느끼기보다는 와,

지금 일어나는 얘기를 저 사람의 이론에 빗대어서 생각해보니 딱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 명품 브랜드가 유독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 근데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오픈런 하면서 사람들이 쭉줄서 있고, 그걸 어떻게든 사서 다시 되팔아가지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할 만큼 나를 과시하는, 나의 만족이기도 하겠지만, 나를 과시하는 소비 품목이 되면서도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로서 인기가 떨어지지 않아. 그런 내용들에는 과시욕이나 허영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그럼 그 부자들만 그렇게 하느냐? 그 유한 계급의 소비 패턴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시소비가 모든 계층에까지 확산된다라고 보는 것. 또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내 일상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지경이다. 그렇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삶에서.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과시욕이나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 전반에 거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베블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출제가 되었고요. 포인트는 제가 설명드린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제 시문에 있는 정보들, 그의 주장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문제의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배블론 이어서 진멜과 보드리아르, 혹시 학교 수업에 하셨다면 요 정도 짚어보시기 바래요. 진멜은 유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행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아주 잘 설명을 한 진멜이라는 학자에게서 입장을 정리해 보면, 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내가 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소비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차별화를 하면서 또 누군가는 나와 비슷한 계층에 있는 사람과는 또 유사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들과는 약간 비슷한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는 나를 차별화시켜주는 소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소비를 보고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방해서 또 소비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소비를 했던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모방해서 소비한다라는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이 소비 품목을 소비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소비 품목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시작하게 된이 상품에 대한 소비를 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이 차별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겠네. 왜 남들이 다날 따라서 사지? 라고 하면 이 소비 품목을 버리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된다. 그러니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다. 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상품, 다른 상품, 다른 대상으로 이 유행의 대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이라는 현상 자체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큰 틀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유행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걸 통해 차별화한다. 차별화하는 이면에 동조하기도 하려는 욕구가 함께 섞여 있는 인간의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유행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드리아르. 프랑스 학자인 보드리아르는요, 기호 소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때 기호라는 말을, 아, 기호식품, 내가 좋아서 소비하는 거, 라고 생각하면, 소비라는 말과 참잘 떨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코드예요, 코드.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나타나는 이미지, 상징,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물건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를 소비한다라기보다는 그 상징성, 코드,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선망하는 어떠한 직업군에 해당되는 뭐 롤모델 같은 그런 계층의 사람이 있다. 그런 롤모델이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품목들을 소비하는 모습, 그 이미지를 보면서요, 아, 나도 이런 품목들을 소비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그런 상징성을, 코드를 나 역시 향유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이런 반영이 기호 소비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소비하는

그 상품의 본질적인 기능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상징과 코드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해석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기호 소비의 특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수능 특강에 이번에 문항화가 됐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학교 수업에서 수업한 내용을 기반해서 체크하면서. 자, 그럼 윤리적 소비에 관련되어서 베블럼, 진멜, 보드리아르가 바라보는 소비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중에 어떤 게 문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랬죠? 베블럼의 유한계급론에 기반한 문항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제시문이 지금까지 출제되면서도 짧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함께 잘 봐주시면서 문항을 풀어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이들 기준을 되도록 최대한 따르는 것이 모든 하류계급의 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지가 하나씩 바뀔 거여서 한 번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첫 번째 있는 이 내용이 선지랑 연결돼요. 제가 바로 바꿨는데요. 리을 선지랑 연결돼요. 유한계급의 생활 예전과 가치 기준은 사회적 명성의 기준이 된다라는 선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으로 체크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되게끔 문항이 세팅되니까 평소에 이렇게 봐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상류계급이 강요하는 명성의 기준은 사회구조의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 이때 명성 획득의 근거는 재력이 되는 거고 재력을 과시하는 방편인 동시에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편은 여가 활동과 과시 소비이다. 이두 방편은 그런 여가와 소비의 가능성을 지닌 중하류 계급에서도 유행하게 이르고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계급도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한다. 그러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베블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과시소비를 한다라고 평가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걸 제시문을 통해서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빌드업을 할 수가 있네요. 기억선지 볼까요? 경쟁적 소비는 개인의 도덕적인 욕망과 내적 자율성에 기인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경쟁적인 소비, 과시소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한 이러한 소비는요, 도덕적 욕망이나 내적 자율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을 갖췄을 때더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 양식이고 규준이 된다, 명성의 규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규정된,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성의 규준, 생활 양식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적 자율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베블론 관점입니다. 니은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경쟁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상류, 유한계급의, 부자계급의 이런 소비 패턴이 밑에 있는 계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의 경쟁으로 표현이 되니까 기억선지에서 경쟁적 소비라고 표현한 것에는 그러한 그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디귿번. 유한계급의 여가활동은 재력과시를 통한 명성 획득의 방편이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 내용은요, 위에서 제시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의 여가 활동과 과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디귿으로 연결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블런의 기본적인 개념 체크하면서도 제시문과 선지 사이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 니디디가 들어가는 부분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문화 사회와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볼게요. 먼저 다문화 사회는 평가 문항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지만 그 이론의 특성상 국가나 사회의 특성들마다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입장들이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달라요. 어떻게 이론화됐는가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태생적인 특징이 반영 안될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생각해 봤을 때요, 없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큰 범위 내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큰 모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디테일한 개념들 혹은 뭐 사상가까지 동원한 개념들이 제시되지 않는 이유는 이 개념, 이론 자체에 이런 태생적인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세 가지를 명확히 해 놓으시면 완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건 바로 키워드 먼저 짚어볼게요. 동화주의, 국수대전 모델, 샐러드볼 모델입니다. 먼저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문화된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 문화, 사회적인 특성들을 포기를 하고 주류 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민자가 아닌 그 원래 문화에 편입하는 것이 그 사회의 결속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입장을 동화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화주의에서의 특성은 그 주류 문화로 이민자의 문화가 편입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고요. 국수대전 모델은요, 이민자의 문화를 만약 비주류 문화라고 표현해보고, 그 나라 전체의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표현을 해봤을 때,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에 대한 구분된 시선은 있어요. 하지만, 동화주의와는 다른 게, 이민자 문화가 주류 문화에 편입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주류 문화와 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왜 국수대전 모델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 우리가 나 국수 한 그릇 뚝딱 다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거기에는 면과 면처럼 주가 되는 재료가 있고요. 그 위에 얹어진 고명 같은 부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재료와 부재료가 엄연히 달라. 그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 그릇 안에 같이 들어가야, 여기 고명도 뿌려지고, 김가루도 뿌려지고, 계란 지단도 좀 들어가 줘야, 이게 진짜 맛있는데, 와, 김치 여기 잘라가지고 너무 더 맛있지. 할때그 부재료들. 그래서 이민자들을 만약 비주류라고 대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그런 문화들도 함께 이 문화 안에서 공존하고 조화하면서 이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국수대접 문화, 국수대접 모델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동화주의 모델과 차이점. 동화주의는 비주류가 주류로 편입하라. 국수대접은 편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라. 공통점. 동화주의와 국수대전 모델은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에 대한 차이점? 그것에 대한 시선을 구분해서 보는 점이 전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큰 틀에서의 공통점으로 볼수 있다. 주류, 비주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공통점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반면, 샐러드볼 모델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키워드는 대등한 공존, 동등한 공존이에요. 그럼 국수대전 모델과의 공통점,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건큰 틀에서의 공통점일 수 있어요. 차이점, 국수대전 모델에서는 다시 한번 주류 비주류에 대한 구분점이 전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샐러드볼 모델에서는 나 샐러드 한 그릇 다 먹었어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주재료가 뭐였느냐, 부재료가 뭐였느냐가 아니라 여러 재료들이 그냥 다 섞여 있는 그 상태. 그러니 여기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다, 비주류 문화다와 같은 것의 구분점을 넘어서는 입장인 게 샐러드볼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렸을까요? 각각의 개념 정의 뿐만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구분점이 선지로 한두 개씩은 들어가는 것이 이 주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씩 짚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초성 힌트를 뚫지 않았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여기를 어렵게 짚어보시기보다는, 아, 그래,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짚어.

살펴보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혹 뒷단원에 소통과 윤리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서 좀더 깊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연결점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관용이라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문화를 바라보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대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만약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잘 먹지 않는 식재료이고 또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지리적인 환경이나 역사적인 뭐 전통상 선호하는 식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음식 문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건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식재료를 통한 음식 문화가 발달되게 된 배경을 그들의 관점에서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이건 문화 상대주의예요. 근데 이 상대주의를 윤리적인 관점으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이나 어떤 시대에나 적용하게 되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야. 윤리적인 가치는 상대적이야. 라고만 생각해버리면 분명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 위험을 예를 들어 보편윤리를 위반하는 문화가 있어요. 단순히 저 나라는 저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저런 음식 문화가 발전했어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나라에서 발전되어 온 풍습이나 전통이나 문화 양식 등이 인권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훼손해. 혹은 뭐 서로의 평등의 가치, 인권 존중의 가치들을 훼손하는 우리 윤리가 보편적으로 지키고 고수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화로 인해서 보편윤리를 훼손하게 되는 문제를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성찰하는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 문화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인정해줘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도덕적인 가치도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제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문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다 인정해야 돼. 라고까지 생각하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 내용을 관용의 역설과 관용의 한계로 말해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관용을 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까지 무제한적으로 관용하게 되면 인권 침해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가치와 행동들에 대해서도 관용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제한적인 관용이라기보다는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동이 있다. 도덕적인 악에 관련된 행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불관용해야 되는 관용의 한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보편적 가치 또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앞에 이야기한 여러 모델과 함께 이런 관용이라는 가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도 서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종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종교와 윤리에 관련되어서는 엘리아대와 퀸이 제시될 수 있는데 출제가 더 많이 된 학자는 엘리아대라는 종교 학자예요. 그래서 엘리아대부터 먼저 짚어보면 엘리아대는 그의 저서 성과 속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종교적인 가치인 성스러움이라는 것과 세속 그걸 줄여서 속이 분리되거나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즉 속, 세속이라는 거에 성스러움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 그러니 내 일상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의 가치를 나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때 성스러움의 가치는, 성스러움은 스스로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해서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스러움이 우리 일상생활의 다양한 현상들이나 어떤 사물들 속

속에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그 성스러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성스러움의 가치와 일상의 현실, 세속이라는 건딱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비종교적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비종교적인 인간은 나는 역사의 주체야. 성스러운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 믿지 않아.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종교적인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후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이런 종교적인 발언들, 행동들을, 그런 의식들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비종교적인 인간과 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표현하는 제시문들이 잘 나오니까 요 점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또 그러한 종교 생활을 강조한다. 엘리야대의 성과 속의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퀸의 세계 윤리는 다양한 종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걸 세계 윤리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포인트는 다양한 종교들 간의 소통, 대화, 그것을 위한 평화 실현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는 아무래도 엘리야대이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대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데 설명드렸을 때 포인트가 잘 드러나 있는 제시문이거든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앞부분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앞에 제시문에서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비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의 대다수도 여전히 유사 종교와 타락한 신화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하나도 놀라울 게 없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의 후예이며 그는 자신의 역사를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그를 있게 한 종교적 선조들의 행동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의 실존이 큰 부분이 그의 존재 깊은 곳,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바라는 충동으로 키워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은 더 확실하다. 순수하게 이성적 인간? 그건 하나의 추상일 뿐, 현실 생활에서는 결코 그러한 인간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제가 선택지 지금 하나씩 떨어져 있지만 4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종교적 태도와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한다. 이게 틀린 거로서 정답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결정적 부분이에요. 순수하게 이성적 인간이라 하나의 추상일 뿐이다. 현실 생활에서는 결코 그런 인간을 발견할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은 의식적인 활동과 비합리적인 체험으로 구성되면서 이 무의식의 내용과 구조는 신화적인 이미지, 형상들과도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에만 인간의 이 성실험에 대한 의식이 의존한다는 건 맞지 않는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지 않는 걸로써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은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서 신성한 경험을 할수 있다. 네. 이 성스러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속의 공간과 시간이라는 세속,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종교적인 인간들은 그런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이 성스러움을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는 진술. 두 번째, 비종교적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종교적인 지향을 지닌 행위를 보존하고 있다. 네, 이거 필수적이에요. 위에서 말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부분이 2번 선택지와 연결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3번,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나 원인으로 간주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거부한다. 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0: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비종교적 인간 자체도 자신을 역사의 주체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초월적인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4번이 정답이었고, 5번. 비종교적 인간은 일상적인 공간만을 인식하지만 종교적 인간은 신성이 나타나는 공간을 체험한다. 이게 1번 선지에서 말했었던 성스러움을 담고 있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이것이 5번과 연결됩니다. 그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신성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 인간과 그걸 거부하는 비종교적인 인간을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종교적인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로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시문과 선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 챙겨보면 엘리야대의 핵심을 잘 짚어낼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종교와 윤리까지 개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이 내용도 토대로, 우리 학교 쌤이 어느 부분 강조했더라? 라는 것까지 짚어볼 수 있게 세부적으로 진멜이나 보드리아르, 퀸 같은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우리 학교 쌤의 수업에서 강조하셨던 부분까지 체크해보시고 수능 특강에 문항화되어 있는 것들도 그 부분과 일치한다면 잘 챙겨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 꼭 좋은 점수 받아오셔야 돼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고 공부 잘하셔서 좋은 점수 받아오기를 응원, 응원, 응원 하고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겠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13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자, 우리 이 주제를 위해서 이런 개념 반드시 마스터해야 된다. 자, 개념의 마스터키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 사실 제일 많이 어려운 문제를 구성하기에 좋은 주제는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이죠. 자, 외계 행성계에서 우리가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심별의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외계 행성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별이 만약에 외계 행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중심별과 외계 행성은 서로의 공통질량 중심을 공전하게 되거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중심별은 접근 후퇴 운동이 나타나거든. 시선속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 이 중심별이 어떠한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자,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요? 뭐죠? 시선속도 변화는 흡수선의 파장 변화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 행성이 중심별에게 인력을 좀 많이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중심별은 빨리빨리 돌 것이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스펙트럼의 흡손의 변화는 크게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시선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자, 식현상을 이용합니다.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 중심별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그 밝기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아, 중심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행성이 중심별 주변을 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고요. 행성의 면적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을 많이 가리게 되니까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행성이 빨리빨리 돈다. 공전 주기가 짧다고 하면 식현상이 빨리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아, 행성을 가지고 있는 중심별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죠? 만약에 어떠한 별이 저 뒤에 있는 어떠한 별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이 별에 의해서 미세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서 뒤에 있는 별이 밝게 보이거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갈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행성에 의해서도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서 아,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해서 지나가고 있었던 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자, 직접 관측을 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직접 찾아내는 방법 쉽지 않은데 가능하나? 어떻게? 적외선을 이용해서 행성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실제 이 행성을 외계 행성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중심별을 가려주는 어떠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 그리고 그러한 외계 행성의 탐사 결과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이제 기억이 나면 체크, 체크, 체크.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우리 개념 공부 다시.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계의 생명체 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 가능지대죠. 중심별의 광도에 의해서 중심별 주변에 적당한 거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안쪽 경계는 섭씨 100도씨, 바깥쪽 경계는 섭씨 0도씨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아, 적당한 거리에 생명 가능지대가 만들어지는구나.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중심별의 광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생명가능지대는 가까운 곳에 좁은 폭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기월성의 특성과 관련해서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이 될 수가 있니? 이제 이런 자료 해석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 제일 중요한 건 생명가능지대 안에 행성이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적당한 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서 생명가능지대에 행성이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조건들 우리가 기억나면 체크. 실제 우리가 지금 외계 생명체 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탐사선이나 아니면 인간이 가서 외계 생명체를 직접 탐사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다. 태양계 내 일부 행성 같은 경우는 탐사선이 도착을 해서 관측을 한 결과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탐사는 인공위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우주 만환경 같은 걸 이용해서 좀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문제 보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거 어떤 것들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표형 1번이고요. 자,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 A가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 A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관측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심별이 A고 중심별 주변을 행성 A가 돌고 있는 상태. 얘가 중심별 앞을 오면 가려지면서 이런 밝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A의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고, 그 다음에 A는 원궤도를 따라 30km/s의 속도로 공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얘가 얘를 돌고 있는데, 도는 속도 VA가 30km/s. 아셨죠? 이런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해석할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중심별이 있고, 중심별 앞을 행성이 지나갑니다. 행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중심별 앞을. 지나가면 얘에 의해서 얘가 이 앞을 지나가면서 가려지겠지? 가려지면 원래 이 정도의 밝기로 보여야 되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셨죠? 밝기가 감소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얘가 이 앞을 가리기 전에는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 앞을 가리게 되면 행성 단면적만큼의 에너지가 나에게 도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어떤 걸 봐야 된다? 밝기 감소율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자,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 안으로 쏙 들어오면 0.9996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밝기 감소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001.0000분의 0.0004가 되겠지. 자, 소수점을 더 없애고 곱하기 만을 해서 소수점을 없애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것은? 밝기 감소율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중심별의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 단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 자, SA. 자, 가려준 에너지. 그러면 SA.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밝기 감소율은 전체 단면적에서 중심별이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얘가 얼마의 면적을 가리고 있니? 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 만 분의 4. 아셨죠? 1.0000분의 0.0004가 되지만 우리가 소수점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을 해줘서 실제 만으로 보여야 되는 녀석이 4만큼의 감소가 나타났다. 밝기 감소율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루트를 씌워주면 무엇이 나온다? 루트를 씌워주면 SA분의 SA의 루트를 씌우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반지름의 비가 나온다라는 거지. 반지름의 비. 반지름의 비가 얼마? 100분의 2. 아, 중심별의 반지름을 RA. 그 다음, 아, 다시요. 행성의 반지름을 RA, small a. 중심별의 반지름을 RA라고 하면, 아, 얘와 얘의 비는 1대 50의 관계가 있구나. 또는 2대 100의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저 자료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의 비를 일단 본 거죠. 그럼 여기 보면, 반지름은 A가 A의 50배이다.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기억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기억은 여기서부터 쭉 시간이 지나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할 때, 자, 요런 거 우리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개념 강의할 때도,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요 시간을 우리는 좀잘 해석을 해야 된다. 요 시간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행성이 요 앞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최소 밝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간 시점부터 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밝기가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성이 다시 여기를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밝기가 됐다는 얘기는 행성이 다 빠져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자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 시간의 간격이 갖고 있는 의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쏙다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이 요 시간이에요. 아셨죠? 그럼 행성이 중심별 앞으로 일정한 속도로 간다. 일정한 속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죠? 거리가 나오죠. 어떤 거리가 나오는 거야? 행성이 여기 쏙 들어갈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데, 행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쏙 들어가는 데까지 걸린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행성의 지름에 해당하는 거지. 아, 즉, 행성이 일정한 속도로 갑니다. 2분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 행성의 지름이 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이야. 들어가기 시작한 시간부터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얘가 이동한 거리, 행성이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중심별의 지름만큼 이동을 했다. 아, 그렇구나. 행성의 속도, 지나가는 속도 곱하기 시간, 기억. 분을 하면, 기역 분을 하면, 그게 뭐랑 똑같아요? 중심별의 지름이랑 같구나. 됐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계산했잖아. RA랑 RA의 비, 얼마? 2대 100 또는 1대 50.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ER, 여긴 ER의 A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에 대해서 RA, 50배의 RA가 RA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지금 100R. 아, 그러면 여긴 100분이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너 여기 100분, 100분이구나, 100분. 그러면 기억은 100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봅시다. A의 반지름은 9만 킬로미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A의 반지름. 지금 요 값이 얼마니를 얘기한 거야. 자, 보자고요. VA 곱하기 기역 분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지금 ERA야. 근데 지금 묻고자 하는 건 뭐죠? 지금 RA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RA로 계산해줘야 되겠지. RA는 넘기겠습니다. 2분의 쭉 넘기고요. VA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30km/s라고 했죠. 30km/s 곱하기 기역분인데 기역분이 얼마예요? 100분이니까. 지금 여기 단위가 km/s 초잖아. 그럼 분을 초로 바꿔줘야 되겠지. 100 곱하기 60초. 그러면 초초 지워지고요. 이제 킬로미터의 단위가 값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2를 가지고 3을 지워주면, 자, 30 곱하기 100 곱하기 3.

30이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9,000km가 나오겠지. 그래서 아, 너도 맞구나. 됐죠? 이게 원래 수능 특강의 문항. 아셨죠? 이런 전개를 가지고 문항을 풀 수가 있어야 된다. 됐죠?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추가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볼게요. 2분에서 기역 분 동안 파장이 람다 제로인 흡선의 관측 파장은 점차 짧아진다.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자, 기역 분이라고 하는 건 100분입니다. 2분에서 기역 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지금 중심별에서 볼 때 파장이 람다 제로인 흡선의 관측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 그림을 좀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별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A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스몰 A의 공정 궤도를 그려주고 얘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 자, 시선 방향에서 볼 때, 시선 방향에서 볼 때 행성이 요 앞에 놓이고요. 중심별이 요 앞에 놓인다. 얘가 라지 A고요. 얘가 스몰 A입니다. 그 시점이라고 하면 식현상이 딱 일어나서 정확하게 지금 행성과 중심별이 일직선상에 놓일 때야.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 정중앙에 놓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지. 아셨죠? 여기가 0분, 2분, 100분, 그럼 100분으로부터 2분이니까 여기가 102분일 거야. 그러면 정중앙에 놓을 때 시간은 얼마냐가 얼마가 되냐면 51분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51분일 때가 정중앙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기역분 동안 지나가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2분에서 51분 동안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2분에서 51분 동안은 여기서 이쪽으로 중심별이. 그러면 나로부터 지금 멀어진 운동을 하고 있죠? 적색 편위가 일어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파장이 긴 쪽에. 그런데 최대 적색 편위가 나타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최대 적색 편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색 편위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최대 적색 편위에서 적색 편위량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정지. 그러다가 다시 파장이 짧아지면서 최대 청색 편위를 향해 나간다. 자,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스펙트럼을 하나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를 람다 제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최대 적색 편위야. 맞죠? 이때부터 파장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다가 여기로 오면 정지. 일로 가면 다시 파장이 더 짧아지는.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 최대로 편위량을 보이는 최소 관측 파장이 되겠지. 최대 청색 편위.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다 파장이 계속 짧아지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2분에서 100분 동안 파장이 람다 제로인 흡선의 관측 파장은 점차 짧아진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점차 짧아진다. 아셨죠? 자, 2분에서 50분 동안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점차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선 속도는 2분에서 50분 동안이래. 여기까지 와야지 51분입니다. 2분에서 50분까지 왔다는 얘기는 아직 여기까지 못 온 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선 속도 최대값이야. 최대값에서 점점 시선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점차 감소한다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심별의 단면적은 행성 단면적의 50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단면적의 B가 얼마였죠? 만 분의 4라고. 그러면 중심별의 단면적은 행성 단면적의 4분의 만이 되겠지. 그러면 2500배. 틀렸구나. 추가 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선생님 더 해봤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것까지. 자, T1에서 A의 밝기는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 선생님이 T1을 임무의 값으로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다 넣을 거야. T1을 경과시간 101분으로 넣을 거야. 이 101분일 때 A는 얼마의 밝기를 보일까? 자,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프를 찾아가 보는 거지. 101분이면 얘와 얘 사이니까 중간값. 그러면 밝기가 중간값. 요렇게. 아셨죠? 그러면 이거보다 작다? 틀렸지. 요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요 문제는 좀 의도를 가지고 낸 거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냈냐면 지금 요 T1이라는 이 시간은요. 요 시간이죠. 중심별이 여기 있죠? 여기 행성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100분이야. 그리고 쏙 다 나온 시점이 102분이야. 그러면 T1이라고 한 시간은 행성이 여기에 딱 걸려있을 때거든. 딱 걸려있을 때 실제 행성에 의해서 가려지는 면적은 요거야. 그럼 가려지는 면적이 요거라고 하면 요 면적은 행성의 전체 단면적의 절반이 안 돼요. 절반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심별의 밝기는 이것보다는 큰 게 맞지. 이 중심별의 크기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아셨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2배 커져요. 2배 커지면 A

뒤에 밝기 감소율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표면 온도가 두배 커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표면 온도가 두 배를 커진다 하더라도 행성이 가려내서 어두워지는 요 영역은 전체 표면 쪽에서 얘가 가리고 있는 요 면적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 면적의 비율이 변화가 없어요. 그럼 밝기 감소율도 변화가 없다고. 아셨죠? 감소율은, 밝기 감소율은 항상 예의 단면적분의 예의 단면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면적이 변화가 없어? 감소율이 변화가 없다고. 아셨죠?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1번 봤어요. 이제 우리 대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미세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한 탐사 방법인데요. 자, 그림 가는 행성 A를 가진 별 A가 별 B의 앞쪽을 통과하는 모습을 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얘가 지나가는데 요 시점에서 행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럼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얘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얘의 밝기가 굉장히 밝게 보일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역식이야.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얘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갔더니 행성이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나중에 관측자와 별 B 사이에 행성이 딱 놓이게 되면 걔에 의해서도 다시 잡음이 톡 튀어나온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한 자료 해석입니다. 문제 볼게요. 기역시기에 B, 관측자 A의 사이각은, 자, B, 관측자 A의 사이각은, 기역시기의 사이각은 얼마예요? 0도네. B, 관측자 A의 사이각보다, B, 관측자 A의 사이각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틀렸지. 지금 얘는 0도예요. 일직선상. 자, 니은 시기의 A 스펙트럼에서는 적색 변이가 나타난다. 니은 시기라고 하면 지금 중심별은 요만큼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성이, 얘를 돌고 있는 행성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걸려있는 상황이 지금 니은 시기죠. 그러면 행성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중심별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지. 멀어지는 운동을 한다? 적색 변이가 나타난다. 맞는 거고요. 이 행성 탐사 방법은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이용할 수가 없다. 미세중력 렌즈는 수직일 때도 행성이 저기에 딱 걸리기만 하면, 별 B와 관측자 사이의 일직선상에 딱 걸리기만 하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전궤도면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원래 문제에서는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서 A에 의한 식현상으로 B가 어두워진다. 지금 가에서 보면, 얼핏 보면, 선생님, A와 B가 일직선상이잖아요. 그럼 A가 B를 가리면서 B가 어두워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얘와 얘 사이가 충분히 멀리 있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얘가 얘를 가리는 효과보다 얘의 질량에 의해서 얘의 별빛이 모이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 틀렸어. 자, 기역 니은 기간에 AA 스펙트럼에서 흑선의 관측 파장은 지속적으로 짧아진다고 했었죠. 지금 기역 시점이 요 시점이고, 니은 시점이 되면 중심별은 요 정도 빠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공전 궤도상에 어딘가에 지금 행성이 요 시선방에 걸려서 이러한 잡음이 나타난 거죠. 그럼 우리가 볼때요 시점에, 현재 기역 시점에서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별은 이렇게 멀어져야 되거든? 그럼 적어도 행성이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시선방향에서 볼때 중심별은 시선방향과 거의 나란해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나타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스펙트럼 흡수선에서 관측 파장은 길어진 시점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길어진 시점. 아셨죠? 왜냐면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시선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 중심별도 시선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너도 틀렸구나. 행성의 공전 주기는 20일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여기가 30일이고 여기가 40일이고 여기가 50일이고 됩니다. 지금 기역과 니은의 요 관측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겠냐는 거지. 지금 요 그림이 기역식이라고 얘기했었고, 중심별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행성의 공전궤도가 여기 어딘가에 걸려서 지금 요 식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니은식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때까지 행성은 얼마나 각도, 얼마의 각도를 돌았을까? 만약에 20일보다 짧으려면 요 시간 간격이 전체 공전 주기의 절반 이상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있던 녀석이 이쪽 방향, 반대 방향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심별보다 행성이 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놓인 상황이니까 중심별이 아니라 얘의 식현상이, 다시요. 얘에 의해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너도 틀렸어. 아셨죠? 그래서 추가 선지 다 틀린 거 한번 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더볼 것은 이거죠. 자, T 시기에 A에 의해 A는 식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T 시기에 T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T식을 어디다 놓을 거냐면, 여기다 놓을 거예요. T식을 여기다. 여기다. 그렇죠. T식을 여기다 놓으면, A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얘가

플래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얘가 얘와 일직선상에 놓일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식에 관측되는 B의 밝기는 A의 질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니은식의 이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효과. 그렇죠?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미세중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밝기는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밝기는 더 밝아질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형 2번 봤고요. 이제 대표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3번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방법. 요 스펙트럼을 얼마큼 잘 해석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이죠. 자, 그림과는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공전하는 중심별과 행성의 공전 궤도를 중심별의 공전 궤도일 거고 행성의 공전 궤도입니다. 중심별의 공전 궤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질량이 큰 녀석이 가까이 돌아요. 자, 그다음에 나는 T0 시기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 T에 따라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T0의 행성은 기역 또는 니은에 위치 있으며, 그 다음에 델타 람다 맥스는 스펙트럼의 최대 편이량이고, 나의 관측 기간 동안 행성에 의한 식현상은 1회 일어났다. 자, 그리고 발문 조건에 공전궤도면과 시선방향이 나란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죠. 지금 보면 T0일 때 중심별은 최대 청색편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중심별이 뭐 하고 있다? 최대로 접근하고 있다. 시선방향과 나란한데 반대 방향으로 나란한 상태로 최대 접근. 지금 행성의 공전 방향이 요거다라고 하면 중심별의 공전 방향도 똑같다.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 얘도 시계 반대 방향. 행성이 여기 있으면 중심별은 여기 있는 거고, 행성이 여기 있으면 중심별은 여기 있는 거고. 아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T0일 때 최대 청색 편위가 나타난다. 아, 여기야. T0일 때 중심별이 여기를 지나야지 최대 청색 편위가 나타나. 그 다음에 T0 플러스 ET일 때 최대 적색 편위가 나타나. 아, 그럼 여기네. T0 플러스 ET. 아셨죠?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얘가 T0 플러스 ET, 얘가 T0 플러스 T, 얘가 T0 플러스 3T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T, 총 4T가 공전 주기가 되겠네. 공전 주기는 4T가 되겠네. 됐죠? 자, 그다음에 T0의 행성은 기역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T0의 중심별이 여기 놓여 있어요? 그럼 행성은 어디 놓여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구나.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델타 람다 맥스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식 써보겠습니다.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시선 속도 맞죠? 그 다음에 이 시선 속도라고 하는 것은 공전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는 시선 방향과 공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 만약에 람다 제로 그 다음에 델타 람다인데 얘가 맥스 값이야. 최대 편이량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C를 곱하면 그때 시선 속도는 최대 값이 되는데 그때 시선 속도가 얼마랑 똑같아? 공전 속도랑 똑같아. 얘가 0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는 얘기는 시선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고 시선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공전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야.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행성의 중심별을 강하게 잡아당긴다. 그럼 중심별은 빨리빨리 돌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대 시선 속도가 커진다? 델타 람다 맥스가 커진다. 같이 가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T0 플러스 2분의 3T의 시선 속도의 절대 값은 T0의 시선 속도의 절대 값의 2분의 1배이다. 지금 절대 값과 절대 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속력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지. 자, T0일 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V0이야, V0. 왜냐하면 최대 청색편이니까 파장 변화량이 최대니까 최대일 때는 최대 속도가 나온다고. 그게 뭐랑 똑같다고? 공전 속도랑 똑같다고. 크기만 따질 땐. 그런데 지금 2분의 3t라고 했잖아요. 2분의 3t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가 됩니다. 여기. t0 플러스 t에 t0 플러스 et 요 사이가 되겠죠. 여기다 그림을 표시하라고 하면 자, 요걸 치우고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t0 플러스 t고 여기가 t0 플러스 et니까 정확하게 딱 절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절반 돌아간 이 시점에 이렇게 지금 공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T0 플러스 2분의 3T가 돼요. 그럼 이때 시선 방향은 이거고, 공전 방향은 이거고, 공전 속도에 요 각도를 곱해주면, 코사인 요 각도를 곱해주면 시선 속도가 나온다는 거지. 맞죠?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이게 시선 방향이고, 공전 방향은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맞나요? 그럼 여기서 요 각도가 얼마냐는 거지. 볼게요. 여기서 요만큼 돌아간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각도가 90도인데, 요만큼 돌아간 각도가 45도야. 그러면 요 각도 얼마가 되는 거야? 45도.

대하여 이때의 파장 변이량이 2분의 루트 2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이때의 시선속도의 절대값은 이때의 시선속도의 절대값의 2분의 루트 2배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너 틀린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니은, 니은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원래 문항 봤고요. 선생님 여기다 추가 선지를 가져가 봤다. 어떤 걸 가져왔냐면 보자고요. 자, 2분의 3, t0 플러스 2분의 3t일 때 흡수된 파장 변화량은 그럼 얼마일 것이냐? 했던 겁니다. 지금 최대 시선 속도에 대하여 이 시점의 시선 속도는 2분의 루트 2배래. 그러면 최대 파장 변화량도, 다시요. 이 당시에, 이 시점의 파장 변화량도 최대 파장 변화량에 대하여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아셨죠? 파장 변화량의 값이 시선 속도의 b로 가는, 연결된, 이런 관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렸구나. 아, 아니네요. 맞네요. 왜냐면 흡수된 파장 변화량은 2분의 1 델타 람다 맥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의 델타 람다 맥스가 될 테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크잖아. 그죠? 그럼 이것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공동 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행성의 공전 주기는 4t이다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t0 플러스 2t의 시선 속도 분의 t0의 시선 속도 값은 1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t0의 시선 속도는 최대 청색편이죠? 그럼 이때 속도야. 속력이 아니라 속도. 그럼 이때의 속도는 공전 방향과 시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공전 속력, 공전 방향과 시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공전 속도의 마이너스 값. 이때는 시선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때는 플러스 공전 속도.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방향까지 표시한 거.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 선지 구성한 거, 리을, 미음,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조금만 더. 자, 파장이, 람다 원인 흡수의 최대 파장 변화량은 얼마일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를 람다 제로라고 할 거고, 선생님은요? 여기를 람다 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람다 제로일 때 최대 파장 변이량이 델타 람다 맥스였지.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람다 1일 때 최대 파장 변이량은 얼마야?를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요 값이나 특정한 시점에서는 같은 값이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 적색 편이 또는 최대 청색 편일 때요 값이나 요 값은 똑같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시선 속도 값은 똑같으니까. 맞죠?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람다 1이 람다 0보다 파장이 짧잖아요. 파장이 짧으면 파장 변화량도 이때보다 이때가 더 짧아야 된다. 요런 논리. 그렇기 때문에 파장의 람다 원인 흡수의 최대 파장 변화량은 델타 람다 맥스보다 작다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관측 기간 동안의 시선 속도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자, 그래프로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시간, 그다음에 여기는 시선 속도 플러스, 여기는 시선 속도 마이너스라고 하면 t0일 때는 최대로 마이너스인 시선 속도. 그다음에 t0 플러스 t면 0. t0 플러스 2t면 최대로 플러스로 최대 시선 속도. 그 다음에 t0 플러스 3t는 0.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t0, 여긴 플러스 t, 여기는 플러스 2t, 여긴 플러스 3t. 여기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봤습니다.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의 어떤 특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림 가는 행성 A에 의한 식현상으로 나타나는 별 A의 밝기 변화를 지금 얘가 중심별이고 얘가 돌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행성 B에 의한 식현상으로 나타난 별 B의 밝기 변화를 얘가 중심별이고 얘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셨죠? 자, A와 B의 광도는 같대요. 아, 얘와 얘의 광도는 같구나. 그리고 A와 B의 질량, 반지름, 공전궤도 반지름은 같다. 즉, 행성의 전반적인 물리량이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현상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아, 행성 반지름이 서로 같구나.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 일반 조건. 자, 보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밝기 감소율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이 밝기 감소율을 가지고 루트를 씌워주면 반지름의 B가 나온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천분의 6.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의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여기에서의 행성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 마찬가지. 밝기 감소율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지금 중심별의 반지름 분의

삼성의 반지름. 지금 루트 치워줍니다. 1000분의 얼마? 2. 이게 지금 RP분의 RP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조건상 두 행성의 반지름이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를 6으로 맞춰주겠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0이 되겠지.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봤더니 아, RA가 RP보다 작구나. 얼마큼 작아? 루트 3. 여기다 루트 3 배를 해줘야지만 둘이 같은 값이 되겠구나. 얘와 얘가 지금 비율을 따져보면. 아셨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에. 중심별의 반지름은 B가 A의 루트 3배이다. 맞는 거죠.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두 별은 광도가 똑같은데 반지름의 B는 이렇네. 그러면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겠네. 자, 보자고요. 자, 표면 온도를 따지려면 광도비를 따져보면 됩니다.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어차피 비율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RA의 제곱, TA의 4제곱. 여기는 RB의 제곱, 여기는 TB의 4제곱. 맞죠? 그런데 지금 RB가 요거라며. 그럼 넣겠습니다. RA의 제곱 곱하기 TA의 4제곱은 여기다가 루트 3 RA를 넣고 제곱 곱하기 TB의 4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TA는 4제곱근 3. 루트 3. 4제곱근 루트. 4제곱근 3. 3의 4제곱근 곱하기 T의 B. 아, TB보다 TA가 요만큼 표면 온도가 높구나. 그러면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의 4제곱근이라고 해야겠지. 4제곱근 3. 됐죠? 그건 너 틀렸다. 그 다음에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관측한 어느 흡선의 파장이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짧다 했던 거죠. 지금 여기다 그려볼까요? 공통질량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별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식현상이 정확하게 얘와 얘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식현상이 지금 최소 밝기, 중심별이 최소 밝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거지. 그러면 중심별은 그 시점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태? 최대 적색 편위에서 파장은 짧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적색 편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상태. 맞죠? 그런 상태에서 식현상이 끝나서 이쪽으로 빠져나온다고 하면 지금 얘는 청색 편위가 나타나는 거니까 파장이 짧아지면서 점점 더 짧아지는 그런 상태. 아셨죠? 그러면 다시 갑니다.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관측한 어느 흡선의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라고 해야 되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너 틀렸어. 그러면 원래 문제에서는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가지고 온 거 보겠습니다. 자,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A가 B의 3배이다.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뭐죠? 시그마 T 4제곱입니다. 시그마 T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 그런데 지금 A랑 B의 표면 온도를 비교해보면 지금 A가 B의 지금 4제곱근 3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아, 여기에다가 4제곱을 해주면 지금 B의 3배. A가 B의 3배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량을 물어보고 있어. 밝기 감소량은 A가 B의 3배이다. 그림을 또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지금 행성이 여기를 가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두 행성은 반지름이 똑같아. 그럼 여기서 행성이 계속 어두워질 수 있는 밝기 감소량은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요 면적에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량이랑 관련 있는 거지. 근데 요 면적에서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량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크겠지. 얼만큼? 4제곱으로. 즉, 리을과 미음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면 온도가 A가 지금 3의 B보다 3의 4제곱근만큼 크니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양도 그만큼 많을 것이고 B보다 3배 많을 것이고 그만큼 지금 A가 더 많이 가려줄 것이다. 에너지량을. 그렇기 때문에 밝기 감소량은 A가 B의 3배이다가 맞는 거라고.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주기혈성이다. 자, 주기혈성은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지름은 B가 더 큰데 표면 온도는 A가 더 크네. 이건 주기혈성의 관계를 따라가지 않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추가 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꼭 체크해 주길 바라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T1에서 T2 동안 스펙트럼에서 흡선의 관측 파장은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계속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T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T2라고 하겠습니다. T1에 T2. 식현상 시작이 돼서 가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거. 이제 다시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별은 지금 여기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중심별의 관측 파장은 점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라고 얘기해야지. 관측 파장은 점점 짧아진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5번. 자, 생명가능지대 문제고요. 표는 주기열성 ABC의 질량, 그 다음에 중심별의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와 생명가능지대 폭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기열성이라고 되어 있어. 주기열성. 그럼 주기열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아,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 광도가 크다.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맞죠? 자,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멀고 상대적으로 가깝네. 얘는 1.70이고 얘는 1.27이니까. 그러면 광도가 지금 C가 더 크다는 거야. 맞죠? 그럼 질량은 C가 더 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둘을 비교할 건데 뭘 가지고 비교해요? 폭을 가지고 비교할게. 폭이 얘가 더 넓어. 폭이 넓다는 얘기는 B가 광도가 더 크다는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질량은 비교를 하면 A, B, C. 광도도 A, B, C 똑같은 순서.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문제 볼게요.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일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중심별로부터 1AU의 거리에서 단위 시간엔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B의 행성계가 C의 행성계보다 적다 되어 있죠. 일정한 거리. 중심별로부터 일정한 거리라고 했을 때 중심별의 광도가 크다. 방출 에너지가 많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도달하겠지. 이런 논리. 그럼 B의 행성계와 C의 행성계 중에서 광도는 누가 더 커? C의 행성계가 더 크니까 중심별로부터 같은 거리라고 하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면 B의 행성계가 C의 행성계보다 적다가 맞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자면 C의 행성계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C에서 2.2AU 거리에 있는 행성 표면에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가능지대를 판단해 봐라라는 거지.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놓고 여기 B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B를 기준으로 보면 쭉 볼게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1.27이고 쭉 갑니다. 폭이 0.54야. 그러면 더해주면 바깥쪽 경계가 나오겠죠? 바깥쪽 경계는 얼마? 쭉 가면 1.81이 되겠네. 여기까지가 B, 중심별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C를 보자고요, C. C를 보면 C는 지금 B보다 광도가 큰 별이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는 더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해야 돼. 즉, 여기서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0.54보다 크다고. 시작점이 얼마? 1.7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점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적어도 폭은 0.54보다 크기 때문에 끝점이 2.24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2.2AU에 있대. 2.2AU에, 여기에. 그럼 얘는 생명가능지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역리언 디귿 다 맞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A에서 1AU 거리에 있는 행성은 생명가능지대에 포함된다. 지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A는 태양이랑 질량이 똑같네? 그러면 얘네 생명가능지대는 지구 태양 사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1AU 거리에 있는 행성은 생명가능지대에 포함된다. 맞죠? 자, CN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A가 B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둘 중에서 얘가 질량이 큰 주기열성입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럼 핵융합 반응을 더 많이 하겠죠? 에너지를 더 많이 생성하겠죠? 그러면 CN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A가 B보다 적다가 맞지. B가 많다. 스펙트럼에서 칼슘 이온 흡수는 상대 세기는 A가 C보다 작다죠? A는요, 지금 질량이 태양이랑 똑같기 때문에 분광형이 G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C는 A보다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자, 칼슘 흡수선은요, G형별, K형별, 특히나 K0형별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면 얘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이에요? 그러면 이 흡수선의 세기가 약하게 나타나겠지. 맞죠? 자, 흡수선의 상대 세기는 A가 B보다 더 크다. C가 더 작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갑니다. 자, 기역은 0.54보다 크다. 기역. 얘를 기역으로 놓겠습니다. 기역. 기역은 0.54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B와 C 주변의 생명가능지대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B와 C 주변의 생명가능지대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5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역시나 생명가능지대의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봐야 될 것은 생명가능지대가 지금 중심별과 가까워지고 있다. 폭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지. 자, 그러면 볼게요. 이 기간 동안 중심별의 광도는 점점 작아진다. 생명가능지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폭이 좁아지고 있다. 광도가 점점 작아진다. 맞는 거고. 중심별의 나이가 10의 7제곱 연일 때 A에서 물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 보면 중심별 기준으로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 중심별 기준으로 생명가능지대 바깥쪽 경계예요. 행성은 그거보다 안에 있어, 더. 안쪽 경계보다 안에 있다고. 이 경계가 의미하는 온도는 100도씨, 요 경계가 의미하는 온도는 0도씨,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얘는 100도씨보다 온도가 더 높지? 그러면 고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 지금 이별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별이 어떤 별이냐면, 원시별 단계예요, 원시별 단계. 자, 원시별 단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표면 온도가 이렇게 가면 증가합니다. H알도에서 광도는 이렇게 가면 증가합니다. 주기열을 그려주면, 자, 원시별에서 이런 식으로 광도가 줄어드는 별이다라고 하면 질량이 작은 별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요. 맞죠? 그래서 광도가 줄어들면서 표면 온도는 조금씩 높아지는 관계. 그러면서 나중에 영년 주기열에 도달을 하겠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별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지금 대략적으로 10억 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쯤 됐더니 광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대략적으로 0.05AU에서 0.1AU 부근의 생명가능지대를 만들어준 거야. 자, 지금 이 별은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광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요 정도의 시간이 지났더니 0.05AU에서 0.1AU 요 사이에 생명가능지대를 만들었다고. 근데 지구, 태양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여기 태양이 있죠? 태양의 생명가능지는 어디? 1AU 부근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태양은 생명가능지대가 1AU 부근에 있어요. 얘는 생명가능지대가 요 정도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얘가 0년 주기열에 더 도달한다. 광도가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럼 주기열과 주기열을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더 생명가능지대가 먼 곳에 위치하는 거니까 태양이 훨씬 더 생명가능지대가 먼 곳에 위치한다. 즉, 태양의 주기열상일 때의 질량을 따져보면 얘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작다가 맞는 얘기라고요. 아셨죠?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선지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을. 자, 이 기간 동안 A의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요, 중심별의 광도가 줄어들고 있잖아. 중심별의 광도가 줄어들고 있다? A라고 하는 건 위치 변화가 없는 거니까. 중심별의 광도가 줄어들면 도달한 에너지가 줄어들 테니까 표면 온도 점차 감소해야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맞고요. 이 기간 동안 중심별은 HR도에서 점차 왼쪽 위로 이동하였다. 왼쪽으로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이동할 수는 없지. 광도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틀렸어. 아셨죠? 그럼 추가 선지에서 우리 미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임의로 여기를 T1,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T1, 여기를 T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시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심별의 온도는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높다?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이 변할 수는 있지만 얘가 주기열이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갈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클 수는 없다고.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클 수는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질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 틀렸어.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가 T1이 되는 거고 여기가 T2가 되는 겁니다. 자, 시간에 따른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의 변화 속도와 바깥쪽 경계의 변화 속도를 비교하면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자,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에 중심별에서의 생명가능지대가 요거였고요. 시간이 지나서 생명가능지대가 이렇게 변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기역, 여기를 니은,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를 기역 마이너스 X, 여기를 니은 마이너스 Y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X만큼 변하고 Y만큼 변한 건데 누가 더 많이 변했느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자, 폭은요. 생명가능지대 폭은 기역 마이너스 니은이 기역 마이너스 X, 아니죠. 다시요. 폭은요. 여기에서 니은 마이너스 기역이

0: 이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기역 마이너스 x 보다 더 크죠? 이때가 폭이 더 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걸다 지워줘 보겠습니다.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그럼 남으면 뭐가 남느냐? y는 x보다 크다. 요게 남아요. y가 더 크다는 얘기는 y의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는 바깥쪽 경계의 변화 속도가 더 크다. 이걸 의미한다고. 요걸 꼭 따져갔으면 좋겠어.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주요한 문제 대표형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 만점을 위한 내신 만점 OX 퀴즈. 자, 숙제인데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느냐? 행성의 변화와 중심별의 변화는 서로 반대로 가는 거야. 행성이 접근하면 중심별이 멀어지는 거고, 중심별이 멀어지 중심 행성이 멀어지면 중심별로 접근하는 거고, 그런 거 따져주시고요. 외계 행성계에서 공동 질량 중심을 공전하는 중심별의 속도, 그 다음에 행성의 속도 비교할 수 있니? 아셨죠? 주기는 똑같고 방향도 똑같고 주기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에 의한 식현상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 일어나느냐? 맞아요, 맞아요. 식현상이 일어날 때와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 관계 따져보시는 거. 그 다음에 자,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직접 관측을 통해 발견되었다. 직접 관측으로 발견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광도가 커졌을 때 생명 가능지대 폭은 어떻게 변하니? 그 다음에 행성이 중심별 가까이 있을수록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진화 속도와 수명과 관련시켜서.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중요한 문제들 다 확인해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외부인화와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희 미래 테스트 편 실전 감각 기름과 동시에 지금 내신 대비까지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래 테스트 2 마무리하면서요. 미래 테스트 3에 해당하는 지문들도 많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도 10개의 지문 살펴볼 거니까 집중력 한껏 끌어올리시면서 들어와 봅시다. 자, 일단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논리적 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교사의 언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언어는 단순 표현이 아니라 현실과 정체성을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요게 1차 핵심이었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표현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더라. 좋습니다. 같은 대상도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요. 언어는 타인의 인식과 상호작용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위치까지 형성을 하더라. 아하, 위치를 형성하는 기능까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교사는 지식 전달자, 학생은 수용자로 위치가 지어지며 질문, 응답, 평가 구조도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지죠. 결론 갑니다. 언어 선택이 자아와 관계 방식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 언어 중에서도 교사의 언어가 특히나 어떠한 기능,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인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과 관계를 형성하고 주장한다. 영어로 살펴보겠습니다. Language, 언어는요. 뭐 할 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construct,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성합니다.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한답니다. 뭐함으로써 아까 두 번째 핵심이다라고 했었던 positioning, 위치시킴으로써 position이라고 하는 어휘에는 위치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위치시키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거든요. 위치시킴으로써 개인들을 위치시키고 형성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형성함으로써 지금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능이 있다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예측으로 1번과 6번 문장 동시에 갈 건데 아까 전체 내용 구조에서 봤었던 그 두 가지 핵심이 그대로 담겨있는 두 문장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Language is not merely representational, 표현적일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기도 하지만 표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뒷부분, it is also constitutive, 구성적인 것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구성적인 것이기도 하다. 뭐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까? 현실과 정체성을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언어는 또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요? 자, work to 부정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position, 위치시키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위치시키는 역할도 하는구나 라고 살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구체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위치가 등장했습니다. 교사는 자신을 지식 전달자로 그리고 학생은 지식을 받는 수용자로 위치시킬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업번 문장으로는 8번 문장 같이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자, 이에 대한 전형적인 그리고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예시는 이렇게 가면서 동사 되겠습니다. The sequence, 순서랍니다. 순서. 근데 그 순서는 어떤 순서인가 봤더니 예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등장했습니다. 이 경우에 in which는 관계부사 where랑도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쵸? 특징은 뭡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석은 어떻게 하지요? 거기에서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순서에서는 A teacher asks a question. 교사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또다시 예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이 또 붙었습니다. 괄호가 여기에서 닫힐 거예요. 자, 지금 전치사 자리에 to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to가 온 거죠? 왜 to가 왔는지가 궁금하면 뒤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계절의 끝부분을 봤더니 the answer가 나오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선행사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얘를 절의 맨 뒤로 보내보시면 어떻게 되죠? The answer to a question.
다시 the answer to a question 질문에 대한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전치사 to가 위치한 것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해석은 얘 그냥 무시하시고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가 즉 교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다시 그 순서에서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하고 아이는 대답을 하며 그 다음에 교사는 announces 알려줍니다. Whether or not the child is correct. 그 아이가 맞췄는지의 여부를 갖다가 알려준다라고 하네요. 그쵸? 좋습니다. 그러한 순서라고요. 자 지금 The sequence를 선행사로 하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하나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도 question을 선행사로 하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 또 하나 살펴봤습니다. 둘 다 챙겨주셔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삽입 또 하나 갑니다. 과학의 발전 과정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과학은 진리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이고 추론, 관찰, 실험에 기반을 두는데 자, 예시가 등장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관찰은 뛰어났으나 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실험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잘못된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거 그냥 실험해봤으면 바로 아 이거 틀렸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현대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갈릴레이가 이를 반박합니다. 머리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를 반박하게 되는 것이요. 따라서 결론, 뭘 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경험적 증거가 중요한 거야. 경험적 증거의 중요성이 후대에 확립이 됐더라. 과학적 역사 전반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적 증거가 계속 중요했던 것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을 안 했던 때도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과학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실험과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었죠? 영어로 살필게요. Science has evolved. 과학은 진화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진화를 했냐면은 추론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어떤 증거를 사용하는 거? Empirical. 경험적인이란 뜻이에요. 경험적 증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는 것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어디로 전환되는 거? 아하, 갈릴레오가 지금 갈릴레오가 experimental verification 실험적인 검증을 했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실험적 검증을 통해 반박을 했던 것처럼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추론에만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경험적 증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화를 했더라. 발전을 했더라. 이 과학의 발전을 살피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8번 문장으로 빈칸 예측 한번 가볼게요. While it may seem obvious today, 자, 오늘날에는 분명해 보인답니다. 무엇이? A good scientist, 훌륭한 과학자가 must rely on,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Empirical evidence, 경험적 증거에 의존해야 된다가 오늘날에는 명백해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명백해 보이지만 뒤집히면서. 주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This was not always apparent. 이것이 항상 명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거, 그치? 아리스토텔레스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릴레이가 경험적인 증거로 반박을 합니다. 그 사례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항상 명백했던 것은 아닌데, 결국 오늘날에는 어떠한 사실이 분명합니까? 좋은 과학자라고 한다면 실험 등의 경험적 증거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Empirical. 경험적인 단어 잘 챙겨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법 예측으로 1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과학은 진리에 관한 계속적인 탐구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a perpetual struggle, 끊임없는 투쟁이다라고 하네요. 자, 지금 이 명사 덩어리를 갖다가 두 개의 방식으로 수식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 투부 정사구의 수식을 먼저 받을 거예요. 자, 보시면 투부 정사구의 수식을 이렇게 받으면서 해석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려는 우주의 작동 방식을 발견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이자. 자,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관계대명사절이 붙습니다. 자, 이때 관계대명사는 주격 되겠어요. 그쵸? 뒤에 바로 동사 따라 나왔으니까. That goes back to the early civilizations. 가장 초기의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끊임없는 투쟁이라고요. 그쵸? 자, 이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절도 앞에 있는 A perpetual struggle. 예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멀리 수식을 하고 있는 구조 되겠지요. 그치? 두 개의 다른 방식으로 수식하고 있는 구조. 요것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요약문 완성 한번 가볼게요. 에너지 전환의 특성과 그 어려움, 소재가 조금은 생소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이며 시급한 과제인 것?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나 이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설비, 인프라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다.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그쵸? 이는 ICT나 생명공학 분야 변화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인데, 왜냐하면 ICT 발전은 일상에 대한 영향은 크지만 유형 변화가 적거든요. 여기에서 유형이라고 하는 건 physi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형체가 있다. 형체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었어. 그치? 어쨌든 유형의 변화는 적은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극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반면, 다시 핵심 소재를 돌아오면서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유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야.
그래서 결론 뭡니까? 에너지 전환은 시간과 설치가 필요한 변화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변화이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였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요약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ICT와 달리 유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더 느리고 어려운 변화이다에 해당하는 글 되겠습니다. 자, 영어 요약문 갈게요.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requires, 요구합니다. Large scale physical infrastructure changes, 대규모의 유형 인프라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자, physical 이 지문에서는 유형의라고 계속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유형 인프라 변화를 요구하며 이는 이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을 더 복잡하면서 time consuming 시간이 많이 걸리게끔 만든답니다. 자, 뭐랑 비교했을 때 more than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지요? ICT와 같은 부문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떠합니까? 유형 자산에 덜 의존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의 유형 변화를 필요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7번 문장 한번 가볼 건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뒤집는 역할을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반면에. The transition of the global energy infrastructure,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에는 these physical changes, 이것이 핵심이야. 뭐가 필요해요?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유형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건설하고 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7번 문장 앞에 무슨 내용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사례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택시가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어떤 영화나 TV 시리즈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마찬가지로 극장이 없습니다. 택시도 없고 극장이 없어요. 유형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 태양광 발전을 하려 해도 풍력 발전을 하려 해도 다 그 인프라를 설치하고 건설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면서 너무 대규모이지 않은가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와서 어법 문장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예측 갑니다. It is widely agreed that 이라고 하면서 it, that 딱 보니까 뭐인 것 같습니까? 아, 이것을 형식상의 주어 뒤에 것이 내용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겠구나. 따라서 that 이하에 대해서는 널리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즉, that 이하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요. 자, 뭐를 동의합니까?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절에 주어되는 것이고 동사 자리에 첫 번째 is 왔고요. 두 번째 동사 자리에 needs 등장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necessary, 꼭 필요한 것, 즉 불가피한 것이면서 needs to be urgently done,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뭐 이러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1지문 2문항 넘어왔습니다. 자, 장문이었고요. 맛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단맛은 칼로리의 공급원인 당의 존재를 나타내죠. 감칠맛과 짠맛은 단백질, 전해질 등 영양소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단맛, 감칠맛, 짠맛과 같은 맛에 선천적으로 끌리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근데 반면 내용 뒤집히면서 쓴맛과 신맛은 어떠합니까? 독성과 부패 가능성을 경고를 합니다. 따라서 쓴맛은 인간한테서 독 회피 반응을 유발하게끔 되고요.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음식과 미성숙 음식에 대한 신호가 되기에 신맛이 나는 음식도 인간들이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경험을 통해 일부 거부 반응을 극복하기도 하더라.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는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커피 한 모금을 마셨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봐라. 너무 써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내용까지 뒷부분에 등장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오셔서요. 우리말 한 줄 요약할게요. 인간은 진화를 통해 단맛, 감칠맛, 짠맛을 선호하고 쓴맛, 신맛을 회피하도록 형성되어 영양소는 섭취하고 위험한 물질은 피하도록 한다. 좋습니다.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자, humans, 인간들은요. evolutionarily wired to, 자, 지금 wired to 부정사 나오면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설계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치? 자, 인간은 타고났습니다. 단맛, 감칠맛, 짠맛은 선호하도록 타고났어요, 그치? 근데 동시에 avoiding, 뭐는 피합니까? 쓴맛과 신맛은 피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뭐를 가능하게 하지요? 유익한 영양소는 consume, 섭취하고요. harmful substances, 해로운 물질은 avoid, 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너무 좋은 단어들이니까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빈칸 예측으로 5번과 6번 문장 둘 다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장에서는 단맛, 감칠맛, 짠맛을 선호하는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hardly surprising that, 그러니 전혀 놀랍지가 않은데, 뭐가 놀랍지가 않냐면, we are hardwired. 자, hardwired라고 해서 요거는 타고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타고났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기일 때조차도. 뭐 하도록, be drawn to는 뭐뭐에 이끌리다라는 뜻이니까 단맛, 감칠맛, 짠맛에 이끌리도록 타고났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자, 6번 문장은 뒤집습니다. 그러나 맛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하는데, 언제?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막 뭐를 먹으려고 할 때, something that might be harmful, 해로울지도 모르는 것을 먹으려고 할 때는 맛이 경고해. 거기에 대한 예시로 쓴맛과 신맛이 뒤에 등장하는 거죠. 그치? 둘 다 너무 중요한 핵심 문장이니까 빈칸 예측의 어휘까지 잘 살펴주시고요. 자, 이어서 어법 예측은 안가 봤었던 5번 문장 또 한번 가봅시다. 자, hardly surprising that이라고 해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타고났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인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형식상의 주어 어디 갔습니까? 생략된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hardly surprising 앞에 it is가 생략이 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때 it이 알맹이가 없는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it is를 생략하고 바로 hardly surprising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ardly는 부정의 뜻을 가진 부사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해석도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테스트 3 넘어왔습니다. 진짜 마지막 실전 테스트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한 문항 구성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4번의 함축음 밑추론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기업의 정신적인 이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연구를 해요. 위대한 기업은 뭘 가지고 있더라? 목적과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는 뭐를 넘어선 거?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 좋습니다. 자, 필자의 경험상 성공 기업은 모두 이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람들도 일의 의미와 존중을 필요로 하더라. 자, 비전 기업, 즉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은 핵심 이념을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을 해주더라. 따라서 결론 갑니다. 기업은 단순 수익이 아닌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 질문이었어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말 요약 갑니다. 위대한 기업은 이윤이 아니라 목적과 핵심 이념을 중심으로 운영되더라. 좋습니다. 자, truly great companies,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들은 go beyond 해서 어떻게 합니까? beyond가 뭔가를 넘어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넘어서요. 뭐를 넘어서야 돼? profit, 이윤을 넘어서야 돼. 그치? 자, 이윤을 넘어선답니다. 자, 모함으로써 embracing은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치? A clear sense of purpose and core ideology. 아하, 명확한 목적의식과 핵심 이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윤을 넘어서요. 그치? 아하, 그리고 그것은 준답니다. 그들의 일에 의미를 주고요. 장기적인 성공을 안내해 준답니다. 이끌어 준다고요. 그치? 결국에는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목적의식, 핵심 이념 지키기, 즉 존재 이유 갖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핵심인 지문이었어요. 자, 좋습니다. 빈칸 픽으로 8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understand that,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거는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들 되겠거든요. 자, 그 기업들은 이해를 한답니다. 뭐를 이해합니까? 첫 번째, A company must exist for a purpose.

기업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적을 지닌 채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그치?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자, 얘가 존재 이유란 뜻으로 주석 단어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 존재 이유는 뭐 이상이어야 합니까? The sum of its net income statement. 자, 이것은 지금 순수익 명세표의 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순 이윤이죠. 근데 이 단순 이윤 추구를 갖다가 넘어서야 된다 이거니까 그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핵심 이념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장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업번 문장으로는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국, 일본, 그다음 독일 기업들을 갖다가 19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11년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직원으로서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앞선 내용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I can say clearly that 뭐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I have yet to see an instance where that wasn't the case.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지금 요 뒤에 해석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have yet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have yet to 부정사에 대한 해석은 아직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의 의미 더해줬어요. 그치? 지금 yet이라고 하는 단어가 have to 부정사와 같이 쓰이면서 아직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부정 해석을 만들어 주거든요. 해석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an instance를 선행사로 하면서 where라고 하는 관계부서가 이끄는 절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치? 어떤 경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 The case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경우를 아직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 주장을 강하게 더해주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그래, 요지로 갑니다. 천문학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글인데요. 자, 4살에서 6살 아동 대상으로 천문학 개념 이해 실험을 합니다. 방법은 사회적 구성주의 접근에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도구 활용인 거예요. 자, 기존 연구도 반영을 해서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 개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동이 지구의 구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낮밤의 주기와 지구의 운동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천문학 개념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적절한 도구와 방식이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론 내리자면 어린 아동도 적절한 지원 시에 복잡한 천문학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론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말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적절한 도구와 교수 방법이 제공되면 어린 아동도 복잡한 과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약 한번 가볼까요?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은요,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천문학 개념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뭐할때 가르침을 받아요. 즉 배우는데 뭘 통해서 well designed, 잘 설계돼 to supported, 도구 지원 개입을 받을 때. 그러니까 도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적절한 도구가 활용된 그 적절한 개입을 받을 때에 아이들이 복잡한 천문학 개념도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 근데 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반한 거냐면 적절한 교수 전략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is research, 이러한 연구는 support, 뒷받침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견해를 뒷받침을 하냐면 견해의 내용 갑니다. 자, 이 천문학 개념인데 이 천문학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라고 여겨집니까? Outside the realm, 영역을 벗어났다. 어떤 영역을 벗어났다? 매우 어린 아이들의 능력과 적합성의 영역을 벗어났다라고 여겨지는 천문학 개념입니다. 자, 이 천문학 개념이라고 하는 거 아까 나왔었던 막 낮과 밤의 주기, 지구는 구형이다. 이런 어려운 개념들, 아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아이들의 능력과 적합성을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통은 여겨져요. 그치? 근데, 그러한 천

문화 개념이 can become accessible, 접근 가능할 수 있다, 즉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뭐 한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 뭐 한다면 be presented with 무언가를 제공받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제공을 받는다며? Tools for appropriation, appropriation. 자, 이 표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화, 내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기화,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어려운 개념을 진짜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화를 위한 도구, 적절한 도구가 제시가 된다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치? 즉 지구는 구형이다 라는 어려운 천문학 개념도 지구본이라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서 개입을 한다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쵸? Appropriation, 자기화, 내면화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어법 문장도 같은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일한 문장에서 구조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문장 해석할 때 약간의 힌트를 주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연구를 뒷받침을 한답니다. 견해를 뒷받침을 한답니다.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 그 견해의 내용을 갖다가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설명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치? 다시 견해의 내용을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설명하는 구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뒤에 뭐 나옵니까? 완전한 절이 나올 겁니다. 그치? 따라서 견해의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절 내에서도 주어 동사 한번 살펴볼 건데 주어가 상당히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지금 봤더니요. Astronomy concepts를 선행사로 하면서 뒤에 뭐 따라 붙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따라 붙습니다. 아하, 관계절의 수식을 받음에 따라서 대절 내의 주어가 상당히 길어진 것이구나.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어린 아이들의 능력과 적합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천문학 개념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문학 개념들은 대절의 동사가 예가 되는 거예요. Can become accessible. 접근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뭐 한다면 자기화를 위한 도구가 제시된다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치? 구조가 상당히 까다로웠거든요. 이참에 다시 한번 끊어읽기와 구조 분석 챙겨가 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테스트 3, 6번의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교사의 디지털 교수 역량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교사는 아동 언어 발달에서 핵심 역할을 한답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략적 관리 및 이해가 필요한데 이때 뭐를 활용하자?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하자. 그러면 학습 환경을 개선을 할 수가 있다. 학습자는 디지털 기기에 높은 관심과 몰입을 가질 수 있고요. 디지털 교수법은 현재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글 되겠습니다. 결론,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해가 언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고 따라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글이구나. 정리 갑니다.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어 교육을 개선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요약문 바로 한번 같이 갈까요? Teachers, 교사는요. Can enhance,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아예 언어 발달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답니다. 근데 뭐 해야 되죠? 디지털 기술을 수업에 integrating, 통합해야 되죠. 자, integrate A into B는 A를 B에 통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통합함으로써 아동의 언어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자,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makes learning 학습을 more engaging, 더 흥미로우면서 effective,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해당하는 요약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It is therefore essential. 자, 지금 딱 봤더니 therefore,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이면서 essential, 필수적이다 라고 해서 중요성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디지털 교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뭐가 필수적이겠습니까? 디지털 교수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니까 teachers, 교사들이 뭘 해야 돼요? 디지털 기술을 embrace,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된다고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면 빨리. 뭐 하기 위해서? 어린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 교사가 그 디지털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수용해야 된다. 그것이 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어퍼픽으로는 3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learners also become interested in 학습자들 또한 흥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디지털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이때 S는 because랑 똑같죠? 뭐이기 때문에. 자, 뭐이기 때문에 디지털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They are intrigued by, 자, 이것도 표현 한번 잡아볼까요? Be intrigued by라고 하는 것은 뭐뭇에 의해 강한 흥미를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즉, 학습자들이 강한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뭐에 의해서? Present day, 오늘날의 기술, 기기에 대해서 강한 흥미를 느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present day technological device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절이 또 하나 따라붙습니다. 자, 근데 이 관계대명사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전치사 2가 하나 보여요. 자, 이 전치사 2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remain glued to라고 해서 glued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착하고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무언가에 계속 열중에 있다라고 해서 remain glued to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건데 결국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앞서 나온 선행사, 오늘날의 기술기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전치사를 앞으로도 뺄 수가 있겠죠. 그치? 우리 다른 문법 문장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전치사를 앞으로 빼면서 to which they remain glued 이러한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아하, 이 관계대명사 절을 전치사를 앞으로 빼서 to which로 시작되는 절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 요 표현 또한 챙겨주시면 더 좋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자, 7번의 제목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해당하는 질문이었고요. 디지털 전환은 기회와 위험이라는 두 측면이 존재하는 전환이다. 자, 장점은 생산성 향상, 과정 최적화, 가치 창출이 있답니다. 그러나 뭐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핵심 정체성과 고객 가치 등은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 발전은 기업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요. 성공의 핵심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 기술적인 혁신과 핵심 정체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자, 기술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면 위험이 발생하고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가 왜곡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회와 위험이라는 두 개의 측면이 존재하는 디지털 전환을 할 때에는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요것을 중심으로 하는 지문이라고 살필 수가 있겠고요. 자, 요약 갑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은 기술 혁신과 기업의 핵심 정체성 유지 사이에 균형에 달려있다. 핵심은 요 균형이었습니다. 자, 영문 갈게요. Successful digital transformation,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아하, 디지털 전환을 갖다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requires, 요구한답니다. 뭐를 요구해요? Balancing,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을 잡는 겁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기술적인 혁신과 the preservation, 보존하는 거죠. 회사의 핵심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 사이에서 balancing, 균형을 잡을 것을 요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기술에 과도한 의존은 뭐 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가치를 distort, 왜곡시킬 수 있어요. 왜곡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친절한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가 있는데 AI 상담봇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그 서비스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반응도 기계적으로만 하고 감정에는 공감 안 해주고 하면서 결국 친절한 서비스로 유명했던 회사 그 근본적인 가치가 왜곡되는 것이지요. 그치? 이 디지털 전환, AI 상담봇의 도입으로 이러한 결과까지 야기될 수가 있다고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는 우리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The key to the success of any digital transformation. 자, 뭐에 관한 문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의 균형이었습니까? 기술 혁신과 핵심 정체성 유지 간의 균형이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에 해당하는 문장. 너무 중요한 다섯 번째 문장이니까 요거 빈칸 줄은 확실하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어법픽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반전 문장 되겠네요. 자, certain aspects of your business should hold steady. 여러분 사업의 특정 측면들은 꾸준하게, 즉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문장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특정 측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시가 짝대기 사이에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쵸? 해석만 간단히 해봅시다. 핵심 측면에는 예를 들어서 핵심 정체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고객에 대한 헌신이 있을 수도 있겠고, 직원 복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 기타 등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 여러분 회사의 특정 측면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왜? 그 목적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So that 구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죠? 결국,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 내 do not lose라고 해서 부정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자,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인데 무엇의 본질? 지금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 자리에 what이 이끄는 덩어리가 오면서 what makes your business unique? 여러분의 회사를 unique?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what이 이끄는 덩어리가 온 거. 거기에 더해서 make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인 형태까지 많이 많이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법 문제 갑니다. 자기소개에서 연관 가치를 활용하는 질문이었는데, 광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브랜드, 제품, 혜택을 연결하는 연상을 형성하는 광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이 브랜드가 이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연결이다. 이를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자기소개. 결국, 이 글에서 핵심은 요 자기소개였습니다. 사람, 직책, 이익을 연결해야 한다. 요것이 핵심이었어. 자,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의 인물, 기관과의 연관을 언급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실이라든지 고위 인사와의 협업을 표현함으로써, 나 여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론. 연관 가치,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Association value가 개인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따라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지요. 좋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중요한 인물이나 기관과의 연결을 제시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연관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 요약문 갈게요. 연관 가치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Association value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연관 가치는 포함을 한답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포함합니까? Linking,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브랜드를 무엇과 meaningful benefits, 의미 있는 이익과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unprofessional introduction, 전문적인 소개입니다. 즉, 전문적인 자기소개에서는 이것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Referencing, 언급하는 거죠. 연결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조직과의 연결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이 강화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치? 연관 가치를 자기소개에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9번 문장으로 빈칸 예측 갑니다. Association value, 연관 가치는 도움을 준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 뭘 이해하는 거? Understand의 목적어 자리에 첫 번째 덩어리.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의 연결인데, 이두 번째 덩어리가 특히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다시. 연관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뭐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줍니까? Who you are directly connected to.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제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널리 노출되는 추가적인 이점을 또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랑 관계를 맺으면은 어떠한 결과를 낼수 있는지, 어떠한 추가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도 도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관 가치를 자기소개에 활용해서 내가 어떤 고위직책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랑도 같이 일하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좋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니까 이두 번째 덩어리 잘 살펴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 예측으로는 2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In essence, 본질적으로. What they are doing, what이 끄는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만드는 것입니다. An association, 어떤 연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 연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된 뭐예요? 연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되시고요.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올 겁니다. 자, 어떠한 연상을 만드는 거죠? 이 제품의 이 브랜드가 will yield this result, 이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get closer to this result, 이 결과에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는 연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괜찮으시죠?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휘적절성이고요. 깊이 있는 학습이 가져다주는 지적 겸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피상적 학습, 즉 겉핥기만 하는 학습에서는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적은 지식으로도 확신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글쓰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학습은 피상적 학습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이었죠. 깊이 있는 학습으로 뭘할수 있다? 지식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뭔가 좀 역설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글쓴이는 그 점을 정확히 꼬집고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으로 지식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이 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보이더라. 이러한 깨달음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 경험이고요. 지식에 대한 흥미와 탐구 의욕을 높임과 동시에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며 중요한 포인트, 뭐가 형성될 수 있다? 겸손함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뻗어나감까지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학습은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며 이는 겸손과 탐구 의욕을 키운다. 영어로 살펴볼게요. 깊이 있는 학습, 영어로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Deep learning이라고 표현되어 있군요. 깊이 있는 학습은 개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인식하게 합니까? 지식의 한계, limits, 한계를 인식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형성합니까? Humility, 겸손을 형성을 합니다. 겸손을 형성하고, increasing, 뭐는 증가시킵니까? Motivation, 동기를 증가시키는데. 뭐 하고자 하는 동기예요? 더 탐색하고자 하는, 즉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더 탐색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빈칸 픽으로 여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This sense of, 이러한 인식입니다. 뭐에 대한 인식? 지금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한계를 알아가는 그 인식이 핵심이었거든요. 이걸 영어로 또 어떻게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굉장히 꼬여 있는 표현입니다. How little we know, even about what we know best.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얼마나 아는 것이 적은지에 대한 인식. 자, 다시. 지식의 한계를 갖다가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얼마나 아는 것이 적은지, 아, 나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겠다고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내는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인식은 만들어낸답니다. An important sense of humility before the world of knowledge. 지식의 세계 앞에서 이 겸손, 겸허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식을 만들어내고요. 자, 두 번째 동사 연결갑니다. As our sense of라고 하는 건 인식을 키우는 거죠. 결국 뭐에 대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기를 바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키울 수가 있다. 결국 출발점은 무엇이다?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어법픽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One hears라고 하면서 우리 해설지는 조금 의역이 되어 있지요. 들어보면이라고 의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 문장 생긴 모양 그대로 해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주어요. 동사 자리에 here's 왔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뭐 왔습니까? people부터 information까지 목적어 왔습니다. 그리고 here's의 목적격 보어가 중요한 거야.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왔어요? ing 왔어요. 목적어가 보어하는 것을 듣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여기선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ing 형태를 써준 것뿐이지요.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누군가는 듣는답니다. People will only the most marginal information. Marginal. 중요하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들어요? 자신 있게 주장하는 걸 들어요. 확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Things of which they know very little. 아주 적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 있게 확신을 주장하는 것을 듣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things를 선행사로 하면서 of which 이하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붙었습니다. 여기에 전치사 of는 know에 걸리는 것이죠. know of가 뭐뭐에 대해 알다란 뜻인데, 뒤에 very little이 붙음으로써 매우 적게 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마지막 문법 문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19가 함께 하셨습니다. 방금 봤었던 어휘 문제에 대한 OX 퀴즈입니다. 답잘 작성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한강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마지막 20강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시고요.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교재 17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중간고사 3회분 분량을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로 끊어서 이 강의를 수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부록에 있지만 미리 앞으로 끌어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거의 한 회차에 이제 담아놨기 때문에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중간고사 1회부터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1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총 14개의 선택형 문항, 그리고 6개의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다음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간의 특성을 골라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단원 1단원의 맨 첫 단원에서 인간의 특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웠었는데요.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특성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히만은, 아이히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장교였다. 이 재판이 되게 유명한데, 근데 전범 재판소에서 결코 자신이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행동한 것은 아니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처럼 비판적 사고 없이 주어진 상황에만 복종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반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만이 결국 택한 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이 입장은 제시하고 있죠. 요 글은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성찰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 윤리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다양한 휴식 활동 속에서 유의를 추구하는 존재다. 물론 뭐 유의적 존재라는 특성이 인간의 특성인 건 맞지만 우리는 다른 특성을 찾고 있죠. 자, 2번.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역시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징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윤리적 존재로서의 특징들을 찾고 있고요. 자, 자신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요게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한 특성이겠고요. 자, 4번. 손익 계산 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뭐 이것도 역시나

실력적 도덕적인 차원을 우린 찾고 있어요. 자, 5번 초월적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내세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종교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역시 우리의 정답은 윤리적 존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갑을 수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요. 사람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불인인지심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불인인지심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맹자의 개념이었죠. 자, 갓난아이 가운데 제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가 없다.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당연히, 아, 맹자겠구나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맹자. 자, 을은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대요. 본성이라는 것이 이익을 쫓는 어떤 욕구로 가득 차 있고 그대로 냅두면 다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예절을 가르쳐서 본성을 교화시켜야 돼라고 주장했던 우리 성악설 순자이네요. 그죠? 자, 선왕은 그 다툼을 싫어하여 예의와 법도를 제정해서 사람들의 성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예의와 법도, 그죠? 예절을 제정해서 성정이라고 하면 본성과 우리의 감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정을 교화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순자가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 갑은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맹자가 예절이라는 게 필요 없다고 주장할 리는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의예지라는 덕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맹자도 예절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악한 본성을 변화한다라는 게 갑의 입장에서 틀렸죠.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으니까요. 틀렸고요. 자, 니은, 을은, 순자는요. 자기를 이렇게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본성 변화라는 표현 있죠. 제가 이것도 앞서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성을 교화한다 이런 표현들은 성악설인 순자만 쓸수 있어요. 다만 뭐 맹자 같은 사람들은요, 본성을 뭐 확충한다, 뭐 이런 완성시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귀라는 것은요, 인위적인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절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예절을 가르쳐서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게 바로 순자의 적절한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니은 맞죠? 자, 디귿. 갑은 을과 달리 갑만 동의해야 돼요.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여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요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왜요? 여기 아까 방금 설명했어요, 여러분. 타고난 본성을 확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충하여, 그죠? 그래서 끌어모은다는 뜻이죠. 계속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타고난 본성이 선한 본성이라는 것이 이 표현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성선설을 주장했던 갑만 동의하게 되겠죠. 자, 리을 볼게요. 자, 을은 갑과 달리 을만 동의해야 돼요.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 수양, 어떤 도덕적 수양을 강조했던 건 둘다 강조했죠. 그래서, 갑과 달리가 틀렸습니다. 그죠? 을도 동의하고 갑도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수양 방법 이야기했는데, 뭐, 집의라거나, 존심 양성이라거나, 뭐, 과육이라거나, 구방심이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었고요. 뭐, 순자도 계속해서 예절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니은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자,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의 어떤 윤리학의 종류, 분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자,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했어요.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것만 봐도 이미 무슨 윤리학인지 판단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도덕적 추론들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가는 당연하게 메타윤리학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메타윤리학. 자, 나는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구체적 삶의 문제에 적용하여, 여기 나왔네요. 적용하여라는 키워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해결책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도덕이론 적용해서 해결책 구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실천 윤리학. 실천 윤리학. 그래서 특징을 핵심 과제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자, 1번 볼게요. 자, 도덕 문제 발생에 관해 인과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과적으로 설명한대요. 설명, 그죠? 도덕 문제, 그죠? 도덕 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현상들이죠? 발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1번 정답 될수 없겠고요. 자, 2번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건 도덕 규범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객관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건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메타 윤리학 입장 아니고요. 자, 3번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요게 바로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라는 것. 가치 중립적이라는 특징. 기술이라는 특징. 보면은, 아, 기술 윤리학이구나. 쉽게 알수 있고요. 자, 5번. 담화에 사용된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고요. 메타 윤리학이 동의할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윤리학의 분류들 갖다 놓고서 공통점 묻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놓고서 뭐 규범 윤리학적 특징들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서 이제 뭐 가치 중립성에 대한 어떤 탐구 방법들, 가치 중립적인 탐구 방법들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잖아요, 분류. 그죠? 분류이기 때문에. 자, 4번. 자,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사회적 관계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해주어서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 존재한다. 오호.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한대요. 뭐가? 익명성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평소보다는 훨씬 더뭐 말이 많아, 표현이 자유로워지겠죠. 그죠? 장점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나, 여기가 포인트겠네요. 그러나,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이버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익명성에. 그죠?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한 개인의 반성적 성찰 또한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네요. 하나는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어떤 자율적인, 그죠? 성찰, 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만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 익명성에 따른 어떤 장점도 이야기했고 단점도 이야기했는데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을 둘다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입장 찾아볼게요. 자, 1번. 온라인 공간에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 신장을 저해할 뿐이다. 아니죠. 오히려 증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했어요. 자, 2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의 주된 수단이다. 라고 했는데요. 익명성이라는 게 어떻게 해결의 주된 수단이에요. 다시 오히려 익명성으로부터 사이버 폭력이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문장이고요. 3번, 사이버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자정 능력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법적 처벌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4번, 익명성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현실의 관계적 제약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이제 이름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떤 현실에서 오는 제약 조건들이 약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대면 상태에서는 이제 쉽게 뭐 나쁜 말들을 하지 못하다가 익명성이 가려지니까 그런 어떤 현실성이라는 제약 조건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막 자유롭게 사이버 폭력 같은 것들을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제도적 노력이 아니라 윤리적 성찰을 통해서만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둘다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의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평가를 하래요. 자,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누구? 칸트네요. 그죠? 의무에 맞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동기가 중요해.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죠. 나의 모든 욕구와 어떤 나의 모든 어떤 결과에 대한 고려, 목적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나의 사적 이익들을 다 내려놓고 뭔가를 행하려는 곳에서 이미 도덕, 거기서 우리는 도덕적인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다 똑같은 말이죠.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뭐 선의무로부터의 행위, 뭐 도덕 법칙에 따른 행위, 뭐다 똑같습니다. 법칙에 대한 존경에

따르는 행위, 뭐 똑같은 표현들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상 간에 칸트가 등장해 있고요. 자, A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홍수로 피해를 겪고 있는 땡땡 지역의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함을 보았대요. A는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마지못해 최신 이어폰을 사기 위해 모아둔 용돈을 기꺼이 꺼내어 모금함에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포인트는 어디에겠어요, 여러분?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마지못해 이게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바라볼 때는 A는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란 거예요. 의무를 실천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의무에 맞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행위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의무에 맞는 행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동기를 기준으로 의무에 맞기만 한 행위가 있고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동정심에 기반을 둔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수 없다. 틀렸죠? 오히려 동정심에 기반을 둔 행위는 칸트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동정심이라는 건 결국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칸트가 말했던 정언명령과 도덕법칙이라는 건 보편적인 법칙이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죠, 동정심은. 자, 2번.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수 있다는 것은 공리주의의 입장이겠죠? 당연히 틀렸고요. 자, 3번. 결과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수 있다도 역시나 틀렸습니다. 어디가? 결과적으로라는 거, 그죠? 결과를 놓고 윤리를 판단하고 있네요. 결과주의, 공리주의 좀 떠오르시죠? 자, 도덕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수 없다라는 게 적절한 평가가 되겠고요. 자, 주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연적 감정에 따른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수 있다는 거 틀렸죠? 뭐, 위에도 나왔지만 동정심이라거나 공감이라거나 이런 능력들을 칸트는 우리 생태윤리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소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어떤 자연적인 도덕적 소질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행위 자체를 이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죠? 도와줄 수는 있으나 보조해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우리의 동기, 도덕적 행위의 동기라는 건 의무 자체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입장을 찾으면 되죠. 자, 가를 보니까 태아는 임신부의 신체 중 일부이므로 생명권을 지닌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 여부는 임신부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는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나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 나와 있겠죠? 태아는 성숙한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오, 잠재성 논거. 언젠가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날 거야. 태아와 성인은 유전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잠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듯 태아는 생명권을 지니기 때문에 생명권을 지니고 있으니까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그럼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어떤 근거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X.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찬성하고 있는 가가 높을 거고요. 자, Y.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높을 거고요. 나의 입장을 찾는 거죠. 자, Z. 태아와 임신부의 인격체로서의 차이를 강조하는 정도, 인격체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신부를 더 존중해야 돼요라는 건 가의 입장이죠. 그래서 낮음이겠죠. 차이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낮음, 높음, 낮음이니까요.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이 정답이죠. 자, 7번 볼게요. 자,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입장을 판단하라고 했네요. 자,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일 수 있다. 성적 관계에 대한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논하고 있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의 입장인 것 같죠? 자, 성적 관계의 도덕적 정당에 필요한 조건은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금지의 원칙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정당한 성적 관계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두 가지 요건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해약금지, 동의. 그죠? 자,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만이 정당화된다는 주장, 보수주의의 입장이네요. 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라고 했어요. 갑은 자유주의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자유주의.

자, 을 보면요. 사랑이 있는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다. 자,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 자, 혼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인이라는 건 어쨌든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혼, 혼인 이야기하고 있는, 아, 이거 보수주의의 입장이겠네. 자,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관계도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요런 주장에 성의 자기결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장의 올바른 것을 찾아볼게요. 자, 갑. 성인 간의 자발적인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 틀렸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미치는, 그죠? 어떤 착취적인 그런 성적 관계에 당연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에는 도덕적 제약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도덕적 제약이 왜 부과가 안 돼요? 두 가지나 제약 조건 이야기했잖아요. 해악 금지, 자율성 원칙. 자, 3번. 보수주의죠, 이제. 부부 간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다. 이런 것도 역시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부부 간의 성적 관계만이 정당한 도덕적인 성적 관계이다라는 건데, 도덕적 평가 대상 맞죠? 이거 맞아요. 그죠? 평가 내리고 있잖아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죠? 부부 간의 성적 관계는 옳은 거야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른 거야라고. 자, 4번. 인격적 가치가 존중된 성적 관계가 비도덕적인 경우는 없다. 있죠? 언제? 혼인하지 않았을 때. 자, 5번. 성적 관계의 정당성은 사랑의 결함 여부만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맞죠? 자유주의. 사랑? 뭐, 있건 없건. 어쨌든 동의하고, 이제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확실한 핵심적인 조건은 결혼이죠, 결혼. 그죠? 그래서 사랑의 결합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결혼이라는 조건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요거 상선약수라고 하는데요. 상선약수 뭐예요? 누구예요? 이거 노자죠, 노자. 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부쟁.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겸허. 물은 도에 가깝고 무엇과도 다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지금 물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갑은 노자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자, 을 모든 존재와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원인과 조건, 인연 써져 있네요. 인연설 주장했던 누구? 석가모니.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유명한 구절 나와 있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사라진다라는 인연생기의 법칙에 대한 설명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랑 석가모니가 나와 있고요. 자, 갑을 보니까요. 인의의 바탕을 둔 통치를 통해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누구? 공자 입장이죠. 유교의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노자에게 있어서 인의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덕들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뭐 하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덕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도 노자가 주장하지 않죠.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무위의 정치를 주장했던 노자이고요. 자, 2번. 인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요게 노자가 말했던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1번 틀렸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겠네요. 자, 3번. 자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고정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 석가모니 입장 맞죠, 여러분? 고정된 실체는 이런 건 없다라는 건 인연생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 인연생기의 법칙을 깨달아가는 그런 수행 과정을 팔정도, 뭐 삼학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었죠, 석가모니. 자, 4번. 세상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맞죠?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인연생기의 법칙이었고요. 자, 5번.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노자도 당연하죠? 노자, 자연이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장자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죠? 자연은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방금 전에 봤듯이 모든 존재는 상

의존적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평등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든 만물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석가모니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9번 볼게요. 자,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자는 언제나 남자에게 아랫사람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자, 남녀가 세계를 같이 평등하게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는 남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듯,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성성이라는 건 사회화된 결과물이에요. 생물학적 특성들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거 보부아르네요. 보부아르. 그죠? 자, 여자들이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참여하기 시작한 오늘날에도 이 세계는 아직 남자들의 손에 꼭 쥐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여자들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보부아르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디 있죠? 오늘날, 그죠? 이 오늘날이라는 건 보부아르가 살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그 당시에 1900년대 거의 초기거든요. 보부아르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1번. 남자와 여자의 지위 차이는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거다.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이거 여성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특성이 아니다. 생물학적 특성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위 차이도 당연히 자연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 편견에 의해서라고 답변하겠죠. 자, 2번. 여자의 열등한 지위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만들어진 거다. 1번과 2번의 차이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가장 적절한 건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여자는 과거에는 억압받았으나 현재에는 남자와 평등을 이루었다라는 것. 뭐, 여기, 오늘날에는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편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4번. 여자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 본성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자, 5번. 남자와 여자는 모두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세상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나 나와 있었죠,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자,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수를 골라라라고 했고요.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조금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갑, 을, 병, 세 사상가의 입장을 한 번에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A는 갑과 을은 동의하는데 병은 동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선택지 하나에 3명의 사상가 모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로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요 생태 윤리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내신 시험에는 조금 더 난이도 조절 위해서 3개까지 안 내시고 2개만 낼 수도 있습니다. 2개만 해도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도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갑을 보니까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인간의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 작화되어 점차 절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갑은 칸트죠? 그죠? 우리의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소질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동물 학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을, 삶의 주체는, 오, 삶의 주체는, 삶의 주체라는 표현이 나왔죠? 삶의 주체는, 단지 살아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어떤 개체가 선호와 복지와 관련된 이익을 갖는다면,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능력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되게 약한 의미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면이라는 것이 되겠죠. 삶의 주체가 될수 있다. 삶의 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상가는 레건이죠. 레건. 자, 병.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레건의 입장을 조금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욕구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이익관심을 갖는 것만 되어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이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목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달성해 나가려는 일관된 어떤 체계화된 어떤 삶의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봤을 때 식물들도 충분히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고유의 선을 지닌으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될수 있다라는 테일러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 레건, 테일러가 나와 있고요. 벤다이그램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칸트, 여기 레건, 그리고 테일러였죠. 그럼 선택지를 저는 갑을 병 순으로 판단할 거예요. 갑을 병 순으로. 자, 여기부터 판단해 볼게요. 자, 기억.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직접적인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 동물, 식물,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겠고요. 그러니까 좀 풀어 써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한 용어로 바꿔 쓰시면 돼요. 모든 생명체가 직접적인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칸트 당연히 동의하죠.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유일하게 인간이다라고 주장했고요. 자, 레건도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들이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의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갑이 동의하고 병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판단이 좀 어렵죠,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도 잘 봐야 돼요. 자, 니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지는 의무는 인간이 다른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칸트는 뭐 당연한 거겠고요. 레건 테일러가 그러면 인간을 도덕적으로 존중하지 말라고 주장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태 윤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는요. 인간은 당연한 거고요. 누구까지, 그죠? 동물까지, 뭐 생명체까지, 어디까지 이 고려의 대상을 확장시킬 거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셋다 동의하기 때문에 니은 아니죠? 자, 디귿.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이행이 동물학대 금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말을 꼬아놨는데, 바꿔서 해볼게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이행이 동물학대 금지의 유일한 이유다라고 주장하는 사상가 딱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그죠? 나의 어떤 도덕적 소지를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물학대는 금지해야 돼라고 주장했던 사상가 칸트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칸트는 X라고 판단할 것이고요. 레건, 테일러는 당연히 동의할 것입니다. 레건은 동물학대 금지의 이유는 뭐 인간에 대한 의무 이행이 아니에요. 본래적 가치 때문이고요. 테일러도 모든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 때문에 그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XOO니까요. C에 들어가야 맞겠고요. 디귿 맞죠? 자, 리을 도덕적 주체가 될수 있는 존재를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애매해요, 요 표현 자체가. 근데 내신이니까요. 도덕적 주체라고 나오면 그냥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도덕적 행위 주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죠, 인간.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죠.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인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니?라고 물어봤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다. 칸트 동의하지 않고요. 레건 테일러는 이제 칸트 의견을 똑같이 따라가서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칸트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한낱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을 잘 봐야 돼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하래요?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저기요, 저물좀 갖다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행동은 종업원을 물을 먹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 거예요. 맞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칸트는
식당에 가서 뭐 물도 시켜 먹지 말라는 걸까요? 막말로 여러분들 요리를 시켜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그럼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리사를 수단으로 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칸트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했죠?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다면 그 요리사의 어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 노동 가치에 대한 어떤 보상을 이제 어떤 깊은 마음으로 낸다든지, 그리고 종업원이 가져다 준그 물에 대해서, 종업원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막 목적으로 존중하는, 그 종업원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해줬다든지, 동시에 그렇게 대하라는 거지, 절대 인간을 한 수단으로 대하면 절대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게 칸트의 의도이다. 그래서 셋다 동의하지 않죠?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자,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쟁점. 너무너무 이제 쉽죠? 많이 풀었죠, 여러분? 자,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원자 폭탄의 개발은 인류 존속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따라서 과학 기술의 활용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했어. 그랬더니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걸 동의했겠죠? 반성적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 그죠? 이를 위해 과학기술 자체에 내재된 선악의 가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 대상 선정 시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을은 뭘 주장했어요? 과학기술 자체의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을의 핵심적인 주장이겠는데요. 당연히 갑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요 뒤에는 별로 이제 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 선정 시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이라고 동의했어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연구 대상 선정 시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거. 여기는 지금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쟁점이 뭐만 있겠어요? 아닙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과학기술 자체의 선악이 판단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학기술 활용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 자체는 여기가 포인트죠. 가치 중립적인 것이므로 과학기술 자체에 내재된 선악의 가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요게 핵심 논쟁거리가 되겠네요. 과학기술은 과연 가치 중립적인 것이냐, 아니냐, 요거겠죠? 그럼 정답은 2번 찾으면 되겠죠? 딱 보이죠? 그러니까 주제 잡고 들어오면요, 여러분, 정답이 바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과학기술 자체가 선악의 가치 판단 대상이 될수 있는가? 요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그러면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에서 미음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러고 있어요. 자, 서술형 답안을 썼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네요. 자, 갑을 보니까요.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연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 이거 많이 봤죠, 우리 제시문.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가치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과학기술의 본질을 고찰해야 돼. 누굴까요? 사상가? 사상가라고 했죠? 누구? 하이데거. 갑은 하이데거네요. 그리고 항상 요 제시문이 나올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시문 좀 익숙해져 두시면 좀더 편하게 사상가 판별할 수 있어요. 자, 을도 항상 똑같은 이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한낱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기술 자체는.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기술을 선하게 활용할지 악하게 활용할지 그 과학기술자의 영역이 아닌 거야. 과학기술자는 단지 그냥 기술을 개발했을 뿐이라니까? 라고 주장하는 야스퍼스의 입장이 나와 있네요. 야스퍼스죠? 그러면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내려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에 대한 갑을의 감점을 비교해보면, 갑은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미 뭐 제시문에도 나와 있었죠. 당연히 맞는 거고요. 자,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기술이 위험에 대비해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항상 해야 된다. 기술에 맹목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자, 이에 비해 을은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맞죠? 기술은 그 자체로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거야. 자, 기술이 인간에게 악하게 활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요게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기술이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겠지만, 기술을 누군가 악한 의지를 통해서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활용에 대해선 다른 거죠. 여기 활용이라는 키워드 줬죠? 활용될 수는 있어요. 한편 과학과 의학은 모두 기술이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볼게요. 자,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공지능은 인간 삶의 효율성을 크게 증진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줬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점을 일단 서술했어요. 효율성을 증진시켰대요. 자, 이러한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에 윤리적 제약이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호.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자, 이런 거네요. 윤리적 제약? 안 돼. 자,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불가능합니다. 오, 왜 불가능하다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친구인가 보네요. 그죠?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진짜 마치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 것 같죠? 자, 인공지능은 자율적 판단을 할수 없는 인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삶의 효율성 증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죠? 효율성 증진이 있다라는 긍정적 효과는 둘다 동의했어요. 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얘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네요. 요게 차이가 있네요. 자,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가능성은, 그죠?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게 좀더 현실적이네요. 그죠? 말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갑은 이제 인공지능을 한낱 도구로 보는 입장. 그죠?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을 주장하고 있고, 을은 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 실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출현은 가능하지 않다. 그죠? 뭐, 이유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겠죠. 그죠? 기술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될 거야. 자, 2번. 인공지능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맞아. 단지 수단인 거야.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 자, 3번. 인공지능이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죠? 을은 존재한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자율적인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자, 4번.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검토는 인간 삶의 효율성 저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 검토를 통해서 인간의 목적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부합하도록 인공지능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겠죠. 오히려 효율성은 인공지능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나왔죠? 그래서 효율성을 증진해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5번.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 삶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둘다 공통적인 의견이었고요. 옳지 않은 건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 보니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문구였죠, 여러분. 자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누구? 에피쿠로스. 그래서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산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원자로 분해됐죠. 자, 을,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자마자 인수한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현 존재 누구예요? 하이데거. 맞죠? 자, 죽음의 가능성이 되도록 그렇게 죽음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죠?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죽음, 우리는 그것을 가능성 속으로 앞질러 간다고 표현한다. 죽음으로의 선구. 그죠? 선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하이데거가 나와 있네요. 자, 갑을 보니까 죽음을 통해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죽고 나면은 쾌락도 고통도 못 느낀다고 했는데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이라는 것을 뭐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보통도 없고요.

마음의 불안도 없는 뭐 가장 이상적인 쾌락의 경지죠. 근데 이 아타락시아 상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니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에피쿠로스 맞죠? 자, 디귿. 죽음에 대한 불안은 실존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그죠? 죽음에 대한 불안을 직면했을 때 실존에 깨달을 수 있다. 자, 릴. 죽음은 육체의 소멸과 영혼의 불멸을 가져오는 사건이다. 누가 동의하지 않아요? 에피쿠로스가 동의하지 않죠? 영혼 불멸이라는 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서답형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노트 필기 내용이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생명과 윤리 2단원이고요. 유전자 치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반 논거를 지금 논하라고 했네요. 뭐, 이거는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보여준 거고, 이제 찬반 논거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 찬성 논거는 뭐가 있겠어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니까, 유전병 치료할 수 있다라는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거.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우상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 난자나 수정란 단계에서 변이를 교정하면 희귀 유전 질환을 그죠? 유전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자, 니은 반대 입장. 생식세포 단계에서의 개입은 후세대가 동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유전적 운명이 사전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뭐 자율성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했던 뭐 우생학도 마찬가지고요. 자, 16번.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국가가 개인의 도덕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서술하시오. 자,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오, 뭐겠어요? 자유주의의 입장이네요. 자유주의. 이거 자유주의죠?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필요는 해요. 하지만 뭐 하면 안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너무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 권력은 보편적 인권을 지닌 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개인의 도덕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은 관여나 간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겠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국가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 정체성 형성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국가는 중립적인 입장, 요게 포인트겠죠. 요런 포인트 키워드를 넣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세요. 오, 좀 어렵네요. 그죠? 자, 갑,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거의 또는 거의 전부가 그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 질적으로 높은 쾌락, 이거 누구예요? 밀이네요, 밀. 그죠? 갑은 밀이고요. 자, 을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면 양적으로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양적 공리주의 주장했던 사람이겠네요. 누구? 벤담이겠죠? 벤담. 자,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때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공통점 뭐겠어요? 당연히 공리주의자죠, 둘 다. 공리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겠죠. 쾌락이 증진되면 윤리적인 거고요. 고통이 증진되면 윤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겠고요. 차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쾌락의 질을 따졌고, 쾌락의 양만 따졌다. 요런 뜻이죠. 그래서 밀과 벤담입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했다는 공통점. 하지만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라고 서술할 수 있겠죠. 자, 18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한 사랑의 네요소를 누구겠어요, 여러분? 에리 프롬이겠죠. 안 읽어봐도 그죠?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다. 사랑의 기술, 그죠? 에리 프롬이네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 기술을 배우려고 할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해요.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 여기도 아래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랑의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뭐겠어요? 이해, 존경, 보호, 책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19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기술의 기억 과정은 과학적 가설이나 이론의 관찰과 실험을 거쳐 객관적 지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거 앞에서도 우리 봤었죠. 뭐예요?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이겠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과학기술의 연구 목적 설정 및 활용의 과정은 과학기술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선정하며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0: 의미를 북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속성입니다라고 공포 적어주면 되겠고요. 요나스가 책임윤리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이유를, 와, 어렵죠? 이유를, 논거 구조를 물어봤어요, 드디어. 그죠? 능력과 의무의 두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여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런 미래 세대의 공포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공포스러운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현 세대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당위로서. 그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 인간의 힘이 영향력이 커졌고요. 자신의 증대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인간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현 세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현 세대가 의무를, 당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처수령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중간고사 1회차 한번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건 없었죠?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과정 잘 적용하셔가지고 문제 또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여러분은 뛰어난 두뇌 혹은 강철 같은 운동신경 둘 중에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고려시대에는 학문에 뛰어난 문신과 또 무예에 뛰어난 무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승자가 되었을까요? 쉿!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척준경 내 이놈, 내 너의 재능을 높이사 충성스럽게 따르게 했건만 나를 배신하다니.
3: 그대는 왕을 흔들어 권력을 탐한 간신배일 뿐이오.
2: 이런 무식하고 힘만 센 무신놈 같으니라고.
3: 뭐? 무식해? 전쟁터에 나가면 칼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도망이나 칠 문신 주제.
1: 잠깐만요. 두 분은 누구길래 여기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2: 나는 고려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이오.
3: 나는 여진족을 물리친 고려의 무장 척준경이요.
1: 우와, 두 분의 이야기가 후손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한 거 아세요? 영화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고요. 고려 최고의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 고려 최고의 무장 중 한 명이었던 척준경.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고려의 지배층은 대대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며 여러 가지 특별한 권리를 누렸는데요. 이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끼리만

0: 결혼을 하며 가문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것을 바로 문벌이라고 하는데요. 문벌은 과거제나 음서제를 통해 높은 관직을 독차지했는데요. 음서제란 5품 이상의 높은 관리의 자손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제도였어요. 음서제로 높은 관직을 차지한 문벌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문벌 중 하나가 바로 경원 이씨 가문이었는데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고려의 제11대 왕인 문종부터 제17대 인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명의 왕비를 배출한 엄청난 가문이었죠. 경원이 씨 가문의 이자경은 자신의 세 딸을 왕비로 만들어 왕의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척중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윤관장군의 별무반 기억하시나요? 척중경은 당시 윤관장군과 함께 여진족을 소탕하며 전설적인 공을 세운 고려 최고의 싸움 천재였습니다. 그러니 고려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이자겸의 눈에 딱 띌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이자겸은 왕실과의 인척 관계로 정치적 위상은 높았지만 군사력은 약했는데요. 그는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척중경의 딸과 혼인시켜 강력한 군사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치와 무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자겸 척중경은 사돈관계로 똘똘 뭉쳐 고려의 조정을 장악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끈끈했던 두 사람이 어쩌다 서로 칼끝을 겨누고 피 터지게 싸우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고려를 뒤흔든 이자겸의 난이 벌어졌던 시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 고려의 대표 문벌이던 이자겸은 자신의 세 딸을 고려왕과 혼인시켰어요. 둘째 딸을 예종의 왕비로 만들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외손자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외손자인 인종과 혼인시켰습니다. 고려왕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 된 것이었죠.
2: 헤아, 저자들은 모반을 꾀한 역적무리입니다. 당장 제거하셔야 합니다.
3: 저는 어려서 아직 정치를 잘 모르니 외할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1: 왕실을 완벽히 장악한 이자겸은 어린 왕이었던 인종을 부추겨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인물들을 정계에서 모두 몰아냈습니다. 또한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누리며 각종 뇌물을 받고 나란 일을 마음대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자겸의 행동이 지나치다 생각한 인종은 그를 제거하고 왕권을 바로 세우기로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인종의 의도를 알아차린 이자겸은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고 척중경을 앞세워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을 자신의 집에 가두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모두 없앤 이자겸은 인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112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0: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서 왕이 머물 곳이 없어지자 이자겸은 인종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가두어두는데요. 신하의 집이 궁궐이 되어버린 상황은 고려의 왕권이 바닥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위협을 받던 인종은 이자겸의 최측근이던 척중경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자겸과 척중경의 하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척중경을 설득했고 결국 척중경이 군사를 일으켜 이자겸과 그 세력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드디어 난을 진압한 인종은 이자겸을 멀리 유배 보내는데요. 그렇다면 척중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도 받고 영웅 대접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척중경 역시 궁궐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인 일로 대신들에게 탄핵을 당해 유배 가게 되는데요. 이자겸도 척준경도 오직 권력만을 탐하다가 끝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자, 이제 이자겸이 사라졌으니 인종의 시대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조정은 여전히 개경 문벌들의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인종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약해진 왕권으로 고민이 깊던 인종 앞에 서경 출신의 문신 정지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왕의 고민을 해결해줄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서 풍수와 천문에 뛰어난 묘청이란 승려를 추천했어요. 그리고 인종을 만난 묘청과 정지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경은 이미 기운이 땅에 떨어지고 궁궐도 불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서경은 왕의 기운이 높으니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금이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주변의 36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이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고 주장한 거예요. 인종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결국 서경 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인종은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수도를 옮길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문벌 세력이 서경 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묘청과 서경 세력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 때문에 인종의 마음이 바뀔까 봐 무척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경의 대동강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강물이 온통 오색빛으로 반짝이는 거예요. 이것을 본 묘청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좀 보십시오. 신룡이 침을 토해 강물이 오색으로 빛나니 이는 분명 복되고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하지만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은 묘청의 말을 믿지 않았죠. 곧바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대동강 바닥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물 깊숙이 헤엄쳐 들어간 조사관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용의 침인 줄 알았던 무지갯빛 물이 사실은 거대한 떡에서 흘러나온 기름이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서경이 기운이 좋은 곳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묘청이 벌인 자작극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부식과 개경 세력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묘청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 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며 인종을 설득했죠. 결국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던 계획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되고 흐지부지 되고 마는데요. 인종의 마음이 흔들리자 서경 천도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묘청과 서경 세력들은 나라 이름을 대위로 정하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광군을 이끌고 서경으로 간 김부식이 1년 만에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김부식 등 개경 문벌 세력의 권력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고려는 문신들의 세상이 되었는데요. 인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의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 문신들의 권력이 땅에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고려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 인종의 뒤를 이어 고려의 왕이 된 의종은 정사보다는 풍류를 즐기는 데 더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젊은 문신들과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잔치를 벌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나이 든 장군과 하급 군인은 고생스럽게 그들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를 떠나던 길이었어요. 가던 길을 멈춰 잔치를 벌이던 의종은 무신들에게 무술 시합을 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대장군 이소응은 혈기왕성한 젊은 병사들에게 밀려 대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힘에 부친 이소응이 경기장 밖으로 나오자 젊은 문신 한려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2: 명색이 대장군이란 자가 일개 병사 하나도 못 이기

0: 아니다니 창피하지도 않소.
1: 할례에게 뺨을 맞고 계단 아래로 나뒹구는 이소응 장군을 보며 의종과 대신들은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무신 정중부가 할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0: 네 이놈! 이소응은 무관이나 벼슬이 삼품인데 어찌하여 이런 심한 모욕감을 준단 말이냐?
1: 즐거운 잔칫날에 별것도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우지 말라. 의종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무신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그날 밤 왕의 일행이 보현원에 도착할 무렵 복수의 칼날을 갈던 정중부와 이방, 이고 등을 중심으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들은 할례를 비롯한 무신들을 칼로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중부를 필두로 한 무신들은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갔어요.
0: 네, 문신의 관모를 쓴 자는 아무리 벼슬이 낮아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버려라!
1: 결국 고려의 궁궐은 피바다로 변했고 수많은 문신과 궁인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11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2: 무신정변 이후 고려의 조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중부와 무신들은 의종과 태자를 멀리 귀양 보내고 의종의 동생인 명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름만 왕일 뿐 사실상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죠. 무신들은 군사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나란 일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이후 고려는 1170년 무신정변 이후 1270년까지 무려 100여 년간 무신정권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신들이 단지 나이 든 장군이 뺨을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무신정변은 무신들의 계획하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고려의 지배층은 크게 글공부를 하여 나란 일을 하는 문신과 무예를 익힌 군인인 무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당시 고려는 모든 것이 문신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였죠. 심지어 최고의 군사 지휘관들조차 대부분 문신 출신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만나왔던 고려의 영웅들인 서희, 강감찬, 윤관도 모두 문신 출신이었습니다. 무신들은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문신들처럼 존중받지 못했고요.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승진의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최고 지휘권도 갖지 못했죠. 전쟁터에서 고생한 대가로 받아야 할 토지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고된 노동까지 해야 했습니다. 왕을 호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문신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기 일쑤였죠. 결국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차별의 불씨는 무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 끝에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는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고려의 문벌 귀족 그리고 차별을 견디다 못해 칼을 뽑아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만약 고려의 문신과 무신이 서로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나라를 위한 정치를 펼쳤다면 고려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친구들, 오늘 역사 여행도 즐거웠나요? 이제 역사책에서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된다면 욕심과 차별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더 이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2: 친구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정말 폭풍과도 같은 어려운 파트를 막 지나서 조금 더 어려운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은 중간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일까요? 새로운 파트의 시작이기도 한데, 그렇지. 쭉 읽으면서 무관한 문장을 쏙 찾아내는 그런 유형, 무관한 문장, 흐름상 정확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는 문제 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입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고,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고, 때로는 공부를 해도 크게 발전하는 것 같지 않고, 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폭풍의 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잠잠해 보이는데 어디로 가든 분명히 나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상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물론 지나서 드는 생각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쌤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모든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나와 같은 기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친구들이 물론 똑같은 이런 교육의 기회도 받고 또 시험의 기회도 받고 많은 이 가능성들에 대한 선택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가장 선생님은 중요한 게 살아가면서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셋이 뭐야?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예. Even storms, 심지어 폭풍조차도 give us, 우리에게 reasons, 이유를 준대요. 뭐 할 수 있는 이유? To be grateful,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예, 여러분들을 지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이든 친구든 혹은 가족이든 아니면 주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든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로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감사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똑같은 기회를 받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혹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감사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무관한 문장 찾기 파트예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파트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은 파트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 파트가 이 유형이 제일 어려워요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친구를 어렵게 하는, 헷갈릴 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요소들이 왜 답이 되는지, 헷갈리기는 한데 얘가 왜 관련이 없는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첫 번째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총 3시간에 걸쳐서 바로 무관한 문장 유형 한번 가볼게요. 똑똑 유형 분석 가보겠습니다. 일단 발모는 글의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속가내는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소재에서 아웃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 전혀 관련 없는 뜬금없는 생뚱맞은 녀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눈에 어때? 엄청나게 눈에 띄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유형은, 이런 그 문제 같은 경우에, 같은 유형에서도 이런 문제는 쉽겠어, 어렵겠어? 그렇지, 쉬운 편이겠지. 그럼 나한테만 쉽겠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쉽겠어? 맞아, 다른 애들한테도 분명히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소재가 나온 거 아주 극명하게, 조금 더 쉬운 문제일수록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유형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즉, 위나 아래에서 혹은 중심 소재가 분명히 문장 안에 들어와는 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얘네들이랑 같은 결을 갖고 있어. 나도 같은 가족이야, 우리. 이렇게 그런 척을 하고 있는 문장의 요소가 바로 공통 핵심 주제나 소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관련 없는 소재가 갑자기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눈에 띌 수도 있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문제들도, 우리 푸는 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이나 결론에 논지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죠. 즉, 소재는 같아. 그래서 같은 소재를 썼어. 하지만 위에는 다, 전체적으로는 다 긍정이야. A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 관련 없는 문장만 뜬금없이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으로 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다음 문장도 어떤데?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확 갑자기 바꿔주는데 거기에 뒷받침할 문장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향, 다른 결론이나 논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웃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웃을 시킬 때 글의 흐름이나 논지가 다른 경우는 앞뒤 문장의 그 흐름이 앞과 뒤, 그 문장을 주변으로 앞에 뒤에 있는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특히, 잘 들어. 특히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 연결어나 대명사나 지시어, 특히나 연결어를 많이 사용해서 야, 나 바로 앞 문장, 얘랑은 관련 없고 그앞 문장이랑 관련 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경우들의 문제가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80% 이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어, 특히 이제 5번 문장이나 뭐 4번 문장에 연결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연결어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지, 혹은 그 바로 또 다음 다음에 앞에 있었던 문장이랑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문제를 풀 텐데요. 늘 선생님 시작할 때, 끝날 때뭐 찾아오라고 이야기해요? 그치, 근거 찾자고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내용 중에서 얘가 과연 왜 틀리는지, 반대로 나머지는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단서가 되는 부분에 표시하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물론 여러분들 단서를 잘 찾아왔겠지만, 오늘 이번 시간에 풀면서 아, 단서를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구나, 이러면 덜 헷갈리겠구나 라고 좀 감이 오면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동일하게 단서 찾아가지고 오면 돼요. 자, 일단 앞부분 한번 봤더니 눈에 띄는 소재가 바로 뭐예요? Self care activities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했을 때 자기를 관리하는 활동, 자기 관리 활동이 됩니다. 자기 관리 활동이 뭐야? 나 관리하는 거. 운동 같은 게될수 있고, 뭐 식단 관리도 될수 있고, 뭐 아니면 새로운 나의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 개발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좀더더그 소재를 통해서 그 소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내용을 번호가 있는 바로 전까지 한번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There are few of us. 자, few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러면 이런 우리가 거의 있어? 아니면 많아? 예, 거의 없어. 라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Who don't want. 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원한다. 이런 의미요. 적어도 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To make time. 시간을 만들. 즉, 시간을 내. 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요. 뭘 위해서 시간을 만들고 내? Self-care activities such as exercise, hobbies, or relaxation. 자,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 혹은 요거 뭐지? 아,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휴식과 같이요.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싶지 않아, 적어도 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계속 공부만 할 거야. 아, 난 계속 일만 해도 돼.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We start each day. 우리는 매일매일을 시작합니다. With the best intentions. Best of intentions.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가장 좋은 의도가 뭐겠어? 자기 개발에 대한 정말 좋은 의도. 오늘만큼은 내가 자기 개발 확실하게 해야지. 내 취미 해야지. 운동해야지. 아니면 꼭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해야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그렇지만요. 그러고 나서는 get stuck. 어떻게 돼요? 갇혀버리게 돼요. By the flood of email messages. 이메일 그 메시지의 홍수 속에 갇히게 되고, 홍수에 갇히게 되고, 라는 얘기야. 지금 뭐야? 일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바쁘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get stuck 하거나 아니면 pulled 하게 된대요. 당겨지게 된대요. 누구에게서 당겨져? 어느 속으로? 어느 속으로 끌어와져? Into an unexpected meeting. 예상치 못한 회의, 이 모임 이런 부분으로 끌려와집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그런 일 때문에 나의 자기 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에 일단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자기 관리 활동이 일단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거야. 그리고 자기 관리 활동이 정말 사람들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해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려고 해. 이걸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뭐야? 그치, 외부 환경 혹은 주어진 여건이 이것을 어떻게 반대하게 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끝났는지 봐봐. Unexpected meeting 아니면 the flood of email messages.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자기 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시작합니다. 자, as we struggle to reprioritize so we can get everything done before our deadline. Deadline은 마감이죠. 그죠? 그럼 마감 전에 모든 일을 우리가 끝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애써요? Reprioritize. 다시 새롭게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란 얘기야. 이걸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맞추려고 우리가 그 일정을 다시 재조정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이런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고 할 때, often our self-care activities, 흔히요, 우리의 이런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이 are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이 된대요. 자,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 어떤 대상이 돼요? To be given up. 포기되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과제가 왔어. 아니면 뭐 친구들의 약속이 갑자기 잡혔어.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포기가 돼야 되는 대상이 뭐란 얘기야? 자기 관리 활동이 가장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보세요. 여건이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자기 관리 활동에 어떻게 지장을 받게 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웃시켜야 되는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 어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2번 가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한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요. No matter how much we plan,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we all, 우리 모두는요.
Occasionally have days when that happens.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 이따금씩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아, 오늘은 꼭 운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들어오면 에이, 운동 내일 해.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거니까 1번과 2번은 전부 다 뭐야? 그치. 외부의 여건에 따라서 이 자기관리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라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계속 갈게요. In the short term, 뭐예요? 그치. 단기적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봤더니 in the long term 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고, 장기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The impact of missing that grant deadline. 자, 뭐 하는 거? That grant deadline. Grant라는 거 여러분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자, 그러면 보조금의 deadline, 마감을 놓치는 것의 영향은요. Maybe greater than, 뭐보다 더클수 있어요? The impact of missing a woodworking class. Woodworking은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목공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걸 배우는 수업이니까 목공 수업 이렇게 가볼게요. 목공 수업을 놓치는 것, 빠지는 것의 영향보다 더클 거다. 자, 앞에 것의 주어가 뒤에 것의 대상보다 더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조금을 놓친대. 보조금 마감일. 오늘 뭔가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마감일이야. 오늘 안 하면 못 받아. 이거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목공 수업 가는 것보다 이걸 놓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얘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바로 뭘까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일들, 다른 모임이나 다른 일들 때문에 역시 어떻다? 그렇지. Our self-care activities가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needless to say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요. We should try. 갑자기 당위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열심히 자기 관리를 그래도 활동을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자, 봤더니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아? 필요해? Involve. 등록하다라는 뜻이죠. 요거 듣기 평가에 혹은 18번에 목적 찾기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자, 등록해야만, 등록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갑자기 뭐에 등록해? 목공 수업에 등록을 해야 된대요. 뭐 하기 전에요? Before the design class. 디자인 수업 전에 목공 수업에 등록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왜? 왜 그래야 되는데? Because it is more competitive. 그것이 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요. 목공 수업을 들려는 사람이 더 많나 봐. 그죠? 더 심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To get into.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그, 겨, 이, 경쟁이 더 치열하고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뭐 하기 때문에? More beneficial to us. 우리에게 더 이롭기 때문에. 라는 얘기야. 그래. 목공 수업이 뭐 디자인 수업보다 더 유익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 상태로 보면 안 돼. 자, 얘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목공 수업과 디자인 수업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가 더 유익하니까 뭘더 해라. 이 얘기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그렇지. 자기 관리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쵸?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 활동, 선생님 여기도 지금 없는데요. 자기 관리 활동이 이것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관리 활동은 여기 뭐가 되는데? Woodworking class가 되잖아요. 목공 수업 같은 게 자기 관리 활동이란 말이야. 선생님, 그럼 이것도 자기 관리 활동? 근데 자기 관리 활동에서 둘 중에 어떤 수업이 더 중요하느냐? 그거는 둘다 자기 관리 활동에 해당이 되고, 이 수업의 경중은 지금 이 전체 흐름과는 관련이 없잖아. 인정?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맞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관련 없는 걸 솎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 문장들이 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나중에 조금 헷갈리는 문장이 있을 때, 아, 얘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굉장히 끈끈하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가볼게요. 자, 하지만은요,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to 가져와 진주어지. 자, recognize. 인정하고 혹은 인식하고, 그리고 또뭐 하는 게?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nd로 to부정사가 진주어로 병렬 연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요, 이렇게 not prioritize self-care,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에 cumulative,

해내는 영향을 인식하고 계속 안 가. 자기가 뭐 운동한다고 해놓고 안 가. 그리고 뭔가 배운다고 하고 안 해. 그렇게 되면 그게 계속 쌓이겠지. 그지? 그 축적되는 결과를 인식하고, 축적되는 그 영향을 인식하고, 그리고 and to make sure tha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또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This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norm. 표준보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This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 늘 그런 norm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끔씩 이따금씩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이렇게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디자인 수업, 목공 수업 두 개에 관련 없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경중이니까.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는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3번과 5번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 하지만 4번만 붕떠 있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해 봤어요. 나머지 문제는 더잘할 겁니다. 조금 이제 더 속력을 내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앞부분은 중요한 소재, 그리고 흐름 방향을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근로자들은요, 일을 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Access to. 누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접근할 줄 알아야 돼.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 멘토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멘토들은 뭐 해주는 사람인데? That can provide them. 그들에게, 즉이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대요. 그리고 또 뭐? 이 사람들이 아마도 뒤에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게 psychosocial support, 심리사회적인 지지도 또 해주는 존재가 바로 멘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를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한테 뭘,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까? 그들의 업무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의 직장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들이 조직 내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에 대한 것이든, 그런 가치 있는 정보를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렇지. 멘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멘토로의 접근이 어떻게 확실하게 좀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멘토의 어떤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멘토는요, 또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멘토에 역시 뭐가 나와야 돼?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는지 볼게요. 멘토는 또한 제공합니다. Much needed psychosocial support. 필요한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또 정말 많이 꼭 필요한 그런 지지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원까지. 뭔가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정보 제공과,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주어진 내용이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관련 없는 정보, 혹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aving a diverse network of mentors, 멘토와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멘토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멘토들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는 것. 멘토들과 아주 다양하게 연결을 갖는 거죠. 연결망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해? Dominant group members and minority group members.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배 그룹 구성원들과 그리고 소수 그룹 구성원들 둘 다에게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멘토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그럼 1번 문장은 지금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하냐? 누구에게 멘토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누구에게? 다수. 다수라는 건 지배적인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소수, minority group members, 소수의 그룹 멤버들한테 이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점이라기보단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네. 그걸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 이 다수와 소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지. 지배적인 그룹이 아닌 마이너리 그룹한테 먼저 이 이점을 어떻게 주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소수의 집단 구성원들은

요, 필요해요. 다양한 멘토들이 필요하죠. 왜?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자, so that they can get inside. 그들이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통찰력을 이 멘토들이 얻도록 도와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에 대한 통찰력인지 볼게요. What it means to,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하는 게, to be employed by. 자, 뒤에 것에 의해서 고용이 된다는 거. 즉, 여기에 고용돼서 여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멘토들이요. 자, 그러면 어디에 고용이 돼? 특정한 조직 혹은 특정한 분야나 혹은 어떤 전문 분야, 전문 직종에 고용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멘토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를테면 변호사직을 얻게 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멘토들이 야, 변호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런 부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 고용에 자신들이 고용된 그 집단의 의미,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2번은 바로 누구에게? 소수에게 이 사람들이 멘토들이 주는 도움 역시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누구한테 갈까? 다수의 그룹, 지배적인 그룹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수의 이 근로자들은요, benefit 역시 뭐가 나왔어? 이점을 얻는다, 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함으로써? By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 이번에도 멘토들과 네트워크를 갖는데요. 멘토들과 access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첫 문장에 봤던 access라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networ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토들과 이렇게 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왜 이점을 얻을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라고 하는 것이 increases their understanding and sensitivity. 이해와 그리고 민감성을 높여준대요. 이해를 더 많이 할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거나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요? 고유한 그런 정체성, 고유한 현실? 예, 정체성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자, 뭐에 대한 현실?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 고유한 현실. 각각의 노동자들이 각각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perhaps even their own forms of privilege. privilege가 특권이라는 뜻이죠. 자, 그들만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들을 아마도 특권들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리고 민감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막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인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든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 다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현실, 마주친 현실이라든가 자신들의 특권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 다수, 즉 지배적인 집단에게도 역시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mentoring has been typically regarded and praised as. 멘토링은요,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칭송되어 왔대요. 요구되어지고 칭송되어 왔대요. 뭐 이거는 멘토가 그만큼 중요하다. 멘토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상. 자, 그런데 뭘로써? As an essential component. component라는 단어가 구성 성분이나 요소라는 뜻이에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뭐 이것도 괜찮은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에 있어서? I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employers. 뭐래요? 고용주들의 개인적인 발전, 개인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필요하고 요구되어지고 정말 좋구나라고 칭송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누구라는 대상으로 확 바뀌었어요. 지금 employee,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workers에 관련된 이야기였다고요. 근데 갑자기 고용주한테 이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좀 이상하다? 맞아, 의심을 해봐야 돼. 4번이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3번과 5번이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직원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멘토링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The ultimate goal of these mentoring opportunities. 이러한 멘토링의 그런 기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is to have the individuals. 자, 이 개인들한테 be more informed, 좀더더 정보를 제공하고, identify, 좀더 더, identify라는 건 식별하다, 동일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동일시 될수 있고, 그리고 and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드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참여하고 어디와 동일시돼요? 그들의 직장, 그리고 그들의 조직에 좀더더 나와 조직을 동일시할 수 있게끔. 즉, 그 직업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토링의 실제 목적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아, 이 멘토링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한테, 소수와 다수의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장, 그 조직 자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2, 3, 5번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4번만 뜬금없는, 관련 없는, 갑자기 고용주에 대한 이 멘토링의 이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아?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이제 앞으로도 쭉쭉 한번 풀어볼까요? 좋아요. 3번. 자, 그러면 3번은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맞아요. Glacier가 뭐예요? 아, 빙하입니다. 자, 그럼 빙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문제를 그냥 바로 풀어보는, 우린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니까. 자, 왜 여기서 정답이 몇 번이고? 4번이고. 4번이 왜 정답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glacier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glacier가 영구적이어야 돼. 계속 없어지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계속 남아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4번에서 다양한 이 glacier 안에 있는 빙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암석이나 아니면 광물 이런 것들이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대요. 자, 어디에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어? 학교의 과학 프로젝트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연결고리를 한번 찾고, 그리고 확실하게 4번에, 아, 얘가 너무나도 관련 없는 소재구나. 이게 진짜 소재상으로 봤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자, genuine이라고 하면 진정한, 찐해라는 뜻입니다. 자, 진정한 빙하는요, must be permanent. 어떻게 돼야 돼요? 영구적이 돼야 됩니다. 빙하 사라지면 안 되고, 진정한 빙하라는 건, 사라지지 않은 그냥 남아있는 형태, 이 영구적인 형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요, this implies that 이 의미는, 앞에 있는 이 문장의 의미는 sufficient fresh snow. 충분한, 신선한 눈, 새로운 눈, 새 눈이 must accumulate, 쌓여야 돼요. During the cold months, 몇달 동안에, 추운 이몇달 동안에 충분히 쌓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눈이 쌓여줘야, 어떻게? 여름 동안에,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녹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어? 상쇄해줄 수 있겠죠. 여름에 좀 녹아도 그걸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새로운 눈이 와줘야, 어떻게 돼? 빙하가 permanent,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됐지? 자, 뭐이기는 하지만, although on a year to year basis. 자,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마다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빙하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뭐, 때로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expand,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또 contract,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수축하다라는 단어가 contract라는 단어입니다. 수축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local and global climate conditions. 지역적인 기후 상태나, 아니면 세계적인 기후 상태에 따라서 뭐좀더 많이 생겨서 팽창이 될 수도 있고 좀 적어져서 좀 수축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눈이 잘 쌓여줘서 여름 동안에 조금 녹아도 이게 잘 유지가 되어야 그래야 a genuine glacier must be permanent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glacier가 만들어지기, 유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today, 오늘날요. Most glaciers, 대부분의 빙하들은요, around the world, 세계 대부분의 빙하들은 are melting, 녹고 있어요. 왜? Global warming climate 때문에 그렇죠. 온난화해지는 기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란 이야기지 뭐. 그죠? 자, 그리고 it appears that, 뭐인 것처럼 보여요? The rate of melting, 이 녹는 속도가요, it's accelerating.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Accelerate. 요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인데요. 자동차를 타면 엄마, 아빠 운전하실 때 브레이크도 밟으시고 뭐도 밟으세요? 악셀도 밟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Accelerate.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가속화되다, 더 빨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녹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치, 더 빨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야?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빙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봤던 건 permanent.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permanent. 맞죠? permanent. and permanent. and en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점입니다. 그게 뭔데? 온난화예요. 그래서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눈이 좀 쌓여도 그게 너무 빨리 녹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죠? 자, this has been documented spectacularly in places such as the Alps. 알프스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아주 spectacularly라고 하면 인상적으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속화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잘 보여진다는 얘기인데요. 알프스라는 지역이 바로 뭐냐? 역사적인 기록들이 잘 보존이 된 곳이에요. 그리고 dated sketches. 이 날마다의 그런 일자별 기록들, 스케치 기록들이 남아있고 사진들이 이용 가능한 곳이에요. 뭐하도록? To compare with the present extent of ice. 현재의 이 빙하의 수준, 얼음의 그 수준, 얼음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현재의 이 상태와 잘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상태를 봤을 때 어떻다? 그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Even over periods as short as a few decades. Decade가 여러분들 10년이잖아? 그죠? S를 붙였으니까 수십 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수십 년 동안만큼의 그런 짧은 기간에 걸쳐서, 선생님, 수십 년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에요? 빙하가 생성된 시간에 비하면 수십 년이란 기간은 짧은 거지. 그지?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satellite images, satellite라고 하면 위성이죠? 위성의 이미지가요,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구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야. Dramatic reduction of mountain glaciers. 산악 빙하. 산에 쌓이는 그런 빙하의 극적인 감소가 has occurred in the Andes. 안데스 산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뿐만이 아니야. 히말라야. 그리고 다른 이런 산악지대, 이런 그 산맥 이런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번,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에 관련된 거야? 그치, 빙하의 감소에 관련된 거야. 빙하 감소가 또 다른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좀, 처음에는 이제 알프스의 사례가 나온 거고, 이번엔 산악지대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례 2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련 있어, 없어? 관련 있지. 그지?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The various rocks and minerals contained in glaciers. 아까 봤던, 살짝 봤던 문장이에요. 자,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암석, 그리고 광물은요, have become a popular subject.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 프로젝트에 아주 인기 있는 주제가 되어 왔어요. 관련 있어? 없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과학 프로젝트, 학교, 역시 확실한 관련 없는 소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확실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장은 3번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지. 봤더니 it is estimated that이야라고 추정이 됩니다. 많은 작은 산악 빙하들이 산악지대 그런 빙하들이 will disappear completely. 완벽하게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더더 급기야는 완전히 적은 부분들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몇년 이내로요? 10년에서 20년 이내로.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가 뭐예요? 그렇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의 뜻이야. 그래서 if not. 뭐가 중요해? 얘가 부정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뭐 하지 않는다면 there's a sudden and unexpected change in the present warming trend. 현재 이런 온난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갑작스러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 추세가 그냥 계속해서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된다면, 그렇다면 1, 20년 안에 완벽하게 완전히 다 사라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점뿐만 아니라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라고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종 결론.

투리즘과 스포츠가 같이 결합이 된 거야. 예를 들면 올림픽 같은 거 있지? 올림픽 스포츠 행사잖아. 전 세계인들의 행사, 축제잖아. 그러니까 그 운동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곳이 올림픽이 열리는 곳까지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잖아. 그런 게 바로 스포츠 투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expansion. 뭐야? 확대. 자, 뭐의 확대? 스포츠 투리즘의 확대야. 그게 언제 일어난 건데? 20세기에 일어난 이 스포츠 투리즘의 확대는 스포츠 관광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스포츠 관광업의 확대는요. has been influenced by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Further development in transportation. 교통의 발달. 더욱더 그, 큰 발달. 그죠? 더 많은 교통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니까, 여러분? 관광이잖아. 관광을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뭘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통 발달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소재는 누구? 주인공은 스포츠 투리즘. 그리고 얘가 사실은 뭐 때문에 이게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야? 교통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투리즘은 어떻게 됐다? Expansion, 확장이 되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번호는 없지만 여기 이 문장도 우리의 흐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Just as, 뭐와 꼭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철도가 revolutionize, 혁명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어디에? 여행에. 19세기에 여행의 혁명을 불러일으켜 왔죠. 철도가 막 깔리면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국이 뭐야?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건너가는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이렇게 여행의 혁신을 불러왔단 말이야. 혁명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마찬가지요? So the automobile produced even more dramatic changes in the 20s. 20세기에는요, 바로 more, 더욱더 dramatic, 극적인 변화를 이 자동차가 훨씬 더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뭐의 이야기로 끝났어? 교통 발달 중에서도 railway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동차의 발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1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볼게요. The significance of the car in the development of sports and tourism. 스포츠와 투리즘을 합해냈네요. 그죠? 자, 스포츠와 관광업의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significance, 중요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mportance, 중요성. 자, 이 중요성, 중요함은요, 일반적으로 attracted, 끌어들였습니다. 상당한 coverage, coverage는 해서 관심? 참 어렵다. 그지? cover라는 게 우리가 그냥 원래 덮다, 이런 뜻인데. 특히 이제 뭔가 그 언론 보도에서의 이런 보도를 한다라고 할때 coverage라고 할 수도 있고 관심이라고 해서 interest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땠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그 자동차의 이 스포츠 투리즘의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중요성이 has had no less an impact on 어디에 못지않았어요? 스포츠 투리즘에도 역시 구체적으로는 또 못지않게 영향을 줬죠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포츠와 투리즘 각각의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투리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내용은 바로 자동차가 스포츠 투리즘에 어떤 영향을 두었는지 스포츠 투리즘.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떻다?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니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아요. 1번 좋습니다. 2번 가볼게요. Although originally invented toward the end of 20th century, 19세기 말쯤에 이것이 원래는 발명이 되었는데, 그게 뭔데? 자동차겠지, 뭐. 그것은 시작했습니다. 그 자동차가 되겠죠. 그죠? 원래는 19세기 말년에 개발이 되었어. 예, 발명이 되었어.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었죠. 자, 1920년대 미국에서는 뭐가 되었지? 대중적인 교통의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좀더 늦게 영국에서 또 대중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번의 내용은 바로 뭐요? 그렇지. 자동차에 또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각 지역에 미친 영향. 어떤 영향? 대중교통으로서의 영향이야. 그러면 스포츠리즘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동차의 영향으로 가고 있다. 2번 내용도 좋습니다. Apart from 이라고 하면 뭐뭐하는 달리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와는 다르게요? It's convenience and flexibility. 이거 이외에도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뭐와는 달리가 아니라 야, 여기서 besides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자동차의 편의성과 유연성 외에도 The car has the additional advantages.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장점이 있었어요. 뭐의 장점? Affording 한다라는 장점 뿐만 아니라 allowing 한다는 장점이야.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As well as가 들어갔죠. 사실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역시 이렇게 보통은 뒤에부터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또 뭐가 있는가? 좋은 점이, 자동차의 좋은 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편리하고 유연한 것 말고도 자, 뒤에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짐이나 아니면 장비를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다른 지역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이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대중교통이 가져온, 자동차로서의 대중교통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 자, 이거 말고도 이것도 이래요. 라고 해서 게다가라는 정도의 의미, 첨가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용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딱 봐도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 그게 누구야? accommod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accommodation이 뭔데? 숙박, 숙박시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The expansion of reasonably priced good quality accommodation. 가격적으로 적당하고요. 그리고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숙박이, 숙박시설이 뭐랑 관련된? tourism 성장과 관련된. 자, 보세요. 마치 얘가 스포츠 투어리즘이나 투어리즘이랑 관련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를 갖다 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관광업의 그런 성장과 관련해서 적절한 가격, 그리고 좋은 질의 숙박업소의 숙박시설의 팽창은 has also facilitated, 또한 촉진시켜 왔습니다. 뭐를요? The growth of locally based restaurants. 새로운 소재가 또 나왔어요. 숙박시설이 막 팽창을 하면서 많이 생기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현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식당들이 성장을 촉진했다는 얘기예요. 숙박시설이 생기니까 그 주변 식당들도 많이 생겼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랑 지금 완전히 예, 그 흐름이 벗어났어요. 스포츠 투어리즘과도 자동차의 이점과도 자동차가 대중교통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점과도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저 5번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자, 그럼 이 결과는 누구의 결과에 있어? 3번, 2번, 3번의 결과에 되겠지. 자동차가 대중교통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그 이점의 그 결과가 It was invaluable for the development of many forms of sports tourism. 그것이, 즉 자동차가 대중교통이 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투어리즘의 발달에서는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invaluable, 가치가 없는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하지만 특히나 어디에? Which required the transportation of people and equipment to relatively remote locations. 상대적으로 비교적 먼 지역까지 사람 그리고 장비들을 날라야 되는, 운송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특히나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곳까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자동차가 갈수 있었던 건 스포츠 투어리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게 바로 자동차가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의 내용도 네, 5번의 내용도 비슷하게 자동차가 스포츠 투어리즘에 미친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몇 번이 확실하게 4번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괜찮지? 아, 지금 우리가 보시면 정답의 패턴이 되는 게 어떤 애들은 확실하게 완전히 관련 없는 소재가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제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 있었던 그런 단어들을 예, 심심치 않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마치 야, 나도 같은 가족이라니까. 야, 나도 친구야. 이렇게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만 있다면 얘가 완전히 뜬금없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단어가, 예. 물론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에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각각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알겠지?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의 내용은 일단 누구에 대한 거예요? 딜러들에 관련된 거죠. 그것도 그냥 딜러가 아니라 best dealers라는 이야기예요. best dealer가

아주 최고의 판매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무언가를 판매하는 사람, 이게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딜러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면 이 최고의 판매업자들은 뭘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최고라는 얘기야? Broader service, 더 넓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대요. 근데 그 서비스가 다양하잖아, 서비스의 분야가. 그제?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야, 이 질문은? 맞아요. Collection, 수집. 수집품을 우리가 크게 확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 최고의 판매업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쭉쭉 가보면서 이번에도 소재가 눈에 확 띄게 했는지 아니면 소재가 그럴듯하게 포장했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그냥 결론 부분이 좀 다른 건지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Bestsellers, 최고의 판매업자들은요, offer 제공합니다. A much broader service. 훨씬 더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비교의 표현이 나왔죠. 누구보다 훨씬 더더 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That merely having their goods on display. 자, have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그냥 제품을 그냥 전시만 단순히 해놓는다거나 해놔서 and selling from stock. stock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그 재고죠. 재고 상태에 있는 그 재고품을 파는 것. 단순히 그런 것보다 훨씬 더더 많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의 가게에 있는 거 진열해가지고 그냥 그걸 판매하는 거 그것보다 최고의 판매업자라는 건그 이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더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 자, once가 뭐예요? once는 한 번이라는 부사의 의미에도 있지만 얘가 문장을 이끄면 they know처럼 뒤에 문장을 이끌게 되면 또 지금 문장을 이끌고 중간에 보시면 또 They can. 문장을 이끌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맞아요.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하면은요? They know. 그들이 알면요. The needs of a particular collector. 특정한 어떤 collector. 수집하는 그 사람의 필요. 요구사항들을 안다면. 예를 들면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특정한 어떤 그, 뭐,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 특정한 그한 명의 수집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라는 게 누구야? Best dealers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판매업자가 딱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They can actively seek. 그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구해요. 뭐를요? 특정한 아이템을 구합니다. 특정한 물품을 구한다는 얘기죠. 왜? To fill gaps in the collection. 자신들이 어떤 수집품 혹은 그 특정한 그 수집을 하려고 하는 그 컬렉터가 원하는 컬렉션 중에 뭘 채우기 위해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요. 뭐 이를테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게 만화책, 슬램덩크 이런 거 선생님 집에 쫙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몇 편이 빠져 있어. 그럼 나 그거 모으고 싶은데 그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럴 때그 빠져있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빠져있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그 권을 판 권을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냥 딜러가 아니라 best dealer. 최고의 판매업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소재는 누구고? 그렇지. best dealers. 이 사람들이 되겠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actively seek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고객을 위해서요. 자, 계속 가볼게요. Because it is their business. 그게 바로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어떤 일인데? To which they devote themselves full time. 그들이 전업으로 하는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전업이라는 거 뭐야? Part time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처럼 그냥 시간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업으로 거기에 올인해서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they will inevitably. 그들은요, 필연적으로 have a much wider network. 필연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 훨씬 더더 폭넓은 네트워크,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훨씬 더더 많은 큰 연결망을 갖고 있어요. Any non-professional collector can ever develop. 비전문적인 콜렉터가 수집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발달하고 개발할 수 있었던 그 어떠한 다른 네트워크, 연결망보다도 더 큰, 훨씬 더더 넓은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훨씬 더더 물건을 많이 구할 수 있는 풀이 넓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정도로 넓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1번은 바로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있어? Wider network.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As a matter of course, 물론요. They can inquire. 그들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ability of pieces from dealers in other cities. 다른 도시에 있는 판매업자들한테요. Pieces라는 건 조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렉팅하는 그런 작품들이요. 작품의 이용 가능성, 즉 구매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지역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다른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펼쳐가지고 그쪽에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더 나가요. And most crucially,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in some categories, 어떠한 범주에서는 from overseas, 어디까지도 가요. 해외까지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까지도 요청을 하게 된다는 얘기. 굉장히 놀랍죠. 그죠? 자, 그러면 이 broader network를, wider network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한다? 그치, 이 사람들은 availability. availability. availability. 말을 하면서 쓰다 보면 이렇게 좀 철자가 틀릴 수 있어서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ey will be routinely informed of. 그들은요, 일상적으로 소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식이요? Auction이라는 게 뭐야? 경매와 경매. 그리고 중요한 개인적인 판매에 대해서도요. 아, 개인 판매 이거 아마도 할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거 갖고 계신데 근데 아직 안 판다고 하시는데 근데 일단 소장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일상적으로 받게 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should be well enough connected. 그리고 충분히 잘 연결이 돼 있을 거래요. 어느 정도로 to hear occasionally of items. 그 항목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이따금씩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네트워크로 잘 연결되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요? 자, which are not yet quite on sale. 아직까지 판매는 하지 않지만 but might be available for a certain price. 특정 가격에 대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따금씩 계속해서 꾸준하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내용도 바로 뭐야? wider network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4번 가겠습니다. The main advantage of buying from a dealer. 자, 딜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판매업자로부터 구매를 하는 주된 이점은요. 그럼 그냥 일반 판매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던 거. 어떤 사람이야? Best dealers에 관련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일반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getting personalized service on your purchases. 여러분들이 구매한 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서비스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일반 서비스가 아니잖아. 와,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그냥 일반 서비스 아니고 지금 컬렉팅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특화된, 더 넓은 우리가 선택지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넓은 연결망을 이용해서, 조직망을 이용해서. 그죠? 그러니까 왠지 4번은 좀 모호합니다. 자, 5번 볼게요. In turn,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봐봐. 이렇게 조금 애매한 문장 다음에 나오는 연결어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3번과 5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they can circulate. 그들은요, 유통할 수 있어요. 혹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연락처를 배부한다는 게 맞겠죠? 뭐와 함께? Want lists. 구매 희망 물품이 되겠죠? 그 목록과 함께 자신들의 이 연락처를 유통하고 혹은 배부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런 희망 리스트가 되겠어? 관련된 이 대상이나 아니면 바라는 그런 물품에 대한 원트 리스트를.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배가 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고객들의 이 컬렉터들의 가능성을요. 뭐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들의 이 그 고객들의 컬렉팅을 expanding,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늘려주게 됩니다. 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고객들을 정말 더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상미 고객님, 그 만화책 그 몇 권 다 구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얻을 수 있는 바로 이점이 된다는 거 맞아요. 연결망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더 많은 이런 수집품들에 대한 그 앞에 있었던 1번에 있었던 뭘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 And then to fill gaps in the collection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5번에도 역시 연결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우리가 봤던 거 역시 4번.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일반적인 서비스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물 가겠습니다. 똑똑복화 accelerate라는 단어고요. 어느 쪽으로 빠르게 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속도를 더하다.
더 빠르게 하다 혹은 가속화하다라는 의미, 가속하다라는 의미로 acceleration이라는 명사형까지 똑똑 복화로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첫 번째 시간 우리 잘 정리했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오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8강에 오셨고요. 8강에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거냐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태까지 보면서 너무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문장에서 아, 이게 바로 동사다 라고 하는 게 조금씩 감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더 완벽한 그런 감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도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문항은요, 12번 문항이고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The phrase, 어떤 어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구가 있냐면요. Jack of all trades is a shortened version of a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구가 무슨 뜻을 가지는지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아래서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 이러한 어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버전이냐면 shortened vers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 말인 즉슨 아, 짧아진 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 버전이 스스로를 줄일 수 있어요? 스스로 줄일 수는 없어. 짧아진 버전이라고 해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수동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아, shorten 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를 가진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jack of all trades 라고 하는 이 어구는 짧아진 버전인데 뭐에서 짧아진 버전이냐면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하는 표현은 짧아진 버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런데 얘들아, 뒤에 문구만 봤을 때 앞에 문구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뒤에 부분을 봤을 때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하나도 마스터한 건 없어. 즉, 하나도 온전히 잘하는 거는 없다는 말인 즉슨 얘들아, 이 말뜻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 뭔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네.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It refers to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어구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claim to be proficient at countless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이래요. 뭐 하다고? Proficient and countless. 얘들아, countless 하면 수많은이잖아요. 수많은 과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있대요. 그런데 but cannot perform a single one of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잘하는 것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어구를 활용해서 부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아,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난 다 잘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우리 내용 파악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이때 문법을 한번 봤을 때 이런 사람을 가리킨대요. Who라고 해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claim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claim이라고 하고 능동태가 쓴 거 괜찮고요. 심지어 여기 those라고 해서 주어가 어떤 형태야? 복수 형태니까 claim이라고 쓴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점점 되고 있어요. The phrase was first used in England. 자, 그 어구는

처음에 영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At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set up shop in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a large number of에서 a number of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 한번 볼까? a number of라고 하는 얘네는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많은 효율 전문가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복수형이었겠죠. 복수형이니까 set up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나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많은, 수많은 효율 전문가들은요, set up sho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런던에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하면서 가게를 차렸냐면, advertis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차린 거야. 얘들아, 뭐뭐 하면서 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뭐뭐 하면서 라고 등장하는 이 ing 형태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분사, 구문이라고 답변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막 홍보하면서 자랑하면서 런던에 가게를 냈다고 하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분사 구문은 뭐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원래 문장은 어떻게 쓰였었지? 그 원래 문장으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요. While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advertise themselves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뭐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마구 홍보하면서 런던에 딱 가게를 냈는데요. As knowledgeable about every type of new manufacturing process, trade and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홍보했냐면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새로 등장한 제조 과정,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라고 하면 뭔가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냈는데 얘들아 결과가 좋을까? 결과가 안 좋겠지. For a substantial fee라고 나오고 있어.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 they would impart their knowledge to their cl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impart 하면 전달하다 하거든요.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그 고객들한테 전달은 했어. 그런데 It soon became evide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무엇이 밝혀지게 되었냐면 tha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얘들아? 문장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문장을 싹 봤을 때 it 이라고 하는 가주어가 보이셨겠죠? 하지만 it soon became evident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명백해졌냐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 거지. 어떤 사실이 명백해졌어? Their knowledge was limited.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좁았고요. And of no practical value. 어떤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나 싹 봤더니 it became evident라고 하는 우리 이 형식 동사였거든.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는 형태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이 형식 문장으로 잘 쓰여지고 있고요. Doubtful industrialists started calling these self-appointed experts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 자, 그래서 아주 의심이 가득한 industrialists라고 하는 산업학자죠. 그래서 산업가들, 아주 의심 많은 산업가들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these self-appointed expert를 여기가 목적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불리는, 부르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Jack of all trade and master of no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se expert 이러한 전문가들은요 are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조금은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나이 분야에서도 전문가고, 저 분야에서도 전문가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고요. And as a result, 그 결과, 뭐 또한 우리 곁에 아직 있다? So does the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억구 또한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does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런데 앞에 동사를 보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그 결과

억구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얘들아 do, does, did 이 대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뭐를 넣어줘야 돼? The phrase라고 하는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중에서 단수를 받을 수 있는 is를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se experts are still with us and the result, so is the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또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아, 이러한 억구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구나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편 살펴보면요. Given that 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이거는 메모해 놓고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뭐를 고려해 보면요. Music appears to enhance physical and mental skill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음악이 뭐를 높여주는 것 같냐면 우리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높여주는 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랬을 때, are there circumstances? 거기 이러한 상황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where music is damaging to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악이 수행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환경도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circumstances 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music is damaging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이때 등장하는 where는 관계, 부사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환경도 있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 damaging 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자리라고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보어 자리에 해로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 damage가 온다? 오케이. 너무 괜찮은 일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음악이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도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one domain, 한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그러면 여기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면, 앞에 선행사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오케이,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래서 한 가지 영역, 한 영역. 근데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라고 지금 해석이 됐잖아. 근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버렸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와야 될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와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왜 관계부사 중에 where가 올까? 앞에 선행사가 domain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소의 부사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영역은요, is music's potentially damaging effect on the ability to drive saf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 아주 잠재적인 위해한 영향이 있는 거죠. 해로운 영향이 있는데 어디에 해로운 영향이 있대요? Ability to drive saf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데에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아, 안전한 운전을 못하게 만든다는 뜻일까? 음악이라고 보자면요. Evidence suggests an association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증거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연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대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냐면요. Loud, fast music, 굉장히 크고 빠른 음악과 reckless driving 하면 무모한 운전이거든요. 빠르고 굉장히 큰 음악을 들을수록 reckless driving,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밝혀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how might music's ability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be explained?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오케이, 연관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음악의 능력, 얘들아, 근데 음악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이렇게 무모하게 운전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음악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의문문이네, 그지? 그러면 의문사 how 나오고 있고, 동사 might, 조동사가 앞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럼 주어 부분이 어디까지야?
음악에 이런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때 주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be explained라고 하는 나머지 동사 부분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음악의 능력이 스스로 설명을 해?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설명이 되어지는 거잖아, 수동의 의미로. 자, 그랬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는 수동태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One possibilit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이하로 지금 묶이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아니면 동격의 대실까?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앞에 문장을 보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없어. 그러면 얘 뭐야? 접속사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네. 그치? 자,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죠? 자,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인데, drivers adjust to temporal regularities in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전자는요, 스스로 어디다가 맞추게 되냐면, temporal regularities, 음악에 있어서 어떤 박자의 규칙성에 본인을 맞추기 시작한 거지. 즉, 노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템포에, 그 속도에 본인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at, 그리고, that their speed is influenced according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내는 그 속력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고 빠른 노래를 들을수록 더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맥락이 되겠고요. 이때 and로 that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접속사 두 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이다. 그리고 that 이하이다. 라고 지금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으니 얘도 접속사 대수로 잘 쓰인 거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뒤에 문장 보니까 완전하잖아요. Their speed is influenced. 그들의 속력은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수로서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보면요. Just as faster music causes people to eat faster, so it causes people to drive at faster spe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펜 한번 꺼내볼까? 펜 한번 꺼내서,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을 우리 한번 외워볼 겁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말로 했을 때,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만드는 것처럼, 오케이, A 하는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하는 것처럼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운전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어구니까 얘들아, 이거 구문이거든요. 이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A가 그러한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구문으로 지금 당장 외워두시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풀수 있었죠. 그랬을 때, as they engage mentally and physically with ongoing repeated structures in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점점 운전을 빨리 하게 되냐면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반복되는 구절, 반복되는 구조, 어디에 있는? 음악에 있는 반복적인 구조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가 빨리 나오게 되면 빠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재밌는 실험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14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입니다. 최근 문제니까 눈 크게 뜨고 열심히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봤을 때요.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practicing retrie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불러오기거든요. 즉, 회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회상을 연습하는 것이 왜 훨씬 더 낮게 만드는가? 뭐보다? review.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왜더 좋은 효과를 내는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쵸. 뭐, 이런 효과가 있나 보죠? One answer comes from the psychologist R.A.B. York's conce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답변은요,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이 심리학자의 이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심리학자가 무슨 이론을 발표했냐면 desirable difficulty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나 봐.
아, 그래서 무언가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지는데, 이 심리학자가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기반해서 얘를 답변할 수 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회상이, 아, 기억해내는데 너무 어려워. 더 어렵게 해내는 회상이요. leads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더 나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아, 회상을 해낼 때 너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즉, 배울 때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밑줄 친 곳은 leads라고 해서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주어만 찾으면 된다는 말인데, 너무 쉽지, 얘들아. 바로 앞에 주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more difficult retrieval, 더 회상이 어려운 것은 어디로 이끌어진다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왔고, 단수 주어에 맞춰서 단수 동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퍼펙트.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provided that 얘들아 또 형광펜 한번 꺼내 볼까? 형광펜 꺼내시고 provided 다음에 얘들아 지금 that이 아마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그런데 provided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표현이 나오면 뭐뭐라면 뭐뭐라는 조건 하에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면 해석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필기해볼까? Provided that이 나오면 만약 뭐뭐라면 혹은 뭐뭐라는 조건 하에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회상이라고 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성공적이었을 때, 즉 회상에 성공을 했을 때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free recall test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가 뭘까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 in which 그 안에서는요.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것들을 회상해 내야만 하는 게 뭐다?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 회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없이 without promp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ompting은 약간 힌트 같은 거거든요. 힌트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는 시험이 아 자유 회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tend to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동사는 tend to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주어 어디 있어?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연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Result in better ret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retention 하면 보유. 즉, 여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상하는 테스트에서는 더 나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보다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Cued recall t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ued 하면 힌트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힌트를 받은 채로 회상하는 테스트보다 그런 힌트 없이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보유력이 높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러한 힌트를 주는 테스트에서는요,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얘들아 학생들이 힌트를 줘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은 학생들이죠. are given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는 그러한 회상 시험보다는 자유롭게 기억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보유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cued recall test, 방금 등장했었던 이렇게 힌트를 받은 회상 시험은요, in turn, 그 다음에 are better. 아, 얘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는 더 낫냐면요. Then, recognition test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인식 테스트거든? 자, 근데 인식 테스트가 뭔데?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지선다형과 같은 인식형 테스트보다는 뭐가 낫다? 이렇게 힌트라도 받은 회상 테스트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here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앞뒤 문장을 살펴야겠다. 그치? 앞에 보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recognition test, 뭐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 이러한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봤을 때 the correct answers, 올바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needs to be recognized, 인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not but not generated, 생성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그냥 인식만 되게 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식 테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이곳에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가는 건 너무 적당하죠. 그랬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 문법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giving someone a test, 어떤 사람한테 시험을 주는 거죠. 시험지를 줬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immediately after they learn something, 그들이 뭔가 배웠어. 배운 다음에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얘들아,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에? 주는 것은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배웠는데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improves, 동사 여기 있네. improves retention less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 보유력을 덜 증진시켜 준다는 거야. 즉, 얘가 더 보유력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랑 비교해봤을 때 보유력이 더 없냐면요. giving them a slight de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의 지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long enough so that answers are not i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 답이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만큼의 지연을 주는 게 훨씬 더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hen they nee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할 때? 그들이 그것들이 필요할 때? 이게 뭔 말이야? 해석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그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they는 누구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할 때? 지금 여기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죠. 즉, 사람들이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그것들이 필요할 때? answers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기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어떻다? 기억 보유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단어 암기하실 때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보기보다는 조금 후에 이미 단어를 한번 외운 다음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봤을 때 훨씬 더그 단어 암기력, 즉 보유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주장한 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요. 조금 지연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유롭게 회상하는 거. 뭔가 오지선다형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 이 뜻이 뭐였지? 이 단어 뜻이 뭐였을까? 회상해내는 거, 생각해내는 거. 그 과정이 여러분의 아마 보유력에 더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유용한 지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아직 문장이 안 끝났었네요.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far from 뭐는 아니냐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가 뭔가 떠올리는데 어렵다고 해서 얘가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회상이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어려울수록 사실 더 좋은 거죠. 회상을 해내기 어려울수록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to 무슨 표현이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동명사가 오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 회상을 해내는데 어려운 거는요, may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그것이 그렇게 하는 아마 이유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does so 같은 경우는 그 회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봤을 때 the idea로 시작하고 있어, 얘들아. 어떤 생각이 있나 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대시 따라오고 있거든? 그럼 이때 대신 뭘까?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Leaders inherently possesses certain physical, intellectual, and personality trait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네?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inherently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즉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무엇을? 어떤 특정 신체적, 지적,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생각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that distinguish them from non-lead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들로 하여금 리더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들을 타고났다, 즉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는 그 생각은 얘들아,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야? 주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나올 자리에 지금 2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as the foundational belie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이었어? of the trait-based approach to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특성 기반 접근법에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was라고 하는 동사가 the idea라고 하는 주어랑 잘 일치해라고 하는 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the idea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춰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오케이. 했을 때,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특성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특성을 타고난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법은요, dominated leadership resear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십 연구를 장악했다. 자, 어떤 기간부터 어떤 기간 동안 장악을 했냐면요, from the late 180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the mid 1940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40년대 중반까지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 지도자들은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이었는데요. And has experienced a resurg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180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중반에서 한번 끊겼거든요. 이런 접근법이. 그런데 뭐가 발생할 때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뭐가 되살아났냐면 of interest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요즘 몇십 년 동안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아, 그 지도자들은 원래 타고난 기질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대. 그랬을 때 early trait theories believ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이런 특성 이론가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때 대신 뭘까 얘들아? 뭐라고 믿었냐면 에서 여기 접속사 대시 등장하고 있지.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자, 뭐라고 믿었냐면 Some individuals, 몇몇 개인들은 are born with a tra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지금 믿었대. 근데 특성은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야? That allowed them to become great lea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다라고 지금 믿었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신 뭐야, 얘들아? 관계 대명사지. 앞에 선행사 나오고 있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겠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특성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성이래. 자, 이제 얘들아, 여기 댐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면 뭐 물어볼 거라는 거알것 같아? 여기 댐이 들어갈까 혹은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 대명사가 들어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재빠르게 주어 파악해봐야 돼. 여기가 목적어인데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trait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니까, 아, traits 주어랑 목적어랑 다른 애네. 그러면 them이라고 그대로 쓰는 게 맞죠. 제기대명사 themselves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early research in this area, 이 분야에 있어서 초기 연구는 often presented the widely stated argu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널리 말해지는 이 발언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발언이 널리 알려져 있었냐면, that leaders are born, not mad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이러한 말을 막 말을 하고 다녔나 봐.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쌤이 계속 여태까지 that을 짚은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 접속사였고, 뒤에는 관계대명사였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완전하고 앞에 문장을 보니까 어떠해요? Stated argument. argument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 즉 선행사가 있다는 말이거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동격의 대시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널리 알려진 그 말을 하고 다녔는데 리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 태어난 거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also 또한, some of the earliest leadership studies were grounded in w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또한, 몇몇 초기의 리더십 연구는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냐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대,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니까. 오케이. 자, 감이 좀 이제 오시죠? 자, 어디에 근본을 두고, 근간을 두고 있냐면요. refer to as a great man theo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위인 이론이라고 스스로 부를까? 아니지.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써야 돼? 과거분사 써야지. PP 형태 써야 되잖아. 그러면 맞는 표현으로 잘 왔네. 자, 그래서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뭐가 이런 초기 리더십의 연구들이 여기에 기본을 두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researchers at the time, 그때 당시의 연구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 Identifying traits of highly visible leaders in hi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 리더들의 특징을 구별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보통 역사 속에 눈에 띄는 그런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Who were typically male. 특히나 이제 남성들인 경우가 많았고요. Associated with the aristocracy or political or military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남성인 경우가 많았고 무엇과 관련 지어져 있는 경향이 많았냐면요. 귀족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나 혹은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인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이 초기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In more recent history, 더 최근 연구에서, 즉,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요, numerous authors,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have acknowledg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 많은 저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어떤 사실을 인정을 했냐면 that there are many enduring qual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지속되는 특성들도 많더라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대. 즉, 아, 리더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Whether innate or lea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든 아니면 그것이 배운 것이든지 간에 얘들아 whether A or B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고 있죠? 접속사로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지속이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that contribute to leadership potent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지금 이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 어디에 기여했대? 리더십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되는 애들이었대.
즉, 이 사람이 완전히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enduring qualities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속되는 특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6번 2020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한번 1번부터 살펴볼까요? If contemporary experience has taught us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경험이라고 하는 게딱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아니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has plus pp. 아, 현재 완료가 써져 있는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만약에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Surely it is the need for a president to hit the ground ru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성일 것입니다. 자, 무슨 필요성이라면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동사에 has plus pp, 즉, 현재 완료가 쓰여진 거는 너무 잘온 표현인 것 같고, 무슨 말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The difference between Reagan's quick start and Clinton's stumble put one on the path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기니까 우리 조금만 쪼개서 볼까? The difference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이래. 얘들아,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stumble 하면 실수거든요. 실수 사이의 차이점. 얘들아, 그러면 문장 길면 뭐하라 그랬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예요? 진짜 주어는 the difference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클린턴 대통령의 그 실수 사이의 차이점은요, put 누웠는데 누구를 두었냐면 한쪽은 어떤 길 쪽으로 두었대요?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입법에 있어서의, 입회에 있어서의 triumph 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a succession of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a succession of 보통 어떻게 해석하시죠? 1년의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1년의 어떤 입회에 있어서의, 의회에 있어서의 성공의 길로 한 사람은 두게 되었고요. And the other, 다른 한 명은 어디다가 두게 되었대요? On the road to a debac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길에 두게 되었냐면 대실패의 길에 두게 되었대요. 자, 뭐에 있어서의 대실패를 이루었냐면요. In health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의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대실패의 길에 놓게 되었고 And loss of Con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의회에 있어서의 실패까지도 이어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내용을 잠깐만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레이건 대통령은 재빠르게 시작했다고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했어. 그랬을 때, 얘들아, 성공의 길에 놓인 이 사람은 누가 될까? 성공에 놓인 이 사람은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실패나 혹은 의회에 있어서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겪은 사람은 아마도 클린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a succession of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뒤따라 나오는 legislative triumph라고 하는 의회에서의 성공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명사가 나온 거 너무 괜찮죠? 그랬을 때 Had Clinton not been as agile as he was in recovering in the late 1993 and then again in the 1995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클린턴은 has not been as agile. 얘들아, 이때 agile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첩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클린턴이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민첩하지 못했냐면요. 그가 복구하는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언제? 늦은 1993년 후반이나 아니면 again in 1995, 다시 1995년에 그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민첩했었다는 뜻이겠죠.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

렌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클링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단임 기간을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석했을까?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가정법으로 해석했거든요. 선생님, 가정법이면요, if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제 의문을 품으시겠죠? 자, if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if가 생략이 되고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if had Clinton 전에는 여기 원래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되냐면 if Clinton had not been as agile 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클링턴 대통령이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단일 역임하는 대통령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 문법을 한번 보면요. head 플러스 pp가 등장하고 있어. 여러분 아마 가정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두 가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if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슈마라고 부르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 언제 써?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써. 그치?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 if 주어, head 플러스 pp, 다음에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느 상황에서 쓰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클링턴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이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과거 당시에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이잖아. 그러면 어떤 사실에 반대야? 과거 사실에 반대지. 자,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싶은데 얘들아, head 플러스 pp는 지금 잘 써졌거든? head 플러스 pp는 잘 써졌는데 여기 밑줄을 그어진 부분을 보면요.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뭐가 쓰여져 있어? 가정법 과거에서 쓰는 표현이 지금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여기 뭐로 바꿔줘야 돼? would have been이라고 하는 have pp 형태로 바꿔주면 얘를 뭐로 쓸수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클링턴 대통령이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단일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 as it was, 실제로 he never became the transformational figure he had hoped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봤을 때 그는 그가 원했었던 아주 변혁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변혁적인 인물이 왜 되지 못했냐면, In most institutions,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들아, 지금 내용이 한번 바뀌고 있어. institution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기관이거든요? 지금 계속 대통령 얘기하다가 기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the power of leader grow over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 즉, 지도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지금 대통령 얘기가 나오다가 한번 전환이 됐어. 지금은 이제 리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런데 a CEO, 예를 들어서 CEO나 University President, 총장님이나 혹은 the head of the union, 어떤 조합장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얘들아,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acquire, 얻게 되는데 그들의 명성을 얻게 된대요. 무엇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the quality of their long-term perform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장기적인 수행의 질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그럼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수행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느낌인데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just the oppo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과는 정확히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죠. 정확히 반대는 어떻게 반대냐면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희석되는 것처럼 재빠르게 증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들은 무언가 빨리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에 반해서 지금 대통령직이 아닌 CEO나 아니면 총장이나 아니면 이런 조합장들은 조금 더 장기간 기간을 보고 나서 그들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just the opposite.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약간 조금 생소하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로선 조금 생소한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the opposite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지금 명사구죠? 그럼 문장 구조를 봤을 때,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just가 왜 무슨 이유로 들어가느냐를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은 정확하게 반대이다라고 하는 지금 해석이 되는데, 잠깐만 뒤에 있는 설명 한번 보고 올까요? 뒤에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맞지만,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특수 부사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지금 여기서는 just로 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특수 부사, 여기서 나오는 특수 부사로 명사구를 수식해 줄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흔히 등장하고 있는 수능 어법 포인트는 아니지만 경찰대에서는 이런 포인트도 짚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 주고 있어. The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증발되기 마련인데요. It is not that. that 이하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뭐가 아니냐면, The president must rival Franklin Roosevelt in his first 100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Franklin Roosevelt,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노력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그 president,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제 그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냐면요. In first 100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처음 대통령으로 부임한 그 100일 동안, 누구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어. 자, 그렇지만 his first month in office, 그들이 첫 부임을 하고 대통령으로 첫 부임을 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첫 번째 한 달이 are usually the widest window of opportu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의 가장 넓은 창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가 딱 취임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뤄낼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그가 부임을 하고 난첫 번째 그첫 달이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의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5번, even if he serves two full terms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비록 온전한 두 번의 임기를 할지라도 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 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 뒤에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That's why he has to move fa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래서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첫 번째 달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17번 문제는 쌤이 이번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써볼까 해요. 여러분, 미리 이미 17번 문제를 다 풀어 오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법 포인트들이 어느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한번 다음 강의에서 직접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얘들아, where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아,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나? 얘, 관계 부사 아니야? 관계 부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랬을 때, okay, many areas라고 하는 장소에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where은 사실 맞는 문장이에요.

공법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을 볼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문법의 핵심 포인트들만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봤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remember, 기억해라.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얘 뭐야? 명사구잖아. 명사구는 단수 동사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is도 너무 괜찮은 표현이고. 자, 3번도 보면요.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해서 3번은 possible. 어떤 자리에 밑줄이 그어진 거야? 보어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 오는 것도 너무 괜찮네.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재에는 it is라고 하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살짝 콕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말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 4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나 봤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아, 나 숙제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고 나 점수도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should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때는 뭘 파악했었어야 됐을까? 주어가 누군지 파악했었어야지. 그랬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맞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돼. 그러면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지. 주어 어디 있을까, 얘들아? 주어는 the child라고 하는 곳을 찾았으면 아주 잘 찾았어요. 주어랑 동사가 얘들아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영어 모의고사 트렌드죠. 그래서 주어가 어딨지? 동사가 어딨지?라고 하는 거잘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습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은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start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and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end가 쓰여져 있고 다음에 start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으면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아, 이 start라고 하는 게 end를 기점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되어지고 있지?라고 하는 걸잘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랬을 때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완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그로하여금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and start threaten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end는 뭐랑 뭐를 연결 짓는 것 같아? 쌤이 잠깐 힌트를 줬지만, 앞에 나오는 to come이라고 하는 부분과 end로 연결되는 부분은 to start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간단하게만 짚어봤어요. 간단하게 짚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때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연습을 해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 17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도 문제를 풀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고백 부트캠프 오늘 벌써 19강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강의를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오늘 나갈 문제들을 보면은 28, 29강에 걸쳐 있잖아요. 진짜 끝이 다가온다 이러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설레기도 하면서도 또 아쉬워요. 이거를 이 끝까지 열심히 들은 토깽이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놓아줄 생각을 하니까 또 아쉽지만 어쨌건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하고 있는 우리 토깽이들 너무너무 칭찬하고요. 일단은 28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심리, 대인관계 1번을 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2번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점프해서 29로 넘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법 관련해서 1번과 역시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먼저 체크 잘 한번 해주시고요. 자, 먼저 몇 번부터 간다? 2번부터 28에 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무슨 내용이었는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군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검토해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단어 약한 토깽이들은 이걸 단어를 미리 보고 오지 않으면 단어도 힘든데 무슨 유희어의 반이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단어도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꿈의 출처 모니터링이 어려운 이유.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게 왜 어렵나? 당연히 어렵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또 한번 파헤쳐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억이 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억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내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다른 기억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보다 덜 정확하다. 그러면서 상상, 다른 기억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상상은 꿈만큼 생생하지는 않지만 상상을 생성하는 인지작용이 같이 기억된다. 제가 그래서 본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예시가 나 오늘 한번 핑크색 코끼리를 떠올려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은 내가 맞아 그걸 떠올리려고 상상을 했었지 라는 그 생성 과정이 같이 기억이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꿈은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떠오르는 거잖아. 우리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동안. 그래서 반면 꿈은 생성 과정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낭설들이 있는 거죠. 내가 많이 생각하면 그게 꿈에 나온다. 혹은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꿈에 나온다. 이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dreamers, 꿈을 꾸는 사람들은 find it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이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find가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가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온 다음에 to부터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뭘 확인하는 게? To determine, 알아내는 거예요. Whether a memory, 뭐인지 아닌지 그 메모리가 is from a dream, 아니면 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or some other source, 어떠한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after time has passed,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게 꿈에서 온 기억이야? 아니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야? 이것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알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자, determine, 알아내다 라고 여기선 해석하시면 되고요. 결정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알아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의어 문제로 나오기 좋겠죠. determine은 결정하다, 알아내다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알아내다의 뜻이다. 알아내는 게 어렵대요. whether 저를 알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whether 저를 다시 한번 a memory, 어떠한 기억이 꿈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기억이 from some other source에서 온 것인가? 요 앞에 있는 겹치는 부분은 생략을 한 거죠. 아니면 다른 어떤 출처에서 온 것인가? 이거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언제? After time has passed.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막 이제 뭔가 두루뭉술해지니까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알려져 있냐면 이 과정은 known as source.

Progress Monitoring, 출처 확인하기라고 알려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꿈은 다른 기억에 비해서 출처 확인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가 나오고 있네요. Memories of real dreams, 그러면 실제 꿈의 기억, 실제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때렸어. 그것과 and made up once 내가 상상을 해놓은 기억, 만들어진 기억 그 사이에 구별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imagination or stories someone else told us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억이나 아니면 상상이나 아니면 stories 이야기인데 someone else told us 누군가가 우리한테 말해준 그런 이야기 이것들 사이를 distinguish 구별해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Dream Source Monitoring, 꿈의 출처 확인하기는 was found to be less accurate. less에다가 부정어 표시해 두시고요.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덜 정확하다인데 안 정확하다. 부정확하다로 갈게요. 부정확합니다. than, 누구보다요? than other memory source monitoring. 다른 기억 출처 확인하기, 모니터링 하기, 이것보다 덜 정확합니다. 즉, 정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가요? 꿈의 출처 확인하기 과정 말입니다. 꿈의 출처는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Cognitive Psychologist, 인지 심리학자 Marcia K. Johnson and her colleagues. 그러면 그이 Marcia K.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녀의 동료들의 explanation, 설명은 is 대절입니다. that에서 크게 괄호 여시고요. 맨 뒤에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 끝나는 데에서 그녀와 그 다음에 그녀의 동료들의 설명은 뭐냐면요. Real dreams, 실제의 dream, 실제의 꿈은요. are deficient. 여러분, sufficient의 반대말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deficient 하면은 불충분한, 부족한 이런 뜻입니다. 뭐에 있어서? 실제 꿈은 정보에 있어서 불충분합니다. 뭐에 관련한 정보 관련해서? About cognitive operation. 인지작용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불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인지작용인데요? 인지작용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인지작용이라는 것은 cognitive operation의 정보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인지작용이라는 것은 that help identify the self generations we create.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 생성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인지작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핑크 코끼리. 아, 내가 아까 떠올려낸 거지? 그게 자기 생성물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거. 자기 생성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인지작용. 그거를 에 대한 정보가 꿈의 경우에는 불충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꿈을 꾸게 된 건지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인지작용이라는 거는 뭐를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자기 생성물,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를 확인하는 거. 내 자기 생성물을 확인하는 걸 도와주는 작용인데 내가 만들어낸 내 자기 생성물 있죠? 근데 언제 만들어낸 거냐면 When we are awake라는 것 자체가 꿈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자기 생성물을 확인하는 걸 도와주는 인지작용에 대한 정보가 누구는 부족하다? 실제 꿈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는 그 정보가 많아요. 내가 핑크 코끼리 떠올려야지. 그래서 코끼리 먼저 떠올리고 핑크 색깔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그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꿈은 그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deficient 단어도 챙겨주시고요. although에다가 세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두신 다음에 although 절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dreams, 꿈은요, are usually more vivid than imagination. 상상보다 꿈은 usually 되게 더 어떻다? 생생하다. 상상은 아, 막 이렇게 떠올려면 내가 애써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데 꿈은 실제로 그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보고 막 경험을 하는 거니까 더 생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The cognitive operation. 여러분, 또 나오죠? cognitive operation. 다시 한번 빨간색 치시고요. 인지작용. 그는데 어떤 인지작용이냐면요. that generate imaging. 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 인지작용은 are also remembered.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although dreams. 그 꿈이라는 거는 더 생생해요. imagination. 상상보다
더 생생해. 그런데 although가 나왔으니까 주절과 부사절은 서로 반대 뉘앙스를 띌 거예요. 앞에는 꿈이 우세하지만 그런데 뒤에는 일반 기억이 더 우세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The cognitive operation은 여러분 아까 꿈은 부족한 거였잖아. 꿈은 아까 이런 이 cognitive operation이 부족했으니까 cognitive operation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 기억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반 기억은요. The generate imaging, 상상을 만들어내는 그 일반 기억은 also remembered.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은 기억나 안 나?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remembering that 기억을 하는 거예요. That you intentionally, 너가 의도적으로 생각해낸 거예요. An image.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너가 의도적으로 생각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Remembering 뒤에 목적어로 대절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닫히고 전체 주어를 여기서 닫았습니다. 동사는 helps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너가 의도적으로 thought of an image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냈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게 help distinguish it from a perception 어떠한 인식으로부터 그것을 구분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내가 생각해낸 것을 이시라고 표현해낸 거죠. 구별해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From a perception, 어떠한 인지로부터 구별해주는 걸 도와준대요. That, 어떤 인지인데요? You did not intentionally generate. 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그런 인지를, 뭐 여기서 인지나 지각 다 상관없어요. 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부터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구분하는 걸 도와준대요. 예를 들면 아 내가 핑크 코끼리 떠올리려고 떠올렸던 거지 라는 걸 내가 구분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떠오르지 않은 갑자기 어떤 불현듯 떠오르는 것과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해낸 것을 구별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Remembering that you intentionally thought of an image. 어떤 이미지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생각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그 아까 그게 뭐야? 인지 과정이 되겠죠? 인지 작용. 그거를 기억해내는 게 아, 실제 내가 만들어낸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불현듯 떠오른 기억인지를 구별하는 걸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dream generation, 꿈의 생성은 이와는 대조적이겠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in contrast, 세번 치시고요. 꿈의 생성은요, is transparent, 투명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라는 거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어요. in that 한꺼번에 세모 쳐두시고 뭐라는 점에서 이제 꿈의 생성은 투명하다라고 하냐면 we don't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해 안 해요? 안 합니다. the generation process 그 생성 과정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making it more 어떻게 만들면서 그 꿈이라는 것은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ource monitor 그 출처 확인하기 이게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목적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로 들어갔다. 여기 문장 다시 한번 dream generation 앞에서는 이거를 도와줍니다. 구별하는 걸 도와줘요. 왜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는 아 내가 만들어낸 생성물이구나 라는 거를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하는 걸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꿈은 꿈의 생성은 transparent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뭘 경험하지 않아요? 꿈의 생성 과정을 경험하지 않아. 그냥 틱 떠오르는 거잖아. 꿈 꾸려고 해서 꿈꿔야지 하고 꿈꾸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making it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만듭니다. source monitor, 출처 확인하기를 꿈이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upper point, 감옥적어가 여러분 두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더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reamers find it difficult, 아,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to determine, 알아내는 건데 whether 저를 알아내는 겁니다. A memory is from a dream or some other source. 인지. 그러니까 whether A or B인지 요것을 알아내는 것을 어렵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목적어, 앞에는 가짜 목적어가 되겠다. find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적어를 받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difficulty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 구조가 투부정사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격관계대명사와 선행사 수식입니다.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는 cognitive operation, 제가 아까 계속 중요하다라고 했던 단어였죠? cognitive operation, 인지,
작용. 그런데 그거를 that이 수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that은 앞에 있는 cognitive

operation을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뒤에 help가 수일치로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접속사 in that. 여러분, 제가 아까 in that 뜻 알려드렸는데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이라는 거는 in the sense that 얘를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In the sense that을 줄임말이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In that we don't experience the generation process. 아, 우리가 generation process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that 뜻 알아두시고요. 뭐에서 줄임말인지까지 같이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t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강조했던 거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마시멜로우는요. 가목적어와 진짜 목적어 구조 그리고 나왔었던 동사 두 개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짜 목적어 쓸 때 나왔었던 동사 이거랑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가짜 목적어 자리엔 뭘 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자리에 오늘 뭐가 들어갔었는지까지 이 구조를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는요. 우리 제가 in that 이라는 요 접속사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that은 접속사라는 것도 같이 강조해 주시고요. in that은 뭐라는 뜻인지 뜻까지 같이 알려주시고 어떤 단어를 줄여 쓴 말인지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 포인트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두세요.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왜냐면 접속사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tinguish 구별하다의 뜻이에요. differentiate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discriminate, 구별하는 거, discern, 구별하는 거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다, 유의어 받으시고요. 반의어로는 구별을 못해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mistake나 confuse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ficient 하면은 sufficient의 반대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 lacking, insufficient, sufficient의 반대말을 deficient로 쓸 수도 있고 in 붙여서 insufficient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adequate, 충분하지 않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adequate은 충분한의 뜻. 그 다음에 반의어로는 sufficient, abundant가 있으니까 요거 혼동하지 않도록 조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생한, 우리 꿈이 더 생생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vivid, clear, intense, 꿈이 더 생생하고 강렬하고 명확하다 이런 의미였고요. 반의어로는 vague, faint 이런 류의 단어 나오면 조심하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tentionally, 우리 intention이 의도의 뜻이 있죠. 의도적으로 라는 건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거죠. 그래서 deliberately, purposely, on purpose, 아니면 뭐 consciously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의도적이고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한다는 것, 얘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트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반의어는 우연히, 그 다음에 의도적이지 않게 이런 단어입니다. accidentally, unintentionally 이런 단어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의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함과 의도적으로를 나타내는 단어들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시멜로우로 변경할게요. 마시멜로우를 잡아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 두 번째 마시멜로우는요. 일단 방금 전에 나왔었던 부족한의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유의어까지 같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라는 단어에다가 유의어까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늘 당근과 마시멜로 몇 개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긴장하셔야 되고 밖에 있는 감독님과 피디님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한번 우리 서술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 완성하기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특히나 이런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추상적인 지문은 요약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M 들어갔고요. O 들어갔는데 사실은 여기에 C-O 이렇게 힌트를 두 번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두 덩어리의 단어거든. 근데 여러분 헷갈릴까 봐 그냥 한 덩어리로 적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While imagination, 상상은 allows for better, 띠리리. 여러분, 이걸 더 쉽게 해준다? 꿈보다 이게 더 쉬워요? 정확히는 source monitoring. 여기서 M으로 시작하니까 모니터링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cause it's intentional generation process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 dreams are harder to identify. 식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요? Because...

여기 뒤에도 because가 붙어있네요. Because they lack information about. 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죠?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계속 쳤던 건데. 그치. Cognitive operation인데 제가 O라고 적었으니까 operations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적고 있는 아주 똑똑한 똑띠똑띠 토끼들은 여기에다가 Cognitive도 같이 적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Cognitive operations. 그래서 Cognitive까지 제가 요거 일부러 한 단어로 만들려고 이렇게 O로 적은 거니까 정확히는 Cognitive Operations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다라는 거. 내용 이해를 위해서도 얘는 적어주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단답형 문제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떠올린 이미지, Imagination, 이거를 실제 지각, Perception, 인식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여러분 뭐였어요? Remembering, that 기억하는 거였죠. 뭘 기억하는 거? You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꿈과 기억의 차이점이었다. 꿈과 상상의 차이점이었다. 여러분, 이거 문제를 풀면서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계속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순배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순배열이 딱 나오면 이 문장 중요해서 외우라고 정희쌤이 지금 시그널을 팡팡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왜 나왔을까요? 문장을 보면 딱알수 있습니다. Dreamers find it difficult.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럼 꿈꾼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거 뭐 나오는 구문이었죠? 그치. 감옥적어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 determine의 목적어로 whether, 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 문장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Dreamer들은 어렵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대요. 알게 된대요. 뭐 하는 게 어렵냐면, 알아내는 거예요. Whether a memory is from a dream. 어떤 기억이 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출처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After time has passed. 어떤 시간이 지난 이후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우리 오늘의 몇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29 정치, 경제, 사회, 법으로 들어가서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후루룩 한번 보시고 또 이게 소재가 소재다 보니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단어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gical flow 보겠습니다. 법의 본질, 법의 substance에서 다 대해서 나올 거예요. 본질, essence, substance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건데 일상생활의 투영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완전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법은 일상생활이다. 법은 삶이다. 이거예요. 법은 책 속에만 존재하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통념은 반박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법은 삶을 반영하며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계약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만들고 해석하고 파기하는 그 방식에 대한 commentary, 해설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은 계약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법은 법에만 존재하는, 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along with the mistaken notion. 이게 결국에는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뭐 사실 개념이 될 거니까 통념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뭐와 함께, 이런 통념과 함께, 뭐라는 통념이냐면, that the law resides in the books. 그러면 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in the books, 책 속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개념과 함께. 주어 자리에 지금 along with라는 부사, 전치사 구가 쓰이고 있죠? 부사구가 앞에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디어에다가 주어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oes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생각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냐면 똑같이 잘못된 개념이 존재합니다. 또 개념 뒤에 또 동격의 접속사 대시 나오겠네요. That 뭐 어떤 아이디어가 또 잘못됐냐면 law is secret. 법은 비밀스러운 것이며 or at least 아니면 최소한도 inaccessible. 접근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누구한테? To ordinary person. 일반 사람들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 똑같이 잘못된 아이디어도
goes. 여기서 go는 존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지금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books 뒤에 나오지만 goes, z, z, s 들어가야 된다. 이거 중요한 upper 포인트니까 여러분

도치도 도치고 이게 수일치도 잘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to understand and apply the law at the advanced technical level that lawyers do. 여기까지 여러분 주어가 길게 나오네요. to부터 꺽쇠 열어보시고 requires 앞에서 닫아주세요. 이해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네요. The law,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데 어느 수준으로? 아주 상위의 수준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수준으로. 누구가 하는 것처럼? That lawyers do.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도의 예를 들면 고도의 상위의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였고요. requires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분들이 이제 시험도 보고 아니면은 뭐 로스쿨도 다니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이 하고 싶은 게 아니죠. but에다가 세모치세요. but to understand the basic substance of the law 여기까지 괄호 묶으시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The basic substance 하면은 기본적, 본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ubstance가 여기서는 본질, 뭐 본체,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본질인데 법의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does not. does not 뒤에 뭐가 생략된 거겠어요? require professional knowledge가 생략이 됐겠죠. 아,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 요하지 않는다. 뭐를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여러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본질, 법의 기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뭐 엄청난 대단한 스킬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law 하고 싶은 말 이제 나오죠. 법은 reflects life, 삶을 반영을 합니다. The principles and issues, 원리와 쟁점이에요. 근데 어디에 구현된 원리와 쟁점이냐면 in the law, 법 안에 구현된, 법 안에 구현됐다라는 건법 안에서 이제 펼쳐지고 나타난 그런 원리와 쟁점들은 are not different from,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지 않습니다. from those,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바는 앞에서 나왔었던 principles와 issues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원리와 쟁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는 건데? That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는 뭐 원칙이나 아니면 쟁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경험하는데? In other aspects of our lives, 우리 삶의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즉,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원리, 원칙 아니면 쟁점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법은 그렇게 일상생활과 다르지가 않아요. 계속 이 얘기예요. For example, contract law. 그럼 여러분 무슨 말 나오겠어? Contract law는 법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말 나오겠죠? For example, 위치 잘 받으시고요. Contract law, 계약법은요, is a commentary, 해설입니다. 여기 밑에 해설 단어 나와 있죠? 해설인데 on the way, 어떠한 방법에 대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 사람들이 만들고, 해석하고, 지키고, and, 그리고 파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속을. 그러한 방법에 대한 해설이 바로 계약법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commercial, 상업적이고 비상업적인 환경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구나. 그러면서 few non-lawyers. 여러분, non-lawyer 하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인데, few 앞에 어가 없으니까 부정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정어는 동사에다가 부정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 describe 할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확히는 거의 없다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뭐를 설명하는데?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 information. 이렇게 나왔죠. 이제 5월에서 먼저 한번 끊어두시고요. objective theory, 객관적인 이론이에요. 뭐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이냐면, 계약 형성, 계약 성립이라고 할게요. 계약 성립에 대한 객관적인 이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 없습니다. 또는 뭘 설명해요? 여기 밑에 단어 나와 있죠. 사기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but에다가 세모치시고 하고 싶은 말또 but 뒤에 나오겠죠. they는 non-lawyers를 뜻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 have thought a lot about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contracts and promises 살면서 계약이나 아니면은 약속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는 다 무슨 말이겠어?
살면서 계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본 내용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If you cross your fingers, 너가 만약에 이제 finger를 이제 cross 하면 언제? When you make a promise. 너가 이제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서양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손을 꼬면은 약속할 때 손을 이렇게 꼬고 있으면은 뒤에서 하겠죠? 이렇게 꼬고 있으면은 이게 약속이 무효다라는 미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finger를 cross 하면 너가 약속을 할 때 그러면 does it mean that? 그게 의미하는가? That the promise doesn't count? 그 promise, 약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법과 관련한 것들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f your newly purchased television doesn't work, 만약에 너가 새롭게 구매한 TV가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 can you return it? 너 그거 환불할 수 있겠어? To the store? 그 상점에 환불할 수 있겠어? 아니, 내가 구매를 했는데 왜 환불을 못해? 이런 거 생각해 봤을 거라는 거예요. And so on. 기타 등등등등 이어진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법은 삶이다.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법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구 도치입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 라고 알려드렸던 거죠? 더군다나 goes. 요거, 예. 수일치, books 뒤에 나왔으니까 이거 이러면서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요 books 뒤에 여러분 goes가 나왔는데 이거 잘 쓰인 거죠? 왜냐면 주어가 뭐예요? The equally mistaken idea가 주어기 때문에 요 goes가 잘 쓰인 것이다 라는 거 봐두시고 얘가 동사고 요 뒤에가 여기가 주어가 된다. 앞에 전치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났다. 전치사구를 전치사구가 강조를 위해 문두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도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이에요. 우리 아까 requires 나오기 전에 앞에 길게 나왔었죠? 여기 lawyers do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lawyers that lawyers do 이게 결국에는 technical level, advanced technical level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 묶어두시고 to understand and apply,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뒤에 것을 이렇게 간다라는 거 여기 부분도 잘 체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분사의 후치수시 뭐 이거야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 The principles and issues, 원칙과 쟁점인데 어떤 원칙과 쟁점이냐면 embodied in the law, 법에 구현된 원칙과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온 김에 이것도 볼까요? 여기서 those가 가리키는 바 누구였어요? 그치 앞에 나왔던 주어인 the principles and issues.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that 나오면 안 된다. 지시되면서 that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보통 한다라고 했죠. Inaccessible, unreachable, unavailable. 나는 이게 사용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뉘앙스죠. 그 다음, substance 하면은 실체, 본질, 본체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essence, 아니면 essence, 아니면 core, heart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embodied, 구현된, 포함된, 나타난 이런 뜻입니다. incorporated 아니면 manifested 하면은 구현된이라는 뜻이라는 거 요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고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지만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objective 객관적인 거 impartial unbiased 이때는 외울 때가 되었습니다. 잘 받으시고 반의어는 subjective 아니면 치우친 거는 objective 하지 않은 거죠. Objective한 거는 neutral, 중립적인 쪽에 가깝고요. Biased 하면은 편향된 subjective의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객관적인을 나타내는 유의어, 반의어까지 잘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빼먹을 수 없죠.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을 뜻하는 유의어, 그리고 오늘 나온 단어, 그리고 반의어까지 같이 한번 적으면서 아 맞다 이런 애들이 객관이고 주관이야 정리 한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문 완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는데 A는 I, B는 R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그러면 that 절 안에 있는 거는 common belief, 통념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law는 여러분 아까 뭐 나왔어요? 접근 불가능하다, inaccessible 하다라는 통념과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its fundamental principles, 그의 근본적인, 그 법의 근본적인 원리 원칙은요. actually
띠리리 합니다. Our daily experience and promises. 우리의 일상 경험과 약속을 뭐 합니다? 반영한다. 이 단어도 본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죠. 법은 일상생활을 반영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 문장에 나왔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문 완성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단답형 문제 볼까요? 본문에 따르면 법률가 수준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영역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맞는지 저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의 영역은 뭐가 되겠어요? The basic substance of the law. 여러분 이거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적 본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계속 제가 반복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아까 그 우리 어휘 추론에서도 나왔었고 빈칸 추론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답형 문제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아 법의 기본적인 본질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순배열하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아 이 문장 이거 중요하다 암기를 이 문장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딱 봐도 우리 뭐 들어갔어요? 아 도치 문장 또 나왔구나.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바뀌는데 동사가 goes 였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서 이 문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Along with the mistaken notion, 잘못된 개념과 함께 어떤 잘못된 개념? That the law resides in the books. 법은 책에 존재한다 라는 잘못된 개념과 함께 모두 존재한다고요? The equally mistaken idea. 아, 이 똑같이 잘못된 개념도 존재합니다. 법이 sacred, 비밀이다 라는 이렇게 여러분 끊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은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ccept myself as I am.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as I am, 내 자체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막 공부를 잘 못해. 점수가 잘 안 나와. 근데 점수 막 맨날 따박따박 잘 받아오는 친구를 보면은 그 친구는 완전 모든 거에 다 만족하고 다 심지어 뭐 잘 나가. 완전 인싸야. 엄청 예뻐. 막 이러기까지 해. 그러면 완전 아 쟤는 진짜 삶에 하나도 근심 걱정 따위 없고 너무 좋겠다라고 남을 계속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동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걱정은 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과 걱정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학업적인 면에서 너무 스트레스야. 그러면 여러분은 학업 말고 다른 곳에서 꽃 피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그 분야를 아직 만나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로 내가 마주했을 때 내가 정말 바라는 바 잘하고 싶은 부분을 마주했을 때 아 나는 싫어하는 거 잘 못하는 것도 해냈던 사람인데 저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건 얼마나 더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쌓이기 위해서 지금 이 힘든 과정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까지 온 사람들이면 제가 이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잘 받아들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엑서사이즈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 인종차별과 흑인 공동체의 생존 위기 관련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흑인 공동체는 환경적 인종차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발전소, 폐기물시설 등 유해시설이 흑인 공동체에 의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레드라이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흑인들은 백인에 비해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hat deeply affected so many black communities globally? 그러면 아주 깊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누구한테? 너무나 많은 흑인 공동체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was not only가 나오네요. 그러면 but also가 어디에 나올 것인가? but also 여기다가 네모쳐 두시고요. 자, 뭐뿐만 아니라 뭐였습니다? that they could not 그들이 metaphorically 하면 비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나와야죠. 비유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White supremacy 하면은 백인 우월주의예요. 백인 우월주의의 oppressive forms 하면 억압적인 형태와 백인 우월주의의 한계 때문에 정말 비유적으로 너무나 나를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숨을 쉴 수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때문이다? That So many black communities, 너무나 많은 흑인 공동체가 literally,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canno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Because of environmental racism.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환경적인 인종차별 때문에 정말로 literally 숨을 쉴 수가 없다. 진짜 비유

과정인데 by which 어떠한 과정이냐면 이러한 hazardous infrastructure 앞에 여러분 이미 나왔죠. 이러한 매립지부터 아니면 화석 연료 infrastructure 산업 기반 시설까지 이러한 위험한 산업 구조가 나오려면 이 문장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 이러한 위험한 유해한 infrastructure가 is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situated 위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하냐면 close to African American community 여기서 다를게요. 흑인 공동체의 근처에 위치하는 거 흑인 지역사회 근처에 위치하게 되는 거 의도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은요 is called 뭐라고 불리웁니다? redlining이라고 불리운다. 아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밀집됐네? 물론 이것도 안 좋지만 근데 의도적으로 밀집하게 되는 그 과정을 레드라이닝이라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과정이라는 걸 레드라이닝이라는 과정이겠고 결국에는 앞에 나왔던 this process by which this hazardous infrastructure가 is deliberately situated 하는 그런 과정을 this process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위치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미합니다. 화석연료발전소와 and 그리고 유해한 유해 폐기물 시설이 되겠네요. 유해 폐기물 시설들이 are 불균형적으로 and 의도적으로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black neighborhood, 그러니까 흑인 거주지역 아니면 ethnic minority 거주지역, 그러니까 소수민족 거주지역 사이에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거주지역에 근처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that부터 열었던 거 여기서 닫고요. As a result of this, 이것에 대한 결과로 자, 그러면 이거 as a result 앞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이것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수민족과 흑인들 거주지역 근처에 불균형하고 의도적으로 위치하게 된 것에 대한 결과로 Black Americans, 미국 흑인들은요 are 3 times more likely to die. 죽을 가능성이 3배 더 높다라고 합니다. From exposure, 노출로 인해서 to air pollutions, 대기오염 물질, pollutants네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해서 누구보다 3배 더 높은데요? Than their white counterparts. Counterparts 하면 상응하는 것, 상응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흑인 얘기였으니까 미국 백인을 뜻하겠네요. 그래서 white counterparts 하면 미국 백인보다 3배 더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 볼까요? 명사절 주어, 왓절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었죠. 그래서 명사절 주어는 단수동사를 받아준다. 그래서 여기 was 받아준다라는 거 받으시고 by which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how를 대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how로 바꿔서 써도 이 문장에서 괜찮았다. 뒤에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관계부사도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부사의 수식입니다. 여기에 situated 이라는 요 과거 분사 요거를 지금 are situated 가 나와 있죠. PP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앞에 나온 요 부사 두 가지가 전부 다 situated PP 형태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ly가 잘 붙어 있는지 체크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의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intentionally, purposely 많이 나왔던 단어죠. 잘 받으시고 disproportionately 하면 불균형하게 고르지 않은 거니까 unevenly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infrastructure 기반시설이죠. facility나 foundation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까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단어는 이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이 단어가 되겠으니까 잘 여러분 체크, 필기,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문 완성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 B에 들어갈 거 본문에서 찾아 쓰는데 필요시 품사 변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품사 변형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일단 R로 시작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Through a discriminatory process. 차별적인 과정인데 여러분 뭐로 알려진 차별적인 과정이죠? 그거 뜻하는 용어 아까 뭐로 불리운다고 했죠? 그치, redlining이 되겠죠. redlining 골라주시고 hazardous facility들이, 유해 시설들이 are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흑인 거주 지역에. 뭐로 이끌어지냐면요. leading to,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a significantly higher, 훨씬 더 높은 이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lead to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 써야 되겠네요. 사망하다라는 표현을 명사로 쓰면 사망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에선 die로 나왔지만 death로 바꿔주시면 되겠다라는 게 어법 여기 요약문 완성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로부터 사망을 하냐면요. From air pollution, 그러니까 공기 오염, 대기 오염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겁니다. Compared to white people. 우리 아까는 뭐로 나왔어요? White components. White counterparts. 죄송합니다. White counterparts 하면은 상응하는 것, 상응물. 그런데 white people이라고 여기서는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문의 내용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서술형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예요. 흑인 공동체가 은유적, metaphorically, 비유적, 은유적 뿐만 아니라 실제로, literally, 문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본문에서 찾아서 두 단어의 영어로 쓰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상위 개념에 있는 단어를 쓰라는 건데요. 뭐였죠? 우리 이거 환경적으로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찾아보세요. 그 단어 뭐였어요? 맞아요. Environmental Racism. Racism 스펠링도 한번 직접 써보시고요. 이런 오히려 짧은 단어들이 스펠링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nvironmental Racism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 지문 여러분 원래 무관한 문장이었는데 무관한 문장에서 무관한 문장을 빼고 제가 지금 가져온 거라서 지문의 길이는 짧지만 이게 탄탄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this 명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as a result of this 뭐 이런 것도 다 잘 챙겨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깽이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되게 강조했었던 표현인데요. literally라는 단어, 요거의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건 선택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literally랑 상응하는 단어, 상반된 단어, 대조적인 단어를 제가 여러분 한번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유적이다, 은유적이다 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별표 단어였는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단어가 이 지문에서는 literally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ut 얘기 나올 때 나왔었던 중요한 단어였죠? reside 요 동사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라는 거는 이제 몇 강밖에 안 남았다? 한 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강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열심히 본문 보고 오시고 단어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피드 복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할 수 있다!

다르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혹시 시험 불안 있는 친구들 있나요?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잘 됐는데 실전만 되면 딱 시험지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실수해요. 그런 친구들 저도 담임하면서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제가 알려준 특효약이 뭐냐면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통제된 환경, 학교에서 자습하는 거 제일 좋아요. 네, 다른 친구들이 종이 넘기는 소리, 펜으로 사각사각 쓰는 소리, 뭐 떨어뜨리는 소리, 그런 시험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들이 딱 들리는 환경인데다가 시간시간마다 종이 치죠? 통제된 환경, 그리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은 책상,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시험 불안 큰 친구들의 유형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좀 흐느적흐느적한 자세로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로 계획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시험 불안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환경만 바꿔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이제 건조기후와 냉한대기후, 그리고 이곳에 나타나는 지형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그 어려운 기후가 끝납니다. 오늘만 잘 버텨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은요, 건조기후와 냉한대기후를 구분하는 방법, 기후 그래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들 같이 해볼 거고요. 당연히 위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 기억하는 꿀팁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형은요,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어떤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졌는지 이거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37쪽이고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건조기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대기질순환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위도대별로 어느 정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존재한다라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적도 부근은 강수량이 많고 위도 30도 부근은 강수량이 적고 위도 60도 부근 강수량이 많고 또 극 주변은 강수량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강수량이 적다고 해서 건조기후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위도 20도, 30도 부근에 나타나는 건조기후 지역, 우리가 건조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강수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거예요. 안 그래도 강수량이 적은데 더 증발량이 더 크니까 극한의 건조한 환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주변 지역은 우리 세계지리 교육 과정에서 이곳을 건조기후 지역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강수량이 적은 건 맞는데요, 강수량이 그래도 증발량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가 세계지리에서는 건조기후 지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가시고, 자, 그러면 여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냥 막 외우다시피 하는데요. 사실 여기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다. 이것은 증발상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공식까지 공부하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요 정도 되는 것이 대체로 건조기후의 특징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기준일 뿐입니다. 건조기후 지역 중에 강수량이 500mm 넘는 곳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곳들은 출제되기가 좀 어렵겠죠. 이 교육과정에서 다룬 부분 내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은 대체로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인데 그보다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사막과 스텝의 기후 경관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사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막은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네 그런 막 모래사장에 낙타가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셨겠지만 실제로 사막은 이렇게 자갈이나 암석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텝 기후 지역의 경우는요, 어느 정도 사막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초원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초원이 있는 곳에서 물과 풀을 찾아서 동물들과 함께 이동하는 목축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막기후와 스텝기후 좀 본격적으로 기후 그래프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사막기후는 연 강수량이 대체로 250mm 미만이다. 이것도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이 세계지리 교육과정을 설계하신 분들이 요 정도 되면 사막기후가 되는 것으로 서술을 하자라고 한 약속인 뿐인 거예요. 스텝기후는 대체로 연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미만인 곳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곳의 특징 어떻게 쩡쩡쩡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기후 그래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온대기후 하면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씨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대기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함정에 빠지는 루틴을 가져가시게 되면 이런 데서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씨 사이네 온대기후다 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대기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강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수 패턴을 봤더니 진짜 적죠. 다 더해도 250mm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극한의 건조한 환경 사막기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스텝기후의 스텝이라고 하는 뜻은요.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초원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네. 그러면 냉대기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서 딱 강수 패턴을 보니까 다 더해도 500mm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기후다? 바로 스텝 기후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키워드가 뭐냐? 또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사막 기후 지역에는 굉장히 척박한 사막토가 많이 분포합니다.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런 경관을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식생이 없는데 유기물이 많을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텝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 짧은 우기에 초원이 형성이 되고 이 초원의 풀이 이제 건기 동안 죽어서 썩어서 잘 이제 유기물이 분해되면 유기물이 풍부한 흑색토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토양의 이름을 체르노잼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능에서는 체르노잼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등급을 가르는 그런 선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막 지역들, 주요 사막 지역들, 왜 사막이 형성됐는지를 구분을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37쪽에 이렇게 사막의 형성 원인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열대 고압대가 또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들 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가 상승을 해야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열대 고압대는 어때요? 공기가 내려오는 곳,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요, 연중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면 구름이 끼지 않으니까 비가 적게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곳은 우리가 아고 건조하다, 밈처럼 불렀어요. 네. 아고 건조하다. 그래서 사막기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대륙 내부 깊숙한 곳에 있어서 바다의 수분한 공기가 닿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네. 너무 간단하죠? 그냥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분한 공기가 닿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좀잘 보셔야 돼요. 자, 이곳은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흐르고 있는 바닷물이 바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류가 어떻게 사막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루틴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류가 흐른다? 이 주변 지역은 기온이 낮을 거예요. 기온이 낮은 공기는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미 차가운 공기가 바닥에 쫙 깔려있는 상태죠? 너무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공기의 대류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려면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져야지, 그래야지 비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류가 흐르는 바닷가에 연중 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이 돼서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아까 제가 앞서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한 바람이 불고 높은 지형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겪는 심경의 변화와 똑같은 공기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처음에는 이 정도 산쯤이야. 내가 넘을 수 있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괜히 왔다. 그러다가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후회 막 심하죠? 내려갈 때는요, 뽀송뽀송 건조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신나게 불어가다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린 공기는 자기가 가져가던 수분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죠? 구름?
수증기가 응결돼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이 동네에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아니죠. 고도가 이번에는 낮아지죠. 고도가 낮아질 때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요. 앞에서 비를 다 뿌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돼서 내려가게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쪽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 바지 쪽에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을 했었어요. 오늘은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할 거냐면 바람 그늘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중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높은 산맥이 있는 곳에 바람 그늘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이 동네는요. 계속해서 건조한 기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형성 원인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적도의 성극기부터. 항상 우리 겸손하게 적도의 선슉 그으면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자, 여기 가라고 표시된 지역은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고 건조하다. 극한의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습기가 닿기에는 너무 대륙 내부에 깊숙한 곳에 있는 곳들이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살펴볼까요? 이 경우에는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의 영향을 받는 중위도 대륙 서안 지역에 사막이 딱 형성되고 있었어요. 자, 근데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막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위도 자체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곳인데다가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극한의 건조한 환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 제가 지금 그리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안데스 산맥이 되겠고요. 안데스 산맥이 있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이 산맥을 지나서 바람, 그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불어나갈 때 매우 매우 건조한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바람 그늘에 형성되는 사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막의 이름과 위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슉슉슉슉. 자, 요거 여러분들 교재 37쪽에 있는 자료고요. 자, 여기 있는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은 왜 형성됐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적도의 선부터 그어봐요. 자, 적도의 슝, 선 긋고 보니까, 아, 여기 지금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 북회기선 부근이네요. 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연중 받는 곳이네요. 그래서 아고 건조하다.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되는 사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룹 아랄리 사막은요. 비슷한 위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되는 사막이었습니다. 타르 사막 별표. 여러분들이 사하라 사막 안 까먹어요. 타르 사막 잘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별표 쳐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나오면 진짜 허를 찌르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서부 지역에 사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 서부 지역에도 사막이 있는데, 여기는 사막이 있다라고만 출제가 되지, 이 사막의 형성 원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이 특정하게 과도하게 좀 우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출제되지는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반구에서도 비슷한 위도인 곳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사막이 형성이 되겠죠? 맞아요. 어디예요? 제 손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기예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샌디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역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사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을 받는 곳들 찾아볼 건데, 여기 페루 한류 그리고 벵겐라 한류 위치 딱딱딱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해류 이름까지 기억하시라고는 잘안 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이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 경우에는요, 올해 수특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학교 시험 수능에 다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여기는 중위도 대륙 서안이에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데다가 한류의 영향으로 극한의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 형성되는 사막은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사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륙 내부에 위치한 경우에, 이런 경우 바다의 습기가 닿기 어려워서 사막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뭐 있었죠? 바로 수분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높은 산맥을 만나면
바람 바지 쪽에는 비를 많이 내리지만 바람 그늘 쪽으로 갈 때는 뽀송뽀송 건조한 바람이

되어서 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다행인 거는요, 이런 바람 그늘에 형성되는 사막의 사례로는 파타고니아 사막 딱한 군데만 출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막의 위치, 형성, 원인 기억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런 사막 지역에서 볼수 있는 지형들 살펴볼 건데,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는요, 요 하나하나의 지형들을 다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좀 디테일한 형성 과정들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고, 이 50분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내일 당장 시험 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쉬운 거는 사진 다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재밌게 공부하면 정말 여행하는 느낌도 들고 좋은데, 이 강의의 특성상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바라면서 내일 당장 시험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어떤 지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출제 포인트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막 지역이에요. 주변에 식생이 별로 없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여기 엄청나게 많은 모래 알갱이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침식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비가 조금만 내려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 퇴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뭐부터 볼까요? 버섯바위부터 볼게요. 자, 버섯바위의 경우에는요, 정말 간단해요. 자, 여기 있는 모래 알갱이들, 바람이 불 때마다 통통통통, 통통통통 날아가서 이 바위에 툭툭툭툭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바위의 위와 아래, 어디가 더 많이 이런 모래 알갱이들의 영향을 받겠어요? 아래쪽이. 그래서 아래쪽이 더 많이 깎여서 이렇게 버섯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죠. 침식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 알갱이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아랫부분이 더 많이 깎여서 만들어진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삼릉석의 경우에도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에 의해서 깎인 거예요. 근데 이곳에 타골풍의 바람이 바뀌었거나, 언제 한번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서 이 바위가 놓여있는 위치가 바뀌었거나, 그래서 여러 개의 평평한 면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한 돌을 삼릉석이라고 합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침식돼서 만들어지는 지역은요, 이렇게 암석,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깎인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리고 또 어떤 지형들을 살펴볼 거냐면, 이번에는 퇴적 지형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람에 의해서 퇴적되는 지형부터, 사구,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진짜 모래 언덕이 있죠? 자, 이 모래 언덕은 누가 여기에 모래를 쌓아 놨을까요? 바람이요.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 사구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사구는 하나만 있어도 바르한이라고 해요. 바르한, 바하다. 이거 진짜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라서 여러분들 까먹지 않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르한을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바르한의 니은 받침을요, 초승달 모양으로 그려두시고, 초승달 모양의 사구 한 개만 있어도 바르한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사구 한 개만 있어도 바르한이에요. 자, 그러면 또 퇴적 지형 중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이 되는 지형을 한번 만나볼게요. 여기 있는 선상지라고 하는 지형인데, 자, 이 계곡 사이, 여기 산지 사이를 막 하천이 흐를 때는요, 사실 여기 하천이 발달하기는 어려워요. 비가 올때 일시적으로 하천의 물이 촥 산지 사이에 계곡에 모여서 흐르면서 엄청난 침식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침식한 물질들을 가지고 흘러내려가다가 경사가 완만한 평지를 만나게 됐을 때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속력이 느려지면 하천의 입장에서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가져가던 물질들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어요.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선상지는 퇴적받아서 만들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선상지, 부채꼴 모양의 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런 선상지는 좀 여러 개가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상지가 이렇게 연달아서 연속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에 바하다라고 부르는데, 자, 바하다 꿀팁 나갑니다. 바하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바하다라는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바하다라는 글씨 안에 이미 선상지 3개가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선상지가 여러 개다. 바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학교 시험 수능에 다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많이 헷갈려하고, 그러니까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꿀팁 진짜 꼭잘 기억해 주세요. 사실 제가 요 밈을 좀 버릴까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저와 먼저 공부했던 친구들이 완전 꿀팁이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건조한 기후 지역에 일시적으로 호수나 하천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평상시에 말라있는 주변보다 이렇게 움푹 파인 땅을 플라야라고 하는데, 주변보다 움푹 파여 있으니까 여기 비가 내리면 이곳에 물이 모이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와디 역시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올때 일시적으로 흐르는 건천을 이야기하는데요. 말라 있을 때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이용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 플라야호에 관련돼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건 여기 염분 농도가 높은 염호라는 거예요. 농경에 이용하기 어렵죠. 식수로 활용하기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메사와 뷰트 진짜 중요해요. 메사와 뷰트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형이냐면, 이게 진짜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지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이루어져서요, 그 지구의 정말 지질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퇴적물들이 쫙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렸잖아요. 단단한 암석층과 연약한 암석층이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에, 여기서 단단하다, 연약하다의 의미는요, 침식에 있어서 버티는 힘이 강한지 약한지예요. 근데 연약한 암석, 침식에 버티는 힘이 약한 암석은요, 금방금방 제거가 되고요, 단단한 암석은요,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래서 단단한 암석층이 마치 뚜껑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연약한 암석층이 풍화나 침식을 받지 않도록.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거된 곳은 금방금방 연약한 암석층이 이렇게 제거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침식 받으면서 더 이렇게 얄쌍한 지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탑 모양으로 남게 되면 뷰트라고 합니다. 메사는 테이블 모양의 지형, 그리고 점점 메사가 더 깎여서 뷰트로 변해가기도 하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에서는 누가 메사고 누가 뷰트냐,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로 메사에서 뷰트로 변해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까먹지 않고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사와 뷰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침식인데요. 그냥 침식이 아니고 차별 침식이에요. 경암은 적게, 연암은 많이 침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막기후 지역부터. 자, 사막기후 지역의 경우에, 네, 연중 고온 다습한 환경이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전통 가옥 구조 살펴보자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꺼운 흙벽집을 만드는데, 이것이 또큰 일교차에 버티게 해줍니다. 창문은 왜 이렇게 작아요? 바깥에 뜨거운 열기, 모래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붕은 왜 이렇게 평평해요? 비가 적게 오는 곳이니까 굳이 지붕을 막 정성스럽게 경사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가옥의 배치를 보면 너무 가까이 있지 않나요? 이것은요, 그늘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시면 얇은 천으로 이렇게 온몸을 휘감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런 옷의 좋은 점은요, 몸 안에서 대류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따뜻해진 공기가 위쪽으로 빠져나가고 발쪽으로 또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통풍이 잘 되고요. 또 밤에는 보온 효과가 있어서 큰 일교차에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일교차가 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가옥 구조나 그리고 의복 모습이, 문화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주민생활 특징. 어떻게 먹고 살지? 농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오아시스 있는 곳 주변에서 농사를 짓겠죠. 네. 그런데 슝,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아무 작물이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밀, 대추야자와 같은 작물들을 키웁니다. 전통적으로 이용했던 시설로는 지하 관계 시설, 카나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높은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거나 혹은 여기에 눈이 녹거나 그래서 지하수가 형성이 돼요. 오, 근데 이 지하수를 우리 동네로 끌어오면 너무 좋겠죠? 우리 동네는 건조한데. 근데 생각해봐요.
건조기후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수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증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서 동네로 물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하 관계시설 카나트, 이란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많이 나오고, 이란하면 카나트, 카나트하면 이란으로

정말 짝짓기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양의 목축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이곳이 양의 목축업이 가능해졌던 이유는요, 여기에 대참정 분지가 개발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높은 산맥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죠? 지형성 강소가 형성이 되고 지하수가 저장이 되는데요. 특이한 점은요, 물이 투과할 수 있는 층, 투수층, 물이 투과할 수 없는 층, 불투수층 사이에 꽉 압력이 높은 상태로 지하수가 저장이 된 거예요. 요거 뚫어주면 마치 물풍선 터트리는 것처럼 팍 하고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찬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규모의 찬정지대를 개발하게 되면서 양의 목축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대찬정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하면 대찬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많은 건조기후 지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방식인데 지하수를 이용해서요 스프링클러를 돌려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곳, 그 크기만큼 경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류가 흐르는 사막 지역에서는요 바닷가에 안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안개를 모아서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이런 안개 포집 시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기후 지역들도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럼 이제 스텝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기후 지역은요. 스텝이 무슨 뜻이라고요? 맞아요. 초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초원을 바탕으로 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목축업, 유목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무의 사용은 최소화하고요. 여기에 천이나 동물의 털 이런 것들로 짠 직물들로 덮어서 슉 설치하는데 숙달된 사람은 한 15분이면 한대요. 이런 식의 이동식 가옥을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르트라고 합니다. 뭐 수능에서는 몽골이 게르냐 중앙아시아가 유르트냐 요거를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조기후 끝. 냉한대기후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냉대기후의 조건.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고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10도 이상인 곳.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냉대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냉대림은 뭔가요? 네, 바로 이렇게 침엽수림이 주를 이루는 삼림을 냉대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은요, 이제 나무 뭐 이파리가 떨어지고 하면 얘네들이 분해가 돼야 이제 유기물이 막 풍성한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극한의 좀 추운 환경이다 보니까요. 유기물의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산성 물질이 지표면에 쫙 깔려서 지금 회백색을 띠는 토양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냉대기후와 관련해서 아주 많이 나오는 키워드 바로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타이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시베리아 지역의 냉대림을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지도에서 냉대기후 지역을 살펴보면 와, 시베리아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침엽수림, 냉대림을 일컫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백색의 포도절 토양이 분포한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기후 그래프 분석하는 거죠. 슉슉슉슉. 자, 그러면 이두 지역이 진짜 냉대기후 지역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다면 되게 춥겠죠. 냉대기후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강수 패턴을 봤을 때, 대체로 여기 둘다 500mm는 넘을 것 같아요. 연 강수량이 500mm는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냉대기후 지역에서는요, 습윤하다, 건조하다의 기준이 월 강수량 2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강수량 20mm 정도 되는 선을 딱 긋고 봤더니, 이 동네는 모든 달의 강수량이 20mm 이상이네요. 냉대습윤 기후 지역이에요. 이 동네는 강수량이 20mm가 안 되는 달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 동네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곳은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대 습윤 기후 지역은 대체로 대륙 서안 지역에, 그리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대체로 대륙 동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한대 기후까지 본 다음에 지도에서 위치 파악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슉슉슉슉. 여기 역시 또 기후 그래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기후의 특징은요.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요. 냉대림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수목 기후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자, 슉, 여기 같이 보시자면요. 우트키아비 그리고 맥머도의 기온 그래프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봤더니 둘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한대기후 지역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 강수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도대별로 봤을 때 이런 고위도 지역이 강수량이 제일 적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태지리 교육과정에서 이런 지역을 건조기후 지역으로 분류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리 강수량이 적어도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들을 건조기후 지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은 기온 조건만 보시면 돼요. 뭘 봐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하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낮은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요. 연중 월 평균 기온이 0도를 넘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달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우트키아빅의 경우에는 영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다면 툰드라 기후 지역이에요.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 그리고 모든 달의 월 평균 기온이 영하라면 이런 곳은 빙설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빙설 기후. 한자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빙자 뭐 있어요? 얼음빙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설자 뭐 있어요? 눈설 맞아요. 그래서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런 기후 지역을 빙설 기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지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온 특징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지도에서 위치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대 습윤 기후 지역은 대체로 대륙 서안 지역에, 그리고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 지역만 출제가 돼요. 왜냐면은요. 아메리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서 동서 길이가 짧다 보니까 대부분 냉대 습윤 기후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 지역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 어떻게 찾나요? 여기 뾰족 들어간 부분, 뾰족 들어간 부분, 뾰족 들어간 부분. 여기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W 모양을 그려주면 이게 바로 냉대 겨울 건조 기후의 분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자, 툰드라 기후 너무 중요해요. 툰드라 기후는 저랑 지금 같이 색깔로 칠해볼게요. 북극해 연안 지역. 북극해 연안 지역 같이 색칠해요.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같이 색칠해야죠. 북극해 연안 지역들이 출제가 된다면 이런 지역들은 바로 툰드라 기후 지역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은쌤의 그림 교실이에요. 그 다음, 빙설 기후 지역은요. 그린란드 내륙 지역. 그리고 남극이 출제가 된다면 남극은 빙설 기후 지역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게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린란드를 출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해안 지역에 딱 점을 찍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지역이 빙설 기후가 하니까 일언함정에 빠지시겠지만 툰드라 기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린란드 내륙 지역에 딱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툰드라 기후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이런 곳은 빙설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위도 지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곳이 바로 티베트 고원 지역.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은 온대기후인데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별표를 많이 치는 이유는요. 작년 수능 출제 지역이에요. 작년에 제가 여기 나올 거라고 했어요. 모평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수능에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제가 파이널 체크포인트에서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잘 풀었다고 후기를 남겨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작년 수능에 나왔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제자들이 올해 수능 잘 보기를 바라시겠죠? 작년 수능 문제 열심히 분석하셨을 거예요. 학교 시험에 나오기 너무 좋은 위치죠. 그래서 여기 잘 체크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지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빙하 지형과 줄빙하 지형도 역시 제가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는 막 사진 자료 많이 보여드리면서 정말 세계 테마 기행처럼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내일 당장 시험 보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른이에요. 호른? 뿔 같은 지형인가? 맞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원래 사방이 다 빙하로 덮여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빙하는 엄청난 무게와 압력으로 또 엄청 차가운 물질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암석들을 얼려서 아래로 점점 이동하면서 엄청난 침식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럼 여기 사방을 둘러싸고 있던 빙하가 다 아래로 내려가고 났을 때 빙하가 녹고 남았을 때는 짜잔 이렇게 뿔 같은 모양의 지형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호른이라고 하는데 빙하에 의해서 침식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 되겠고요. 권곡은 뭐냐면 빙하의 상류부에 나타나는 이렇게 움푹 파인 모양의 와지,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움푹 파인 모양의 와지를 권곡이라고 합니다. 현곡은 뭐예요? 자, 이 빙하의 분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살펴보면 이렇게 작은 빙하들이 큰 빙하로 모이고 있죠. 작은 빙하들이 큰 빙하로 모이고 있어요. 마치 이 손가락이 손목과 팔과 연결되는 것처럼 작은 빙하들이 이렇게 큰 빙하로 함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 같은 작은 빙하들을 지류빙하라고 하고요. 이 팔목 같은 큰 빙하를 볼류빙하라고 해요. 이 지류빙하와 볼류빙하가 만나는 곳에 이렇게 움푹 파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곳을 바로 현곡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원래 있던 빙하가 녹아서 이제 막 물이 또 흐르면서 이렇게 물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슝! 여기 워낙에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슝! 떨어지는 폭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류빙하에 형성되는 이 넓은 골짜기를 빙식곡이라고 해요. 자, 빙식곡은 빙하에 의해서 침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침식력이 큰 빙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계곡 이 골짜기의 규모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빙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골짜기를 U자곡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U자곡인지 V자곡인지 구분하는 것도 참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하천의 영향을 받은 골짜기는 V자곡이에요. 상대적으로 골짜기의 규모도 작고 사면의 경사도 완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빙하, 하천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함정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빙하에 의해서 퇴적받아서 만들어지는 지형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 빙하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빙하가 최대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그 라인이 궁금해요? 그러면 모레인이라는 지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 이 모레인이라는 지형이 약간 이렇게 뚝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빙하가 분포하는 곳과 이렇게 좀 평행하는 모습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 과거에 빙하가 최대 여기까지 내려왔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하가 후퇴한다라는 뜻은요, 사실 진짜 뭐 빙하가 발이 달려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빙하가 녹아서 이동하는 건데, 그거를 빙하가 후퇴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짜잔, 여기 빙력 토평원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드럼레인이라고 하는 지형은 마치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 같이 만들어지는 지형이 되겠고, 얘를 통해서 빙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커라는 건 뭐냐면 빙하 녹음물 융빙수 빙하 녹음물에 의해서 퇴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퇴적 지형들에 비해서 얘는 분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분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퇴적물의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위치가 나누어지는 것을 분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체로 이 빙력 토평원은 분급이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빙하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 전에 요거 주빙하 지역 좀 지역 마무리 하자면은요. 먼저 이 암석의 동결과 융해로 인해서도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토양층이 얼 때, 지표면과 평행하게 자갈이 이동했다가 녹아서 떨어질 때는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고요. 또 지표면이 얼어서 팽창할 때는 지표면과 평행하게 자갈이 이동했다가 녹아서 떨어질 때는 중력 방향으로 떨어져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자갈이 점점점 바깥으로 밀려나가겠죠? 그리고 이 고위도 지역에는, 또 기온이 낮은 지역에는요, 활동층,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는 이 지층이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 활동층,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어는 지층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얼고 여름에는 높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층이 되겠고, 영구동토층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얼어있는 지층이 되겠습니다. 영구동토층에는. 그리고 이 암석 속에 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 주변의 압력에 힘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암석이 그 자리에서 풍화라고 하는 현상을 겪기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잘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러한 결과 만들어지는 지형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자면, 첫 번째 구조토예요. 자, 아까 우리 지변이 팽창할 때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이동하는 자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입자가 작은 물질과 큰 물질이 있다면 큰 물질의 이동 방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지닌 구조토라고 하는 지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층이 녹을 때, 그 활동층에 있던 얼음이 녹아서 물이 형성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습지나 호소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냉대기후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주변에서 집 지을 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뭐밖에 없어요.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나무집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추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 있었죠. 내건성이 뛰어난 밀. 밀농사가 또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가라고 부르는 침엽수림이 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임업이 발달한 지역들도 많고요. 자, 그럼 이제 한대기후 지역의 삶의 모습 살펴볼 텐데요. 한대기후 지역의 삶의 모습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툰드라기후 지역만 대표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열대기후 지역에서도 고산가옥 공부했잖아요. 가옥의 바닥을 지면에서 이렇게 띄어서 기둥을 박아서 만드는 집을 고산가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열대기후 지역은 왜 이런 고산가옥이 나타났나요? 지면의 열기와 습기와 병충해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동네는 왜 이런 가옥 구조가 나타나게 되냐면 활동층과 연구동 토층 때문이에요. 자, 둘 중에서 여름철에 녹는 지층이 뭐라고요? 활동층. 여름에도 겨울에도 얼어있는 지층이 뭐라고요? 연구동 토층. 근데 우리가 활동층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름에 활동층이 녹을 때내 집도 무너지겠죠?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구동 토층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기둥을 만든 다음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고산가옥은 지층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혹은 지면의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그 원인을 잘 분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 또 최근에 천연가스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가스관을 지하에 매립을 해요. 근데 이런 데서 지하에 가스관 매립하면 큰일 날수 있겠죠. 활동층이 여름에 녹으니까요. 그래서 활동층도 이렇게 연구동 토층까지 기둥을 박아서 지상으로 만드는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활을 해왔느냐? 짧은 여름철에 지으류, 이끼류와 같은 식생들이 자라서 여기 루돌프가 이걸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록을 유목을 하는데 그럼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얘네랑 같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가옥, 춤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동식 가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런 유목이 많이 쇠퇴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툰드라에 녹는 땅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또 자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는 거, 요런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많이 출제되는 키워드들 정리해보자면, 연구동 토층과 그리고 활동층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산가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순록을 유목하는 곳에서는 이런 이동식 가옥이 나타나기도 한다. 누굴 유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록을 유목한다는 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우리 또 문제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정리할게요. 우리 교재 45쪽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소한 자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요거예요. 아, 경도, 영도의 랜드마크? 영국이었죠. 영국을 기준으로 여기 슝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 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고, 여기는 오세아니아고, 여기는 아메리카구나, 남아메리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북위가 아니죠? 남위 30도, 남위 30도, 남위 60도. 그럼 여기는 남위 90도, 남극 대륙이었네요.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남극은 대륙이고요, 북극은 바다예요. 북, 극, 해. 그래서 이 지도의 중심점이 이렇게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렇게 원형으로 투영한 지도에 중심점이 대륙으로 되어 있다면 남극이고요. 그리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투영한 지도에 가운데가 바다로 되어 있다면 북극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힌트가 있죠. 북위 30도, 북위 60도, 다음은 북위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경도 영도 랜드마크인 영국이 여기 딱 있었기 때문에, 아, 영국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도 이쪽이 유라시아고, 영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180도 이쪽이 아메리카구나라고 대륙의 배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고, 자, 그럼 여기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의 기후 한번 우리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남아메리카 서부 지역, 칠레 서부 지역입니다. 어떤 기후 지역으로 많이 출제됐나 그랬죠? 서한해양성 기후로, 남반구의 서한해양성 기후로 많이 출제되는 곳이었고, 자, 남극 대륙 나왔다 하면 뭐로 나온다고요? 빙서기후 지역으로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이 동네는요, 러시아의 좀 동부 지역에 냉대기후 지역이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북극해 연안에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0: 그렇죠. 툰드라 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후 지역들 다 찾아보았고,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일단 연 강수량, 강수량의 크기만큼 원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나타낸 것이 되겠고, 그 다음 A시기 평균 기온, 그리고 B시기 평균 기온, 말 그대로 기온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 건데, A시기가 7월인지 1월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빙설기후의 정의가 뭐였어요? 모든 달의 월 평균 기온이 영하라는 거였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기온이 모든 달의 영하 이내를 찾으면 돼요. 누가 있어요? 다는요. A시기 평균 기온이 영하 30몇 도고요. 그다음 네, 아니죠.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잘못 그었습니다. 다시. B시기. B시기의 평균 기온이 영하 30몇 도고요. 그 다음, A시기의 평균 기온, 여기 세로축을 봐주시면 되죠? A시기의 평균 기온이 영하 60몇 도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했던 남반구의 빙설기후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반구예요. 더 추운 시기가 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반구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 바로 7월. 그리고 남반구의 이 빙설기후 지역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시기, 네, 비시기가 바로 남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1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 나, 라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의 경우에는요, 7월 평균 기온이 20도네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다. 냉대림이 살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얘는 지도에서 우리가 냉대기후 지역, 북반구의 냉대기후 지역이라고 했던 곳, 가 지역 찾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다 지역도 찾았죠? 자, 그리고 나 지역을 살펴볼게요. 나 지역의 경우에는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네, 10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고요. 강수량 매우 많아요. 그렇다면 남반구의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 지역도 찾았습니다. 나 지역도 찾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라 지역은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0도에서 10도 사이니까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라 지역까지 찾았습니다. 자,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 나타나는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보다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분포 면적이 넓다? 우리가 아까 지도로 확인했지만, 냉대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더 넓게 분포하고 있었죠. 2번. 7월 평균 기온이 1월 평균 기온보다 높다?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 곳이었고, 1월 평균 기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나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기온의 연교차는 여기에 7월과 1월의 기온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다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4번, 낮길이 나왔어요. 비식이고요. 1월의 낮길이는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그러면 다와 라를 비교했을 때, 남극에 해당하는 다가 더 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 5번, 가는 대륙 내부에 그리고 라는 해안에 위치한다.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지만 우리가 함께 하니까 할수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함께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기후를 정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강도 잘 해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교재는 이제 그 수능 특강이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 내용인데요. 자,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여기가 정말 얘기해야 될게 많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체 구조라고 하는 게 하나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별 우리 어떻게 되나. 자, 이두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할게 많아, 할게 많아. 자, 그래서 한번 해주시고요. 내신 대비를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떤 공부든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봅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도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여기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체 구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한반도 지체 구조 했을 때첫 번째 6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우리 한반도가 있을 때요 하나, 둘, 세 지역 있죠. 그죠? 여기를 6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괘 지역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을까요라고 한다면 성캄브리아 시대 거야. 즉 뭐야? 오래된 거야. 자, 그다음에 변성함이 많아.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 친구 나중에 어디 갔어? 저기 한반도 형성했죠. 여기 가서도 살짝 등장할 거예요. 서로 다른 땅덩어리가 합쳐질 거야. 한반도가 원래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근데 합쳐지게 되는데 그 합쳐지게 될때요 친구들이 등장할 거예요. 자, 요런 친구들이 뭐 요것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뭐 중국이랑 다 붙어 있고 일본이랑 붙어 있고 그랬는데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때 우리 6개는 오래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함유. 그러니까 요런 지역에 이제 이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함유가 많이 나온다.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분지예요. 자, 분지인데 여러 가지 분지가 있습니다. 평남 분지, 태백산 분지, 경상 분지, 포항과 길주, 명천 분지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을 때요. 자, 여기서 평남하고요. 태백산 있죠? 고생대. 자, 길주 명천이랑 포항 분지는 신생대. 그리고 이 경상 분지 보이시죠? 여기는 누구? 예, 중생대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6괘는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함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분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퇴적암이 있어요. 퇴적암이 있는데 특히 고생대 퇴적암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 중생대 퇴적암 이야기 많이 나와. 이두 가지. 그래서 고생대는요. 어디 어디라고요? 여기 여기라고요. 평남 쪽 하고요. 자, 그다음에 태백산 여기. 여기가 고생될 거.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보든지 상황을 봤을 때요두 지역이 체크가 돼 있게 되면 뭐라고요? 고생될 거.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 여기 체크돼 있죠. 이거 언제 거라고요? 중생될 거라고요. 그다음에 동해안 일부 지역 보이시죠? 포항과 길주 명천 보이는데 여기가 언제 거라고요? 자, 여기는 신생될 거. 요렇게. 그러니까 분지 같은 경우는요. 어느 시기에 퇴적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등장하는 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한반도 지체 구조에서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 6괘와 분지와 그리고 습국대가 나올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분지인 것 같아요. 퇴적 분지. 그래서 퇴적 분지 요거, 뭐, 요한세 가지 정도죠. 처음에. 이제 처음에 나는 이거 공부할 거고요. 지금 처음이야. 막 외워야 되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많아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지체 구조에서는 먼저 분지부터 가주세요. 분지. 그리고 분지에다가 이거 고생대, 요거 중생대. 요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평남 태백산 언제 거라고요? 고생대 거. 자, 그다음에 여기 경상 분지 보이시죠? 중생대 거. 이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6괘라는 게 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자, 방금 얘기한 거 정도만 하셔도요. 자, 보세요. 우리 한반도의 거의 대부분이 뭐가 됐습니까? 예,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그죠? 자, 나머지 이제 습곡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대라는 부분이 되는데 변형된 지역이에요. 변성된 지역. 어떤 곳에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있습니다. 특히 뭐 임진강 대라든지 옥천 분지긴 한데요. 여기가 요 지역에서 요 태백산 분지 쪽은 비변성 쪽이고요. 그다음에

합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약간 변성된 지역이에요.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들이 육계 같은 부분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디 갔어? 저기 한반도 형성되는 과정 있죠? 그때 충돌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성이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체 구조에서는요, 누구 기억하라고요? 예, 얘네들 기억해 주세요. 자, 요 부분이요, 다시 한번더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시대별 분포에서 또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대별 분포에서 일단은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뭐 우리 이제 시대별로 이야기를 또할 거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변성암 제일 많아요. 그 다음 화성암이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는데, 변성암 하면 생각나는 게 방금 누구였어요? 육계, 성캄브리아 시대. 요 기억나시죠? 요 지역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반도는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일 많은 게 성캄브리아 시대에 있는 변성암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보라고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변성암류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지에서 퇴적이 있었죠, 그죠? 자, 근데 퇴적암은요, 순서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이다. 근데 중간에 화성암이 있죠? 화성암도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앞에 여기 지체 구조할 때 이야기하진 않은데, 화성암도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많은 친구인데, 요 화성암류가 대부분 언제 많이 관입해서 들어왔냐면요, 중생대예요. 자, 그래서 중생대 화성암류 많아요. 물론 중생대 때 요거 혹시 기억나는 퇴적암이 있었어요? 와, 저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이게 평남 분지하고 태백산 분지 고생대 거, 그리고 경상 분지 중생대 거. 자, 그래서 이제 화성암 중생대 있고요. 태적암도 중생대 거 있어요. 그래서 중생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고생대. 여기 고생대였잖아. 고생대는 주로 태적암 위주로 있어요. 태적암 위로.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는 주로 변성암 위로. 그 다음에 중생대는 주로 화성암, 태적암 다 있고요. 고생대는 주로 여기 퇴적암 분포하고 있고요. 신생대는 여기 길주 명천이나 포항 같은데 살짝 퇴적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백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원이라든지, 울릉도 독도라든지, 제주로라든지 이런 데막 화산이 많이 분출이 됐어요. 이런 게또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살짝 정리하자면,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암류 많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퇴적 분지 지체 구조하게 될 때, 여기 세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둬라. 그래서 고생대 거, 중생대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중생대는 화성암류 많이 관입이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한반도 전반적인 이야기. 한반도 전반적으로 어떤 암석이 많아? 한반도 전반적으로 어느 지질시대 암석이 많아? 요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별로 살짝 이야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성캄브리아 시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예, 변성암이 많다고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하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변형이 많이 됐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우리 수능 특강 보면 이제 색깔을 막 칠해놨어요. 뭐 시생 누대 거, 원생 누대 거, 막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어요. 요런 데 있어요라고 칠해놨는데, 그런데 앞에 우리가 지체 구조할 때 육계 성캄브리아 시대 거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살짝 겹치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육계 있었잖아요. 그 친구를 여기 살짝 겹치게 했습니다. 예, 살짝 잘안 보이시죠? 요렇게 약간 색깔이 칠해져서 앞에 요렇게 약간 칠해져요. 그러니까 거의 어때요? 겹쳐 있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육계 지역이다. 요 성캄브리아 시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평남 분지 쪽에도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온 게 보이는데요. 일단 육계랑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생대 거 들어갈게요. 자, 고생대 거 기억할 거. 자, 처음에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몇분안 지났어. 기억해야 돼. 평남 분지, 태백산 분지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요두 지역 딱 색깔 칠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도 기억해야 될거 있어요. 자, 기억할 거 많다 그랬어요. 조선 누충군, 평안 누충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충군이

지금 현재 우리 고생대, 중생대에 걸쳐서 총몇 개? 네 개가 등장할 거고요. 고생대 두 개, 중생대 두개 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뭐라고요? 조선평안. 여기 보이시죠? 자, 누구라고요? 조선누충. 지금 아래 적어놨죠? 세균을 아래 해놨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칭에서 아래쪽, 먼저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누충군, 요렇게 됩니다. 누충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무슨 층?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층, 이렇게 층이 나와요. 좁은 규모죠? 특정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층들이 모이는 거야. 비슷한 시기, 비슷한 게 퇴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층군이라고 해요. 우리 신생대 연일 층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모여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좀더 넓게 확장해서 이만큼 이런 층군 저런 층군 다 모아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그게 늦층군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생대, 중생대 층까지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고생대 회동네 층도 있다. 그렇지?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크게 누충군 네 개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라고요. 조선 평안, 고생대, 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대동 경상. 이건 중생 될 거예요. 대동 누충군, 경상 누충군. 네 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선 평안, 대동 경상. 요거, 네 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 지질 시대별 분포 한번 잘 봐주세요. 조선과 평안 누충군 해서 여기 평남 분지, 태백산 분지 칠해져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느낌이 오시는 걸 아시겠지만 조선 누충군이 약간 이 색깔 같은 거에서 밑에 약간 깔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먼저 퇴적됐으니까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넓은 분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 평안 이렇게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요 지역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할거또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일단 평남 분지, 태백산 분지 여기 앞에 요 색깔이 평남 분지였고 요 색깔이 태백산 분지였어요. 그래서 색깔 한번 살짝 칠해놨고요. 요 위치에 있어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 누충군, 조선 누충군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친구예요. 상부 평안 누충군은 육성층이고요. 그 다음에 해성층에서는 석회암. 육성층에는 석탄이 주로. 자, 매일 이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요게 주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평안, 조선, 누충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선 누충군은, 자, 지금 보세요. 상부 평안 누충군이 육성층이라고 했죠. 여기서 평안 누충군 상부. 자, 요렇게 잘라서 여기가 뭐라고요? 육성층이라고요. 그럼 아래는 뭐라고요? 바다 퇴적이에요. 해성층이 됩니다. 요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조선 평안 누충군이 있는데 요런 데 찍어놓고요. 여기 육성층이 있어, 해성층이 있어. 자, 그리고 바다에서 퇴적된 우리 누충군, 요 고생대 퇴적층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나요? 석회암이 많이 나와요. 해성층. 여기. 그러니까 평안 누충은 하부, 예, 석회암. 상부, 석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고생대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자, 평남 분지, 태백산 분지. 고생대 퇴적층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데 조선 누충군, 평안 누충군. 아래쪽은 해성층, 상부층은 육성층. 해성층에 석회암, 육성층에 석탄.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5번은 반복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글을 요거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지? 자, 핵심적인 포인트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고생대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생대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갈게요. 자, 중생대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조선 평안 고생대였어요. 자, 그 다음에 대동경상.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동누충군, 경상누충군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대동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경상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죠? 지금 여기 표시된 게. 자, 보시면 대동과 경상은 뭐냐면 퇴적층이에요. 자, 그래서 퇴적층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볼게요. 대동누충군은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경상누충군이 요 지역이야. 딱 여기. 그래서 아까 경상분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퇴적층은 주로 이게 경상분지 쪽 있잖아요. 여기에 퇴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상분지 퇴적된 거, 그리고 경상누충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생대는요, 중요한 게 이때 중생일 때 여기 어디 가니? 한반도 형성 여기 있죠. 형성될 때 여러 가지 땅덩어리들이 합쳐진 시기예요. 그게 중생대예요. 그래서 중생대는요, 어찌 보면 한반도에 가장 격렬한 지각 변동이 있던 시기였던 거야. 그래서 변동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속림 변동 나타납니다. 자, 속림 변동 처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시간이 흘러서 대보 조산 운동이 나타나고 대보 화강암이 관입을 해요. 자, 어디 관입을 해요? 잘 모르겠죠. 한반도 전역에 관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보 조산 운동에 의해서 관입된 대보 화강암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진 화강암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화강암이 있어 라고 하면 이거 웬만하면 대보 화강암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하게 돼요. 근데 어디 관입하냐면 남부지역 기준으로 관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화강암이 있는데 이 화강암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화강암을 발견했어요. 뭐 북한서로 올라가다가 화강암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대 거라고요? 대보 조산운동에 의한 중생대 중기 정도예요. 대보 화강암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 저기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어. 저기 경주에 살고 있는데 석굴암이 저기 화강암으로 된 거래 라고 한다면 그게 불국사 변동에 의한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한 거야. 남부지역 기준으로 관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여기서 누충군 있죠. 누충군의 위치까지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송림대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요 사이에 누구? 대동 누충군이 있고요. 대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대보조선운동. 여기에 경상누충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생대는 다시 한번 더, 퇴적층은 경상도 경상분지 기준으로요, 경상누충군 많아요. 요거 첫 번째, 그 대동 경상 이렇게 순서 있어요. 그리고 요거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죠. 송림 대동 대보조산운동 경상누충군 불국사 변동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경상누충군에 해당하는 걸 찍어놔요. 여기 뭐 A 이렇게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대보조선운동 얘기해요. 요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요. 이 대보조선운동에 의해서 경상누충군 A가 변형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어때요? 변형받으면 안 돼요. 변형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경상누충군이 퇴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변형 안 받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 친구는 누구 때문에 변형 받아야 돼요? 그렇지. 불국사 변동. 요거 때문에 변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중생대가 되겠고요. 아까 여기에서 해성충, 육성충 기억나세요? 고생대. 오케이. 해성충. 초기에. 그 다음에 육성충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대동, 경상, 모두 육성충. 이렇게.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오는 동안에 해성층이었다가 그 다음에 육성층으로 쫙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 넘어가서 해성층, 육성층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막 해성층 됐다가 육성층, 해성층, 육성층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해성층 바다요, 바다에서 퇴적, 그 다음에 육성층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누구? 한반도 지질 중생대 겁니다.

중생 듣고. 그리고 늦춘 건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속적인가요? 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기 사이사이에는 다 뭐냐면 결층이라고 해서 이제 큰 규모, 대규모의 부정합들이 존재하는 거야. 사이사이에 다 있어요. 끊긴 거야. 다 끊겨요. 조선 누충군 끊기고, 그다음 평안 누충군 또 끊기고, 대동 누충군 끊기고, 경상 누충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살짝 해서 조선 평안 누충군 되게 결층이 되게 길거든요. 그기 사이에 뭐 회동리층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있긴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요게 이건 큰 틀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 요런 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되게 큰 틀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이제 여유가 되면 이런 화석도 나왔구나. 이런 층도 살짝 있었구나.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을 조금씩 붙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신생대로 넘어갑니다. 자, 신생대는 보시면 연일층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연일층군 어디 있어요? 포항 여기 길주명천 여기 있는 거고요. 신생대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요, 이거예요.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철원.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철원 지역. 여기가 신생대 누구? 화산암. 중생대는 그러니까 물론 화산암도 있어요. 화산도 있고 화산 세설물도 있는데 주로 화강암 많이 보여요. 화강암. 그럼 신생대로 넘어왔습니다. 주로 뭐가 보인다고요? 화산암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누구라고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백두산, 철원. 요런 데가 바로 신생대 4기의 누구? 화산암들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누가 되겠니? 예, 이게 바로 한반도 지진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한 거예요. 자, 한반도 형성은 어찌 보면 좀 간단해요. 한반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생대 때는요, 남반구, 적도, 부근에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비 많이 왔어요. 온난 다습. 그래서 막 석탄층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생대 후기가 석탄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북상에서 올라와서 현재 위치까지 왔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대는 여기 있었어요. 중생대는 올라오면서 충돌을 했고요. 그래서 격렬한 지각 변동들이 생겼어요. 속림변도, 대보조선운동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상해서 현재 한반도를 형성했다. 떨어져 있다가 모였어요. 이 얘기예요. 가장 활발한 지각 변동이 있던 시기였다. 요거고요. 그럼 신생대는 뭔가요?라고 하게 되면 한반도는 다 갖춰져 있었어요. 다 갖춰져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신생대 하면 아까 화산암,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화산 활동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그때 그거보다 조금 먼저긴 하죠. 동해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생대는 동해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요, 중생대까지는 한반도와 일본은 붙어 있었어요. 동해가 없다. 이건 뭐냐면 한반도와 일본이 붙어 있었던 거고요. 신생대에 들어오면서 분리가 된 거야. 한반도와 일본이. 이 사이에 뭐가 되겠어요? 지대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찬 거지. 동해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동해가 쫙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거의 말기가 되겠죠? 그때 이제 독도, 울릉도, 백두산, 한라산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 요게 한반도의 형성이 되겠습니다. 짧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변성이에요. 자, 변성은 우리 앞서에서도 암석에서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동일해요. 접촉 광역 변성 있어요. 자, 조직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변성암 이런 변성암 있어요. 이미 등장했던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더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한반도에 연결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잖아. 접촉과 광역이 있어요. 접촉은 열 때문이에요. 마그마 접촉이에요. 광역은 넓은 지역이야.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홈펠스 조직, 입상변정질 조직, 접촉변성에서, 광역변성에서

줄무늬 구조 나타납니다. 어떤 암석이 있나요? 접촉에서는 규암이 있어요. 뭐가 변형됐습니까? 사암이요. 대리암이 있어요. 뭐가 변성이 됐어요? 석회암이요. 홈펠스가 있어요. 쉐일이 변성이 됩니다. 쉐일은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 순서로 광역 변성,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순서가 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접촉과 광역이 있는데, 자, 보세요. 6궤,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암 유조 상당히 변형이 많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가 파괴가 조금 어려워. 상당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럼 우리 배웠을 때 이런 거 있어요. 중생대 뭐 변동이 많았죠, 그죠? 송림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림 변동. 거의 이제 고생대에서 떨어져 있던 땅덩어리들이 이제 막 합쳐지려고 하는 시기예요. 뭐가 생기겠어요? 광역 변성이겠죠. 열과 압력이고 충돌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 불국사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의 대규모의 관입, 화강암이 많이 관입하게 돼요. 뭐요? 마그마가 많이 뚫고 지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이때 뭐가? 접촉 변성이 생깁니다.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틀로 보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의 시간 여유가 더 되신다면 여기에 이제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저 지역에 가면 이런 변성암들이 있어요라고 하는 게 세세한 게 조금씩 적혀 있어요. 그럼 이제 여유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살짝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자,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 정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내용들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 주로 2점 테스트 기준으로 많이 풀겠습니다. 3점 테스트는 뭐 많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2점을 보면서 좀 쉬운 거잖아. 보면서 기본적인 내용 점검을 좀 하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더 개념 복습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67페이지에 보시면 7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체 구조를 분류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6개 퇴적분지 습곡대 기억하세요. 성캄브리아 변성암이 많았어요. 퇴적분지는 퇴적암이었고요. 습곡대는 뭔가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옳은 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한번 빨리 점검해 보자고요. 첫 번째, 구성하는 암석들의 평균적인 연령은, 자, 퇴적분지나 습곡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6궤는 오래됐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기억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오래됐잖아. 6궤가 성캄브리아 시대고요. 퇴적분지 하면은 고생대 거, 평남분지, 태백산분지, 경상분지의 중생대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분지들보다는 분명한 건 오래됐겠다. 이거 기억 맞아요? 분포 면적은, 자, 6개 습곡대. 앞에 봤을 때 6개 되게 넓었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 지체 구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냐면, 6개 쪽을 이야기할 때, 그 성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류가 우리 한반도에서 많아요. 라고 했고요. 그게 거의 6개잖아요. 그러니까 6개가 습곡대보다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포하는 면적은 넓어야 돼요. 그럼 니은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화석은 습곡대에서 발견되면 안 돼요.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내부 구조는 다 변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화석과 같은 구조는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재결정을 받잖아요. 습곡을, 그 변성을 받게 되면 그때 다 사라진다고요. 그럼 이런 화석은 주로 어디서요? 퇴적 분지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한반도 이것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어떻게 돼? 퍼센티지 이야기하는데 누가 더 많았다고요? 변성암 더 많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느 시대 제일 많았다고요? 성캄브리아 시대 제일 많았다고 기억해 두시라고요. 요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가와 나는 한반도에 종류별 암석 분포, 지질 시대별 암석 분포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는 거 찾을게요. A는 B보다 큽니다. 아니요, B가 크다라고 했잖아. 요거 기억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성함 많아요. 기억하시라고요. 두 번째, 지질 시대는 누가 먼저라고요? 성캄브리아 시대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갑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라는 거 알아두세요. 라는 겁니다. 제일 많은 거 성캄브리아 시대 이것도 알아두시라고요. 이건 맞아요. 한반도에 분포하는 화성암. 한반도에 화성암이 있는데, 오,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거예요. 화성암은 주로 어느 시대라 그랬죠? 중생대 관입한 화강암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가니? 신생대에도 분출된 화산암들이 많아요. 제주도 현무암 이런 것처럼 많아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니은식에 많이 형성이 된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신생대도 많은데요? 신생대 많지 않았어요? 자, 한반도 전체적으로 막 대보조산운동에 대보화강암이 관입하고요. 남부지역에 불국사 변동에서 불국사 화강암 관입했어요.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거야. 중생대 때는. 근데 신생대 때는 딱 정해졌잖아.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백두산, 철원 이렇게. 자, 그래서 중생대 넓어요. 니은 디귿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여기 9번 한번 봐봐요. 자, 여기 9번을 보시면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누구 지체 구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빠진 데가 있어요. A, B, C. 빠졌죠? 누군지 아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평남 분지, 태백산 분지, 여기 경상 분지. 분지, 분지, 분지 다 해놨네. 그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물어볼 거예요. 이거 고생될 거, 중생될 거. 이거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지체 구조. 옳은 거 골라주세요. 바. A는 주로 성캄브리아 시대 암석으로 구성된다. X. 자, 성캄브리아 시대 암석 누구라 그랬어요? 육계라 그랬잖아. 육계라 그랬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 영남 육계라 그랬잖아. 여기예요. 육계, 육계, 육계. 여기여야 돼요. 그죠? B. 니은. B와 C에는 B, C. 육성층이 나타난다. 자, C는 뭐예요? 경상분지. 경상누충군 쪽이죠? 자, 우리 조선, 평안,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대동, 경상. 여기가 다 뭐였어요? 육성층. 여기는 해성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육성층 나올 거예요. 여기 육성층, 해성층 나오겠죠. 아래는 해성층, 하부는. 여기 조선누충군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하부에 해성층, 상부에 육성층 이러고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육성층이 있어요. 모두 육성층 얘기 아니라 육성층이 그게 있어요. 맞는 얘기죠. 자, A, B, C 모두 화석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퇴적분지, 퇴적분지, 퇴적분지, 퇴적이니까 화석이 나와야 돼. 됐죠? 자, 니은 읽으십니다. 답 몇 번이요? 그러면 4번 하시면 돼요. 다음 10번도 보세요. 10번 A, B가 있습니다. 자, A, B가 있고 암석과 화석이에요. 자, 이러면서 이제 화석도 살짝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선생님 앞에 화석을 강조하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암석들 기준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대동, 평안 정리를 했대.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살짝 떠올라야 돼요. 조선 누충군, 평안 누충군, 대동 누충군, 경상 누충군. 지금 나 누구 물어보고 있다고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보세요. 무연탄도 등장하고 석회암도 등장합니다. 자, 여기 여감사암 석탄 등장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평안누충군 하부 석회암 상부 석탄층이에요. 자, 너가 누구야? 평안누충군이에요. 자, 여기 석탄층 보이시죠? 대동누충군까지 석탄층 나와요. 자, 그래, 요 친구가 석탄층이고요. 그러면서 화석을 보세요. 평안누충군은 고생대가 되기 때문에 고생대 후기의 화석들, 중요한 생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치식물이 있어. 이런 친구들이 주로 석탄이 되는 애들이에요. 완종류, 바축충이 있어. 민물고기, 서출류, 은행 이런 거 거시식물들이니까 중생대 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석탄층이 아니지. 대동누충군 적어야지. 자, 대동누충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는 거 찾아볼게요. 평안누충군 A입니다. 그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자료를 통해서 이런 누충군

알아두시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형성 시기는 A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A, B 모두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요렇게 해놓고요. 여기까지 바다가 있거든요. 해성층. 그러니까 이게 대동도 증후군은 육성층만 있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입니다. 자, 육성층, 해성층 꽤 물어보고 있어요. 잘 기억하란 얘기예요. 자, 기억 니은이 있으니까 우리 3번 하시면 되겠고요.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번은 화석입니다. 공룡, 알, 그 다음에 삼엽충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화석이고요. 삼엽충은 기억하세요.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입니다. 공룡은 중생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평안 누충군은 이쪽이고요. 대동 경상 누충군은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우리나라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 산출된 화석, 옳은 거 골라주세요. 골라볼게요. 육상 환경. 공룡이 육지에서 살던 애니, 바다에서 살던 애니, 요걸 물어본 거야. 선생님, 저기 핵심 개념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공룡이 저기 어디 사는지. 그래도 요거는 기본적인 어찌 보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육지예요. 자, 따라서 육상 환경 맞고요. 요거는 바다요. 삼엽충은 바다입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주로 산출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태백산 분지 알고 있니? 이 얘기예요. 거기서 산출될 거잖아. 그러니까 강원도 일대에서 주로 나오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는 보기입니다. 화석이 산출되는 지형의 연령은 여기가 오래된 겁니다. 가보다 나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요. 기억력 니가 모두 맞아요. 답몇 번? 5번 하시면 됩니다. 12번도 봐봐요. 자, 12번 이렇게 보세요.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캄브리아기부터 제4기까지 기가 적혀 있고요. 우리가 기억했던 조선 평안 대동 경상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가 조선 누충군, 평안 누충군. 이 사이사이 이런 거 결층이라고 했어요. 대동 경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연일충군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지질계통 간략하게 정리해냈습니다. 퇴적층 A, B, C, 연일충군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 해성층인가요? 오케이. 자, 기억하시죠, 이제? 몇번 반복했어? 분포 면적 누가 넓습니까? 라고 했을 때 평안 누충군이 넓은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었죠. 조선 누충군이 조금 더 넓다 그랬어요. 밑에 깔려 있고요. 위에 평안 누충군이 있는데, 자, 파악해 보시면 조선 누충군이 조금 넓게 분포한다라는 얘기를 살짝 했어요. 한 적이 없다고요, 선생님이? 기억하세요. 했어요, 앞에. 했어요. 그래서 분포 면적은 B가 가장 넓다. 자, A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C에서는 화산 활동의 흔적이 발견됐고요. 자, C가 나오고 연일충군 이후에 마지막에 신생대 4기 마지막쯤에 이제 한반도에 화산 활동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뿜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화산 활동이 신생대 4기의 화산 활동이 요거 이전이었어? 이후였어? 요런 거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 디귿입니다. 그럼 요거는 3번 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게 이제 뭐냐면요. 한반도에서 지금 뭐야, 암석이 퇴적이 됐어요. 이때 뭐가 됐어요? 저때 뭐가 됐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저기 뭐가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점 테스트 우리 문항 요 정도 풀면서, 아, 이런 거 위주로 좀 물어보는구나. 해성층, 육성층 좀 물어보는구나. 선후관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2번까지 그런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나왔어요? 한반도 형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자, 형성에 관련된 거죠. 13번입니다. 자, 상황을 봐보세요. 상황을 보면 위도 보세요. 10도, 20도, 30도. 북반구죠. 이거 뭐예요? 고생대 때는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앞에? 적도 부근에서 온난 다습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도 부근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올라왔죠. 지금 중생대예요. 지금 여기 한반도 다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얘네들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요거 요거 요거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됐어요? 한 덩어리로 붙었죠? 이거 중생대요, 지금. 꽝 하고 충돌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한반도를 형성하는 지계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떨어져 있던 애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가 다음에 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0: 은 주로 언제 나타나야 된다고요? 중생대 시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반도랑 일본이랑 거의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중생대, 중생대. 이게 쭉 서로 벌어지는 게 신생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맞는 거 찾아볼게요. 시간 순서는 가보다 나가 나중 그럼요. 맞고 가와 나일 때 지질 시대는 방금 얘기했습니다. 고생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도 부근에 있어야지 그러면. 그지? 틀렸어. 북방구 이미 올라왔어요. 자, 중생대 초기에 송림 변동 빵 생기고요. 중간에 쥐라기 정도쯤에 대보조선으로도 생기고요. 백악기 저기 부우사 변동 생기는 겁니다. 불국사 화강암이 중생대 마지막에 신생대 들어가기 직전쯤에 이제 관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가와 나 사이에 형성이 됐다가 아니, 한반도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관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 혹은 나 이후 정도에 일어나야지 중간에 막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불국사 변동 언제 일어난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디귿 어때요? 틀림목이 되는 거죠. 기억 하나입니다. 답 1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 때 우리 한반도가 형성되는 그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신생대 때 이제 동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생대는 보통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 태평양판이 있는데 쑥 들으면서 일본을 확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붙어있던 땅덩어리들이 조각조각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벌어지게 되고요. 얘네들 지대 낮아지면서 결국에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동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 우리나라 주변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나 다음에 가여야 돼요. 동해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는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중 하나입니다. 지금 원래 붙어 있었던 대륙이었는데 뜯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얘 누구예요? 대륙지각이지. 대륙지각의 흔적이에요, 지금.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시간 순서 물어보고 있어요. 가가 나중이에요. 가보다 나가 나중이다. 이거 아니죠. 가가 나중이어야 돼. 틀렸어. 자, 너는 틀린 친구. X. 두 번째. 독도는요, 동해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생대 시작이 6600만 년전 정도부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요런 동해가 형성이 됩니다라고 한게막 천만 년, 이천만 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그 다음에 독도 이런 데가 이제 수백만 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어느 정도 동해가 다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독도, 울릉도, 제주도, 백두산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 혹은 가 이후에 형성이 됐다. 이전 아니야. 자, 나는 A의 대륙지각입니다. 라고 해서 요거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원래 땅이 없고 대륙이었는데 쭉 뜯어지는 과정에서 조각조각 난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뜯어버리게 되니까 여기가 지대가 어떻게 되면서 확 낮아지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어떤 그뭐 음식 중에서 뭐 떡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얇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잡아당겼기 때문에 여기 얇아지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해수면보다 낮아지게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디귿만 답이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반도 형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성에 관련된 문제 하나 정도만 이야기해 볼게요. 15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변성이고요. 변성암이 등장합니다. 규암과 혼혈스가 등장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거 이름 안 적어 놓으면 규암인지 혼혈스인지 몰라요. 요건 사실은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만 놔두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건 이제 직접 보고 뭘 이렇게 해 봐야 이게 규암인지 혼혈스인지 압니다. 자,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는 되게 힘듭니다. 자, 일단은 규암과 혼혈스 둘다 뭐예요?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와 나는 변성 자격을 받은 후에 생성된 서로 다른 두 암석을 나타낸 것입니다. 혹시 규암은 누가 변성이 됐나요? 라고 했을 때 쓰실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누구와 됩니까? 사암이 변성이 돼서 규암이 되는 거예요. 석회암 변성되면 대리암이 됩니다. 홈펠스가 됐다고요? 누가 되겠습니까? 쉐일이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쉐일이 변성이 돼서 홈펠스가 되고요. 특히 이런 형태가 접촉 변성 작용, 광역 변성 작용 중에서 누구였습니까? 접촉 변성 작용이었어요. 주로 열에 의해서. 접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그마가 관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촉 부위, 어찌 보면 좀 좁은 범위죠. 범위에서 나타나는 변성이었던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 변성, 광역 변성했을 때 접촉은 좀 좁은 느낌인 거고요. 광역은 뭐예요? 광역은 좀 넓은 느낌이에요. 광역. 그러니까 저기 뭐지? 광역시 이런 거. 광역 버스. 그렇지? 이 좀 넓게 다니는 애들이잖아. 광역수 이런 거. 그러니까 광역 변성 넓게. 왜냐면 판과 판 이런 것들이 와서 충돌하고 그런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건 접촉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옳은 거 찾아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그렇지, 접촉 변성. 그렇지? 그래서 기억 맞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변성작용을 받기 전에 암석이 쉐일인 것은 누구? 홈펠스였습니다. 즉, 우리 변성암에서 원래 암석이 누구였고요. 변성암이 누군지, 그리고 변성작용은 무엇인지, 접촉인지, 광역인지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쉐일인 것은 가이라고요? 나잖아. 그러면 이유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입자의 평균적인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다 나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규암 홈펠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을 보세요. 입상 변정질 조직, 홈펠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는 말의 의미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입상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변정질, 변성을 받아서 구성하는 입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커지네라고요. 그게 입상 변정질이에요. 규암이나 대리암. 그러니까 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조직에서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크기는 가가 큰 거예요. 가보다 나가 작다. 그럼 맞는 거죠. 그죠? 나가 작은 거니까 디귿 동그랗.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고요.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었고요. 어느 정도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되셨다면 좀 더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해양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파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액체,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좀 정리해보고 고체까지 이어서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할까요? 역시 쌤이 좀 좋아하는 음악, 주로 그런 음악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점점점 더 높이 높이 높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잘 날아오를 거니까요. 오늘도 힘내서 쌤과 공부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 마무리할 때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액체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면 일단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힘 생각해보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 맞아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쌍극자 쌍극자 사이의 힘 공부했었고요. 모든 분자에게 작용하고 있는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고, 그리고 좀 특별한 케이스였죠. 수소 결합도 공부를 했었어요. 특히 이 수소 결합은 어떤 애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애들이냐면 수소가 플로린, 산소, 질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을 때 이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플로린, 산소 또는 질소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 사이의 힘, 우리는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질을 잘 볼 수 있는 물질이 누가 있었냐면요. H2O, 바로 물 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성질을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거? 그치, 부피 변화, 밀도 변화, 끓는 점, 비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이 물과 관련된 특징들, 일단은 수소 결합이 워낙 독특하고 좀 강한 힘이다 보니까 이것 덕분에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으로 우리 액체, 물 파트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액체에서 증기압력 공부했었죠. 얼마나 중요해. 쌤의 픽으로 골라놨습니다. 우리가 증기압력, 온도에 따라서 액체의 증기압력이 커지고 있더라라는 거. 자, 그럼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증기압력이 크고요. 어떤 애들은 증기압력이 작았어요. 이런 차이는 바로 분자 간의 힘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자 간의 힘이 작습니다. 그러면 분자들, 액체 분자들이 증발되기가 더 쉬울 거고,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더 클 거야. 그럼 분자 간의 힘이 더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증발되기가 더 어렵고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더 작은 거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분자 간의 힘은 사실 이 앞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냐면 바로 끓는 점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케이, 바로 그런 거야. 자, 그럼 끓는 점은 무엇이었니? 증기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질 때의 온도. 특히 외부의 압력이 1 atm일 때. 그때의 끓는 점을 우리는 기준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기준 끓는 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이에틸에테르와 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기준 끓는 점 34.5도씨, 100도씨. 우리 아까 전에 증기압력이 작습니다. 아마 분자 간의 힘이 클 거야. 분자 간의 힘이 컸으니까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라고 했던 거 모두 다 연결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액체의 증기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요.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슥슥 선 몇 개 그려보고 판단하는 게 일단 초반에는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많이 보면 조금씩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100도씨일 때의 증기압력이 760mm Hg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외부의 압력이 760mm Hg일 때 그때 끓는 점이 100도씨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온도를 먼저 얘기하느냐 아니면 압력을 먼저 이야기하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나오면 문제로 나오면 오히려 또 은근히 헷갈리는 포인트이기도 하니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 방법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액체의 증기압력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제 고체로 넘어가 볼게요.
고체의 분류 먼저 해본다면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가 있습니다. 결정성 고체는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비결정성 고체는 입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입자 간의 힘이 균일하다, 불균일하다. 그러면 균일하니까 각 결합을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같아. 녹는 점이 일정하다. 불균일하니까 어떤 애들은 열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금방 끊어지고 어떤 애들은 열 에너지를 많이 줘야 겨우 끊어져.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어떤 애들 있냐면요. 석영, 염화나트륨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유리, 고무 이런 애들이 비결정

각성 고체래요. 우리는 앞으로 주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느냐? 결정성 고체의 특징들에 대해서 보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들을 보다 보면, 내신 문제들을 보다 보면, 수능보다 아무래도 범위가 작잖아. 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항들이 가끔 이제 한두 문항씩 나오기도 하니까요.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성 고체, 바로 그 결정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우리가 사실, 통합과, 그리고 화학원까지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본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온 결합 화합물 생각해보자. 염화 나트륨 같은 애들. 오케이. 걔네들은 구성 입자가 양이온, 음이온, 이온이죠. 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 정전기적 길려. 자, 이 결합이 좀 세다 보니까 녹는 점 높고요. 그쵸. 자, 그리고 전기 전도성. 고체일 땐 없고, 액체일 땐 이온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전기 전도성 있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 우리 금속도 볼까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금속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녹는 점 높은 편이에요. 전기 전도성, 자유전자 덕분에 고체와 액체 모두 다 존재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건이두 가지입니다. 이름 먼저 보면, 분자 결정? 그럼 구성 입자가 분자고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거 알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바로 물을 고체로 바꾸자 얼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H2O라고 하는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이체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입자 사이 힘이라고 하는 건 분자 간의 힘. 만약에 얼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분산력, 삼각자 힘, 그리고 좀더 독특하게 수소 결합. 요 정도로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들은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 녹는 점 대체로 낮음. 전기 전도성? 고체, 액체 없습니다. 여기에서 쌤이 아까 요두개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무엇이냐?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번엔 원자 결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자 결정이니까 구성 입자가 원자예요. 그럼 입자 사이 힘은 무엇이냐? 공유 결합이라는 거죠.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또 다른 탄소들과, 그렇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이 탄소와 탄소 사이 모두 다 공유 결합, 매우 강한 결합, 그래서 녹는 점 높다. 되셨나요? 쌤, 여기에도 공유 결합 있잖아요. 네, 있어요. H2O 분자 사이에도, 분자에도 공유 결합은 있어요. 근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그쵸, 그냥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녹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둘 사이에 있는 공유 결합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건데, 분자 결정에서는요, 녹습니다라고 할 때는 분자 사이에 힘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공유 결합 있어요. 있지만 이 결정 입자 사이의 힘에서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두개잘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표현이 가끔 헷갈립니다. 공유 결정. 얘네들은 원자 결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하나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분자 결정 이런 거 나오고 공유 결정 나오고 그다음에 기어. 얘는 공유 결합이 있다. 둘다 공유 결합이 있다. 아니면 하나만 공유 결합이 있다. 누가 공유 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는 포인트. 공유 결정, 공유 결합. 매우 비슷하지?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헷갈리는 포인트들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실수로 틀리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결정은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 세포를 단위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 격차 구조에서 3차원적으로 반복되는 가장 작은 단위 구조. 얘네들을 쌓고 쌓으면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단위세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방 구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애들이냐? 이렇게 정육면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체, 액체, 기체 막 이런 거 쌤이 설명할 때 항상 뭐라고 했냐면 고체는 입자들이 최대한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제자리 진동 운동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사실은 공간상에서 이렇게 최대한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꼭지점에 있는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기 쌤이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꼭지점은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위세포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또 다른 단위세포 하나, 그리고 여기에 이웃하고 있는 또 다른 단위세포 하나, 그리고 이쪽에 또 붙어 있는 또 다른 단위세포 하나, 네 개. 그리고 그 위쪽으로 또한 층이 더 쌓여질 거니까 총 8개의 단위세포에 공유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원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세포에는요, 8분의 1밖에 기여하지 않고 있어요. 있어요, 원자가. 한번 잘라요, 2분의 1, 한번 잘라요, 4분의 1, 한번더 잘라요, 8분의 1. 그럼 8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총몇 개? 꼭지점 8개니까 8개 총 하나 입자가 잘려져서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신입방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꼭지점에 8분의 1씩 8개에다가 중심에 하나가 추가됐으니 전체 2개 입자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요, 꼭지점에 8분의 1씩 8개, 그리고 면의 중심에 2분의 1씩. 그런 애들이 6개이면, 그래서 총 4개의 입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고. 자,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두 개, 네 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뭐 숫자들을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기는 하지만, 기억해 두어도 좋은 숫자이더라. 이걸 가지고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숫자들 하나 더 외우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결정 구조에서 한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입자 수예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입자를 어떤 애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단위세포만 그려져 있지만 단위세포가 아니라 전체 결정을 기준으로 우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주황색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위쪽으로, 뒤쪽으로, 옆쪽으로 총 6개가 둘러싸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6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최심이빵, 저 가운데 있는 애들 하나를 기준으로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가장 가까운 애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꼭지점에 있는 애들이 가장 가깝겠다. 그래서 총 8개로 둘러싸여 있고요. 자, 면심이빵이 조금 까다로워요. 자, 면심이빵.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냐면 면의 중심에 있는 애예요. 여기 꼭지점에 있는 애가 아니라 면의 중심에 있는 애 하나, 둘, 셋, 넷, XY 평면에서 네 개. 다시 한번 YZ 평면에서 네 개. 그리고 하나 더 XZ 평면에서 또네 개. 그래서 총 12개로 둘러싸여 있더라. 그래서 6, 8, 12라고 하는 숫자도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쌤은 그냥 이 구조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그냥 기억해 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두 번씩만 직접 계산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충분히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진 찍듯이 보려면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숫자들을 외워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한번 보고 완벽하게 다 끝내야겠다. 이거는 네 너무 막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잖아. 맞아, 오늘 이런 게 있었지. 그럼 내일 한 번만 더 이렇게. 다른 부분 패스하더라도 여기. 아, 맞아, 이런 구조가 있었지. 한두 번, 세 번만. 이렇게 쓱쓱쓱만. 몇 초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서 숫자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결정 구조, 이온 결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Cl이고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는요. 같은 애들끼리 비교해 주시면 돼요. 나트륨끼리, 염화이온끼리. 나트륨끼리 비교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나트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쌤,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로는 판단이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한 칸만 내려서 추가로 그려보는 거예요. 자, 한칸 내리겠습니다. 한 칸.

한 칸만 한 칸만 추가로 내려서 그리면 나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죠.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면을 만들고 있고, 면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구조죠? 면심이 빵 구조예요. 자, 이번에는 염화이온 볼게요. 염화이온은 오히려 판단하기가 쉽네. 짠, 짠, 짠, 짠. 네, 그리고 면의 중심이 하나 더 있다? 그렇지. 얘도 면심이빵 구조다. 둘다 면심이빵, 면심이빵 구조가 살짝 한층 정도 이렇게 빗겨나서 겹쳐져 있는 상태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면심이빵 구조면 단위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수가 몇 개라고요? 네 개라고요. 그럼 얘도 네 개라고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4대 4, 즉 1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aCl 1대 1로 결합해 있습니다. 이렇게 썼죠? 쌤, 저는 그냥 이렇게 한층더 내리는 거 말고요. 이 그림 안에서 판단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자, 염화이온은 가능할 것 같고, 나트륨 보겠습니다. 나트륨, 이번에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모서리에 있어요. 자, 모서리에 있는 애들이 총 12개가 있는데, 그럼 모서리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잘리고, 한번 잘려서, 이 단위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4분의 1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애가 12개 있고요. 그리고 청 가운데 하나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역시 여전히 4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염화 세슘 구조입니다. 세슘이온, 염화이온 각각 나눠서 보자고 했고, 단순이빵 구조, 단순이빵 구조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체까지도 모두 다 살펴봤고요. 그럼 이것들을 확인을 할수 있는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쌤이 몇번 얘기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이런 정도의 자료는 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몇 문제는 골라왔지만 아마 학교에서 이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들 많이 사용을 할것 같기도 하고 혹시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중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으니까 하나 골라서 연습을 해본다면 저는 수능 특강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쌤과 다 풀지 않았던 문제라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 번씩은 좀 풀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였어요. 2번 문제예요. 그린 가는 H2O 고체의 모형을 나는 1ATM에서 H2O 1g의 부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H2O 고체 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 열 에너지를 가해서 온도를 높여가면서 이런 부피 변화를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나에서 Y일 때, 여기일 때 H2O 분자 사이에는 결합 A가 있다. A가 뭐죠? 얘네들은 수소 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Y라고 하는 지점은 뭐냐면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는요, 모든 이런 분자 사이에 힘이 작용하지 않나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다만 고체일 때보다는 이 결합의 일부가 끊어져서 그 개수는 줄어들기는 했었겠지만, 그래서 네, 수소 결합 여전히 존재한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어떤 착각이냐면, 쌤, 고체에서 액체로 갈때 모든 수소 결합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일부가 끊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가 약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니은, 나에서 X일 때, 여기요. 아직 고체이죠? 고체니까 모형은 가와 같다. 네, 니은 맞고요. 디귿, 1리터에 들어가 있는 H2O의 분자 수는 X가 Y보다도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지금 X랑 Y를 생각을 해보면, 1리터에 들어가 있는 H2O의 분자 수. 좀 표현해 볼까? 1리터에 들어가 있는 분자 수. 그러면 얘는 사실은 결국 이 분자 수는 분자 수와 질량은 비례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일정한 부피당의 질량, 바로 밀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밀도는 누가 더 커? Y가 더 크기 때문에 H2O의 분자 수는 Y가 더 큽니다로 바꿔 주셔도 괜찮겠더라. 그래서 네, 맞는 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두개 보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다음은 25도씨 1일 ATM에서 같은 질량의 A와 B 리퀴드를 각각 가열할 때 결국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리퀴드를 가열을 했는데 온도가

구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났다라는 건 여기가 바로 끓는 점이다. 그럼 A의 끓는 점이 B의 끓는 점보다도 더 낮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준 끓는 점은 B가 A보다도 더 높습니다. 자, 액체 상태의 B열은요. 얘들 우리 B열 어디를 가지고 판단하자고 했었지? 그치, 액체 상태일 때 여기 기울기의 역수. 뒤집어요. 자, 이게 바로 B열에 비례하고 있는 값이더라. 자, 그럼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럼 내가 열량을 요만큼만 줘도요, 온도 변화가 훅훅훅훅 잘 나타나. 비열이 작아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자, 그럼 오히려 B는 기울기가 작으니까 내가 온도를 이만큼을 줘야, 아, 비로소 요만큼 온도 조금 올라가겠네. 비열이 커요. 그럼 액체 상태의 비열은 네, 비가 더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기화열은 A가 B보다 더 크다. 기화열,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 B가 더큰거 확인이 됐으니까, 네, 틀린 보기입니다. 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B열과 혹시 열용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봤으면, 열용량. 이 둘의 차이는 한번 정도만 정리하고 갈게요. 열용량은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예요. 어떤 정보가 빠졌죠? 그쵸. 질량에 대한 정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열용량은 이미 질량이 정해져 있고, 그럼 이 질량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도를 1도씨 높일 때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해 주는 건, 여기 문제 읽어보면, 일정한 질량의 A, B, 일정한 질량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그 에너지, 바로 열용량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비열과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A와 B의 질량을 다르게 한 상태에서 이것만 줬다? 아, 그때는, 질량이 달라졌네? 라고 하면서 이 비열과 열용량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번 문제예요. 고체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림은 고체 XYZ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유 결정입니까? 이거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공유 결정이면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심입방 구조입니까? 체심입방 구조. 여기가 리튬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아이오딘. 여기 조심해야 돼. 공유 결정. 이 둘을 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X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단위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 수는요? 체심 입방 구조니까 모서리에 꼭지점에 있던 애들 그리고 정 가운데 하나 더 그래서 총두 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는 1ATM에서 승화성이 있다. 네, 아이오딘 승화성이 있는 물질이니까 디귿만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어려운 문제들로 가볼게요. 3점 테스트입니다. 자, 네 가지 수소화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얘네들.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각각 4족이 14족, 15족, 16족입니다. 라고 알려주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 기준 끓는 점이 라가 가보다 더큰 이유는? 이라고 하는 거 물어보고 있고, 자, 분자량 얼추 비슷하죠? 얘는 14족이었으니까, 무극성 분자야. 그럼 여기는 극성 분자야. 쌍극자, 쌍극자 힘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매우 중요한 구조가 나타났다. 이거 덕분에 수소 결합을 할수 있겠다. 그럼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가나 다라 중에서 1ATM 25도씨에서 상위 기체인 것은? 자, 그럼 25도씨 이전에 이미 다 끓어서 기체로 바뀌어야 돼. 끓는 점이 25도씨보다 낮았어야 되는 거고요. 가나 다세 가지 물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가나 다 나중에 액체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하는 것은?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다 작용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주 틀려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산력은 무극성 분자에만 작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 봐. 아마 쌍극자, 쌍극자 힘을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더라. 모든 분자라면 모든 분자에는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더라. 계속 쌤이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3번.
그림은 ABCD, 리퀴드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끓는 점이 가장 커요. D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C, B, A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A, B, C, D 중 기준 끓는 점이 60도씩 이하인 것은? 여기다 기준 끓는 점이니까 얼마가 기준? 1ATM, 760ml, HG. 얘네들을 기준으로 60도씨보다도 끓는 점이 더 낮은 거는 A, B 두 가지였고요. 자, 마지막 디귿. 높은 산에 올라가면 뒤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 산 높이 올라가자. 그러면 대기압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외부의 압력이 점점 작아지니까 끓는 점은 어떻게 돼?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갔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쌤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5번, 6번 이런 문제들도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 액체와 고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용액으로 갈 건데, 자, 용액은 사실 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쌤의 P, 바로 농도에 대한 정의들이에요. 자, 퍼센트 농도, 용액 100g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자, 그리고 몰농도, 용액 1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몰랄농도, 용매. 조심합시다. 용매 1kg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사실은 이세 가지가 대표적인 용액의 농도일 거고요.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쌤, 전 정의는 알겠는데 이걸 문제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가 가끔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쌤은 이 농도의 정의들을 알면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 퍼센트 농도 보자. 이거 곱하기 100이니까 용액의 질량을 100g으로 잡는다면 쓱쓱 결국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과 같아지겠다. 용액 100g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 그럼 앞으로 퍼센트 농도가 나왔다. 10% 용액이에요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는 항상 기준을 용액이 100g일 때 용질이 10g 들어가 있어. 자, 근데 자, 용액이 150g이 됐다고 해볼까? 그럼 1.5배 됐으니까 용질의 질량도 1.5배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기준값 정하시고요. 거기에서부터 몇 배씩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이 퍼센트 농도를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게 ppm이라고 하는 네, 또 하나의 농도 단위가 있어요. 얘네들 용액의 질량. 그리고 용질의 질량. 여기까지는 똑같지? 근데 ppm, 밀리언, 백만이기 때문에 10의 6째고. 그럼 얘는 ppm이 나왔다. 그럼 얘들아, 우리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돼? 용액 100만 그램 중에 용질이 몇 그램 들어가 있다.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몰농도로 갈게요. 몰농도는 그럼 기준 얼마로 잡을까요? 맞아요. 용액 1리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자, 이 몰랄농도짜리 수용액이 이 몰농도짜리 수용액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용액 1리터, 1000ml 안에 용질이 몇 몰? 2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용액이 500ml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용액이 농도 절반, 용액의 양이 절반, 그럼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도 절반. 이렇게 갑니다. 자, 몰랄농도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조심하냐? 기준이 바뀌었죠. 무엇으로? 용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몰랄농도 용액이에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용매 1000g, 1kg 안에 용질이 1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이 용매의 질량이 3kg, 즉 3000g이 된다면 용질은요, 3몰 들어가야 되겠다.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비례하는 관계성으로 표현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기준, 특히 몰랄농도는 용매라고 하는 거잘 봐주셔야 돼요. 몰분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체할 때 공부했었는데 기억나니? 몰분율은 이런 거였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전체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액이라고 한다면 용매와 용질 전체 중에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농도니까 그래요. 네, 몰분율도 일정한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관계성이 자주 나오냐면요. 특히 몰랄 농도와 몰분율의 관계성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A 수용액을 만들 건데 하나는 물 1kg에 A를 0.1몰 넣었고요. 하나는 물 1kg에 A를 0.2몰 넣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0.1 몰랄 농도, 얘는 0.2 몰랄 농도. 오케이. 몰랄 농도는 두 배가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서 같이 묻는 게 뭐냐면 아, 그럼 몰분율도 두 배가 되니? 근데 몰분율이 뭐였어? 아까 전에 했던 거. 전체 중에 무엇? 그럼 얘를 용질 A의 몰분율이다라고 한다면 전체 중에 A의 몰수. 그럼 전체라고 하면 용매, 물의 몰수, 그리고 A의 몰수 더하고 그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보면 A의 몰수가 두 배가 됐어요. 그쵸? 물의 몰수 변했나요? 아니요. 1kg 질량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라고? 그치, A의 몰수가 늘어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몰랄 농도가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럼 몰분율 커질 거예요. 커지긴 하는데 두 배까지 된다? 아니요. 분모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두 배만큼 커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배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자주 나오는 관계성들이니까 한번 정도만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거를 해보셔야 돼요. 자, 농도 변환.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고요. 뭐, 퍼센트 농도를 몰랄농도로도 바꿔볼 거고요. 몰농도를 몰랄농도로 바꾸고요. 막 이렇게 변환을 하는데, 사실 이 자체를 가지고, 자, 어떻게 변환할 건지 식을 써봐. 이걸 문제로 낼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기본기가 되어서 주어져 있는 자료에서 서로 다른 농도로 자료들이 주더라도 얘네들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니? 라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쌤이 식 정리해 드릴 건데 그 식을 막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나는 비례식을 어떻게 써봐야지. 쌤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용질, 용매, 용질, 용액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나는 어떤 표현이 익숙할까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봅자.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거고요. 그럼 퍼센트 농도의 정의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 용액의 질량, 그리고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자고 했어요. 일단 몰농도는 뭐였지? 네, 용액의 부피. 특히 단위 조심합시다. 그리고 용질의 몰수. 일단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 보여요. 질량을 부피로 바꿔야 됩니다. 질량과 부피 사이의 관계성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밀도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용액이 밀도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해요.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질량을 화학식 양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용질의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그 외의 정보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사실 필요 없다. 어떤 애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어떤 애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 문제로 또 자주 나와요. 아, 쌤이,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거야. 그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자료는 기역리엔 디귿. 용질의 화학식량, 용매의 화학식량, 수용액의 밀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니까? 그럼 쌤이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필요 없는 거? 용매의 화학식량은 지금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평소에 문제만 푸는 거야. 막 숫자만, 막이 숫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오히려 이렇게 매우 간단한 문제에서 틀려버리고 마음이 매우 매우 아프고, 와, 화투,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화학쌤이니까 모두 다 내신 맞춤 가능하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니까요. 저는 용액 100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용액 100g에 용질이 몇 g 들어가 있다? A g 들어가 있다.

아, 근데 우리가 몰롱도로 바꾼다고 했고, 몰롱도는 용액 1리터, 즉 1000ml가 기준이네. 이거를 질량으로 바꿔본다면 밀도 곱해주면 되는 거지. D 그램 퍼 밀리리터를 곱해주면 1000D그램이에요. 용액의 질량이 10D배 증가했으면 용질의 질량도 10D배 증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게 무엇이냐? 여기요. 용액 1리터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로만 바꿔주면 돼? 그치. 몰수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바로 화학식량 X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액 1리터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바로 몰롱도이다. 라고 했더니 이 식을 열심히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자라고 쌤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꿔볼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용의 질량, 용질의 질량. 그럼 몰랄 농도는 무엇이냐? 쌤이 아까 전에 막 빨간색으로 계속 표현했어. 무엇? 기준이 용매의 질량. 특히 여기서는 1kg이 단위의 기준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위에 용질의 몰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다고요? 용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용액의 질량에서부터 용매의 질량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찾으려면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 용액의 질량에서부터 용질의 질량을 빼주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용 매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뭐 필요하다면 이 단위만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용질의 질량이 필요하더라. 근데 용질의 질량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미 용질의 질량이 있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준만 잘 세워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A% 수용액입니다. 퍼센트니까 용액의 질량 100g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안에 용질이 A g 들어가 있어. 근데 몰랄 농도로 바꿀기 위해서 우리 용매의 질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하자고? 용액에서부터 용질의 질량을 빼자고 했어요. 용액에서부터 용질의 질량을 뺍니다. 되셨나요? 자, 혹시 헷갈릴까 봐 아래 각각이 무엇의 의미였는지 적어 드릴게요. 용매 질량. 자, 몰랄 농도니까 용매가 1kg 몇 그램? 1000g일 때.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어떻게 얘네들 100-A 여기 1000A까지 해주면 되겠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무슨 말이냐? 용매가 1kg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용질이 이만큼의 질량만큼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뭘로만 나눠주자? 화학식량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네, 이게 바로 몰로 바뀌는 걸 거고, 만약에 여기도 화학식량으로 나눴으면 처음부터 용질의 몰수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었던 거겠지. 이게 바로 몰랄 농도인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더. 이번에는 몰농도를 몰랄 농도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두번 반복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몰농도니까 용액의 부피, 그리고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일단은 없어 보여요. 분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용액. 의 질량부터 용매의 질량을 찾아야 돼.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했더라? 그치. 일단 용액의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면 되는데, 우리 용액의 무엇을 알고 있다? 부피를 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뭐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밀도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했어요. 자, 수용액의 밀도가 필요해서 수용액의 부피와 밀도를 이용해서 수용액의 질량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줬어야죠. 자, 그럼 용질의 질량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용질의 몰수에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단계를 위해서 용질의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용매의 질량이 되는 거고, 아, 내가 필요했던 자료를 찾을 수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다? 용질의 화학식량, 그리고 수용액의 밀도. 이대로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농도니까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요? 용액 1리터, 1000ml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1000ml에 용질이 비몰농도니까 비몰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는 뜻. 자, 근데 우리 이거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수용액의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0D로 바뀔 거고요. 적어드릴게요. 지금 얘네들이 용액 1리터의 질량. 그럼 얘는 용질의 몰수. 자, 이걸 몰랄 농도로 바꿉시다. 였거든요. 근데 우리 몰랄 농도 기준이 뭐야? 네, 맞아요. 용매. 1kg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용액 1리터라고 했는데? 조심하자, 계속. 용액, 용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용액에서 누구를 빼줘야 돼? 그래. 용질의 질량을 빼야 되고, 그럼 용질의 질량 뺄게요. 비몰 화학식량 X.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얘네들이 용매의 질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례식만 만족시켜주면 되겠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가 바로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바로 몰랄 농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정리. 이걸 바로 우리는 이 용액의 몰랄 농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괜찮겠다라는 것. 사실 제일 처음에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꿀 때만 해도 아, 저 정도면 식을 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막 대입하면 되잖아. 식 한번 딱 외워놓고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다 보니까 그 식을 다 외우면 좀 헷갈릴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잘풀수 있는데 식을 외우다 헷갈려서 문제를 틀리면 아, 쌤은 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정리는 해드려요. 어떤 정보가 왜 필요했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쭉 정리는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문자를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어져 있는 자료로부터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요, 이런 의미예요. 용질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용질의 입자수, 즉, 용액의 농도에만 비례하고 있는 성질이고요.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거의 하나의 묶음으로써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일단 오늘은 증기압력 내림부터 갈 거예요. 용매와 용액의 증기압력을 비교했더니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낮아지더라. 왜? 우리가 비휘발성 용질을 첨가하게 되면 이 용질 입자가 용액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표면에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표면에선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냐면 용매가 증발되고 응축되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용질이 들어가게 되면서 용매의 증발을 방해해 버리는 거야. 방해하니까 빠져나가는 용매 입자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럼 증기압력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액이 되면 용매일 때보다도 증기압력이 낮아져요. 이 차이를 용매의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우리 용액의 증기압력부터 표현해 볼 거예요. 우리가 화투 범위 내에서 하는 건 비휘발성 비전해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은 비휘발성 비전해질, 네, 휘발되지 않는다. 그럼 증기압력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느냐? 용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중에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0: 물분율이 커. 용매의 물분율이 커. 아, 이게 1이야. 그럼 용매만 있다는 거지. 그러면 바로 용액이니 용액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 네, 그럼 바로 그게 용매가 되니까 증기압력이 용매. 자, 그런데 이제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커져요. 그럼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 보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식을 여기에다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용매의 증기압력, 용매의 물분율, 용매의 증기압력. 자, 용매의 증기압력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럼 1에서부터 용매의 물분율을 뺐다. 전체에서 용매를 뺐으니까 그게 바로 뭐야? 용질의 물분율. 결국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는 이 안에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낮아질 거야. 왜?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나 어쨌든 증기압력이 나타나긴 해야 되네. 그럼 그 증기압력은 누구 덕분인 거라고? 그렇지, 용매 덕분인 거야. 그래서요, 자, 이두 개씩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용액의 증기압력,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자, 그러면 증기압력이 내려갔으면 이게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우리가 외부의 압력이 ATM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순수한 용매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 온도에서 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용액이 됐더니 끓는 점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지겠더라. 왜? 용질이 용매의 증발을 방해했으니까 똑같이 1ATM까지 맞추려면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끓는 점이 올라갔네? 이런 거를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끓는 점 오름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끓는 점 오름, 어른 점 내림, 그리고 상태학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복습할 때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우리 오늘 용액의 농도, 변환, 비례식으로 표현하는 거 열심히 해봤으니까요.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쌤과 다음 시간에 용액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15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저는 이준웅입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이고요. 14번째 주제의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인구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4번째 주제의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사실 최근에는 다문화 공간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도별 인구 구조 관련된 내용들은 선지로나 또는 자료로나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아쉽게도 올해 수능특강에 시도별 인구구조 관련된 내용들이 별도로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보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료실에서 꼭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이번 강의 마지막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통계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조금 까다로운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수와 비율, 요 두 가지를 많이 혼동할 수 있도록 선지들을 많이 구성하기 때문에 요 점 항상 주의하면서 문제 풀어가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시도별로 어떠한 인구 구조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도시와 촌락은 어떤 면에서 인구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 요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1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7페이지까지 우리

14번째 주제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관련된 개념들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15페이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구 분포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많이 거주하고 있느냐? 자, 자연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끼치는데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 당연히 기후도 적합해야 되고, 토양도 적합한 비옥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농업용수 확보에도 유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2, 3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1960년대 이전에, 이때는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 당연히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서부 평야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온화하고 경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반면 산지 비율이 높아서 인간 거주에 불리하고 농업에도 불리했던 북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했겠죠. 그래서 우리 왼쪽 아래 1940년에 지도를 잘 살펴보면 인구 밀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남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아요. 반면 북동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왜? 남서부 지역은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곳이고 농업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반면 북동부 지역은 기온도 낮은 데다가 험해요. 게다가 산지 비중이 높은 곳이라서 인간 거주에도 불리하고 농업에도 불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1960년대부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공업이 성장하고 당연히 공업이 성장한 도시들로 인구가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볼게요. 현재 인구 밀집 지역은 2, 3차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그리고 공업이 발달한 남동 이매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이어진 공업 발달과 또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남동 이매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눴었죠. 반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여전히 인간 거주에 불리한 태백과 소백 산맥의 산간 지역. 그리고 농어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가면서 농어촌의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도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2023년 지도 살펴보면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 높은 지역도 굉장히 많은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남동 이매 지역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광주나 대전 또는 대구 같은 대도시가 인구 밀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여기 태백산지와 소백산지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말고 여기 전라도와 경상도의 촉락 지역, 이런 지역들은 거의 다 촉락이잖아요. 이런 지역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의 모습들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점 변화가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인구의 중심점, 쉽게 얘기하면 무게 중심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요거예요. 자, 여기가 충북인데요. 1966년에 옥천군의 이원면에서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북서쪽. 이 북서쪽이 어느 방향이냐? 이 북서쪽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도권 방향입니다. 수도권 방향. 수도권 방향으로 인구의 중심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와 비교하든 최근 시기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로 가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입니다. 자, 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도시 발달, 그리고 공업 발달하면서 잠깐 나눴던 내용입니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196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갖고 있는 거라고 노동력밖에 없었어.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고 어느 정도의 산업 기반이 갖춰졌던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유와 가발, 신발 통해서 꽤나 많은 자본을 확충합니다. 또 기술 개발 통해서 이제는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을 육성하는데 원료가 없어. 그래서 원료를 수입해 와요. 그리고 물건 만들어도 국내에만 팔아선 돈이 안 되는 겁니다. 해외에 수출합니다.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남동 임해공업 지역의 중화공업

발달하면서 여기 인구가 밀집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후로도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대도시의 인구 과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집값 비싸지고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환경오염되면서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교외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외화 현상에 의해 대도시의 인구는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도 또 하나의 경향성이 나타나죠. 꾸준히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면서 또 수도권의 과밀화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으로 인구와 제조업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특히나 충남 쪽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어촌에서 대도시, 공업도시로의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서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한다. 이 하나의 경향성 나타나고, 한편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으로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많아졌다. 대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와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는 교외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의 인구는 감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로 가면은 탐구 활동이 나오는데요. 일단 왼쪽 그래프는 시도별 인구인데 이거는 요번 시간 마지막에 보충자료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입니다. 예, 1,400만 가까이 되죠. 그 다음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대략적으로 930만 정도 돼요. 두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그 다음은 제주가 적습니다. 다음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시도별 인구 순이동인데 요 시도별 인구 순이동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요 내용은 사실은 뒤에 우리 인구 변동에 보면은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데 요 사회적 증감이 앞에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자료 살펴보고 뒤에 넘어가 볼게요. 자, 서울입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 서울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국가의 인구가 변화하는 요인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의 인구가 어떨 때 늘어날 수 있을까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응애 출산을 하면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출생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감소할까요? 네, 거주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에 인구가 감소할 수 있겠죠. 출생과 사망,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불로장생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도 언젠가는 죽고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고 또 결혼하다 보면은 아이는 자연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생과 사망은 자연적인 인구의 증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을 뺀 것을 자연적 증감이라고 얘기하고, 출생이 더 많으면 자연적 증가, 사망이 더 많으면 자연적 감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인구가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새롭게 사람이 들어왔네. 전입이라고 얘기해요. 전입은 이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어우, 서울 집값 너무 비싸, 환경오염도 너무 심해, 어우, 교통 너무 혼잡해, 못 살겠다, 나가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요거는 전출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을 사회적 증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많으면 사회적 증가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사회적 증가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증감은 인구의 순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구의 순이동. 그리고 전입이 전출보다 많으면 사회적 증가가 되죠. 사회적 증가. 사회적 증가를 다른 말로 순유입이라고 얘기해요.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경우. 반면 전입보다 전출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감소하겠죠?

사회적 감소. 이 사회적 감소를 다른 말로 순 유출이라고 합니다.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증감 자체를 순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 증가, 전입이 전출보다 더 많으면 순유입,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 반면 사회적 감소,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으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 순유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같이 고려해서 한 지역의 인구 증감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순이동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약간 옅은 하늘색으로 표현된 지역들은 순이동이 플러스인 지역이에요. 0보다 큰 지역. 사회적 증가가 나타난 지역. 바꿔 얘기하면 순유입이 나타난 지역이죠. 그럼 왜 순유입이 나타나느냐? 경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을까요? 일단 경기는 순유입이 가장 많고 서울은 순유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가 늘어난 만큼 서울은 또 감소했다라고 대략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서울의 교회화로 인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경기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경기도의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비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서울은 여러 가지 집값도 비싸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계속 얘기했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때문에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도권으로 올라오지만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정착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 경기도에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 밀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도시가 건설되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 거죠. 그러면서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세종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역시 택지 개발이 진행됐고 많은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특히나 대전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종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충남. 역시 수도권의 인구 제조업이 분산되면서 최근에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그래서 충남은 인구와 제조업의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천도 경기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기보다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적었던 것이죠. 다음, 제주. 제주는 약간 제주 살기 열풍, 웰빙 라이프 이런 것 때문에 육지에 살던 사람들이 제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순유입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충북도 충남과 비슷한 이유, 또 강원도 수도권과 붙어 있어서 순유입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반면 인구 순유출 나타난 지역, 서울이 인구 순유출 가장 많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음, 역시 대도시인 대구와 부산도 인구 순유출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인구의 이동 또 인구의 증감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가 큰 지역들이 인구 이동도 많은 편이고 인구 증감도 많은 편이에요. 일단 사람이 많이 살아야 나갈 사람들도 많고 또 들어올 사람들도 많은 거죠. 또 사람이 많아야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을 수 있고 좀 많이 이상하지만 그 죽는 사람도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큰 지역들이 인구 증감값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역시나 대도시인 대전, 광주도 인구 감소하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 전북, 전남, 경북 세 지역은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촌락, 이촌양도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계자료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통계자료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야? 그런데 통계자료가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인구 순유입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 세종 등이며, 인구 순유출 규모가 큰 지역은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입니다. 경기는 신규 택지 개발이 활발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고, 특히 선로부터의 유입이 많았죠.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출범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하였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는 교외화 현상에 의해 인구 유출이 많았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서울, 부산, 대구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전남, 경북, 전북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네들은 교외화에 의해서, 얘네들은 이촌향도에 의해서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좀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면 다시 나오죠.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인구 변동은 이두 가지를 합쳐야 돼. 두 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가 더 많으면 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자연적 증감, 예를 들어 자연적으로 60명이 증가했어. 그럼 이 지역은 인구가 증가했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100명이 감소하는 경우에 결국 이 지역은 두개 합치면 40명이 감소한 거죠. 당연히 둘다 플러스면 인구 증가하고 둘다 마이너스면 인구 감소하겠지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면 두 개를 모두 고려해서 그 지역의 인구 변동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종종 나와요. 자, 아래로 가볼게요. 자, 밑에는 인구 변천명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반화시킨 모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구 변천모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얘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인구 그 변화를 파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각 단계별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생률과 사망률이 나와 있고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것을 자연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1단계는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단계예요. 이 단계는 다산, 다사의 단계라고 합니다. 많이 태어나지만 그만큼 많이 죽어요. 많이 태어나니까 유소년층은 많고 많이 죽으니까 노년층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가 나타나요. 유소년층의 비율은 높지만 노년층의 비율은 낮아서. 그런데 어쨌든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기 때문에 인구는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총인구가 큰 변동은 없죠.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고위 정체기라고 부릅니다. 고위 정체기. 그래서 많이 태어나는 만큼 많이 죽는 거죠. 다음, 2단계는 사망률이 감소하는 단계예요. 근대 의학이 보급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반면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단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여전히 많이 태어나는데 사망률은 감소해. 그러니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서 인구가 늘어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초기 확장 단계라고 부릅니다. 초기 확장 단계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가 되는 거죠. 다음 3단계가 됩니다. 사망률은 계속 낮아지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게 되고요. 그리고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감산. 출생률이 감소하고 소사, 적게 죽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변화해요. 결혼을 늦게 하기 시작을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서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느냐,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여성들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게 되면서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출생률이 감소하긴 하지만 사망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합니다. 역시나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우리는 후기 확장 단계라고 부릅니다. 후기 확장,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많은 단계입니다. 자연적 증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인구의 자연 증가, 이렇게. 자연적 증가가 많은 단계. 자, 그러다가 4단계가 됩니다. 4단계는 출생률도 사망률도 낮은 단계에서 정체되는 단계예요. 적게 태어나지만 그만큼 또 적게 죽습니다. 소산, 소사의 단계라고 얘기하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단계에서 정체하기 때문에 저위 정체기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기 때문에 인구는 크게 늘거나 줄지 않고 정체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요. 반면 적게 죽기 때문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식의 약간 종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납니다. 유소년층의 비율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요거는 피라미드형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종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런 변화와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천모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자, 1단계 다산다사의 단계에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 정체기.
2단계 의학기술 발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아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여전히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두 단계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예요.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 다음 4단계는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낮은 단계.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단계에서 정체하는 저위 정체기라고 얘기합니다. 역시나 인구도 정체되고 있고요. 인구 변천 모형. 자, 그럼 이런 내용 바탕으로 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보죠. 조선시대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은 출생률이 높았지만 사망률도 높았음. 다산다사의 시기입니다. 많이 태어나지만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되게 작았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이제 되게 많이 낳았던 거. 특히나 이제 그 벼농사가 주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곧 많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고 이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왜안 낳지? 왜 이걸 조절해야 되지?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던 시기예요. 하지만 질병도 많았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죽었던 단계가 되는 거죠. 다산다사의 단계. 자, 그러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사망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좀 근대 의학을 먼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때 근대 의학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면적 증가하고 식량 증산 등으로 인구 부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일제의 박해를 피해 해외로 갔었던 해외 동포들이 귀국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월남하면서 사회적인 증가가 나타나죠. 요 시기 동안에. 그런데 6.25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사망률이 증가하겠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납니다. 53년에 끝나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 물론 국태는 많이 황폐화되었지만 그래도 전쟁 걱정은 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갔던 이제 남편들도 돌아오고 어려워 여기가 좀.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빵! 아이들이 막빵 태어납니다. 출산 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납니다.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 태어났던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이 되게 많아. 전후 시기에 태어났던 많은 아이들의 자손들. 그게 바로 저예요. 베이비 붐 에코 세대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때 어마어마하게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8남매예요. 8남매. 옛날에는 이런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몇 남매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10남매, 10남매. 10남매가 같이 어울려져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8남매였으니까 이때는 그게 당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대가족. 10남매, 10남매.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세뱃돈 많이 받아요. 예, 8남매니까 고모, 삼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뱃돈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출생률이 되게 높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출생률이 높아지다 보니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인구 부양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던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족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자, 아이를 조금만 적게 낳아보자. 다양한 표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이르자. 우리 집 부감은 가족 계획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낳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지? 빠빠 지금, 오, 힘들어. 그러니까 알맞게 낳아서 적당히,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너희 형제자매가 몇이니? 세 명, 이렇게 되는 거야. 저희 두 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두 명도 진짜 많은 건데, 셋부터는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둘만 낳아 기르기도 너무 많은 거야. 하나만 낳자라는 표어가 등장을 합니다. 둘도 많다! 자, 이번에는 외동딸, 외동아들,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다 손들고 있는 거지. 사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텐데, 지금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외동딸, 외동아들 손들어 보세요. 이런 거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물어봤을 때. 어쨌든 그래요. 다 손들고 있네. 이제는 하나씩만 낳자고 하는 거지. 하나씩만. 둘도 많다. 이제 하나씩만 낳으라고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아직까지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만 낳자 그랬더니 아들만 자꾸 낳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지금.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아직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남, 여 짝꿍입니다. 남녀 짝꿍. 보이죠? 여기도

한 여짝꿍이에요. 표정이 즐거워요. 지금 웃고 있어요. 웃고 하하하하하하. 얘 지금 울고 있어요. 왜? 남남짝꿍이거든. 얘가 진웅이에요. 남남짝꿍 너무 슬퍼. 제가 실제 그랬었거든요. 당시에는 이렇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키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짝꿍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많았거든. 그러면 남녀 짝꿍 지워주고 남은 애들은 남자끼리 짝꿍했던 거예요. 이게 남남 짝꿍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맨날 부탁하는 거야. 선생님 여자 짝꿍 좀 시켜주세요. 근데 진웅아 네가 앞에 앉으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인다. 제가 당시만 해도 키가 컸었거든요.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착한 일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맨날 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출생성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제발 이제 딸도 좀 많이 낳자. 그래서 잘 키운 딸아나 여러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현재는 딸 낳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또 시대로 많이 변화했죠. 이렇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출산과 또 자녀에 대한 가치관들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가 또 빠르게 변화하면서 또 아이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옛날에는 낳지 말라 그러더니 이제는 너무 안 낳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제발 좀 낳아라라고 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표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실제 저희 아들이 작성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활동하는 어떤 곳에 갔더니 이게 빈칸을 채우는, 이렇게 스탬프 찍어서 채우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스탬프를 찍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찍었을 것 같아요? 예.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뭘것 같아요? 돈입니다라고 찍어놨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예,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돈입니다가 아니죠. 물론 우리 아들이 정답을 찾다가 뭐지? 자기 동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아닌 것 같고 돈 좋긴 하겠네 하고 돈을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이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예, 돈 아니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둘 이상 낳자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표어가 등장을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의 꿈이 가까워집니다. 북극곰보다 대한민국, 북극곰이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걱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무려 89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출생률이 극심히 낮아지면서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89개 지역,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는 외롭습니다. 다양한 표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나도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합계 출산을 높이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출산율이 낮아졌냐면 옛날에 1966년에 초등학교 운동장의 모습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자, 물론 저도 이때 없었는데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한 반에 학생 수가 5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반수가 많았었고 꽉 채웠던 거지. 같은 학교예요. 그런데 2017년에는 학생 수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그만큼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아이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밑에 내용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포인트는 요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낮았어. 최근에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나 1984년에 합계 출산율이 2.06명으로 대체 출산율보다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대체 출산율은 그 나라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인데 선진국은 대체로 2.1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혼연령, 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상승하고 만혼, 늦게 결혼하고 비혼, 결혼 안 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식의 인구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 출생률이 낮아지지만 사망률 높아지는 이때가 이제 6.25 전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죠. 물론 지속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서 자연 증가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남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현재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구는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117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한 나라의 인구 구조, 연령별, 성별 인구 구조. 한 지역이 또는 한 국가가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표가 나오는데,

몇몇 내용들이 보조단에 나와 있거든요.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지역의 인구는 연령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연령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접니다. 저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 인공지능 친구한테 이 얼굴에 어렸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 만들어줘 그랬더니 요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확실한 건저 어렸을 때랑은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노년층이 되면 요렇게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0세부터 14세를 유소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세부터 64세를 청장년층이라고 해요.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층. 그래서 연령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15세에서 65세 사이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연령대예요. 돈을 벌어서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장년층을 부양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부양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부양층. 그리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유청노의 인구 비율을 모두 합치면 100%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료에 청장년층과 노년층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다. 100에서 요두 개를 빼주면 유소년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 유소년 무양비. 얘는 청장년층분의 청장년층분의 이게 분모예요. 유소년층의 100을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자, 한번 적어볼게요. 청분의 유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 유소년 부양비가 60이다. 60이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청장년층이 만약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과 100이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유소년층이 60이란 얘기죠. 그래야 100, 600? 아, 100분의 60에 100 곱해서 60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100명의 청장년층이 60명의 유소년층을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는 모두 다 이런 겁니다. 100명의 청장년층이 몇 명의 유소년층과 몇 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느냐,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부양비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100명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면 힘들잖아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편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팔남매라 그랬지. 팔남매를 먹여 살리는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들 수 있어. 부담이 크다는 거야. 하지만 아이를 적게 키우면 한 명만 두명 키우면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양비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자, 노년 부양비는 똑같아. 근데 청분의 분모가 놉니다. 노 곱하기 100.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는 수가 들어가도 되고 비율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총부양비는 결국 청장년층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모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청장년층 분의 유 플러스 노가 됩니다. 청장년층 분의 유 플러스 노. 자, 역시 적어볼게요. 청장년층 분의 유소년층 더하기 노년층의 100을 곱한 값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얘는 다시 요렇게 구할 수가 있죠. 요거는 청분의 유 곱하기 100 하면 유소년 부양비. 청분의 노 곱하기 100 하면 노년 부양비가 되지. 그래서 얘는 다시 유소년 부양비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유부라고 적어볼게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가 됩니다. 다음, 총부양비는 어쨌든 청분의 U 플러스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분모가 청장년층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죠.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반면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겠죠. 왜냐면 유청노를 합하면 1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은 커지겠지. 그래서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전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중과 반비례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해요. 다음, 노령화 지수. 한 지역이 얼마만큼 노...

고령화가 진행되었느냐? 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유소년층분의 노년층에다가 100을 곱한 값이니까, 이렇게 100을 곱한 값이니까, 얘가 만약에 100보다 크면은 유소년층보다 노년층이 많단 얘기고요. 100보다 작으면 유소년층이 노년층보다 많단 얘기예요. 요 의미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전체 인구를 연령의 크기 순으로 1열로 세웠을 때 가장 어린아이부터 순서대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세웠을 때정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의 나이, 이것을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중위 연령. 당연히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면 중위 연령도 높겠죠. 다음, 성비, 성별의 비율이에요. 성별의 비율. 그래서 기준은 여성입니다. 여성 100명이 고정 기준이야. 여성 100명. 그래서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의 숫자를 성비라고 합니다. 여성이 100명인데 남성이 80명이면 성비는 80이에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초현상이라고 불러요. 반면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이 120명이면 성비는 120입니다. 이때는 남자가 많기 때문에 남초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여성이라는 거.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다음, 가임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것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사실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구 관련된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바탕으로 요 내용 잠깐 교재 내용 볼게요.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는요, 다다음 시간,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다음 주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 봤습니다. 연령층별 인구 구조.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했죠. 엄청 감소합니다. 반면 평균 수명 증가하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증가합니다. 근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지면서 결국 얘네들이 커서 청장년층이 되는 거잖아요. 청장년층이 201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소하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2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예요. 당연히 총부양비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반비례하니까 얘가 감소하면서 총부양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령화 지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 시기별 인구 구조의 변화, 아까 다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1960년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2015년 낮은 출생률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런 그래프. 그리고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아주 높아지면서 이런 인구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래로 가보죠. 인구 부양비는 그럼 어떻게 변화했느냐? 자, 1960년에 비해 2015년과 2060년은 유소년 부양비가 낮고 노년 부양비가 높습니다. 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졌기 때문에, 또한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는데, 196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총부양비가 낮아졌어요. 자, 유부와 노부를 합치면 총부가 되는 거잖아요. 낮아졌죠. 그러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면서 총부양비가 높아졌죠. 그리고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한다. 2010년대까지 청장년층 인구 비율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 이제 마지막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구 지표 살펴볼게요. 자,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냐? 자, 대체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유입이 많았던 지역들. 어디냐? 세종, 경기 일부 지역. 어디냐면 이런 지역들입니다. 자, 경기도에 서울 주변 지역들, 청장년층 인구가 많았던 지역들, 또한 부산의 유성도시인 김해 양산, 그리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은 조선공업 발달한 거제, 그 다음에 세종, 역시나 최근에 청장년층 인구 유입 많았던 충남의 수도권 인근 지역도 유소년층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경북의 북부, 경남 서부, 호남 지방의 촐락 등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죠. 촐락 지역들.

대체로 도시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촌락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죠. 한편 성비 볼게요. 성비. 군부대가 많은 강원 및 경기 북부, 중화공업 발달한 당진, 거제, 화성 등은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촌락의 경우 여성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일단 오른쪽 지도부터 볼게요. 자, 성비가 높은 지역들 휴전선 인근, 그쵸? 그 다음에 중화공업 발달한 지역들은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성비가 낮은 지역들은 촌락, 그리고 서비스업, 서비스업엔 여성이 취업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 발달한 대도시도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촌락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 중에서 여성의 유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장년층에서 남초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 여초현상이 나타나는데 결국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선 여초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지역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촌락. 청장년층의 여성 유출 많아서, 그 다음에 중화공업 발달한 지역, 그리고 군부대 많은 휴전선 인근, 요 지역들은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지역입니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들. 자, 이제 우리 보충자료 같이 볼게요. 시도별 인구 자료입니다. 꼭 기억해둬야 될 지역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인구는 경기가 제일 많죠. 1,400만 가까이, 그 다음에 서울이 930만. 이각 시도별 인구는 꼭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다음 인구 밀도 대도시인 서울이 가장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산지 비율 높은 강원이 인구 밀도 가장 낮습니다. 너무나도 산이 많으니까 사람이 살기는 유리한 지역은 아니겠죠. 그리고 대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서울이 가장 높다. 다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극히 낮은 데가 있어. 서울과 부산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연령대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집값 비싸고 환경오염 심해지면서 신혼부부들이 주로 김해나 양산, 또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서울과 부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 높은 지역들, 서울에서 사람들 많이 빠져나온 경기, 높죠. 그리고 세종, 청장년층들이 최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유입되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제조업, 공업도시, 울산 역시 청장년층 비율 높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쵸? 다음, 제주. 제주도 역시나 최근에 청장년층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서울, 부산 굉장히 낮다. 최근에 청장년층 유입 많았던 울산, 세종, 경기, 그리고 제주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수도권은 청장년층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 다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인 울산도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습니다. 다음, 대도시인 대전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낮은 지역, 전남.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한 전남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다시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총부양비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더꼭 알아두셔야 돼요. 반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 대체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전남, 전북, 경북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강원도 생각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산지 비율 높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거주하시던 분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생각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또 하나 주의할 곳은 부산인데요. 부산이 생각보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청장년층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죠?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왜냐면 아이를 낳아 기를 연령대 사람들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옛날부터 오랫동안 거주해 오신 분들은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노년층에 진입한 거야. 그래서 부산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게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당연히 유선

청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죠. 이런 지역들이 특색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밑에는 부양비가 나와 있는데요. 자, 부양비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의 인구 비율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으니까 유소년 부양비 낮지만 세종은 굉장히 높죠. 노년 부양비 당연히 촌락 특징 나타난 지역도 높고요. 강원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 가장 낮은 전남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중위연령 전남이다 가장 높아요. 그런데 경북과 강원도 노령화 지수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반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낮은 아 다시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높은 세종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아요. 이렇게 중위연령도 가장 낮고 다음 성비. 성비는 대도시에서 낮게 나타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반면 제조업 발달한 울산 역시나 제조업 발달한 충남은 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왜? 남성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들, 특히나 시도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보면서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구매하시고요. 기선제압OX도 꼭 풀어보세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OX 나와라!

꼼꼼하게 쓰는 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스테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1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행복 추구와 신앙 파트 또 문항풀이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실전 문항 한번 풀어보고요. 또 우리 또 근대의 또 서양 철학의 포문을 열었던 또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사상까지 한번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 문제 같이 풀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 그리고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에 관한 그리고 종교개혁 사상까지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는 실전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네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네.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은 쾌락이므로 쾌락을 추구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네. 얘들아,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왔는데 최고선을 쾌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쾌락을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그럼 누구야? 그렇지, 에피쿠로스다라고 하는 거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왔다.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네. 자, 에피쿠로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쾌락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만큼의 쾌락을 얻고 난 이후에 10만큼의 고통이 온다면 그 1의 쾌락은 어때? 그렇지, 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력 있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 자력 있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하네. 자, 이러한 덕들, 자, 어떤 이런 이성적인 또 정의로운 이런 지혜로운 이런 덕들은 결국은 즐거운 삶을 가져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력 깊은 사람은 필요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며 우연은 유동적이며 우리 힘에 의해 생겨나는 일은 다른 주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네. 우리 행동을 결정할 힘은 우리 안에 있음을 명심하게. 한마디로 지금 에피쿠로스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 세상에 어때 운명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원자론적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는 우연한 원자들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과 죽음과 운명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피쿠로스의 최고의 행복은 어떤 경지? 그렇지, 아타락시아의 경지. 아타락시아의 경지가 뭔지 말로 설명해봐. 그래요, 좋아요.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이러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최고의 쾌락, 아타락시아,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더 이상의, 그렇죠,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강조할 법한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니라고 했죠? 자, 그는 욕구를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욕구, 또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성적 욕구, 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부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욕구를 구분하면서 이 중에서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적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삶에 헌신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역시 아니죠. 자,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인간관계에 나서는 것은 쓸데없는 불안과 오히려 오해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을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둔적 삶을 살아라. 단, 외톨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 친구와의 우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적인 삶에 헌신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신의 행위가 산출할 고통이 아니라 쾌락만을 수고해야 한다? 아니죠. 어떤 행위가 산출할 고통과 쾌락을 이성적으로 잘 헤아려서, 그렇지, 고통이 제거된 상태, 고통의 제거를 통해서, 그렇죠, 쾌락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쾌락만을 수고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신앙생활을 통해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니죠.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했다고 상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을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아,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신, 죽음, 그리고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 다 제거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쁜 운명이 나한테 닥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잘못된 믿음을 제거한다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합니다. 자, 계속해서 쾌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고통을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참았을 때 이후에 더큰 쾌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이성적으로 무엇하고, 그렇죠, 비교하고 이득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에피쿠로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이 응수합니다. 어떤 쾌락이든지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어떤 정념에 좌우되지 않고 좀 초연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쾌락을 즐길 때와 쾌락을 즐긴 후 후회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게 될 때를 비교해야 합니다. 쾌락을 취할 적절한 때가 온 것처럼 보일 때에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성에 따라야 합니다. 자,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하게 이성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친구들은 스토아 학파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을은 스토아 학파 사상가 에픽테토스 입장인데요. 자, 에피쿠로스와 저 스토아 학파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모든 고통이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방금 전에 지금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어떤 1만큼의 고통을 참았는데 그 이후에 10만큼의 쾌락이 온다면 그런 고통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동요를 막는 명료한 사고는 쾌락적인 삶, 즉 즐거운 삶을 가져올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고통을 잘 헤아리고 욕구를 잘 분별하고 이러기 위해서 명료한 사고,
이런 이성의 역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

받아들여야 한다는 스토아파의 대표적인 진술이죠. 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일어날 만한 일들이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정념이 아니라 비자연적인 정념에 대초연해야 한다. 왜 틀렸어? 그래,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자연적인 정념뿐만 아니라 비자연적인 정념 모두에 대해서, 즉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자연적인 정념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념을 제거해라. 이건 틀렸어. 하지만 모든 정념에 대해서 의연하게, 초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때? 그렇지. 정념의 초연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잘못된 진술 4번이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습니다. 모든 정념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이야기 하죠. 평온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파는요, 다 평온한, 마음이 평온한 그런 삶을 추구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과 같은 이러한 선지 너무너무 중요하지. 우리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의 공통점으로 반드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고대서양 사상가입니다. 인간에게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아,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일어날 만한 일이 그냥 일어난 거라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소에게는 소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게는 포도나무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각자에게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째서 너는 네 운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느냐? 자연은 너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자, 어떤 외적인 일로 네가 고통을 당한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그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에 대한 너의 무엇인 거야? 그렇지, 판단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당장 지워 없애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좋아요,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은, 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자연이 바로, 그렇지, 신 자체이기 때문에 그 신적 필연성,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서 일어날 만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건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운명을 순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스토아파 사상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자, 스토아파 사상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스토아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인데요. 자, 기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회피해야 한다? 아니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는 존재이다. 맞아요. 바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성, 즉 로고스가 아니라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왜 틀렸니? 얘들아, 이성에 따르는 삶, 로고스에 따르는 삶이 바로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잖아. 이성이 신의 섭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성이 아니라라고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이 같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죄송해요. 순서도네요. 순서도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갑부터 보겠습니다. 이데아는 불변하며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이성의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누구야? 그렇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각각의 사물에는 각각에게 매칭되는 이데아가 존재하는데, 그 이데아는 사물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똑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죠. 그리고 최고의 이데아는 바로 좋아요, 좋음의 이데아, 좋음 그 자체인 선의 이데아. 계속해서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을 볼게요. 이데아는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하는 한 불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시인을 통해서만 실존할 수 있다. 이데아라고 하는 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한 누구의 정신? 신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이다. 아, 플라톤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창조주로서의 신과 연결해서 해석하면서 이데아는 신의 정신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지? 그렇지, 잘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A는요, 그렇죠. 플라톤이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요. B는 플라톤이 예, C는요, 좋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순서도도 그렇고, 우리 벤 다이어그램도 그렇고요. 반드시 갑과 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비교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자, 기억부터 들어가 볼게요. 진정한 행복은 이성, 기계, 욕구가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되는가? 얘들아,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이성, 기계, 욕구가 어때? 그렇지. 조화를 이룰 때, 아, 그 조화를 가지고 정의,

의를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세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아, 세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그렇지.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사상가라 그랬어. 얘들아,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만은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봤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했지만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렇게 어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고 반드시 신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 뭐가 필요해? 잘했어. 시인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어라고 보겠네요. 자, 그러니까 그렇지. A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전의 이데아는 사물들 각각의 이데아가 존재하게 하는 원인인가? 자, 기억나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선의 이데아를 이야기했죠. 자,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 그래. 모든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였잖아. 무엇으로 비유했지? 태양으로 비유했었어. 따라서 이 선의 이데아는 사물들 각각에게 매칭된 그 각각의 이데아가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원인이 되죠. 다시 한번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이데아로서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아, 선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사물들 각각의 이데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자, B는요. 플라톤이 그렇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역시 니은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선의 이데아는 모든 진리의 원천이며 신과 무관하게 존재하는가? 아니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러한 선의 이데아가 신의 정신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최고선이며 조화로운 그 자연 자체인가? 자, 앞부분은 참 좋았어. 근데 왜 틀렸어? 얘들아, 신은요, 자연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어디까지나 신의 피조물이었고요. 신은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연과는 another level,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가 신은 아니었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절제는 신을 위해 스스로를 건전하게 지키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이고요. 결국 용기도 그렇지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정의도 신에 대한 사랑이네. 지혜도 아 신에 대한 사랑이네. 지용절정 플라톤의 사주덕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모두 다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한 중세 서양 사상가는 그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 맞서는 것은 자연 본성이 아니라 결함이며 그 결함은 악이기 때문에 곧 선의 반대이다. 자 선이 없는 선의 결핍이 바로 악이다. 그 악은 신에게 맞서는 것이다. 신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악한 의지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생긴 자연 본성은 결함이 많을수록 악하지만 그 자연 본성만은 선하다. 인간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자연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의지적 결함, 즉 악덕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신의 뜻을 어기고 아하 죄의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했죠.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선에 반대되는 실체이자 신의 창조물이다. 이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악은 실체가 아니야. 어디까지나 선의 결핍, 선의 결여였어요. 용기와 지혜는 신에 대한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네, 방금 위에서 나왔잖아. 지용절정 이런 사주덕도 결국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결국 아, 2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주체적인 노력만으로 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얘들아,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에 대한 사랑을 중시한 건 사실이지만 이 또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신의 은총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가장 핵심은 이거야.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런 완전한 행복 이런 것들을 이룰 순 없다. 그러니까 신을 받아들이고 신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의 그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거든요. 따라서 주체적 노력만으로라고 하는 표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었어?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창조한 모든 동식물을 향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기억나니?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사랑을 향유와 사용으로 구별했지. 그런데 향유의 대상은 신이었고요. 아, 동식물은 향유가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었어? 그렇죠. 사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좋아요. 2번이 되겠네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정신의 활동이다. 바로 나오지? 행복이 뭔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 치면서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물어보면 여러분 바로 나와야 되잖아.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좋아요. 갑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이다. 아, 덕이 엑설런트하게 발휘된 상태. 바로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고유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덕엔 두 종류가 있었죠. 지성적인 덕과 좋아요 품성적인 덕이었고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그리고 이해력 같은 것이 지성적 덕이었습니다.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이런 중용의 상태가 좋아요 품성적 덕이었고요. 자, 갑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제시문이 네, 되겠네요. 자, 을입니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래. 그리고 우리 안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래. 그러니까 어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덕이래요. 이러한 자연적인 원리 대신에 신은 종교적인 덕을 우리에게 수여하였다. 그 종교 덕. 그 종교적인 덕, 이런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아, 그런데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만으로는 영원한 행복, 내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세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자연적인 덕은 어디까지나 예비적 단계의 덕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그렇죠.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 덕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 신의 은총을 입고 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아퀴나스.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는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입장, B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공통 입장. 좋아요. C에는요. 그렇지. 아퀴나스만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벤다이어그램 문항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반드시 갑과 을을요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모든 자연적 사물들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요런 선지, 요런 거 우리 찾아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너무 중요하지.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은 나름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 사고방식, 목적론적 세계관이었잖아. 우리 꼼스테크 자료 아리스토텔레스 찾아봐.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바로 시작했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아퀴나스도 이런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역시 꼼스테크 자료의 아퀴나스 제일 처음 부분, 초반부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 나와? 그렇지,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다 목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 다 수용하거든요. 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퀴나스도 모든 자연적인 사물들은 고유한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적 입장이기 때문에 A가 아니라 좋아요. B에 들어가야 할 진술이 되겠네요.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덕을 갖추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 완전 맞죠? 최고의 목적, 최고선인 행복. 그것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왜?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니까요. 자, 아퀴나스도 이런 입장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퀴나스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퀴나스는 어떤 덕을 얘기했어? 자연적인 덕, 즉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외에도 플러스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이 덕의 구체적인 어떤 종류는 두 사상가가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공통적으로 이런 진술 자체,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르려면 덕이 필요해. 이런 진술 자체는 당연히 공통적으로 인정할 내용이 되겠네요. 디귿입니다.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면 현세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얘들아,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관조만 하면 신을 이성적으로 관조만 하면 현세에서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니? 아니지. 반드시 아퀴나스는 최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세에서
신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겠네요. 리을 볼게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덕

필요하며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네, 아퀴나스가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떤 이런 인격 신에 대한 신앙심 이런 건 없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떡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그중에 최고는 사랑이야? 아니 아니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행복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해. 어떤 덕을, 그렇지,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것을 갖추고 그것을 잘 발휘해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이룬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이 가능해라고 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좋아요. 3번이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 갈등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사물들, 즉 자연적 물체들이 목적을 향해서 작용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인식을 갖지 않는 그것들은, 인식을 갖지 않는 것들은 인식하며 깨닫는 어떤 존재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목적을 지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적 사물들을 목적을 향해 인도하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반드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린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부른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이라고 하는 걸다 강조하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어때? 신이 철학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고 있죠? 누구야? 중세 서양 사상가? 그렇지. 신 존재를 다섯 가지 철학적 방법으로, 이성적 방법으로 증명한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성향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향하게 하고, 신이 선한 것으로 규정한 목적들을 향하게 하는데, 그것들은 곧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에 대하여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신의 영원법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친구들이 다시 한번 아퀴나스라고 하는 건 찾았으니까 제시문을 통해서 더 개념을 좀 메워 나가야 되겠죠?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의, 그렇지, 뜻과 계획을 우리는 영원법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 것, 그것이 무엇이야? 자연법이라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 자연법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었어. 자,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자연법, 그 자연법이 이야기하는, 선은 무엇이었니? 자종신사 나와야지. 나와야 돼. 구체적인 내용 나와야 돼.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그렇지, 그리스도교 사상가 아퀴나스를 생각하면서 자존신사,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리고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자연적인 성향들, 자존신사와 같은 자연적인 성향들, 이걸 우리는 선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어때? 자연법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아퀴나스는 이야기했죠. 아퀴나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인식된 자연법은 영원법의 근거이자 원형이다. 잘 봐봐. 이성을 통해 인식된 자연법은 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왜 틀렸니? 영원법의 근거가 아니지. 오히려 영원법이 자연법의 근거가 되죠. 그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다. 그렇지, 얘들아. 잘 봐봐.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자연적인 성향, 이게 뭐야? 이게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이게 자연법의 내용들이지? 왜? 자연법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성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자연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렇지,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도덕적인 선이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어요. 따라서 2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영원법은 사물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 왜 틀렸니? 그렇지. 신은 영원법에 따라서 모든 사물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물의 본성 안에도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진리와 신앙에 의해 수용되는 진리는 모순된다? 아니죠, 아퀴나스는요. 이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진리도, 신앙에 의해서 수용되는 진리도 결국은 다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학과 신학은 조화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의 은총과 계시가 있어야만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왜 틀렸어? 얘들아,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신의 은총과 계시도 필요해. 하지만 신의 은총과 계시가 있어야만 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는 감각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공이 때구르르 굴러가는 걸 우리 눈으로, 감각적인 경험으로 봤잖아. 거기서부터도, 어때? 그렇지. 그 공이 왜 굴러가게 됐을까를 찾아보면 부동의 동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에는

감각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성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신이 이렇게 은총과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 공부했습니다. 5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그리스도교 사상과 갑과 을입니다. 교황은 신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면죄부 판매는 잘못됐습니다. 누구니? 그렇죠. 종교개혁 사상가 루터가 되겠네요. 누가 신의 백성이냐 하는 것을 아는 일은 오직 신께서만 소유하신 특권이다. 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신께서는 아시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아, 신에 의해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또한 신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할때 그의 부름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였다.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 즉 직업을 정해 두셨다. 직업 소명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칼뱅 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루터와 칼뱅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성직자이자 사제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죠. 만인 사제주의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면죄부를 통해 신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니라고 했어. 면죄부를 통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원죄로 인해 신의 뇌를 형벌일 뿐이다? 아니야. 이런 해석이 좀 고전적인 해석이었는데요. 이제 칼뱅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건 형벌일 뿐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신의 부르심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직업에서의 성공 여부가 구원에 대한 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직업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때? 신이 결정을 바꿔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직업에서 성공하면 신이 결정을 바꿔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니? 아니었죠?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칼뱅은요, 직업은 신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직업 생활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신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수 있다. 그런 사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 직업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구원에 대한 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본건 아니었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아니죠. 구원은 그렇죠. 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교 사상의 전반을 흐르는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8번의 답은 좋아요. 1번이라고 한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의 여러 사상가들과 관련된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지, 시간 여행을 떠나서 근대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서양의 이제 근대 사상을 이제 공부할 때, 일단 서양의 근대의 포문이 확 열리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막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라고 하는 건 친구들, 나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대의 서양 철학은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흐름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흐름 속에서 각각 등장했던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그리고 베이컨과 좋아요, 휴메 사상을 지금부터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쭉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많지, 많아. 뭐가 많지, 얘들아? 시작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너무 중요해요.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사상가 어떤 사상가인 얘들아? 그치? 스피노자. 스피노자가 눈에 띄지 않니? 자, 스피노자 그냥 일단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스피노자 중요하구나. 이제 윤사 시험에서 이제 계속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3대장. 최근에 이제 계속 어렵게 출제되는 3대장을 꼽아보라고 하면 쌤은 이렇게 꼽겠습니다. 한국 실학 사상가인 정약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근대 서양 사상가. 다음 시간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스피노자. 변별력 굉장히 높아요. 한번 출제됐다 하면은 그냥 막 친구들이 막 부들부들 떠는데, 쫄지 마. 쫄지 마. 우리 충분히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좀더 이후에 공부하게 될 칸트. 이렇게 해서 새 사상가가 친구들이 좀 윤사 공부할 때좀 눈에 힘딱 주고, 정신 딱 단디 차리고, 또 공부해야 할 사상가입니다. 흄도요, 너무너무 중요해. 흄도 친구들이 만만찮게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흄의 사상도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력 발휘해서 네,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수능에서는 무려 스피노자와 흄이 같이 출제가 되면서 굉장히 네, 또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상가이길래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는데 변별력이 높을까? 나는 그의 사상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꼭잘 이해하고 수능시험장에서 스피노자 나오면 쫄지 않고 나는 반드시 맞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요.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스피노자.

예,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 둘다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 다른 말로 인간의 지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쌤, 경험주의인데 이성을 신뢰했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근대의 그 시대적 흐름 자체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워낙 중시했기 때문에, 이성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이성을 중시했고요. 경험주의도, 아,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관찰과 실험과 같은 과학적 경험을 지식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성주의 사상가들은요, 보통 어떻게 이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있냐라고 보았냐면,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세우고요. 이것으로부터 논리적인 추론을 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진리를 탐구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어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는 다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고 플라톤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에피크로스도 죽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을 진리탐구에서 중시했다는 거야. 이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오유 아는 친구들이 있네. 연역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연역법은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러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 주진 않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일마적 원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새로운 사실 우리한테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특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 확실한 원리에서부터 추론하기 때문에 필연성 있는 이치,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오늘 공부할 데카르트,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볼 스피노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성주의 사상가로 여러분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경험주의는요, 이번에는 정반대, 역방향의 진리탐구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자, 이들은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어때? 그렇지. 개별적인 사실들을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뭐, 나 극장 가봤다, 나 거기서 팝콘 먹어봤다, 이런 식의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인 경험이야.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 얘들아,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거 어때? 일일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경험해보는 거잖아? 이런 관찰과 실험과 같은 과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거야. 자, 보라쌤이 백조를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계속 관찰했어. 그랬더니 백조가 다 흰색이야. 그러면 쌤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야. 모든 백조는 희다.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지? 이런 진리탐구의 방식을, 오, 좋아. 귀납법이라고 부르죠. 자, 얘들아, 이런 귀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뭐야? 그래, 필연성은 없을 수 있어. 필연성은 없어. 예를 들면, 보라쌤이 그렇게 몇만 마리의 백조를 보고 모든 백조는 희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날 득하니 보라쌤 앞마당에 검정색 백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예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필연성은 없고요. 단지 개연성이 있는 진리만을 얘기해 줄수 있는 거야. 백조는 하얀색일 가능성이 높아.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모든 백조는 하얘라고 필연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또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귀납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주의적인 방식을 취했던 그런 사상가로는요. 역시 오늘 공부할 베이컨.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공부하게 될 흄이 있습니다. 둘다 영국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는 했는데 사실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으아, 깜짝 놀랄 걸 너희들 잘 봐봐.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성을 중시하죠. 이성주의,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연역법, 연역법을 중시했어.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추론을 해. 이성주의,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더 소름이야. 그치, 그치, 그치. 이번에는 그래, 경험주야, 경험주의. 귀납법이다. 개별적인 사실에서부터 관찰하고 실험해서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죠. 경험주의, 귀납법, 개별적인 사실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응응응 그그그, 응응응 그그그, 응응응 그그그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 일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까? 하면 여러분 이야기해야지. 고래와 이성 데스. 자. 이름이 어려워, 얘들아. 친구들, 사상가들의 이름하고 요 주의 매칭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고려와 난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 이성, 데스, 데카르트와 스피.

스피노자, 이성주의 사상가예요. 얘들아, 경험주의 봐봐. 베이컨 알지? 얘들아, 짭조름한 그 베이컨의 맛은요, 경험해봐야 알잖아. 베이컨을 흰쌀밥에 탁 얹어서 먹으면 우리 너무 기분 좋아서 어떻게 돼? 흉, 흉, 아유 좋아라. 흉, 흉, 입에 이제 베이컨 물고, 흉, 흉, 좋아하는 흉을 생각하면서, 베이컨, 흉, 다 영국 사상가들인데요. 이런 경험주의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응응, 그그그, 이성주의, 경험주의,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그렇죠. 우리는 먼저 응응응, 이성주의 라인의 또 대표적인 사상가 데카르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성주의 기초를 닦은 철학자이고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데카르트는 수학자이기도 했고요. 당대에 또 천재로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자, 데카르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거 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아주 강렬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하기 때문에 난 명백한 진리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데카르트의 이러한 지적이 꽤나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사과가 있어.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빨간색으로 보였어.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이 사과는 빨갛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얘들아, 이건 너무 단편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한 거지.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이 어쩌다 본 사과가 빨간색이었을 수도 있어. 원래 다른 사과들은 뭐덜 익은 상태면 초록색일 수도 있고 다른 좀 누리끼리한 이런 사과일 수도 있는데 우연히 너희들이 보는 그 사과가 빨개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연히 그 반이 좀 조명이 어두워서 어두컴컴해서 이게 좀 검붉게 좀 이렇게 그렇죠? 약간 이제 불구스름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야. 혹은 이 사과는 다른 색깔인데 내가 생명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라서 이거 다른 색깔을 인식 못하고 이게 붉게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오직 어떤 추론? 좋아요. 이성적인 추론. 이성을 활용한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만이 확실하고 참된 지식이다라고 여기는 좋아요. 이성주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응응응 생각해봐. 이성주의는 연역적인 방식을 통해서, 연역법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죠. 일반적인 원리에서부터 개별 사물의 이치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런 연역적인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뭘것 같아? 이첫 번째 동그라미, 얘가 제일 중요하겠지. 첫 번째, 요 원리가 제대로 잘 성립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얻어낸 개별 사물의 이치도 옳은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확실한 지식을 연역적인 방법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 그 누구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명제를 그첫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절대로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그첫 번째 명제를 찾고자 결심했죠. 그리고 그첫 번째 명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의심을 품어봤어요. 우리 의심을 품는다. 그렇지, 회의라고 불렀죠? 아,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방법적 회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철학이 첫 번째 원리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걸 의심해 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소름. 진짜 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지. 보라쌤 여자 맞아? 남자 아니야? 왜, 맨날 목소리가 왜 저렇게 맨날 걸걸해? 얘들아, 남자 같지 않니? 막 가발 쓰고 화장한 거 같지 않니? 의심스럽지? 모든 게다 의심스럽다는 거야. 뭐 1 더하기 1은 진짜 2 맞아? 2가 아니라 다른 건데 내가 지금 막, 지금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2로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의심스러웠다는 거야.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렇게 한참 의심을 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탁 치죠. 아, 찾았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찾았다는 거야. 내가 모든 걸다 의심해 봤더니 진짜 다 의심스러웠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었어. 뭐였어?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 그래. 지금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의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었어. 아, 의심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어. 아, 내가 의심한다는 건 결국 무엇 한다는 거야?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데카르트는 남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말.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지. 존재한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데카르트는 자신이 품었던 의심을 극복한 거야. 따라서 우리 소피스트들이 주장했었던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하더라도 알수 없다. 안다 하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진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소피스트식의 회의주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방법으로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을 극복해서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냈으니까요. 그게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였죠. 시험엔 주로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순서가 나옵니다. 이게 먼저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철학의 제일 원리를 얻어낸 거죠. 선후 관계가 중요해요. 시험에 오답 어떻게 주로 나올까? 역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면 다 오답이겠죠? 철학

철학의 제1원리는 방법적 회의를 찾아내는 출발점이다. 이런 거다 틀린 거야.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아냈다고 선후 관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응응응 라인의 데카르트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그그로 가야 돼. 그그그. 자, 경험주의의 선구자로 불려지는 영국의 아주 실용적인 사상의 흐름, 전통을 수립한 자, 베이컨입니다. 자, 베이컨은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과학자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예도 깊은 그런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또 남겼어. 우리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것도 물론 유명하지만 베이컨도 그에 필적할 만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명언이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오, 잘했어. 힘이다. 베이컨의 이말 속에는 베이컨의 사상의 정수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천천히 보자. 아는 것이라고 한 표현이 눈을 사로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지식이 결국 인간의 삶을 유용하게,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에 무엇을 강조했다는 거야? 유용성을 강조했다. 이게 중요해. 요게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야. 유용성. 자,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인간의 삶을 개선해야 돼. 그 유용성, 쓸모 있는 지식.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데 그 영국의 실용적인 철학의 전통을 수립한 인물입니다. 베이컨,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실용성, 유용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는 자연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해야 하고 인간 생활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해. 근데 왜 알아야 되는 거야? 1번, 자연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려고. 2번, 자연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쪽쪽 잘 빨아먹으려고. 2번인 거지. 그러니까 자연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되고, 자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려면, 아, 새로운 진리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야? 그렇죠. 귀납법이다. 자, 경험주의, 귀납법,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중시했다. 뭐 이런 것도 우리 떠올려 볼수 있잖아?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실험과 관찰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귀납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지?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공통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을 신뢰했다고 했죠? 그 지성까지 함께 중시하는 귀납법을 새로운 진리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참된 귀납법이다라고 명명했어요. 자, 참된 귀납법은요,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이성, 즉 지성으로 정리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거야. 자,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 그리고 지성을 활용해서 또 다른 실험을 또 행해.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꿀벌의 방법이라고 불렀어. 꿀벌은 단순하게 어때 자기가 모아온 꿀을 쌓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프로폴리스, 로열 젤리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확장시켜 나가잖아. 아, 그러한 꿀벌의 방법이 참된 귀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베이컨은요, 이렇게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중시하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상에 비유하고 그 우상을 깨부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비과학적인 네 가지의 편견을 네 가지의 우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연을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과학적인 편견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새가 슬피 운다. 새는 우는 게 아니야.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기관의 작용으로 그런 소리를 내는 건데 인간의 편견으로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타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동굴의 우상입니다. 개인의 특수한 기질, 경험, 환경, 교육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자, 요런 지하 동굴에서 산 사람이 하늘은 요만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이것은 동굴의 우상이 되겠죠. 지구는 더운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프리카인이 있다면 그는 동굴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야. 이런 우상, 편견은 타파해야 합니다.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언어나 말이 많아 잘못된 말 때문에 비과학적인 편견을 가지게 돼. 유니콘이나 용은요, 어때? 실제 하지 않는데도 이런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많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렇게 언어에서 비롯된 비과학적인 편견을 깨부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극장의 우상입니다. 전통과 권위에 대한 맹신에서부터 오는 편견이야. 극장은 나보다 더 높은 단상 위에서 배우들이 그럴듯하게 연기하기 때문에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믿게 되잖아. 그것처럼 야 유명한 학자가 그러는데 블라블라래. 그런 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맹신한다면 전통과 권위에 대한 맹신 역시 비과학적인 편견이죠. 이것들은 깨뜨려야 하는 우상이다라고 한 우상론, 우상타파로.

오늘 주장했네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원전 자료로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의심해 보았다. 그걸 통해서 절대로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철학의 제일 원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철학의 제일 원리를 찾아낸 데카르트의 원전 자료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지? 방법적 회의가 먼저 이걸 통해서 그 결과 철학의 제일 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인간이 극복해야 하는 우상으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네 가지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봤죠? 인간이 인간의 입장에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 동굴의 우상은 어때? 개인적인 경험이나 편견에서부터 비롯된 것들. 그리고 시장의 우상은 언어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비롯되는 편견. 그리고 극장의 우상은 전통이나 권위를 맹신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편견인데요. 모두 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깨뜨리고 타파해야 하는 선입견과 편견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형광펜 드시고요. 꼼꼼하게 수능 특강 밑줄 치면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세요. 선생님,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 기다리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고 있는 역사 완성작 유산입니다. 아, 넘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31강이고요. 오늘은 119페이지에 있는 뭐 동남아시아, 오스만, 아랍, 이란,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파트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수능 특강 교재에서 풀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기출 문제 한 다섯 문제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강의한 다음에 강의 말미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는요, 여러분, 세강 전에 있었던 우리가 아프리카와 거기 제국주의 파트 할 때 한번 대략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시아라든가 다른 뭐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요 파트를 좀 다시 한번 다뤄드리는 거니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세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언제 만들어졌죠? 1887년. 맞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젠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와 차이나의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인데요. 자, 여기에는 프랑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거대 프랑스 세력과 이쪽이 옆에가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국 세력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미얀마를 병합했던 게 언제냐? 1886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나름의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가 태국이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었던 영국은 말레이 연방도 만들게 됩니다. 이쪽이랑 여기 보르네오 섬 북부 여기를 말레이 연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레이 연방은 1895년에 있었다. 여기까지 같이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었고, 요 필리핀은 원래 어디의 식민지였다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게 되었었다. 언제? 1898년도 미서 전쟁의 결과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자, 동남아시아의 종교 분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종교 분포는요, 사실은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 여긴 다 역시 불교권이었었지만, 이쪽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내륙,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 내지는 타이, 그 다음에 미얀마, 이쪽도 대부분 다 불교였습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중국과 한국의 불교랑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 저희는 율리야사상 아니죠. 어떤 불교냐, 이런 것까지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 불교였다 정도만 살짝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에서 볼 거는 요거 보려고 갖고 왔어요. 요쪽에. 이 해양에 가까웠었던 섬도 많고, 여기 밑에 쪽. 우리가 흔히 나라로는 인도네시아나, 요쪽에는 말레이시아나, 이쪽이 다 어디죠? 맞습니다. 이슬람.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요 방글라데시도 이 이슬람이라는 거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필리핀. 필리핀은 뭡니까? 맞습니다. 에스파냐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트교였다라는 거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동남아시아 민족 운동은 간단한 게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태국은 짝그리 왕조의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완충지대로서 독립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 짝그리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 두 명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마 4세, 라마 5세. 이두명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판보이 쩌우 같은 인물이 있는데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독립운동이 뭐라고요?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는 운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일본을 뜻합니다.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해서 신해혁명의 자극을 받아 중국 광둥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결성하기도 했었고요. 프랑스에 대한 무력투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호세 리살, 필리핀의 호세 리살, 나에게 손대지 마라. 를 저술하면서 에스파냐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고발했었고요. 에스파냐 인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필리핀 연맹을 결성하기도 했다가 그는 이제 처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한명더 기억한다라면 여기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아기날도. 아기날도. 그러니까 필리핀 하면 호세리살 아기날도. 요두명 인물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그래서 지도로 보자면 요 정도가 나와 있을 것이고요. 자, 요 카르티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카르티니는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의 국모로 추앙받는 인물인데, 인도네시아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일과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카르티니는, 그러니까 티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죠. 23세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학교를 세우고, 서구식 근대 교육과 민족 교육을 실시했고요. 24세에 결혼한 카르티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여성 교육에 대한 열정은 7년 뒤 그녀가 생전에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100여 통을 모은 서한집 어둠에서 빛으로가 발간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요. 편지에 묘사된 카르티니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요거 카르티니 말씀드릴 때그이 몽골 제국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몽골을 원나라를 왔다 갔던 인물 중엔 카르핀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는 피나도로 걸어왔다고 그랬죠? 워낙에 먼 거를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카르티니는 티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다. 예.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교육, 그중에서도 여성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카르티니라는 인물이 나오면 아, 인도네시아.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화재가 나온다라면 딱두 개만 나옵니다. 일단은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이건 뭐 크메르 왕국이 크메르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신두교 사원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불교 사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보로부드르 대승불교 사원이었고 사일렌드라 왕조 때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요거 보로부드르 사원. 아, 요거는 저도 직접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은 못 가보고 있습니다. 보로부드르 사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고요. 여기가 한 100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편이. 예. 한 길이가 이렇게 그래서 거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하나의 탑처럼 보이는데 여기 안에

이 수백 개의 탑이 하나의 탑의 모형을 갖고 있다 하면서 요거 자체도 하나의 다 탑들 아닙니까? 예, 이런 탑들이 모여서 이런 거대한 하나의 탑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보는 그 노을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보다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꼭 한번 예, 그 DM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캄보디아의 앙코르 왓츠. 이건 뭐 캄보디아에 있었던 아주 높은 문명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한이 정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캄보디아의 앙코르 왓츠, 캄보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보로부두르 사원, 여기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리핀의 대표적인 인물 호세 리살. 호세 리살은 오늘날 필리핀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고요. 1892년 필리핀 독립운동의 지도 기관인 필리핀 연맹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지휘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진 봐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베트남이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동아시아사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베트남은 좀 이제 깊게, 특히 이제 근현대사 파트는 가주셔야 되겠지만, 세계사 파트에서는 베트남이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교 지식인 등이 주도해서 다시 왕을 세우고자 했었던 근황운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판보이쩌우의 동요운동,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판짜오찌나 호치민 여기 파트는 사실은 거의 동아시아사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이게 나온다라면 요거 정도는 기억해 달라. 인도차이나 연방이 1887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청푸전쟁 이후죠. 그다음에 태국 같은 경우는 라마 4세, 라마 5세의 근대적 개혁운동이 있었고 적극적인 외교와 내정개혁 등으로 인해서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던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국가가 바로 태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누구? 카르티니. 그 외에도 부디 우토모나 이슬람 동맹 등등과 같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에 저항이었고요. 자, 요렇게 이제 동남아시아를 끝냈고 이제는 서아시아. 그중에서도 오스만 제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러분 수능 문제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꼭꼭 예,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자면 오스만 제국의 쇠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요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탄지마트가 있어요. 탄지마트란 행정, 사법, 군사 등각 분야에 대한 근대적 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하트 파샤라는 사람이 주도하면서 근대적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금과 인력, 전문 인력의 부족과 보수 세력의 반발, 외세의 간섭 등으로 인해서 큰 성과 없이 개혁의 성과는 좀 미흡한 상태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탄지마트 칙령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술탄의 권한 일부를 입법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을 얻어 법을 제정한다. 백성들의 생명, 명예, 재산에 대한 충분한 안전을 보장한다. 3. 조세제도의 확립과 조세 징수에 관한 정식을 규정한다. 4. 군대의 징집에 대한 정식 규정 및 근무 기간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이 탄지마트는 시작은 1839년도에 시작했고요. 요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오면서 미드하트 파샤라는 사람에 의해서 헌법을 제정했던 게 1876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영향들로 인해서 큰 성과는 없이 이렇게 제대로 좀 미흡한 상태였었는데 이것을 다시 되살렸던 운동이 바로 청년 튀르크당 활동이에요. 요거는 꼭 기억.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장교, 관료,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고요. 헌법을 부활시켰어요.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어떤 헌법? 여기 미드하트 파샤가 주도했던 근대적 헌법을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 차별 철폐와 근대 시설 확장, 교육과 세제 개혁 추진과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오스만 제국은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하는 대제국을 갖고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의 주요 인사들은 튀르크계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청년 튀르크당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튀르크인이여 뭉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는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아랍인들도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지만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만 튀르크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청년 튀르크당 활동 자체가 그 튀르크 민족주의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었었다면 뭔가 이것에 대한 반발, 좀 서운한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아랍 민족주의가 또 다시 자극받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 피지배 민족, 특히 뭐 아랍으로 대표되는 피지배 민족의 반발을 초래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제 필기노트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탄지마트. 이건 술탄의 은혜에 의한 개혁이라고 해서 은혜개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1839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스만도 그 잘 나갔던 오스만이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잖아. 우리도 어쨌든 변화를 해야 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탄지마트고요. 그래서 군대 교육, 행정 개혁 같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일련의 개혁 내용을 헌법이 만들어져요. 미드아트 파샤라는 사람이 헌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이 헌법을 따르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드아트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1876년. 이게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해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 실시하는 등의 미드아트 헌법이 등장했지만 보수파의 반발에다가 열간의 간섭도 있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러한 미드아트 헌법이 제대로 본격화될 때쯤 러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랑 튀르크, 즉 오스만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제정치가 부활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죠. 자, 이러한 전제정치의 부활에 대한 저항이 청년 튀르크당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청년 튀르크당은 헌법을 부활했다. 저 헌법이 뭐? 바로 미드아트 헌법에 대한 부활이다. 그러면서 개혁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이나 국가 내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여러 매스컴의 전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세계 테마경 찍을 때 요 오스만 제국에 가가지고 지금의 튀르키예에 가서 한 3주 정도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인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예, 그게 아마 그 시작이 여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인정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과 언론에 대한 개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청년 튀르크족, 즉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로 나아가게 되었었고 이걸로 인해서 아랍 민족주의가 자극받는 그러한 움직임까지 있었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두시고,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완전히 편을 잘못 쓰게 되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고 이들은 동맹국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 예, 그리고 오스만 제국, 이 오스만 제국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독일과 같은 편을 먹게 되죠. 자, 이걸로 인해서 패전을 맛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물론 과거 16세기 전성기 때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땅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스만 지금의 이게 지금의 튀르키예 정도라면 이 당시에는요. 여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요런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여기 아라비아 반도의 상당 부분까지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이 오스만 제국과 싸웠던 나라가 어디예요?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이 여기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오스만 제국에 위협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아랍 민족주의를 더 자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쪽에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오스만한테 저항하면 영국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랍 국가를 만들어줄게. 야, 여기 전쟁 끝나면 여기에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저 오스만 제국이 이제 곧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른바 후세인 맥마흔 서한이라는 서한이 여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영국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스차일드가에게 유대인 자본을 좀그 받기 위해서 어떻게 벨푸어 선언도 합니다. 아, 유대인들, 너네 그땅 없어갖고 지금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지? 여기에 유대국가 만들어줄게. 땅은 하나인데 아랍 국가 만들어줄게, 유대인 국가 만들어줄게라고 하면서 같은 땅을 두 세력에게 넘기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이 중동 전쟁의 원인이 돼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힘들어하던 과정 중에 터키 공화국, 이건 예전의 이름이고 뭐 최근에는 이게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라고 하죠. 술탄제가 없어지고요.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이 있습니다. 이 무스타파 케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 여행을 가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게 세계 테마계약 마지막 촬영지였었어요.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던 분이었는데, 뭐 거의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 교사라고 하니까, 혹시 아타투르크에 대해서 아냐? 아, 현지에서는 무스타파 케말을 아타투르크라고 합니다. 튀르크인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네, 아냐? 그렇게. 나잘 알고 워낙 훌륭하신 분 아니냐? 그랬더니 저의 손을 잡고 여기를 가시더라고. 이게 그냥 그 지금의 이 튀르키예에 있는 일반 가정집입니다. 아타투르크의 초상이 있고요. 웬만한 공원엔 무스타파 케말, 즉 당시 현지인들이 부르는 아타투르크의 동상이 있고요. 웬만한 집엔 아타투르크의 사인이 있고요. 아, 웬만한 차에는 아타투르크의 사인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전 세계 기록일 겁니다. 이게 튀르키예의 화폐거든요. 리라인데, 그 단위는. 오리라의 주인공 누굽니까?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20리라의 주인공 누굽니까? 비슷하죠? 맞습니다. 아타투르크. 무스타파 케말. 50리라? 아타투르크. 맞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100리라? 맞습니다. 아타투르크. 다 아타투르크. 그럴 정도로 당시엔 거의 이 어마어마한 이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러한 움직임 과정 가운데, 자, 이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는 이쪽에 있었던 아랍인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하비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특히 이 와하비 운동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와하브 운동, 내지는 와하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에는요, 이슬람 순화 운동이었어요. 아, 우리 너무 타락했어. 우리의 종교적인 마음이 너무나 좀 약해졌어. 그렇게면서 다시 쿠란으로 돌아가자. 순수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와하브 왕국이 건설되었었고,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되면서 그 이후 사우디 왕국으로 부활합니다. 이 사우디 왕국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아랍 민족주의 끝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이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격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슬람에 크게 두 개의 분파가 있다고 그랬죠?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수니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면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슬람교라고 하지만 이들을 세계사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바라보면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니파의 대표자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 이란이라는 거, 요 이란 한번 볼게요. 이란은 카자르 왕조, 선생님 그러면 이란은 아랍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이들은 본인들을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카자르 왕조의 쇠퇴가 있었고요. 특히 요 이란 같은 나라는 위쪽에서는 러시아가, 아래쪽에서는 영국이 침략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게 있어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 가시면요, 술을 구경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알코올을 철저히 금지시켜요.

그에 비해서 담배는 정말 많이 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뭐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를 여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담배,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지금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슬람권에 넘어가면 담배는 그거 한두 배는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왜 그러냐? 술이라든가 다른 거는 금지시키지만 담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어요. 종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담배는 정말 많이 피어요. 제가 그 촬영했었던 튀르키예 역시 진짜 흡연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란도 아마 보나마나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면서 이 담배를 통해서 뭔가 이들의 민족주의를 제압하고 장악하려고 하게 되자 이란의 상인 이슬람교회의 지도자 중심으로 담배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획득해요. 다시 한번 담배 이권에 대한 것은 그리고 헌법이 1906년에 제정되었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자, 먼저 와하비 운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하부라고도 하고 와하비라고도 합니다. 자, 초기에는요 순수 종교 운동이었어요. 쿠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다가 후기에는 아랍 민족주의로 발전하면서 사우디 왕국 이것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됩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죠. 특히 이그 무함마드가 가장 좋아했던 색이 초록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국기색이 초록색인 이유는 그렇고요. 여기 내용은 무슨 말이냐? 이건 뭐 메카를 수호하고 뭐 알라를 찬양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메카를 수호한다는 뜻에서 여기 밑에는 칼도 이렇게 넣어놨죠.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자, 이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러시아 영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가져가려고 하자 담배 수호운동 내지는 담배 이권 수호운동을 펼치면서 이권을 회수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지불해 줬어요. 입헌주의 운동 끝에 1906년에 헌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도상으로 보자면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란인데요. 요 위쪽은 러시아에게. 아래쪽은 영국에게. 이 사실 러시아랑 영국이 러시아는 내려오려고 하고 영국은 그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 요것을 우리가 정치 외교적 용어로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꾸 부동항을 위해서 내려오려고 해요. 그것을 영국은 무슨 수를 써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붙었던 게 뭡니까? 크림 전쟁이죠. 다시 쓸게요. 요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은 러시아랑 오스만이 붙은 거지만 사실은 거의 영국이 뒤에서 사주한 거나 마찬가지 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영국이 뒤에서 후원하면서 막았던 것이 크림 전쟁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란에서도 그 움직임이 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와서도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예,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하자 영국이 거문도 등을 점령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고 했었던 이 일련의 움직임을 The Great Game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두시고요. 자, 아프리카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무함마드 알리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해요. 선생님, 이 당시에는 그러면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나요? 그럼요. 상당 기간 다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었죠. 오스만이 정말 셌던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오스만 제국부터 막 그리스가 떨어져 나가고 이럴 때이 무함마드 알리가 꽤 잘했나 봐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부터 이 이집트 지역 일대에 대한 자치권을 줘요. 누구한테? 무함마드 알리에게.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 요 사이에 영국이 들어옵니다. 영국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막 식민지화하려고 하게 되자 아랍이 파샤라는 인물이 우리는 영국을 위한 이집트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니까 영국을 이땐 영국에 저항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주장은 했지만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함마드 아흐마드의 마흐디 운동. 마흐디 운동은 수단에서, 이집트 밑에가 수단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것도 역시 영국에 저항했던 움직임이고요. 헤레로족의 봉기. 헤레로족의 봉기는 나미비아 일대에서 있었던 것인데 어디에 저항했던 것이죠? 독일에 저항했던 것이고 줄루 왕국의 이산들 완화 전투.

이산들 완화 전투는 누구랑 싸웠던 것입니까? 영국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 이산들 완화 자체, 이 전투에서는 줄로 왕국이 이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영국은 규모를, 병력의 규모를 확대해서 요일대를 더 장악하죠. 아도와 전투. 아도와 전투는 누구랑 누구랑 붙은 것이라고요? 에티오피아랑 이탈리아랑 붙어서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졌던 전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1896년도에 있었던 아도와 전투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도와 전투 한번 볼게요. 아도와 전투는 에티오피아의 메넬리크 2세는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비하여 서양의 무기를 들여오는 등 군대를 근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신식 무기로 무장한 에티오피아 군대는 아도와 전투에서 이탈리아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가 이집트죠? 이집트 밑에 오면 수단 있습니다. 요 수단에서 영국에 저항했던 마흐디 운동. 요 흐를 빼서 발음하기도 합니다. 마디 운동이라고도 해요. 이건 어디에 저항했다? 영국에 저항했던 것이다. 아도와 전투는 에티오피아랑 누가 붙었다? 이탈리아랑 붙어서 누가 이기고,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졌던 전투다. 나미비아 일대에 있었던 헤레르족의 봉기는 독일에게 저항했던 것이 되겠고요. 이산들 완화 전투는 줄루 왕국과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줄루 왕국 대 영국의 싸움이었었고 줄루 왕국이 이기고 영국이 졌던 전투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영국은 요일대를 다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공부했던 내용은요, 제 강의 필기 노트의 16강. 여기 밑에,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 같이 살펴봤고요. 여기 아랍의 근대화와 이란의 근대화까지 같이 살펴봤고, 역시 17강 내용. 이쪽에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걸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능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겠죠. 이것은 제가 기출문제 한 5문제 정도 갖고 왔으니까 같이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문제예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슬람교 초기에 순수함을 회복하자는 가는 아라비아 반도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 크게 확산되었대요. 이후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가 가의 정신을 계승하여 왕국을 세웠고 오스만 제국에 저항하면서 아랍 세계의 통합과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겠죠? 이게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와하비 운동이 되겠죠. 자, 와하비 운동은 부나로드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부나로드 운동과 와하비 운동은 완전 다른 거예요. 부나로드 운동은 어디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러시아에 있었던 농촌 계몽 운동이 부나로드 운동이죠. 왑돌 아하브의 주도로 일어났다. 와하비 운동, 와하비 운동, 압돌 와하브. 비슷하죠? 맞네요. 예, 정답 2번입니다. 헤지라가 일어나는 게, 헤지라는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초기에 메카에서 등장했을 때 박해를 받게 되면서 움직였던 것을 헤지라라고 하잖아요. 와하비랑은 관련 없고요. 스와데시, 스와라지 등의 강령이 채택되었던 것은 콜카타 대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담배 독점 판매권 획득에 반대하여 시작되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란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특히 담배 독점, 내지는 뭐 담배 이권 회수,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이란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 이란의 민족주의 운동 같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년 수능 문제 한번 볼게요.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주와 사절의 만남. 내레이션. 가의 사절이 나의 군주를 알현하여 현재 유럽의 정세를 논의하며 동맹을 맺으려 한대요. 자, 보겠습니다. 가의 사절이랍니다. 그 사절단이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한때 교황청 이전, 교황청 이전이니까 이거 아비뇽 유수 얘기하는 거, 프랑스 얘기하는 건가? 순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황 선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위세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에스파

하나와 신성 로마 제국을 차지한 후양 방향에서 우리 국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가라는 국가가 있는데 합스부르크 가가 여기와 여기에서 여기와 여기에서 어디? 신성 로마 제국을 차지했대요. 아, 그러면 요 에스파냐와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 지금의 오스트리아 그 일대에 있는 여기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고 여기가 에스파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양 국경을 보고 있는 가 어디일까요? 요건 랑스랑스 프랑스가 되겠죠. 그렇죠? 좀더 읽어봅시다. 자, 군주도 얘기를 합니다. 짐도 나라의 위신을 드높이기 위해 로도스 섬, 헝가리 등을 정복했대요. 아하, 헝가리를 정복했다? 요거 오스만 같은데 조금 읽어봅시다. 정작 합스부르크 가문의 심장부인 빈 점령에는 실패하였어. 아, 오스만 같네요. 오스만이 헝가리까지는 정복했지만 빈 점령에는 최종적으로 빈을 두 번이나 공략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죠. 좀더 보겠습니다. 사절단이 얘기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군주도 얘기합니다. 동의하오. 이제 공동의 적에 맞서 동맹을 맺읍시다. 그럼 이것은 어디와 어디에 대한 내용입니까? 가는 프랑스, 나는 오스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격돌하였다. 크림 전쟁은 일단 누구랑 누구랑 기본적으로 붙은 거예요? 오스만과 러시아가 붙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냥 혼자 싸우고 있던 형국이었었고, 이때 오스만을 지원해줬던 것이 영국, 프랑스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과 프랑스는 격돌한 것이 아니라 크림 전쟁 당시에는 동맹이었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네요.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하였다. 이런 선지 많이 나온다고. 이건 어디랑 어디? 러시아랑 영국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는 지금 프랑스와 오스만 찾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하였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3국 협상국이었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뭐, 등이 같은 팀이야. 물론 뭐 이탈리아는 이 중에 중간에 막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었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뭐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요 오스만 제국과 프랑스는 대립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파트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거 뭐 제국주의 파트 문제만 풀고도 확실하게 날아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 각 나라를 물어볼 때는 1차 세계대전, 또좀 심한 보기에는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서 같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같이 볼수 있는 그러한 좀 시선들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영국과 함께 그리스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 독립운동은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있고, 오스만 제국 하에 그리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슬람, 이 유럽에 거의 모태에 가까웠었던 이 그리스가 이슬람교인 오스만 제국 밑에 있냐라고 하면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프로이센 등등에서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오스만 제국 대 프랑스가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는 것이고.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을 겪었던 건 어디와 어디에 대한 설명입니까? 원래 모로코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독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은 격돌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22년 9월 모평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 나폴레옹 전쟁 참전을 계기로 서유럽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 등이 비밀리에 12월 당을 결성하고 교사를 계약하였다. 자, 차르의 서거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베스투제프 형제를 비롯한 12월 당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세나트 광장에서 봉기를 시도하였고요. 하지만 이 봉기는 대포 등을 동원한 차르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요거 뭐죠?

1825년에 있었던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대신에 데카프리스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나와 보겠습니다.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범이슬람주의를 강조하며 자유주의를 탄압하자 제3군단 소속 청년 장교 등이 파리에 있던 퓨리크 비밀 혁명 집단과 손을 잡고 거사를 계획했대요. 거사의 방법과 전략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데 제3군단 장교는 전격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섰고 다른 청년 장교 등이 그의 모험에 가담함으로써 무장 봉기는 어디에서 이스탄불 등지로 확산되었대요. 아하, 그러면 이스탄불 등지로 확산됐다라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청년 튀르크당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것의 대략의 연도를 말씀드리자면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내지는 데카프리스트 운동은 1825년에 있었고요. 청년 튀르크당 운동은 1908년에 있었습니다.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죠. 왜? 7월 혁명은 1830년에 있었고, 데카프리스트 봉기는 그거보다 5년 이전에 있었으니까. 선거권을 노동자 층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요것은 차티스트 운동이죠. 1838년부터 48년도까지 영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청년 튀르크당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거 맞네요. 정답 3번. 4번입니다. 나, 제국 내에서 와하부 운동에 등장을 초래하였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와하부 운동을 초래했던 것이 청년 튀르크당이 아니라 이미 와하부 운동은 이 청년 튀르크당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4번이 가장 매력적인 선지입니다. 5번. 가와나는 공화정수립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꽤 어려웠던 문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한번 나왔던 문제가 바로 그 해에 나오기도 하지만 다음에, 다다음해 정도의 수능에도 등장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도 꼭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년 9월 모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제국은 신교육 도입과 행정제도의 개혁 등을 구국강병을 꾀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외세의 간섭과 술탄의 전제정치 강화로 좌절되었대요. 이에 지식인과 장교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1876년 헌법을 부활시키는 등 근대적 개혁을 주도했고요. 이를 계기로 산업 육성과 교육 및 세금제도 개선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혁 조치가 실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거에 대한 것입니까? 1876년 헌법을 부활시켰다잖아요. 이게 바로 청년 튀르크당 청튀가 되겠죠? 논로법 폐지 운동의 목적, 논로법 폐지는 인도 같은 데서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에로 사건이 미친 영향? 일단 에로 사건 이거는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되는 것이고 오스만 제국 내에 있었던 청년 튀르크당 운동과는 관련 없습니다. 청년 튀르크당의 집권 과정 요거겠죠 뭐. 예, 정답 3번이고요. 군관군제 둔전병제 실시요. 이건 어디?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헤르레족의 무장봉기가 일어난 배경 이것은 뭐 독일의 제국주의 뭐 이런 것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갖고 온 기출문제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년 수능 문제예요. 볼게요.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그림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가의 나세르 알딘 샤를 풍자한 것이래요. 가는 한편으로는 카스피해 동쪽 방면에서 남하하던 러시아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등지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 사이에서, 영국도 뭔가 등장하고 있는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에서 이중의 압박을 받으며 영토를 빼앗기거나 각종 독점권을 넘겨주었대요. 이에 샤는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외세의 간섭과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란 지역. 이란 지역에 있었던 카자르 왕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다. 탄지마트는 어디요? 여러분, 오스만 제국입니다. 반둥에 있는 인도

에디무드 2세가 군사 분야에서 예니체리를 해산하고 신식 군대를 창설하는 것은 물론 종교와 행정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한 데서 비롯되었대요. 마흐무드 2세는 사후 제국의 개혁 흐름은 소위 탄지마트로 이어졌고, 미드하트 파샤 등 혁신적인 관료가 헌법을 제정하고 서양식 의회를 개설했대요. 그러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러시아의 내정 간섭으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헌법을 정지시키는 등 전제 정치를 강화했고요. 이러한 전제 정치에 반발하면서 나왔던 것이 뭐겠습니까? 청년 튀르크당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거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콜카타 대회가 개최되었던 것은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청년 튀르크당이 무장 봉기를 하였다. 이거죠 뭐. 그쵸? 정답 어렵지 않게 2번 찾아갈 수 있고요. 신사법과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던 것은 이건 영국의 혁명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은 19세기 초에 인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발칸반도에서 그리스 독립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미 그리스는요, 언제 여러분 독립합니까?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예, 1829년도에 이미 독립을 합니다. 예, 요, 청년 튀르크당 혁명은 1908년에 있었으니까 이미 꽤 시간 차이가 있죠. 이거랑은 관련 없습니다. 자, 128페이지에 수능 실전 문제 10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랩세스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실행되었대요. 19세기 중엽, 랩세스는 가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해 뭐를 연결한답니까?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고자 제안했대요. 그는 이 운하 건설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 자치권 행사를 넘어서 나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나가 가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랩세스가 제안했다. 수에즈 운하 건설, 이런 거 보니까 가는 어딥니까? 집트, 이집트겠죠. 그러면 이집트를 이때 식민 지배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게 누굽니까? 오스만 제국이잖아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나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나 영국은 운하 건설로 인한 비용 지출로 자국의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염려하는 등의 이유로 운하 건설에 반대했는데, 당시 영국은 운하 건설보다는 철도 건설에 의한 육로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이 시작되기까지 영국의 반대와 나의 최종적인 공사 허가서를 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그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이집트, 나는 오스만 제국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집트에서는요, 청년 튀르크당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용이죠? 옳지 않네요. 2번입니다. 호세리사를 중심으로, 호세리사는 리핀, 필리핀. 스와데시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은 인도. 나, 탄지마트라는 개혁이 추진되었다. 자, 오스만 제국에선 탄지마트라는 개혁이 추진되었었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가와 나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여기서 어디는 해당됩니까? 이집트는 해당되죠. 그러나 오스만 제국은 영국의 직접적인 식민지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스만 제국의 땅이 여기저기 좀그 이제 나뉘어지고 또 이렇게 분할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이 영국이긴 하지만, 영국의 직접적인 식민지로 전락하진 않았었던 것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그 이후로 어떻게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 우리 다 풀어봤고요. 예,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요, 동남아시아 오스만, 아랍, 이란, 아프리카 민족 운동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부터는요, 바로 1, 2차 세계대전, 또그 사이에 있는 대공황 등

내용으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파트가 아마 처음 준비한 친구들은 여러 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반복되는 순간 세계사는 쉬워지고 이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한 내용만 가지고 이걸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앞뒤에 있는 사건들까지 우리가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우리의 내공이 더 탄탄해질 거라는 생각 가져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떻게 지능형 공간정보 산업으로 진화하는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은 일찍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던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후발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프로그램의 시작은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우리별 위성의 첫 시도가 성공을 하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위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는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기상과 해양, 대기를 관측하는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매일 일기예보에 쓰이는 구름 이미지, 태풍의 이동 경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 변화 같은 정보가 이 위성에서 나옵니다. 지구 저궤도에는 고해상도 지구 관측을 담당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흔히 아리랑 위성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cm급의 높은 공간의 상도로 지구 곳곳을 촬영해서 도로 변화나 건설 현장, 재난 피해 지역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이 위성은 해외에도 판매되어져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정부 부처별로 수요에 맞게 개발되는 차세대 중형위성도 있습니다. 국토 관측을 담당하는 국토위성은 1호가 현재 운영 중이고 곧 2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개발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성 프로그램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사 기술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직접 발사해서 운영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는 전 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는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까지 갔고 지금도 달 주변을 돌면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엄연한 세계 우주 강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성 데이터를 산업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 K-스페이스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사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항공권을 먼저 끊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본질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켓은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이고 진짜 가치는 인공위성과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우주청에서 2025년 우주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서비스와 활용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시장이 약 4,0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0조 원 규모입니다. 반면 위성과 발사체를 제조하는 업스트림 시장은 약 6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0조 정도가 됩니다. 활용 부문이 제조 부문의 거의 7배 규모가 됩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인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이스X조차도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은 발사 서비스가 아니라 스타링크, 즉 위성통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결국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현실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주 개발은 어쩌면 그냥 멋진 장면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의외로 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재난 대응, 국토관리 수요가 큽니다. 통신과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데 테스트하고 검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과 집중호우가 반복됩니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피해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곳을 예측하고 또 도시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예기치 않은 극한 기상에 대비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밀농업 수요가 있고 연안 양식장의 수온과 적조 변화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과 다양한 지도, 현장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국토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성은 우리나라만 보지 않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전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 국내 활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영상 활용 기술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 왔는데요. 아시아는 도시 구조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다른 알고리즘,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시아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험을 쌓고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참고 사례가 됐던 것처럼 위성 데이터 활용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통해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우주개발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유럽의 코페르니쿠스를 꼽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자연재해, 안보처럼 한 나라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이 힘을 합쳐 만든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센티넬이라는 위성군에 있습니다. 센티넬 1호부터 6호까지 각각 다른 임무를 띄고 있는데요. 센티넬 1호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지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침수된 지역이나 집안 치마,
빙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쓰입니다.

드론의 리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입니다. 농업이나 산림, 도시변화 모니터링 등등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센티넬3호는 해양과 육지의 온도, 식생, 해수면의 색깔을 관측해서 기후 연구와 해양 감시에 씁니다. 센티넬5호는 대기오염물질,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같은 성분을 전 지구 단위로 매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이 매일 쏟아내는 데이터가 하루에 무려 16TB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럽은 센티널 데이터를 전 세계의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공 목적이든 연구 개발이든 상용 서비스든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위성이니까 거기서 획득된 데이터도 모두에게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키우는 기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비싼 원천 데이터를 사지 않고도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이는 다시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 위성 개발에 투자되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센티넬 데이터를 공공재로 개방함으로써 위성 개발 비용을 뛰어넘는 디지털 공간 정보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유럽의 전략이었습니다. 공공이 데이터 인프라를 열어주면 민간이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산업이 되고 산업이 쌓이면 생태계가 됩니다. 이 방식이 유럽식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를 표방한 국가 위성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온셋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약자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 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위성 10기가 군집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구를 밝힌다는 묻이죠. 네온셋은 100kg급의 작은 위성에 미터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실었습니다. 군집으로 운영하면서 한반도를 집중 관측하는 미션입니다. 2024년 4월에 시제기가 발사됐고요. 2025년 12월에 검증기가 발사됐습니다. 2027년까지 10기를 추가로 발사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찍은 영상은 제주 국가위성센터에서 바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온셋은 우리나라 첫 국가 군집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위성 본체와 카메라는 민간기업 세트레가이가 담당합니다. 관제와 운영, 활용을 위한 지상 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요. 전체 사업 관리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네온셋 군집위성 데이터를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공개형 활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촬영된 영상을 빠르게 수신 처리해서 현업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완성되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네온셋은 기존 국가위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위성을 개발하는 나라에서 위성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눈에 띕니다. 위성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출발한 한컴 인스페이스는 지금은 지구 관측 위성 세종 시리즈를 중심으로 위성 운영과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50기 규모의 군집 위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고요. 드론이랑 기타 다른 현장 데이터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업, 건설, 안전,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에 실리는 카메라 센서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텔레픽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루카본 모니터링 위성인 블루본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자 개발한 위성용 AI 프로세스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블루카본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염습지, 해초밭, 맹그로브 숲처럼 바다와 해안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권 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할 때 직접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갯벌이 실제로 탄소를 이만큼 흡수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바다 위에 넓게 퍼져 있는 해초류 군락이나 갯벌을 일일이 배로 나가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이 효과적인 관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의 창업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시절 큐브 위성 활동을 하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회사를 세웠는데요. 2015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대학 동아리 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위성 설계와 제작, 운용,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진한 경기셋이 있는데요. 나라 스페이스의 위성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스페이스의 중심에 아폴로의 달 착륙을 보며 우주를 꿈꾸던 아폴로 키즈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나로호를 보면서 자란 나로호 키즈 세대가 민간 우주산업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뉴스페이스는 단순히 위성을 더 많이 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실제 우리의 삶과 산업, 그리고 지구의 문제로 연결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달 궤도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그저 아름다운 행성을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무대이며 연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멀리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발전시켜온 우주기술은 다시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지키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우주기술을 어떻게 지구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의 가장 중심에 바로 지구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제 강의가 K-우주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Do you like games?
2: Not really.
1: Do you like cartoons?
2: I like comics better. I like books. Reading by a campfire is the best.
1: Read Peter Pan. I think you will like i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오늘은 comics, better, campfire, best, will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omics. comics예요. comics는 comic books를 줄여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만화, 만화책을 comics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campfire. campfire. 캠프파이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모닥불. 그리고 뭐 캠핑 같은 데 가면 나무 쌓아놓고 불 이렇게 붙여서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그죠? campfire. camp랑 fire이 붙은 말이라서 앞에 있는 camp에다가 강조 줘서 campfire. 이렇게 두 박자로 발음해요. better. better. better은요, 이 good과 관련이 있어요. good은 좋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더 좋은이라고 하려면 better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더 좋은, better. 나는 뭐보다 뭐가 더 좋더라 이럴 때도 쓰고요. 이거보다 이게 더 나아 이렇게 할 때도 better 쓸 수 있죠. best도 조금 전에 better 또 good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best는 가장 좋은. better은 둘을 봤을 때 둘 중에 뭐 하나가 더 좋은 거잖아요. best는 여러 개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나타낼 때 best라고. 우리말도 best 쓰죠. 하지만 영어는 한 박자로 best라고 발음해요. 자, 마지막 단어는 will이에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뒤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요. will go 하면 갈 것이다. will eat 하면 먹을 것이다. 이해됐죠? 자, 그럼 대화도 볼게요. 남자애가 물어보네요. Do you like games? Do you? 너는 하니? 물어보는 말. Like, 좋아하다. 너 좋아하니? Games, 게임 좋아하니? 그랬더니 여자애의 대답이 Not really. Not, 아니야. Really. 여기서 really는요, 뭐 실제로는 뭐 진짜로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아니, 뭐 그냥 별로라고 할 때 쓰는 말이 Not really. 되겠어요. Do you like cartoons? 너 카툰 좋아하니? 카툰은 TV에서 보는 만화, 영화 있죠? 만화 좋아해? 그랬더니 I like comics better. 나는 만화책을 더 좋아해. I like

0: books. 나는 책을 좋아하거든. Reading by a campfire is the best.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reading, 책을 읽는 것. by는 뭐뭐 옆에예요. a campfire. 모닥불 옆에서 책 읽는 것이야말로 is the best. 최고지. Read Peter Pan. 남자애가 책을 하나 추천해줘요. Read. 읽어봐. Peter Pan. 그렇지. 피터팬. 피터팬 읽어봐. I think you will like it. 내 생각에는 너가 그것을 좋아할 것 같아. I think you will like it. 자, 이렇게 오늘의 단어와 대화 함께 배워봤어요. 이제는 앱을 켜고 배운 내용 체크해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죠, 친구들? 113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문장 배열하기. 첫 번째는
1: Do you like games?
0: 아하, 소리 나는 대로 친구들도 따라 말하면서 만들어 봐요. Do you like games? 너 게임 좋아하니?
1: Do you like cartoons?
0: 똑같은 말인데 뒤에 게임이 cartoon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Do you like cartoons? 너는 만화 좋아하니?
1: I like campfires.
0: 아하, 나는 campfire를 좋아해. I like campfires.
1: I like balloons.
0: 이번에는 I like balloons. Balloons는 풍선.
1: I like Halloween.
0: 이번엔 조금 다른 단어가 왔죠. 이 특별한 날을 넣어서도 좋아한다 할 수 있거든요. I like Halloween. 나는 할로윈 좋아해요.
1: I like Christmas.
0: 그렇지. I like Christmas. 나는 크리스마스를 좋아해. 이렇게 오늘도 완성.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저는 책을 좋아해요. 네, 저는 책을 읽고 싶어요. 저는 피터팬을 읽고 싶어요. Are you ready for the mission? 우리 앱을 켜고 Let's Talk을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2: Hi.
0: Hi.
2: Do you like books?
0: 당신은 책을 좋아하나요? Do you like books? 대답할 때 네, 저는 책을 좋아해요. Yes, I like books. Yes, I like books. 어렵지 않죠?
2: I like books too.
0: 펭수도 책 좋아한대요. Do you want to read books? 당신은 책을 읽고 싶나요? 네, 저는 책을 읽고 싶어요. Yes, 다음에 I 하고 싶다. Want to read books. Yes, I want to read books. 좋았어. Want to는 뭐뭐 하고 싶다. Read
2: Great.
0: books.
2: Great! I have Cinderella and Peter Pan.
0: 아, 신데렐라랑 피터팬이 있대요. 뭐 읽고 싶어요? 친구들 마음대로 골라도 돼요. 선생님은 미션 문장대로 피터팬 고를게요. I want to read Peter Pan.
2: Good choice.
0: I know. You too.
2: Goodbye.
0: Bye. 자, 이렇게 해서 펭수와 대화하기 미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요, 뭔가 좋고 나쁜 걸 단계별로 표현하는 법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좋고 나쁨 단계별로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best, 가장 좋은, bad, 나쁜, worse, 더 나쁜, worst, 가장 나쁜. 우리 첫 번째는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이 있어요. good은 좋은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다? better, 더 좋은. 가장 좋다? best. 이건 우리 배웠고 반대로 안 좋은 것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bad는 나쁜이에요. 근데 더 나쁜 건 worse, worse. 그리고 가장 나쁜 거.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나쁜 것들 중에 제일 나빠. worst. worst. 이렇게 우리 친구들 좋고 나쁨 여러 단계로 표현하기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는 것 말하기 우리 배워봤는데요. 좋아하는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I like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넣어서 많이 많이 문장 연습해 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영어 또 신나는 앱 활동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추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52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8강에 오셨고요. 8강에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거냐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가 문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태까지 보면서 너무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문장에서 아 이게 바로 동사다 라고 하는 게 조금씩 감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더 완벽한 그런 감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도 기출문제 완벽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볼 문항은요. 12번 문항이고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요. The phrase, 어떤 어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구가 있냐면요. Jack of all trades is a shortened version of a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구가 무슨 뜻을 가지는지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 없어요. 자, 아래서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 이러한 어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버전이냐면 shortened vers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 말인 즉슨 아, 짧아진 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 버전이 스스로를 줄일 수 있어요? 스스로 줄일 순 없어. 짧아진 버전이라고 해서 얘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수동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아, shorten 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태를 가진 거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jack of all trades 라고 하는 이 어구는 짧아진 버전인데 뭐에서 짧아진 버전이냐면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하는 표현의 짧아진 버전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런데 얘들아 뒤에 문구만 봤을 때 앞에 문구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뒤에 부분을 봤을 때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하나도 마스터한 건 없어. 즉 하나도 온전히 잘하는 건 없다는 말인 즉슨 얘들아 이 말뜻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 뭔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네.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It refers to tho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어구는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claim to be proficient at countless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이래요. 뭐 하다고? Proficient and countless. 얘들아 countless 하면 수많은이잖아요. 수많은 과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있대요. 그런데 but cannot perform a single one of them well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잘하는 것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어구를 활용해서 부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아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난 다 잘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중에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우리 내용 파악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이때 문법을 한번 봤을 때 이런 사람을 가리킨대요. Who라고 해서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claim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claim이라고 하고 능동태가 쓴 거 괜찮고요. 심지어 여기 those라고 해서 주어가 어떤 형태야? 복수 형태니까 claim이라고 쓴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은 점점 되고 있어요. The phrase was first used in England. 자, 그 어구는요, 처음에 영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At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쪽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set up shop in Londo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a large number of에서 a number of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 한번 볼까? A number of라고 하는 얘네는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많은

효율 전문가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복수형이었겠죠? 복수형이니까 set up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가 나온 것까지도 완벽하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수많은 효율 전문가들은요, set up sho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런던에 가게를 차렸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하면서 가게를 차렸냐면, advertis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차린 거야. 얘들아, 뭐뭐 하면서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뭐뭐 하면서라고 등장하는 이 ing 형태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분사, 구문이라고 답변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막 홍보하면서 자랑하면서 런던에 가게를 냈다고 하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분사 구문은 뭐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원래 문장은 어떻게 쓰였었지? 그 원래 문장으로 바꿨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요. While a large number of efficiency experts advertise themselves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자, 뭐 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마구 홍보하면서 런던에다 가게를 냈는데요. As knowledgeable about every type of new manufacturing process, trade and busi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홍보했냐면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새로 등장한 제조 과정,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라고 하면 뭔가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스스로를 홍보하면서 가게를 냈는데 얘들아 결과가 좋을까? 결과가 안 좋겠지. For a substantial fee라고 나오고 있어.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 they would impart their knowledge to their cl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impart 하면 전달하다 하거든요. 그들이 가진 지식을 그 고객들한테 전달은 했어. 그런데 It soon became eviden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무엇이 밝혀지게 되었냐면 that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 얘들아? 문장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문장을 싹 봤을 때 it 이라고 하는 가주어가 보이셨겠죠? 하지만 it soon became evident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명백해졌냐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인 거지. 어떤 사실이 명백해졌어? Their knowledge was limited.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굉장히 좁았고요. And of no practical value. 어떤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아주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에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나 싹 봤더니 It became evident라고 하는 우리 이형식 동사였거든.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는 형태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그치? 자,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졌다라고 하는 이형식 문장으로 잘 쓰여지고 있고요. Doubtful industrialists started calling the self-appointed expert Jack of all trades and master of none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 자, 그래서 아주 의심이 가득한 industrialists라고 하는 산업학자죠. 그래서 산업가들, 아주 의심 많은 산업가들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these self-appointed expert를 여기가 목적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전문가라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Jack of all trade and master of no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se expert 이러한 전문가들은요 are still with us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대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조금은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나이 분야에서도 전문가고 저 분야에서도 전문가야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고요. And as a result, 그 결과 뭐 또한 우리 곁에 아직 있다? So does the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억구 또한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does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런데 앞에 동사를 보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그 결과 없고 또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얘들아 do, does, did 이 대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뭐를 넣어줘야 돼? The phrase라고 하는 주어가 단수니까 비동사 중에서 단수를 받을 수 있는 is를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these experts are still with us and the result, so is the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또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아, 이러한 억구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구나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편 살펴보면요. Given that 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이거는 메모해 놓고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뭐를 고려해 보면요. Music appears to enhance physical and mental skill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음악이 뭐를 높여주는 것 같냐면 우리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높여주는 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랬을 때, are there circumstances? 거기 이러한 상황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where music is damaging to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음악이 수행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환경도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circumstances 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music is damaging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 이때 등장하는 where는 관계 부사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환경도 있을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 damaging 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 주어, 동사, 보어 자리라고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보어 자리에 해로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 damage가 온다? 오케이. 너무 괜찮은 일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음악이 해로운 영향을 끼칠 때도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one domain, 한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아, 그러면 여기 위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면, 앞에 선행사가 있나?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오케이,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자, 그래서 한 가지 영역, 한 영역, 근데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라고 지금 해석이 됐잖아. 근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버렸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가 와야 될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왜 관계 부사 중에 where가 올까? 앞에 선행사가 domain 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소의 부사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영역은요, is music's potentially damaging effect on the ability to drive saf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 아주 잠재적인 위해한 영향이 있는 거죠. 해로운 영향이 있는데 어디에 해로운 영향이 있대요? Ability to drive saf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데에는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아, 안전한 운전을 못하게 만든다는 뜻일까? 음악이? 라고 보자면요. Evidence suggests an association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증거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연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대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주냐면요. Loud, fast music, 굉장히 크고 빠른 음악과 reckless driving 하면 무모한 운전이거든요. 빠르고 굉장히 큰 음악을 들을수록 reckless driving,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연관성을 밝혀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but how might music's ability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be explained?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런데, 오케이, 연관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음악의 능력, 얘들아, 근데 음악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이렇게 무모하게 운전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음악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의문문이네, 그지? 그러면 의문사 how 나오고 있고, 동사 might 조동사가 앞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럼 주어 부분이 어디까지야? 음악에 이런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때 주어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아, be explained라고 하는 나머지 동사 부분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음악의 능력이 스스로 설명을 해?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설명이 되어지는 거잖아. 수동의 의미로. 자, 그랬을 때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는 수동태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모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One possibilit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that 이하로 지금 묶이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럼?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아니면 동격의 대실까?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앞에 문장을 보니까 오케이 선행사가 없어. 그러면 얘 뭐야? 접속사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네. 그치? 자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죠? 자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인데 drivers adjust to temporal regularities in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운전자는요 스스로 어디다가 맞추게 되냐면 temporal regularities 음악에 있어서 어떤 박자의 규칙성에 본인을 맞추기 시작한 거지. 즉 노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템포에 그 속도에 본인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at 그리고 that their speed is influenced according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내는 그 속력은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크고 빠른 노래를 들을수록 더 무모한 운전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맥락이 되겠고요. 이때 and로 that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접속사 두 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이다 그리고 that 이하이다 라고 지금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으니 얘도 접속사 대수로 잘 쓰인 거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뒤에 문장 보니까 완전하잖아요. Their speed is influenced. 그들의 속력은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수로서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보면요. Just as faster music causes people to eat faster, so it causes people to drive at faster spe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펜 한번 꺼내볼까? 펜 한번 꺼내서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을 우리 한번 외워볼 겁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말로 했을 때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만드는 것처럼 오케이. A 하는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먹게 하는 것처럼 빠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빠르게 운전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어구니까 얘들아 이거 구문이거든요. 이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A가 그러한 것처럼 B 또한 그러하다. Just as A, so B 라고 하는 구문으로 지금 당장 외워두시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죠. 그랬을 때 as they engage mentally and physically with ongoing repeated structures in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점점 운전을 빨리 하게 되냐면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반복되는 구절 반복되는 구조, 어디에 있는? 음악에 있는 반복적인 구조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가 빨리 나오게 되면 빠르게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재밌는 실험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는 14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입니다. 최근 문제니까 눈 크게 뜨고 열심히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봤을 때요.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practicing retrie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블록이거든요. 즉, 회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회상을 연습하는 것이 왜 훨씬 더 낮게 만드는가? 뭐보다? review.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왜 더 좋은 효과를 내는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쵸? 뭐 이런 효과가 있나 보죠? One answer comes from the psychologist R.A. Bjork's conce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답변은요.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냐면 이 심리학자의 이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심리학자가 무슨 이론을 발표했냐면 desirable difficulty 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쳤나 봐. 아, 그래서 무언가 복습을 하는 것보다 회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능력을 가지는데 이 심리학자가 desirable difficulty,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기반해서 얘를 답변할 수 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회상이 아, 기억해내는데 너무 어려워. 더 어렵게 해내는 회상이요. leads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더 나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아, 회상을 해낼 때 너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즉, 배울 때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밑줄 친 곳은 leads라고 해서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주어만 찾으면 된다는 말인데, 너무 쉽지, 얘들아. 바로 앞에 주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more difficult retrieval. 더 회상이 어려운 것은 어디로 이끌어진다라고 해서 단수 주어가 나왔고, 단수 주어에 맞춰서 단수 동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okay, perfect.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provided that. 얘들아, 또 형광펜 한번 꺼내볼까? 형광펜 꺼내시고, provided 다음에 얘들아, 지금 that이 아마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그런데, provided that 이라고 하는 접속사 표현이 나오면, 뭐뭐라면, 뭐뭐라는 조건 하에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 여러분 암기하고 계시면 해석할 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필기해볼까? Provided that이 나오면 만약 뭐뭐라면 혹은 뭐뭐라는 조건 하에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the act of retrieval is itself successfu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런 회상이라고 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성공적이었을 때, 즉 회상에 성공을 했을 때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free recall test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가 뭘까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 in which 그 안에서는요.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것들을 회상해 내야만 하는 게 뭐다?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 회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없이 without promp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prompting은 약간 힌트 같은 거거든요. 힌트는 하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는 시험이 아 자유 회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tend to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 동사는 tend to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럼 주어 어디 있어? Free recall test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연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Result in better ret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retention 하면 보유. 즉, 여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상하는 테스트에서는 더 나은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보다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Cued recall t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cued 하면 힌트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힌트를 받은 채로 회상하는 테스트보다 그런 힌트 없이 자유롭게 떠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보유력이 높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러한 힌트를 주는 테스트에서는요, students give hints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얘들아 학생들이 힌트를 줘요? 아니에요.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은 학생들이죠. are given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받는 그러한 회상 시험보다는 자유롭게 기억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보유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cued recall test 방금 등장했었던 이렇게 힌트를 받은 회상 시험은요, in turn 그 다음에 are better. 아, 얘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는 더 낫냐면요, then recognition test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인식 테스트거든. 자, 근데 인식 테스트가 뭔데?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지선다형과 같은 인식형 테스트보다는 뭐가 낫다? 이렇게 힌트라도 받은 회상 테스트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here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 but not generat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앞뒤 문장을 살펴야겠다. 그치? 앞에 보니까 선행사라고 하는 recognition test. 뭐 such as multiple choice answers 이러한 선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봤을 때 the correct answers 올바른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needs to be recognized 인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not generated 생성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그냥 인식만 되게 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식 테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을 때

0: 있어, 이 문장에?
1: 주는 것은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로 시작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배웠는데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험을 주는 것은 improves, 동사 여기 있네. improves retention, less th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그 보유력을 덜 증진시켜준다는 거야. 즉, 얘가 더 보유력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랑 비교해봤을 때 보유력이 더 없냐면요. giving them a slight del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의 지연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long enough so that answers are not in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머릿속에 답이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만큼의 지연을 주는 게 훨씬 더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when they nee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할 때? 그들이, 그것들이 필요할 때? 이게 뭔 말이야? 해석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그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they는 누구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할 때? 지금 여기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죠. 즉, 사람들이,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그것들이 필요할 때? answers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기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어떻다? 기억 보유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단어 암기하실 때 이런 방법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보기보다는 조금 후에, 이미 단어를 한번 외운 다음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봤을 때 훨씬 더그 단어 암기력, 즉 보유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주장한 바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면요. 조금 지연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free recall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유롭게 회상하는 거. 뭔가 오지선다형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아, 이 뜻이 뭐였지? 이 단어 뜻이 뭐였을까? 회상해내는 거, 생각해내는 거. 그 과정이 여러분의 아마 보유력에 더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유용한 지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아직 문장이 안 끝났었네요. Difficulty far from being a barrier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far from 뭐는 아니냐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내가 뭔가 떠올리는데 어렵다고 해서 얘가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래요. To making retrieval wor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회상이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어려울수록 사실 더 좋은 거죠. 회상을 해내기 어려울수록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to 무슨 표현이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동명사가 오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 회상을 해내는데 어려운 거는요, maybe part of the reason it does so. 그것이 그렇게 하는 아마 이유 중에 일부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나오는 does so 같은 경우는 그 회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15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봤을 때, the idea로 시작하고 있어, 얘들아. 어떤 생각이 있나 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대시 따라오고 있거든? 그럼 이때 대신 뭘까?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leaders inherently possesses certain sight, physical, intellectual, and personality trait라고 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네. 얘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inherently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즉,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무엇을? 어떤 특정 신체적, 지적, 그리고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 생각이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that distinguish them from non-leader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들로 하여금 리더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해낼 수 있는 특징들을 타고났다, 즉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는, 그 생각은, 얘들아, 그럼 여기 주어가 누구야? 주어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나올 자리에 지금 2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was the foundational belie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뭐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이었어? of the trait-based approach to leadershi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특성 기반 접근법에 아주 기본이 되는 믿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was라고 하는 동사가 너 아이디어라고 하는 주어랑 잘 일치해라고 하는 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너 아이디어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춰주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죠. 오케이. 했을 때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 얘들아 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특성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특성을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법은요, Dominated Leadership Resear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십 연구를 장악했다. 자, 어떤 기간부터 어떤 기간 동안 장악을 했냐면요, From the late 1800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The mid 1940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940년대 중반까지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 지도자들은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이었는데요. And has experienced a resurg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180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중반에서 한번 끊겼거든요. 이런 접근법이. 그런데 뭐가 발생할 때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뭐가 되살아났냐면, of interest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요즘 몇십 년 동안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아, 그 지도자들은 원래 타고난 기질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대. 그랬을 때 early trait theories believe th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이런 특성 이론가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때 대신 뭘까 얘들아? 뭐라고 믿었냐면 에서 여기 접속사 대시 등장하고 있지.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자, 뭐라고 믿었냐면 Some individuals, 몇몇 개인들은 are born with a tra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지금 믿었대. 근데 특성은 특성인데 어떤 특성이야? That allowed them to become great lea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났다라고 지금 믿었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신 뭐야, 얘들아? 관계 대명사지. 앞에 선행사 나오고 있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겠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어떤 특성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성이래. 자, 이제 얘들아, 여기 댐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보면 뭐 물어볼 거라는 거알것 같아? 여기 댐이 들어갈까 혹은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 대명사가 들어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재빠르게 주어 파악해봐야 돼. 여기가 목적어인데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trait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니까 traits 주어랑 목적어랑 다른 애네. 그러면 them이라고 그대로 쓰는 게 맞죠. 제귀 대명사 themselves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early research in this area, 이 분야에 있어서 초기 연구는 often presented the widely stated argu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널리 말해지는 이 발언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발언이 널리 알려져 있었냐면, that leaders are born, not mad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널리 알려진 이러한 말을 막 말을 하고 다녔나 봐. 오케이. 그랬을 때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쌤이 계속 여태까지 that을 짚은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 접속사였고 뒤에는 관계대명사였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완전하고 앞에 문장을 보니까 어떠해요? Stated argument.

argument라고 하는 지금 명사가 등장하고 있어. 즉, 선행사가 있다는 말이거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동격의 대시라고 볼수 있겠네. 그래서 널리 알려진 그 말을 하고 다녔는데 리더라고 하는 거 있잖아. 태어난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also, 또한 Some of the earliest leadership studies were grounded in w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또한 몇몇 초기의 리더십 연구는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었냐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대,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니까. 오케이. 자, 감이 좀 이제 오시죠. 자, 어디에 근본을 두고, 근간을 두고 있냐면요. refer to as a great man the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위인 이론이라고 스스로 부를까? 아니지.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써야 돼? 과거분사 써야지. PP 형태 써야 되잖아. 그러면 맞는 표현으로 잘 왔네. 자, 그래서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뭐가 이런 초기 리더십의 연구들이 여기에 기본을 두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런데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researchers at the time, 그때 당시의 연구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 Identifying traits of highly visible leaders in histo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정말 눈에 띄는 그 리더들의 특징을 구별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보통 역사 속에 눈에 띄는 그런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Who were typically male. 특히나 이제 남성들인 경우가 많았고요. Associated with the aristocracy or political or military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남성인 경우가 많았고 무엇과 관련 지어져 있는 경향이 많았냐면요. 귀족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나 혹은 정치적 아니면 군사적인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이 초기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 위인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In more recent history, 더 최근 연구에서, 즉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요. Numerous authors,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 무엇을? Have acknowled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최근의 역사에서는 많은 저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어떤 사실을 인정을 했냐면 that there are many enduring qual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지속되는 특성들도 많더라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대. 즉, 아, 리더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Whether innate or lea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든 아니면 그것이 배운 것이든지 간에 얘들아 whether A or B 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고 있죠. 접속사로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지속이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that contribute to leadership potent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지금 이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 어디에 기여했대? 리더십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여를 하게 되는 애들이었대. 즉, 아, 이 사람이 완전히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enduring qualities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속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These traits include such things as drive, self-confidence, cognitive ability, conscientiousness, determination, intelligence, and integr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특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기가 되었든 아니면 self-confidence, 자신감, cognitive ability, 인지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성실함, determination, 결단력, intelligence, 지능, 그리고 어떤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6번 2020학년도 경찰대 문제입니다. 한번 1번부터 살펴볼까요?
If contemporary experience has taught us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경험이라고 하는 게딱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어? 아니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has plus pp. 아, 현재 완료가 써져 있는 거 너무 잘 쓰여지고 있네. 만약에 현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Surely it is the need for a president to hit the ground ru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성일 것입니다. 자, 무슨 필요성이라면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동사에 has plus pp, 즉, 현재 완료가 쓰여진 거는 너무 잘온 표현인 것 같고 무슨 말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The difference between Reagan's quick start and Clinton's stumble put one on the path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기니까 우리 조금만 쪼개서 볼까? The difference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이래. 얘들아,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stumble 하면 실수거든요. 실수 사이의 차이점. 얘들아, 그러면 문장 길면 뭐 하라 그랬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했잖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예요? 진짜 주어는 the difference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아주 재빠른 시작과 클린턴 대통령의 그 실수 사이의 차이점은요, put, 누웠는데, 누구를 두었냐면, 한쪽은 어떤 길 쪽으로 두었대요? Toward a succession of legislative triump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입법에 있어서의, 입회에 있어서의 triumph 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a succession of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a succession of 보통 어떻게 해석하시죠? 1년의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1년의 어떤 입회에 있어서의, 의회에 있어서의 성공의 길로 한 사람은 두개 되었고요. And the other, 다른 한 명은 어디다가 두게 되었대요? On the road to a debac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길에 두게 되었냐면 대실패의 길에 두게 되었대요. 자, 뭐에 있어서의 대실패를 이루었냐면요. In healthca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의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대실패의 길에 놓게 되었고 And loss of Congr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즉 의회에 있어서의 실패까지도 이어지게 됐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내용을 잠깐만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레이건 대통령은 재빠르게 시작했다고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실패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했어. 그랬을 때, 얘들아, 성공의 길에 놓인 이 사람은 누가 될까? 성공에 놓인 이 사람은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실패나 혹은 의회에 있어서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겪은 사람은 아마도 클린턴 대통령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a succession of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뒤따라 나오는 legislative triumph라고 하는 의회에 있어서의 성공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명사가 나온 거 너무 괜찮죠? 그랬을 때 Had Clinton not been as agile as he was in recovering in the late 1993 and then again in the 1995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클린턴은 has not been as agile. 얘들아, 이때 agile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첩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클린턴이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민첩하지 못했냐면요. 그가 복구하는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지 못했더라면 언제? 늦은 1993년 후반이나 아니면 again in 1995, 다시 1995년에 그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민첩했었다는 뜻이겠죠. 민첩하지 않았더라면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클링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단임 기간을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석했을까?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가정법으로 해석했거든요.
선생님, 가정법이면요, if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제 의문을 품으시겠죠.

자, if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if가 생략이 되고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if had Clinton 전에는 여기 원래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되냐면 if Clinton had not been as agile 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이었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클린턴 대통령이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단일 역임하는 대통령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 문법을 한번 보면요. 헤드 플러스 PP가 등장하고 있어. 여러분 아마 가정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두 가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if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와. 과거 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우쿠슈마라고 부르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가정법 과거는 언제 써?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써. 그치?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어, if 주어, head 플러스 pp 다음에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should, might 나온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느 상황에서 쓰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클링턴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이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과거 당시에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이잖아. 그러면 어떤 사실의 반대야? 과거 사실의 반대지. 자,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싶은데, 얘들아, had 플러스 pp는 지금 잘 써졌거든? had 플러스 pp는 잘 써졌는데, 여기 밑줄을 그어진 부분을 보면요. He would be a one-term president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뭐가 쓰여져 있어? 가정법 과거에서 쓰는 표현이 지금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여기 뭐로 바꿔줘야 돼? Would have been이라고 하는 have PP 형태로 바꿔주면 얘를 뭐로 쓸수 있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단일 역임한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 as it was, 실제로 he never became the transformational figure he had hoped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봤을 때 그는 그가 원했었던 아주 변혁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변혁적인 인물이 왜 되지 못했냐면, In most institutions,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들아, 지금 내용이 한번 바뀌고 있어. Institution이라고 하면 뭐예요, 얘들아? 기관이거든요? 지금 계속 대통령 얘기하다가 기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The power of leader grow over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더, 즉, 지도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지금 대통령 얘기가 나오다가 한번 전환이 됐어. 지금은 이제 리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그런데 a CEO, 예를 들어서 CEO나 University President, 총장님이나 혹은 the head of the union, 어떤 조합장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얘들아,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acquire, 얻게 되는데 그들의 명성을 얻게 된대요. 무엇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the quality of their long-term perform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장기적인 수행의 질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데 그럼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적인 수행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느낌인데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just the oppo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과는 정확히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죠. 정확히 반대는 어떻게 반대냐면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희석되는 것처럼 재빠르게 증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들은 무언가 빨리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에 반해서 지금 대통령직이 아닌 CEO나 아니면 총장이나 아니면 이런 조합장들은 조금 더 장기간 기간을 보고 나서 그들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just the opposite.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약간 조금 생소하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로선 조금 생소한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the opposite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얘들아, 지금 명사구죠? 그럼 문장 구조로 봤을 때 the presidency,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이다라고 했는데 이때 just가 왜 무슨 이유로 들어가느냐를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은 정확하게 반대이다라고 하는 지금 해석이 되는데 잠깐만 뒤에 있는 설명 한번 보고 올까요? 뒤에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사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맞지만,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특수 부사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just, even, only, almost와 같은 지금 여기서는 just로 등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특수 부사, 여기서 나오는 특수부사로 명사구를 수식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흔히 등장하고 있는 수능 어퍼 포인트는 아니지만 경찰대에서는 이런 포인트도 짚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이다라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어. The power tends to evaporate quickly. 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빠르게 증발되기 마련인데요. It is not that, that 이하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뭐가 아니냐면, The president must rival Franklin Roosevelt in his first 100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했을 때, Franklin Roosevelt,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대공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노력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그 president,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제 그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냐면요. In first 100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처음 대통령으로 부임한 그 100일 동안, 누구를 라이벌 삼을 필요는 없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라이벌로 삼을 필요는 없어. 자, 그렇지만 his first month in office, 그들이 첫 부임을 하고 대통령으로 첫 부임을 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첫 번째 한 달이 are usually the widest window of opportun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의 가장 넓은 창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가 딱 취임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뤄낼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그가 부임을 하고 난첫 번째 그첫 달이 아마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의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5번, even if he serves two full terms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비록 온전한 두 번의 임기를 할지라도 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뒤에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That's why he has to move fa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래서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은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첫 번째 달에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17번 문제는 쌤이 이번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써볼까 해요. 여러분, 미리 이미 17번 문제를 다 풀어 오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법 포인트들이 어느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한번 다음 강의에서 직접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얘들아, where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나? 얘, 관계 부사 아니야? 관계 부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 그랬을 때, okay, many areas라고 하는 장소에 선행사가 나오고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where은 사실 맞는 문법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을 볼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문법의 핵심 포인트들만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를 봤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remember, 기억해라. What they say.

들이 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얘 뭐야 명사구잖아. 명사구는 단수 동사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is도 너무 괜찮은 표현이고. 자, 3번도 보면요.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해서 3번은 possible 어떤 자리에 밑줄이 그어진 거야? 보어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 오는 것도 너무 괜찮네.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재에는 it is라고 하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살짝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말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 4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나 봤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아, 나 숙제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고 나 점수도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should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나오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때는 뭘 파악했었어야 됐을까? 주어가 누군지 파악했었어야지. 그랬을 때 should respond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맞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봐야 돼. 그러면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지. 주어 어디 있을까, 얘들아? 주어는 the child라고 하는 곳을 찾았으면 아주 잘 찾았어요. 주어랑 동사가 얘들아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게 영어 모의고사 트렌드죠. 그래서 주어가 어딨지? 동사가 어딨지?라고 하는 거잘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습이 될 거고요. 마지막 5번은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요. start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and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end가 쓰여져 있고 다음에 start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으면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아, 이 start라고 하는 게 end를 기점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되어지고 있지?라고 하는 걸잘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랬을 때,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완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그로 하여금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and start threaten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end는 뭐랑 뭐를 연결 짓는 것 같아? 쌤이 잠깐 힌트를 줬지만, 앞에 나오는 to come이라고 하는 부분과 end로 연결되는 부분은 to start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지금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간단하게만 짚어봤어요. 간단하게 짚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때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연습을 해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 17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도 문제를 풀때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제주도 서귀포 한라산 중턱. 제주도 최초의 항일운동 유적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3.1운동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 발상지였던 법정사는 당시 일제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역사를 간직한 터만 남았습니다. 법정사 숙녀들을 중심으로 신도들과 농민들이 모여 거사를 준비했던 장소. 목적은 일본인을 쫓아내고 원래의 한국 시대로 회복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 주민들과 함께 무장 항일운동을 벌였던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

0: 행동을 이끌었던 강창규 지사와 총지휘자였던 김연일 지사도 모셔졌습니다. 지휘부를 비롯해 40여 명이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도 전 일제의 폭압에 맞섰던 역사. 주재소를 공격하고 일본 경찰과 대치했던 격렬한 항거였습니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법정사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미밋동산. 제주도의 3.1운동인 조천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미밋동산은 만세동산이라는 뜻. 육지의 3.1절에서 불과 20일이 지난 3월 21일 독립선언식이 이곳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대규모 만세운동이 전개됐습니다. 해마다 이 장소는 그날을 기념하는 만세 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밋동산은 제주도 항일운동을 상징하는 공간. 항일운동 기념관에는 일제에 저항했던 제주도민들의 치열한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수형 기록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조천 만세운동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던 것. 그와 동시에 만세운동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3일에 걸쳐 4차례 일어났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엔 무려 1,500명 넘게 모였던 조천 만세운동의 역사. 이후에 제주도 항일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들의 모습. 제주 항일운동의 또 다른 주역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탑을 세운 곳. 연두망 동산은 1932년 1월 수많은 제주 해녀들이 집결했던 장소입니다. 일제에 맞서 두 차례의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제주 해녀들. 당시 상황을 재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두망 동산에서 결의를 다지고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맞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쳤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모여든 해녀들은 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 1932년 1월에 두 번의 그 항일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해녀들이 처음에는 생존권을 위해서 이제 항거를 했지만 항거를 하다 보니 나라에 이런 슬픔이 간절했고 참혹했고.
0: 주재소에 도착한 시위대. 제주 도사 다쿠지와의 면담을 요구하자 일본 순사들의 총칼이 달려들었습니다.
1: 그 항일운동에 주모자이면서 주동을 쳤던 다섯 분 중에 부추나 김옥년, 부덕량 지사께서는 옷을 치면서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나 이제 부덕량 지사님께서는 출구하자마자 많은 고문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0: 모진 역사였지만 제주 해녀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0: 당시 일본인 도사와 단판을 벌였던 장소.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섰던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끝까지 싸웠던 해녀들은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제주 항일운동 중에서도 승리한 싸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진짜 제주도 오면 너무 좋죠. 뭐 자연경관도 좋고 해녀들이 물질하는 것도 보면서 좋고 그러지만 사실 그 이전에 많은 그 해녀들이 고생을 했다. 일제의 총괄 앞에서 무서움도 먹어가면서 그걸 해왔다는 게 아마 지금의 현대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0: 우리 항일운동사에서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제주도 항일운동. 조천읍 해변 가까이에 마련된 이 공간은 제주도의 수많은 항일운동가들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제주도에서 싸웠던 이들. 우리 역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0: 입시를 향한 공부, 그 중심에 있는 수학.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보지만 흥미를 갖지 못한 채 무작정 공부하다 보니 쉽게 지치기 마련. 결국 넘기 힘든 장벽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1: 저한테 수학은 정말 큰 산 같지만 꼭 제가 올라야만 하는 산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수학 하나 때문에 제 목표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야 되나? 네, 억울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높은 경지에 올라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수학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어요.
0: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유경양. 꿈으로 향하는 길에 큰 장벽으로 느꼈던 수학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노력해 이겨냈다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쉽게 포기해버렸던 자신을 바꾸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유경양의 공부법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0: 언제나 밝은 이미지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경량은 친구들에게 늘 인기가 많다.
1: 언니, 응? 우리 이상 스터디 퀴즈 준비 잘했어?
2: 응.
1: 언니, 응. 저 일요일 날 교수님 과제 했어?
2: 아, 이상 과제? 응. 했지? 원래는 고3 때 수능을 봐서 다른 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한 학기만 다니고 다시 반수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21세 때 입학을 했어요.
0: 동기들보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해 지금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유경량.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도 그녀가 다시 수능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2: 저는 중학생 때부터 심리학에 진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정시로 들어갔는데 심리학과에는 입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과를 다니게 됐는데 아 그래도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반수를 해서 지금의 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0: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꿈.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

0: 꼭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개념 다지기부터 실력 완성까지 이뤄낸 유경량. 목표를 이룬 지금 자신이 얻은 값진 경험과 공부 정보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데 특히 수학 공부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겐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며칠 후 도움을 요청한 친구에게 수학 공부를 알려주기 위해 유경량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1: 승희야, 안녕.
2: 안녕하세요.
0: 어려운 문제는 바로 포기해버릴 정도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김승희야.
2: 저는 평소 수학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저 중학교 2학년인가? 중간고사가 13점? 이었어요. 엄마가 아, 찍어도 그것보다는 잘 나오겠다 이러셨는데 진짜 찍고 그렇게 점수가 나온 거라 뭐라 마땅히 할 말도 없고 그냥 아, 너무 심각하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승희야, 수학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
2: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이렇게 수업 듣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1학년 때는 그래도 해볼라 했는데 이제 2학년 가니까 너무...
3: 근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알려주기 전에 네. 네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더 네. 먼저여야 될 것 같아서
2: 제가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모아놨는데 근데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좀 지켜보고 싶어서
0: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공부를 해보려는 의지도 컸던 승희는 1학년 때부터 시험지를 모아놨다고 한다.
3: 이 뒤에 엄청 열심히 풀었는데 이거 여기도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2: 근데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너무 어려워서
3: 문제를 응용하는 게 조금 네. 힘들구나 네. 그랬군 네. 좋아 어떤 상태인지 잘 알겠어
2: 굉장히 민망해요
3: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시험지를 모아두는 게 좋은 게 나도 모아뒀었거든
2: 언니도? 근데 전 저만 모은 줄 알았어요
3: 아니야 나도 1학년 때부터 반수 끝날 때까지 다 시험지를 모아뒀었어 모의고사는 지금 전국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거든, 모의고사가. 그리고 성적표에는 사실 등급이랑 뭐 100분위 이런 것만 나오지. 너가 어떤 문제를 틀렸나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 근데 아, 내가 이 파트가 약하구나 하고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하니까 시험지는 계속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네. 잘하고 있었어.
0: 유경량 또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성적과 공부 수준, 취약한 부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4: 아, 내가 여기 왔고 지금부터는 또 어떤 과정을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로드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 난 저 점수고 난 저 점수 보기 싫고 아,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이런 의미, 상징성의 의미로서 점수를 붙인 게 아니고 자신의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계획성이 있는 하나의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 근데 이거는 계산 실수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틀려서 왜 틀렸지 했고 얘도 제가 보기엔 실수한 것 같고 계산 실수
3: 이 문제는?
2: 이것도 세봤는데 제일 비슷한 거 115가 나왔었거든요
3: 아, 다 세고 계산하는 문제인데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었구나 계산 실수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 봐 그렇구나 나도 그랬었어 근데 계산 실수 너도 보면은 지금 문제를 풀 때 막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풀잖아.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산했던 게 어디 갔지 하고 헷갈려서.
5: 맞아요.
3: 그치? 네.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1번, 2번, 3번 적어가면서 조금 했었거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했었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헷갈리거든.
2: 제 얘기네요.
3: 맞아. 그래서 많은 애들이 계산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면 계산 실수하는 게 줄어들 것 같아. 사실 시험 볼 때는 막 마음이 급하잖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0: 하니까.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검사할 때도 그거를 쭉 읽어보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것보단 그렇게 차례대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1: 한눈에 봐도 비교되는 불이 과정. 계산 실수가 잦은 학생의 경우엔 순번을 매겨가며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만 바꿔도 수학 성적과 자신감은 상승한다.
0: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막 푸는 경우에는 초반에는 빨리 풀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검사를 할 때는 앞에 풀어놓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푸는 경우에는 검사까지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했던 방법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승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지를 보니까 네. 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려움인 것 같아.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조금 겁먹고 있어, 네가 지금.
2: 확신이 없어요. 약간 풀 때.
0: 나도 수학을 제일 못하고 제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수학을 항상 두려워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수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항상 선생님이 옆에 계실 순 없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항상 옆에 계셨어.
3: 네?
0: 나는 항상 내 옆에 선생님을 두고 공부를 했었거든. 어떻게 했었냐면 짜라라라란 짠! 나는 인강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네. 그래서 인강 선생님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있었어. 그래서 인강 그랬었어. 그래서 이 강의에 있는 Q&A 게시판을 많이 이용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1: 유경량은 문제를 풀 때 이해되지 않은 개념이나 모르는 풀이가 있다면 곧바로 질문 게시판을 이용, 능동적인 자세로 공부했다.
0: 온라인 강의 들었던 거를 예시로 보여주면
4: 물론 수열이니까 다항식, n에 관한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꼴이.
0: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 외에도 이 선생님이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이렇게 내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부분 분수라고 하면서 이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으면서 완벽하게 나만의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든 거지, 이 교재로.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익혔잖아. 그래서 나는 꼭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개념을 응용한 문제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알고 이해했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한 거지.
2: 아, 네. 개념 배운 걸 까먹지 않고 바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치. 네. 그래서 여러모로 확실히 개념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이어서 나는 꼭 개념을 익히고 나서 문제를 풀었었어.
1: 유경량의 수학 자신감을 올리는 개념 다지기.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한 개념의 원리와 증명 과정을 추가로 교재에 정리. 이때 무작정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흐름을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곧바로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자신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데, 한 번 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풀이를 익히는 것이 포인트다.
5: 저는 학생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강을 들으면 공부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한 시간씩 60일,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꾸준히 뭔가를 채웠어.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양으로 보이니까 아, 나 이만큼 해냈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강의 인강을 들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50시간에서 60시간인 시간이 더 자기가 노력하는 시간이 덧붙여져야지만이 실제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져요. 그런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갈 리는 없다고 봅니다.
0: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잖아. 근데 나는 문제를 풀 때만큼은 선생님을 멀리 떨어뜨렸어. 선생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왜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시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딱
1: 갑작스런 멘토의 행동에 당황한 멘토. 흔히 학생들은 문제 풀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 풀이 강의를 듣지만 유경량은 풀이 강의를 다르게 활용했다.

0: 그러면은 이렇게 딱 멈춰두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대신에 내가 못푼 문제들만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해서 들었었지. 이 문제는 뭐 같이 n제곱이니까 차수와 n제곱 차수니까 3분의 8.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우선 좀 빼두자. 빼두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 4분의 1이 나왔어. 4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이두 문제는 내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 문제는 못 풀었잖아. 그러면은 다시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보는 거지. 이렇게 쭉쭉쭉쭉.
1: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본 후 모르는 개념을 알기 위한 용도로 프리 강의를 활용한 것이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놓쳐서 문제를 못 풀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아, 내가 이 개념이 부족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를 하는
2: 한
0: 거지.
2: 번 더. 제가 수학 문제를 끝까지 못 푼다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언니도 수학이 제일 약하다고. 성적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수 있고, 수학을 포기하기보다는 좀더 해야겠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1: 멘토링을 받은 후 승희양의 수학 공부 도전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수학과 친해지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 지치지 않는 선에서 공부에 양보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다. 그리고 개념이 약한 승희양은 멘토가 알려준 대로 강의를 들은 후 예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봄으로써 개념을 익혔는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니 성취감, 점차 두려움이 사라졌다. 며칠 후,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3: 제가 오고 싶은 학교인데, 유경 언니도 여기 다니고 계셔서, 오늘은 여기서 제가 수업하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0: 우리 지난번에 멘토링 했었잖아.
3: 네.
0: 하고 나서 해보니까 어땠어?
2: 포기하기보다는 개념 쓰면 되는 거 아니까 두세 번더 해서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혹시 혼자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건 없었어?
2: 이거 그냥 기본적인 건 프로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조금 더 어려운 거 풀라고 했는데 조금만 바뀌어도 잘못 풀겠어서 못 풀어서 좀 그랬어요.
0: 개념을 조금 더 응용해서 풀면은 이제 어려웠던 거지.
3: 네.
0: 맞아. 사실 수학은 중요한 게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은지 내가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줄게. 짠! 이게 내가 공부했던 교재랑 연습장들인데, 이렇게 내가 공부했던 교재 보면 이렇게 색색깔의 친구들이 붙어 있는데, 내가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야.
2: 글씨도 써있고 그러잖아요. 뭐가 좀 특별한 거예요, 이 인덱스들이?
0: 나는 이 인덱스를
3: 네.
0: 어떻게 썼었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풀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바로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솔직히 잘안 풀리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이 포스트잇에 문제 2번이라고 쓰고 한번풀 때마다 별이든 뭐 세모든 동그라미든 하나씩 그리는 거야.
1: 유경영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에 인덱스용 메모지를 붙인 후 풀이 횟수를 표시. 스스로 풀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다.
0: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한 번에 안 풀릴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짝대기를 그은 다음에 내가 다음에 풀어서 그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빨간색을 여러 개 표시를 해줘. 근데 내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 정말 고난도 문제들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짝대기를 한 다음에 답도 빨간색 볼펜으로 적었고, 내가 혼자서 못 풀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해.

0: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써서 포스트잇에 붙인 이유는 첫째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포스트잇에 쓰면서 한번더 해설을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었어, 나는.
1: 틀린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부 성취감을 얻었다는 유경량. 풀이 반복 횟수로 문제를 분류하고 풀이 힌트를 적는 등 메모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복습 방법으로 문제 유형을 익히고 풀이 응용력을 키워나갔다.
2: 학생들이 단순하게 복습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막 정말 정열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 되고, 야, 빨리 끝내야지. 허겁지겁. 아주 간단한 건데도 놓쳐버리는 경향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인덱스를 붙여놓으면요, 본인이 아는 거는, 정확히 아는 거는 또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복습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으로 복습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인덱스에 의한 복습의 효과가 이렇게 시간 단축, 시간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근데 혹시 조금 요즘 문제 푸는데 힘든 단원이나 그런 거 있어? 미적분이 많이 힘들어?
3: 네.
0: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너가 어려워하는 그 미적분 파트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문제에 직접적으로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게. 그러면 미적분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인 극한부터 알아야 되잖아. 수열의 극한이란 거는 수열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극한값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수 있잖아.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공식에는 총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세 가지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간의 관계로 나뉘어. 그래서 첫 번째에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의 공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n이 1일 때 3분의 4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야. n이 2일 때는 분모는 4고 분자는 10이 되겠지. 그리고 n이 3일 때는 20이 되겠지. 분모는 하나씩 커져가는 데 비해서 분자는 엄청 빨리 커지잖아. 분자가 훨씬 빠르게 가니까 얘는 극한값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 첫 번째 공식은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야. 이 경우에는 둘다 n의 제곱이잖아. n의 제곱이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비슷해. 이런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분모의 개수는 3이고 분자의 개수는 8이기 때문에 3분의 8이라는 답 나온 거야. 그때 1번보다 조금 더 쉬워?
3: 훨씬 쉬워요.
0: 훨씬 쉽지. 그래서 이번 공식이 훨씬 더 쉬워서 아마 기억하기에도 편할 거야. 3번은 1번과는 반대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을 때. 지금 분모는 몇 차?
3: 얘는 3차요.
0: 그렇지, 3차지. 분자는
3: 1차.
0: 1차지. 그러면은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빠를까,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빠를까?
3: 분모요.
0: 그렇지, 분모 이렇게 커질 때 분자는 조금씩 커져나가겠지. 그래서 얘는 점점점점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점점 수가 작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수가 작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0의 수렴을 하게 될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잘 이해했어요.
0: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을 때이 수열의 극한값은
3: 0으로 수렴해요.
0: 그렇지. 잘 이해했네.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든 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는 다풀수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봤었던 문제 이제 한번 공식 가지고 풀어볼까?
4: 분모가 2차고 분자가 2차니까 둘이 같잖아요. 그럼 앞에 계수로 계산을 하면 3분의 8이 나와요.
0: 그렇지, 그렇지.
4: 셋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잘풀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되게 잘 이해했네.
1: 이렇게 공식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 문제에 바로 적용해보면 쉽게 풀이 유형을 익힐 수 있다.

0: 네, 사실 문제를 풀때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공식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한 번에 생각이 나면 좋은데 정확하게 막 바로바로 생각이 안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바로 내가 도움을 받은 방법인데,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야. 혹시 삼각형의 넓이 하면 뭐가 생각나?
1: 비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0: 그렇지, 그렇지. 보통 이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거의 10가지 가까이 되거든?
1: 한 가지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지.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나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게. 아, 이거면은 내가 굳이 하나의 공식만 외우지 않아도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겠다 싶어서 나도 이 삼각형의 넓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했었어. 아까 너가 제일 힘들다고 했던 부분이 미적분이었지. 미적분도 똑같아. 미적분도 지금 이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1: 쉽게. 네, 제가 좀 접어온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아, 여기 있어요. 이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을까요?
0: 될것 같은데 내가 한번 먼저 해볼게.
2: 고민 없이 한 번에 풀어나가는 유경야. 멘티는 그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
0: 다된것 같아.
1: 너무 금방 푸시는 거 아니에요?
3: 저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거 가지고.
0: 아,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걸 계속 연습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고 막그 뒤에도 여러 방법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
1: 귀찮아도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게 훨씬 좋네요.
0: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가 정리를 해봤어. 첫 번째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FE-F0이었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줘서 하면 어떻게 되지?
1: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6.
0: 그렇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방법을 썼어.
1: 너무 쉬운데? 왜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0: 좀더 다른 어려운 방법을 생각했던 거 아니야?
1: 그런 것 같아요. 그래프 때문에 좀 주춤주춤.
0: 그래프를 보고 겁먹는 학생들이 많지. 근데 굳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적분의 기본 정리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쉽게 해결을 할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아니야, 겁먹지 마. 할수 있어, 우리.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프를 이용했다가,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1: 위에 거보단 좀 복잡하긴 한데, 방정식만 연습 잘하면 이것도 쉽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0: 막 그럴 때 있잖아. 문제를 봤는데, 아, 내가 이 공식 알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문제 틀리면 너무 아쉽잖아. 막 허무하잖아.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 알아두면 굳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도, 아, 맞아. 이것도 있었지. 하고 풀수 있으니까 그런 허무함 이제 느끼지 않아도 돼.
1: 네.
2: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미적분의 경우, 실전에서 공식이 생각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그래프나 방정식, 도형을 이용해 푸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호기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사고력을 요하는 심화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게 된다.
4: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친구들은 그걸 딱 틀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져 있어서 아, 지금 딱 떠오르지 않지만 이렇게 접근해볼까? 이런 사고가 되게 유연하게 나오거든요. 아, 이 문제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풀이라고 한다면 이런 풀이의 알고리즘이 의미가 더 있구나라는 것도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한번 구사해본다라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좀 지루함도 덜하고 본인이 알아나가는 유형들도 많이 채워나갈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동안 나랑 멘토링 하면서 어땠어?
1: 수학을 하도 안 해봤으니까 진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0: 거라 이렇게 막큰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는데 와서 이제 막 약간 미래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거기에 좀 기대가 돼서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1: 남은 시간 동안 더 노력해서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어. 우리 학교 신입생으로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0: 그냥 문제를 딱 봐도 아무리 간단한 거여도 그냥 숫자만 보면 기겁할 정도로 진짜 싫어했었는데 이제 멘토링 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지? 나도 이제 문제를 풀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상황이 생겨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고 싶은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2: 편견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온 유경량. 세상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1: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살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2: 긍정의 힘, 즐기는 기쁨을 아는 그녀의 미래가 기대된다.
1: 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도 나 이러고. 나 이러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5: 불안행 안전사고.
4: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을

0: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6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그 내가 발전을 하고 싶으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그만큼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제자리에 있어. 그게 너무 당연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물론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면 결국에 올라가고요. 만약에 거기서 멈춰버리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또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6강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요. 와, 6강인데 수열이라니 저도 이게 좀 말이 되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강의를 잘 따라오려면 여러분들 개념 공부가 잘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이 강의를 한강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6강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그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개념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의 특과 일반항. 자, 일단 수열이 뭐였냐? 자,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게 수열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두 개의 대표적인 수열을 배웠었는데 이제 등차수열은 뭐냐? 이것도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근데 차이가 일정하다. 무슨 차이가 도대체 일정하냐? 이제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뺀,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뺀 요게 항상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걸 뭐라 그랬죠? 공차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공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AM 플러스 1을 이제 N번째 항에다가 공차만큼 더해서 만들어졌다.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등차수열이었고요. 등차중항은 뭐냐? 가운데 있는 항이에요. 등차수열인데,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A, B, C라는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에 있는 것이 A와 C의 등차중항이라고 우리가 불렀었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운데 거 B는 A와 C를 합한 것의 절반이다. 또는 가운데 거 두 배 하면 A와 C의 합과 같다.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 합은 공식이 있었어요. 자, 그 공식이 뭐였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2a 플러스 n-1t 요 첫 번째 또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요렇게 크게 두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공차를 알아야 한다. 또는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항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편한 공식으로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돼요.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SN과 AN 사이의 관계인데요. 자, 우리가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됐었느냐? 자, SN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SN에서 SN-1을 빼주면 딱 N번째 항만 남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n이 2 이상일 때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n-1 자리에 이제 n-1 자리에 1 이상의 수가 들어가야 되려면 요 n은 2 이상이어야 할 거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어떻게 구하냐? s1이 첫 번째 항 그 자체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s1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을 주의하셔야겠죠. n이 2 이상일 때고 n이 1일 때는 첫 번째 항 s1으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뭐였냐? b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 자, 어떤 b였냐?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거. 요게 항상 일정한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불렀었고요. 또는 AN 플러스 1이 AN의 R배. 자, 요걸 만족하는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등비중앙도 마찬가지로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거 제곱은 AC의 곱과 똑같다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그다음 마지막 등비 수열의 합은 SN은 이제 요거는 이제 공비가 1이냐 아니냐로 나눠서 생각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공비가 만약에 1이면 SN은 그냥 첫 번째 항의 N배랑 똑같고요. 근데 공비가 1이 아니면 어떤 공식이 있었냐? SN은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의 1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자, 또는 R이 1보다 크면 이 식을 활용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첫째 항, 항의 개수, 공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R이 1일 때와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공식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 괜찮죠? 우리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 있으시다면 우리 이제 1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건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3 더하기 A7이 10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항상 이제 등차 수열이 나오면 보통 첫째 항은 A로 쓰고 공차는 보통 D라고 표현을 하니까 A3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 플러스 2D, 그쵸? 그 다음에 A7은 A 플러스 6D. 요게 지금 10이라고 알려준 소리고요. 그럼 이거 좀 간단히 해보면 2A 플러스 8D가 10이니까 A 플러스 4D가 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7은 A 플러스 6D 빼기 A9는 A 플러스 8D. 이게 지금 2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D가 2니까 D는 얼마? D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살짝 넣어주면 A가 9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3부터 A9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분의 저는 어떤 공식을 활용하고 싶냐면은 세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이제 요거 있죠.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요렇게 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첫째 항을 A3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항을 A9로 생각해서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A3을 첫째 항으로 생각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렇게 되면 항의 개수는 총 몇 개죠? A3부터 A9까지 항의 개수는 7개일 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걸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7에 A3을 한번 구해보시면 A3은 A 플러스 2D니까 7일 거고 A9는 A 플러스 8D니까 1일 거예요. 자, 그래서 7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될 거고 7 곱하기 4니까 28이다. 요렇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 A와 D를 구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풀어봤는데요. 이제 사실은 두 번째로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 싶은 게 요건데 주어진 정보를 한번 잘 쳐다보니까 A3이랑 A9가 보이고 A7이 공통으로 보이네.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주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면 놀랍게도 A3 더하기 A9가 8이라는 게 곧바로 나와버립니다. 와, 그래서 요게 눈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여기다 그냥 8 대입해서 답이 28이다.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 요게 잘 보이셨다면 그렇게도 풀 수 있고 안 보이셨더라도 이렇게 해서 A와 D를 구한 다음에 28이라는 답 똑같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중앙과 등비중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이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등차 수열 이루면 가운데 거두 배가 양쪽 두개 합한 거. 즉, EX가 6이 된다라는 거. 그럼 X가 얼마가 돼요? X가 3이 돼. 그다음에 여기 X, 6, Y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양쪽 두개 곱한 거와 똑같다. 근데 X가 3이니까 Y는 얼마? Y는 1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은 15.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자, 굉장히 간단한 문제다. 등차중앙, 등비중앙, 성질을 활용하면 굉장히 간단히 풀리는 문제인데, 제가 요 변형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문제를 데려왔는데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세수 x, y, 6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똑같이 가운데 거두 배가 양쪽 두개 합한 것과 같다. 요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수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가운데 거 제곱은 16이 되네. 그럼 우리 x 먼저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자, x가 얼마죠? 4 또는 마이너스 4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란 소리예요. 자, x가 4라면 y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y는 5가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4라면 y는 얼마가 돼요? y 여기다 한번 x 자리에 마이너스 4 넣어보면 y는 1이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x가 만약에 4라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4면,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등비중앙. 등비중앙은 좀 주의를 해달라.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y의 합은 9가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가능한 x 플러스 y의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3. 요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등비 중앙일 때는 좀 주의를 해주자라는 거요 문제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3번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가봅시다. 자, 3번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세수 A1, AX, AY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SN을 알려줬으니까 우리 AN을 찾아야 될 거고요. 아까 우리 개념에서 이야기했죠. SN에서 AN 찾는 방법? SN에서 SN-1을 빼주면 된다. 여기서 SN-1을 빼주면 된다. SN-1이 뭔데? 전개해서 써주면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26. 제가 n-1 대입해서 전개를 해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an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뭘까? n이 2 이상이라는 거.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적을게요.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줄게요.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남는 거 뭐예요? en 빼기 2네. 근데 주의할 점, n이 2 이상일 때 요게 성립한다. 됐어요? 그래서 sn을 통해서 an 구할 때, 이제 a1 구하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요 문제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데려왔거든요. 자, a1은 어떻게 구할까? s1으로 구하면 된다. 자, s1. s1 얼마예요? 26. 근데 여기다 살짝 1을 넣어보자. 원래 넣으면 안 되지만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A1이 0이죠. 아, 그러니까 진짜로 N이 1일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따로 생각해줘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체크까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똑같으면 그냥 한 번에 합쳐서 써버릴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르니까 이렇게 A1은 따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아,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걸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A1은 26이고요. 이제 x는 1보다 크니까 x랑 y는 둘다 1보다 크니까 이 ax와 ay는 요식을 따라가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ax는 여기다 x 넣은 거 2x 빼기 2, ay는 2y 빼기 2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방금 앞에 문제처럼 뭐예요? 등차 중앙의 성질 활용하시면 되겠죠. 가운데 거두 배는 양쪽 두개 더한 거, 요거랑 똑같다.
아, 그래서 4x 빼기 2y가 28이니까 2x 빼기 y가 14가 된다. 자, 이렇게 xy 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요. xy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줄 건데, 찾아주기 전에 이제 y는으로 살짝 정리를 해보면 y는 2x 빼기 14거든요. 근데 지금 x랑 y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런 관계가 있어. x보다 y가 더 커. 그래서 x보다 y가 더 크니까 y 대신에 2x 빼기 14로 바꿔 넣어주면 x의 범위가 등장을 하네요. 그쵸?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4보다 커야 돼. 근데 x는 지금 자연수니까 15부터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x가 만약에 15면 y는 얼마예요? 16이 돼. 근데 x가 만약에 16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y는 18이 돼요.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겠죠? 그쵸? 지금 이 그래프를 떠올려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커지면 y도 커질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x 플러스 y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딱 요때가 최소겠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시면 31이 최소값이겠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SN에서 A1 구할 때 이제 AN 구할 때 N이 2 이상일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만 A1일 때는 주의해줘야 된다라는 거이 문제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지우기 전에 제가 다음 변형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 변형 문제는 뭐만 바꾼 거냐면은 딱 하나만 바꾼 건 아닌데 일단 SN에서 이 26을 지워버렸어요. 보시면 쏙 지워지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SN을 통해서 AN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거 한번 찾아보면 SN-를 찾아보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AN이 어떻게 되냐면요. 2N 빼기 2가 똑같이 되거든요. 근데 요 N이 2 이상일 때 요게 일단 만족하잖아요. 근데 A1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S1으로. 근데 S1이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돼버려. 아,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1을 넣어보면, 똑같이 0이다,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실 SN에서 SN-1 뺄 때는 요게 N이 2 이상일 때 요게 성립했었는데, A1을 구해놓고 여기다 살짝 1 넣어보니까, 이거 1일 때도 만족을 하네. 그럼 요때는 우리가 2 이상일 때가 아니라 그냥 모든 자연수일 때 이게 만족한다. 하나로 묶어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1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앞에 문제에서는. 앞에 문제랑 다르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A1, AX, AY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XY가 궁금한데. 자, AN을 한번 잘 보니까 AN이 어떤 수열이에요? AN이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AN 자체가 등차수열인데? 자, 그러면 A1, A2, A3, A4, A5, A6, A7. 자, 어디까지 쓸 거냐면요. 10까지 한번 써볼게요. 지금 10 이하의 두 자연수 XY여가지고. 자, 그러면 A1, AX, AY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려면 자, 그리고 지금 X랑 Y가 지금 자연수인데 요런 대소관계를 만족하거든요.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자, 당연히도 A1, AX, AY 이렇게 세 개일 때 등차수열일 거예요, 당연히도. 근데 이거 말고 A1, AX, AY 이렇게 두 칸씩 띄어도 똑같은 만큼 더해질 거니까 등차수열이겠죠. 그러니까 X가 2, Y가 3일 수도 있는 거고, X가 4, 3, Y가 5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A1, AX, AY 이렇게 세 칸씩 띄어도 등차수열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같은 만큼 건너뛰면 여전히 등차수열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등차수열이란 소리는 AN 자체가 지금 등차수열인데 이게

등차수열려면 요 1, x, y 자체가 등차수열이면 되겠구나. 이게 같은 만큼 뛰면 등차수열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이란 소리는 1, x, y가 등차수열이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왜냐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앞에 문제랑 다르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등차수열이면 되니까 x가 1과 y의 등차 중앙이다. 즉 2x가 1 플러스 y랑 동일하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y보다 더 커야 되니까 y는 지금 2x 빼기 1이거든요. 근데 x가 y보다 더 커야 돼. 아, x보다 y가 더 커야 돼. 그럼 y 대신에 2x 빼기 1 넣어보면 x가 1보다 크면 돼요. 그러니까 x가 2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x가 2부터 들어갈 수 있구나. x가 2면 y는 3. x가 3이면 y는 5. x가 4면 y는 7. x가 5면 y는 9. x가 6이면 y는 11. 10을 초과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고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요때겠다, 요때. 그래서 9 더하기 5 해서 얼마예요? 14가 x 더하기 y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답으로 찾아주면 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n 자체가 등차수열일 때 a1, ax, ay가 등차수열일 수 있는 등차수열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밑에 숫자 1xy 자체가 등차이면 되는구나. 자,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sn 구할 때 a1 구하는 거는 주의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bn이 있다. 첫째 항은 안 알려줬어요. 공차만 알려줬습니다.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로그 2의 an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잘 정의되기 위해서 an이 모두 양수라고 주어진 거구나. 일단 저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걸 알려줬습니다, 요거를. A1부터 A6까지 곱한 게 64래요. 자, 근데 AN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BN을 뭔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BN을 써먹으려면 로그 2의 AN의 꼴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 2에다 진수 부분에 요거를 넣어주는 그걸 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그 2의 진수 부분에 요걸 딱 올려주는 거예요. A1, A2, A6. 그럼 요게 뭐랑 똑같을 거냐? 로그 2의 64랑 똑같겠죠. 자, 그러면 요거 뭐가 떠올라요? 로그의 성질이 떠오른다. 로그의 성질이. 자, 로그의 성질은 이제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된다라는 거다. 어, 근데 얘가 B1, B1. 얘는 B2. 아, B1부터 B6까지의 합이 6이라고 알려준 거구나.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요거 공차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은 몰라. 첫째 항을 제가 B라고 해볼게요. 2B 플러스 M-1 공차 2. 요게 지금 6이란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 2B 플러스 10이 2라는 소리니까 B가 얼마란 소리죠? B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bn의 첫째 항을 우리가 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할 수 있겠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면서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2n 빼기 6이 일반항이었구나. 어, 그러면 an은 뭐지? an은 2의 bn제곱이겠죠. 근데 bn 자리에 요걸 대입해주시면 2의 2n 빼기 6, 요게 an의 일반항이었던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AN은

어떤 수열일까?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예요? 2가 아니라 2의 제곱, 4가 공비인 등비 수열이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N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니까 A1을 먼저 구해봅시다. A1. 뭐죠? 2의 마이너스 4제곱. A2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0제곱. 넷째 항은 요고, 다섯째 항은 요고. 이거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보면 공비가 지금 4라 그랬잖아요, 4?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5개죠? 빼기 1. 요게 답이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 자, 이거 어떻게 돼요? 3분의 16분의 1 곱하기 1023이 되겠죠. 이거 2의 10제곱 1024니까. 약분해 주면 16분의 341. 요게 답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렇게 bn이 로그 2의 an이라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미치 2인 로그에다가 a1부터 a6까지의 곱을 이제 진수 부분에 넣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걸 넣고 보니까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면 b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여섯 항까지의 합이 주어진 거구나 라는 걸로 이제 연결해 나갈 수가 있던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변형 문제도 좀 비슷한 문제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다음에 bn은 똑같이 로그 2의 an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로그 2의 미치 2인 로그의 진수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면은 아까랑 똑같이 할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이 요게 지금 B1, B2, B3, B4, B5. 이게 5라는 정보로 바뀐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BN이 지금 등차수열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요거 등차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등차 중앙의 개념 활용해 보시면은요. B1, B3, B5. 이것도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거고, B2, B3, B4도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거기 때문에, B1 더하기 B5는요, 2, B3이랑 똑같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B2 더하기 B4도 2, B3이랑 똑같아.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다 합하면 5, B3이 5인 거예요. 즉, B3, 1이다. 와, 되게 간단하게 풀리죠? 자, 그러면 A3의 값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3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2의 B세제곱이잖아요? 아, 2의 B세제곱이 아니지. 2의 B3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B3이 지금 우리가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A3이 2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요렇게 할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bn이 로그 2의 an이잖아요. 그러면 an은 2의 bn제곱이잖아요? 근데 bn이 어떤 수열이었었냐면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었어. 그쵸? 그럼 첫째 항을 만약에 b라고 해보면, b 플러스 d의 n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AN은 어떤 수열일까? 공비가 얼마인? 2의 D제곱인 등비 수열이다. 요런 것도 참고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N과 BN이 요런 관계에 있고, B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면 AN은 공비가 2의 D제곱인 등비 수열이다.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되셨죠? 이렇게 우리 변형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추가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럼 또뭘 해야 돼요? SN이 주어지고 AN이 주어졌다. 그럼 또 AN을 구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SN으로부터 AN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또다시 SN-1을 찾아봅니다. 자, 그러면 PN제곱 빼기 2PN 플러스 P 제가 지금 다 전개해서 바로바로 쓰고 있어요. 위에서 아래 빼주면 딱 AN이 나올 거다. 자, 그럼 지워지는 거 PN제곱 QN R 지워지고요. 2PN 빼기 P 플러스 Q 이게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자, 요거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요거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첫 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S1으로 즉 P 더하기 Q 더하기 R. 근데 여기다가 1을 살짝 넣어보니까 P 더하기 Q여가지고 이제 합쳐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정확한 AN을 다 구한 것이다. 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N이 2 이상일 때는 AN이 생긴 걸 잘 쳐다보면 N이 2 이상일 때는 차이가 계속 일정한 등차수율이구나. N이 2 이상일 때는 첫째 항 제외하고, 그쵸? 그럼 요거. 다음 항에서 전항 뺀 거잖아요, 요것도? 근데 이제 이 밑에 써있는 2n 플러스 1과 2n을 한번 잘 보면 요 두 숫자는 어차피 다 1보단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둘째 항 이상만 봤을 때의 그 공차, ep, ep가 6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2n 플러스 1 넣고 2n 넣어서 막 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ep가 6이라는 걸 알려준 거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ep가 6이구나. 즉 p가 3이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주셔야 돼요. 아,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보면 a1,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11이고요. a3도 11이래. a3은 이제 여기다 대입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6p 빼기 p 플러스 q도 11이래요. 즉 5p 플러스 q가 11인데 5p 플러스 q가 11인데 우리가 p가 3이라는 거 구해놨어. 그럼 q가 얼마예요? q가 마이너스 4야. 자, 그러면 r도 여기서 구할 수 있겠다. 3 넣고 마이너스 4 넣으면 r이 12라는 사실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S10을 구하라 그랬을 때 S10은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S10. 자, 100P 더하기 10Q 더하기 R. 요게 답이니까 P 자리에 3 넣으면 300, Q 자리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40 플러스 12. 그래서 272다. 요렇게 답으로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첫째 항 주의하는 거, 그리고 요 정보를 보고 이 수열이 둘째 항 이상부터는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이게 그 공차, EP를 의미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SN이 어디였을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SN이 AN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n에 대한 2차의 형태면은요, an이 등차수열이 됩니다. 심지어 공차가 2a인 등차수열이 돼요. 요 문제는 뭐냐면요, 뒤에 r이라는 것이 또 추가로 붙어 있어서 A1이 지금 P 플러스 Q가 아니라 P 플러스 Q 플러스 R. 이 R 때문에 지금 요 R이 추가로 붙은 거거든요. 근데 요것만 없었으면 여기다 딱 1, N 자리에 1 넣어보면 A1이 P 더하기 Q라서 딱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없었으면은 첫째 항부터 등차였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뒤에 따라 붙는 게 없으면 AN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맞아요. 심지어 공차가 요 A의 두 배가 돼요. 여기도 어때요? P의 두 배가 공차였었죠.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뒤에 요런 R이 붙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 빼고 둘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라고 할수 있어요. 요 문제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도 좀 정리해 볼수 있겠다. 요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5번 문제를 정말 잘 이해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 A2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을 제가 A라고 한다면 둘째 항은 AR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게 0보다 작대. 그러면 A제곱 R이 0보다 작다란 소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 A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등호가 없어. 그럼 A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라는 소리. 그 다음에 이건 항상 0보다 클 테니까 그러면 R은 어때야 돼요? R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보 첫 번째로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저 세수가 뭔데? 저 세수는 AR, A, AR 제곱인데 요 세수가 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아, 등차 중항, 가운데 거두 배가 첫 번째, 세 번째 거 더한 거구나. 됐어요? 그럼 양변에 A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겠죠? 그러면 2는 R 플러스 R 제곱이니까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가 0이다. 어? 인수분해가 됐네? R이 1 또는 마이너스 2야. 와. R이 음수라는 거 찾아놔서 R이 정확히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N이 무슨 수열이었어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공식 SN은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의 1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좀만 간단히 해보면 3분의 a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n제곱 요게 sn이구나. 근데 sn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이래요. sn 마이너스 1이 뭐지? sn 마이너스 1 3분의 a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a의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살짝 앞에 데려와서 쓴 거예요.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이게 등비수열이래요.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거든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식으로 생겼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따라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신다면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런 숫자가 더하기 빼기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뒤에 뭔가 숫자가 따라 붙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부분이 0이어야 되니까 A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따라서 S7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S7은 여기다가 7만 대입해주면 되겠다. 우리 A 3 구했으니까 대입해주고. 그래서 즉, 1-2의 7제곱 해주면 129다. 요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이 0이어야 한다라는 거 찾아낸 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요 부분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찾아낸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S1 빼기 1과 S2 빼기 1과 S3 빼기 1. 이게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될 거잖아요. Sn-1이 등비수열이라면. 근데 요거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면, 1을 대입해보면, n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a 빼기 1이 되고요. n자리에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빼기 1이 되고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n자리에 3을 대입해보면, 3a 빼기 1이 돼요. 요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되니까 등비중앙. 가운데 거 제곱하면 이거 두개 곱한 것과 같다. 이거 두개 곱한 것과 같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정리해보면
2a제곱 빼기 6a가 0이 돼야 돼서 a가 0 또는 3인데 a가 처음에 0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a가 3이다. 그래서 a가 3이라는 거를 이두 번째 풀이 방식처럼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문제에서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꼴을 잘 파악해가지고 SN 빼기 1이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SN 빼기 1이 어떻게 생겨야 되지? 어떤 걸로 생겨야 되지? 라는 걸 파악할 수도 있고, 진짜로 등비 수열인 거,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도 A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 자, 7번은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적을 만족시킨대요. 자, 7번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딱 보면,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뭐만 남아요? N 플러스 1번째 항만 남겠죠. 요게 2의 N제곱이란 소리.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N의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합은, 즉, A2부터 쭉 해서 A9까지 더하란 소린데, 우리가 요거 알고 있으니까 A2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1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2의 1제곱이겠죠. A3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2 넣으면 돼. A4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3 넣으면 돼. 그럼 A9는 마지막 구하고 싶으면 N자리에 8 넣으면 돼요. 아, 요거 구하면 되는구나. 요건 뭐죠?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하면 되겠다. 공비가 2. 첫째 항 2. 공비의 항의 개수 8개. 빼기 1. 등비수열 합공식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55 하니까 얼마예요? 200, 510. 요렇게 이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SN-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니까 N이 1 이상일 때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8번 마지막 문제 가볼 텐데, 지금 보시면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러면 우리 가번 조건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S13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SN들이 지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근데 S13이 가장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13번째 항까지 더한 게 가장 작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거나 같다. 그 말은 A13이 마지막으로 0보다 작거나 같고, A14부터는 0 이상이어야지. 그래야 S14는 S13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음수를 최대한 많이 더한 게 S13이어야지. S13이 가장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N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계속 커질 거고, 공차가 음수면 계속 작아질 거고, 공차가 0이면 계속 일정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공차가 어때야 될까? 공차가 0 이상이어야 되겠죠. A14는 0 이하고 A14가 0 이상이란 소리는 공차가 0 이상이란 소리죠. 가번 조건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요 정보를 잘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S13이 가장 최소 또는 같으려면, 가장 SN들 중에서 S13이 가장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A13이 0 이하고 그 다음 항 A14는 0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공차는 0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요 정보를 찾아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AN이 지금 등차수열이니까 A13을 첫째 항 플러스 공차의 12배, 요게 0 이하고 A14는 A 플러스 13D. 요게 0 이상이다.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살짝 정리해보면 A가 마이너스 13D 이상, 마이너스 12D 이하.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 그럼 둘이 더하면 A5의 2배. 거기다 A5를 또 더하면 A5의 3배구나. 이렇게 바로 할수 있겠어요? 자, 요게 지금 36이란 소리. 따라서 절대값 A5가 10이란 소리인데, A5는 뭐지? A 플러스 4D예요. 자, 근데 A 플러스 4D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지금 공차가 0 이상이라는 걸 떠올려 보시면요. A1부터 A13까지는 다0 이하일 거고요. A14 이상부터는 다0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A5는 0 이하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요 관계로부터 찾아낼 수도 있어요.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8D보다도 작거나 같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8D는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A 플러스 4D도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아, 그래서 요게 10이라는 건데, 이 절대값이 풀어주려면, 이제,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10이구나. A5가 0이하기 때문에. 자, 요 정보를 우리 찾아냈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는 S1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33은 뭘까? 등차수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32t. 요거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2로 한번 나눠주면 33 곱하기 A 플러스 16D고요. 근데 요거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12인 건 아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12D만큼 더 더했다. 요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아, 그럼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하고 싶으면 D의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다. D의 범위는 어떻게 찾지? 이거 A는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2잖아요. 요 a 대신에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쏙 대입해 보시면 d의 범위가 등장을 해버립니다. 자, 마이너스 13d 이상,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2. 자, 요런 부등식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9d가 12 이상,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8d가 12 이상, 12 이하. 그래서 d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풀어보시면 3분의 4 이상, 요거 풀어보시면 2분의 3 이하가 나와요. 되셨나요? 자, 따라서 요거의 최대값은 뭐냐면은 D가 2분의 3일 때. 자, 12D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2D의 범위가 6 곱해보시면 18, 여기는 16. 자, 그래서 마이너스 12 플러스 12D가 4 이상 6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의 최대값은 라지 m이라고 해보면 33 곱하기 6이고요. 최소값은 4일 때33 곱하기 4가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자, 따라서 더해주시면 33 곱하기 10이니까 330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8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이 문제는 변형 문제인데 변형 문제도 이건 어떤 의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혼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손글씨로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복습 잘 해보시고 저희는 7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잘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잘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11강과 우리 다음 시간 12강 하면 2단원 전자기장도 끝나거든요. 남아있는 3단원인데 3단원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 계산하는 과정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 조금 수월한 그런 부분이어서 조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신 만점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11강인 전류엔 자기장은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이라서 약간 복습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공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쓰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에 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핵심 개념부터 잡아갑시다. 자기력선입니다. 아무래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자기력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이라고 해서 N극, S극 있는 막대자석이 있죠. 그 옆에 나침판을 막 놨습니다. 그랬더니 나침판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침판의 N극 자침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속적으로 선을 그립니다. 라인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N극과 S극의 나침판의 자침은 요 순간, 요 위치에서의 어떤 자기장 방향이지만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그려서 다음과 쓴다라는 것이고요. 막대자수 주위의 자기력선. 요 그림은 여러분, 물1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제 물2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먼저 좀 할게요. 자, 자기력선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데 첫 번째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그립니다. 보시면 N에서 나와요. 그런데 화살표 방향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S로 들어가게 잘 그렸죠. 그죠? 뭐든지 화살표들이 다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게 했는데 왼쪽에 있는 건 N에서 나왔는데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S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부터 N극에서부터 온 그런 것이 이제 S로 들어가게 따라서 N에서는 나오고 S로는 들어가게 그러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중간에 교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끊어져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교차하거나 갈라지면 안 되는데 갈라지지 않게 그립니다. 지금 보면 요 하나의 막대자석에서는 뭐 교차하거나 그럴 만한 성질은 없을 것 같은데 뭐 두 개 이상의 어떤 자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때는 자기장이 자기력선이 교차 크로스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갈라져도 안 되고 지금 보면 모두 다 제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자기력선의 밀도 촘촘한 정도지. 여기는 지금 매우 촘촘해요. 그죠? 그렇게 매우 촘촘한 것은 자기장이 센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듬성듬성한 곳. 이런 데는 자기장이 약한 곳.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기력선의 밀도나 촘촘한 정도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표현한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기력선과 뭔가 유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점검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공식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식 먼저 써놓고 갑시다. B는 읽는 법 S분의 파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B는 자속 밀도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장의 세기라고도 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밑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로 많이 나오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라는 건 자기력선이 얼마나 밀도 있게 있느냐라는 걸 뜻하는 자속 밀도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내년에 또 대학에 가시면 저 B를 자속 밀도라고 해서 또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는 단면적입니다. 어떤 단면적을 뜻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요 파이가 좀 어려운데 이 파이는 자기 선속 되게 막 어려운 한자죠. 그 한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만 해놓은 건데

자기 선속하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이 속자가 뭐냐면 다발이란 뜻이에요. 다발 또는 묶음 이런 거. 다발 또는 묶음. 꽃다발 하면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꽃송이가 있는 것이 우리 꽃다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속이라는 한자로 표현하는데 자기 선속이라고 하고 아니면 자기력선 속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력선이 이게 바로 자기력선이잖아. 그 자기력선의 어떤 묶음이나 다발 이런 걸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라고 읽고요. 이게 바로 자기선속, 자기력선속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물리 2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알려준 그 용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그 용어를 한번 정리해두면 선생님 거랑 이제 비교가 될수 있겠죠. 자기장의 세계 B는요, 단위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의 단위는 요들의 단위의 조합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단면적은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기선속의 단위는 WB라고 써서 이걸 우리는 웨버라고 있습니다. 웨버. 사람 이름이에요. 웨버. 그래서 웨버 퍼 제곱미터. 너무 길잖아. 길어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줄여서 T라고 쓰고 이걸 테슬라라고 있습니다. 테슬라. 여기 있는 T를 똑바로 세워서 쓰니까 단위이고요. T를 이렇게 눕혀 쓰면 뭐 주기가 될 수도 있고. 장력을 또 우리 T라고 써. 그 다음에 절대온도도 대문자 T라고 썼죠. 물리량과 단위는 서로 다른 것이다. 기울여 쓰면 물리량인데 T를 쓰는 물리량은 되게 많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위는 테슬라 하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구별해줘야 물리를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장의 세계까지 정리를 할수 있죠. 자기장의 세계를 좀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N극이 있다. 이쪽에도 어떤 좌석에 N극이 있다. 이거를 A 좌석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건 B 좌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N에서 자기력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S를 향해서. 그래서 A 좌석의 자기력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만약에 B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합시다. 딱 느낌 오죠? 어느 좌석이 세 보입니까, 여러분? 그치? 이쪽 좌석이 더세 보이지. 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을 지나가는 저 다발이 왼쪽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수가 많으면 좌속밀도 또는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왼쪽 게 자기장이 세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식을 통해서입니다. 이 공식은 지금 여기서도 쓰이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전자기 유도에서도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물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다른 식들을 유도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정리를 잘 해두고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 사라두시고 이 단위까지 확실하게 딱 마무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력선 연관된 자기장의 세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 하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그림은 N극과 N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좌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N극과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림으로도 볼수 있듯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N극과 N극이면 무조건 N극에서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나와야 되고 여기도 나와야지. 하지만 둘은 교차하면 안 되니까 교차하지 않게 그리기 위해서 이 안을 텅 비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은 N에서 S로 갈수 있으니 N에서 S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자기력선을 표현했고 같은 극 사이에서는 가운데가 텅 비어서 밀도가 작아요. 그 얘기 뭐지? 아, 여기에는 자기장이 약한 곳이구나. 그 다음 여기는 그렇진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극 사이의 자기력선과 같은 극 사이에서의 자기력선을 잘볼수 있고 우리 예전에 배웠던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극끼리 있는 전기력선과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전기력선과 유사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자기력선, 자기장의 세기, 또 자기력선의 몇 가지 특징 관련된 내용들 함께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에 대한 자기장 가겠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인 거 아시죠? 직선전류, 원형전류,

솔레노이드. 먼저 직선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여러분, 직선전류에 의한, 뭐뭐에 의한, A에 의한 B 하면 원인이 이거고 결과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졌다. 아, 직선전류가 생기면,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방향입니다. 자기력선에, 이 자기장에 방향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장 나오면, 아, 이거 방향과 세기를 물어보겠구나, 알려주겠구나, 보기 기억리엔 TV에서 그걸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특히 자기장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눈으로 구하지 않고요. 우리 오른손을 이용할 거고, 물 원에서도 공부를 해왔을 텐데 물 뒤에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세기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은 방향과 세기를 알아야 돼. 방향은 오른손, 그 다음에 세기는 공식, 이렇게 쓰는 건데, 직선전류, 자 보세요. 직선전류 흘러요. 그 직선전류 흐르는 옆에다가 나침판을 두었더니 나침판이 이렇게, 나침반의 자침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린 뭘 볼 수 있냐면, 아, 직선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길까? 방향을 구해볼까? 오른손으로 구하는 거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지를 이렇게 전류 방향에 세우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명 이렇게 돌아가는 오른나사 같다라고 해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전류, 엄지, 나머지 네 손가락, 자기장 방향.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노란색 선을 치운다면, 아니면 이 노란색 선을 그리고 이 화살표 방향을 없앤 다음에 여기는 N극과 S극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것만 주고요. 이것만 주면 우리가 이 방향인 걸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침판을 두게 되면 자침 N극이 어느 쪽인지를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되죠. 당연히 자침 N극은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S극은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잖아? 이게 N극이고, 여기로 들어가잖아? 여기 S극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침판의 자침을 어디가 N인지 S인지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오른쪽에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요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암페어, 전류단위 암페어 할 때 요 A라고 우리가 똑바로 세워 쓰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라서 프랑스 말로 읽으면 앙페르라고 해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중요한 거 뭡니까? 아, 오른손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기장의 세기를 봅시다. 세기는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그 세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씁니다. 자기장 세기는 우리 아까 B를 쓴다는 거 이해했지?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이 세져요. 느낌이 딱 오죠, 그죠? 당연히 전류가 세면 그 주변에 자기장도 세게 만들겠네.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은 약해집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도선 주변은 이렇게 촘촘하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게 보이죠. 왜? 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자기장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는으로 바꿔주면 우리 비례상수가 들어가고요. 그건 K라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수능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도 뭐 내신 문제에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이 K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수 1로 두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B는 R분의 I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 이 공식을 써줘야 돼. 그러면 그때는 K를 절대로 없애면 안 되겠죠. 그죠? 아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K를 쓰지 않으면 감점을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퀄을 썼다는 얘기는 이 K값까지 완벽하게 정리

일을 하라라는 얘기니까 수능의 문제를 푸는 경우와 내신에서 서술형을 쓰는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좀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확인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도선이 이렇게 흐르는, 전류 흐르는 걸 이런 식으로 뒀는데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전류가 도선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게 되면 전류의 방향 두 가지지.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거나 아니면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있는 이렇게 생긴 도선이라면 플러스 X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X 방향 둘중 하나. 그런데 칠판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나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로 표현하기가 좀 난감해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걸 씁니다. 첫 번째, 요런 기호, 그 다음에 요런 기호 씁니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일 땐 우리가 보통 요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일 땐 요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언제요? 이거는 전류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전류가 도선이 이렇게 있는 무한 직선 도선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아,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이구나. 칠판에서 나오는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자기장이다 라고 해도 이렇게 씁니다.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네?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네? 이렇게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자기장이 될 수도 있는데 둘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요게 나사요, 나사. 여러분 나사를 본 적이 있죠, 그죠? 나사 보시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뭐 요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십자 나사라면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에서 볼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만약에 밑에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점과 이 테두리가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볼 때는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호를 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른 나사 법칙에 있는 그 부분도 저렇게 활용을 하는 거네. 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활용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니까 저 부분도 잘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오른 나사 법칙 해가지고 전류를 엄지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에 감싸지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뭐가 생기죠? 동심원이 생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도선에서 이렇게 도선을 바라볼 때 저런 식으로 동심원이 생기는 거지 실제로 이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저렇게 동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는데 여기 극지방이고 여기가 적도예요. 여기 극지방, 적도입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 합시다. 지구 밖에서 보는 사람은 동그란 지구에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는 평평한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평평한 땅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적도에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적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볼 때는 둥그런 지구 위에 적도에 사람이 있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평평한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접선 방향이란 말을 써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 이 위치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구할 때는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약간 삐딱해졌네.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어디? 이 점에서의.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접선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선 방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직선 전류에 좀더 포인트를 주고 힘을 강조하는 이유는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계속 반복되기 때문인데
직선 전류엔 자기장만 잘 정확하게 잡아두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좀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했는데 한번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한히 긴두 직선 전류에는 합성 자기장.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그 X축에 X equal minus T 위치에 A 도선이 있습니다. 선생님, 도선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X 표시 있으니까, 아, 일로,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B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도선이 있고 이 가운데 점이 있다는 얘기는 아 우리 쪽으로 나오는 전류로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있는 Y equal T인 P점이에요. 자, A도 자기장이 주변에 전류 흐르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B도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텐데, 일단 자기장의 방향부터 보죠. 방향? 방향은 뭘로 찾는다? 항상 오른손으로 찾는다.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 들어가는 거 엄지로 들어가게 만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방향, 그죠?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건 멀리서 보는 우리가 볼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바로 여기 있는 P점이야. 그러면 선을 이어서 쭉 그려주고요. 거기에서 들어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이네. 거기에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의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노란색이 바로 A에 의한 자기장이구나. 자기장 색이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B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B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P점. 그러면 그때에도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거기에 그 점에서의 접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왼쪽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 B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라, I0, I0 같다고 한다면, 이거는 A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 요거는 B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이고, 결국에 P점에서는 그 둘의 합성 방향, 어딥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이 합성 자기장 할때뭘 했습니까? 벡터의 합성을 했죠. 실제로 물리2에 나오는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처럼 벡터의 합성, 벡터의 분해가 들어있는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원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둘은 I0, I0로 전류의 세기가 같고요. 떨어진 거리도 여기가 DD니까 루트 ED. 여기도 루트 ED죠. 그래서 요 떨어진 거리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어떤 X축이나 Y축과 나란한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에 한번 하나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A 거 이거라 하고 B도 B의 방향을 바꿨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 P점에서의 자기장의 색이란 자기장의 방향과 색이란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선 이은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죠?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이게 이제 A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고요. B의 경우에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동심원이지만 요 점, P점에서는 그 접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을 잇고 거기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게 바로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그 둘이 합성하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X 방향으로 둘을 합성인 B가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지금 왼쪽에 A, I0고요. B도 I0로 전류의 색이 같고 떨어진 거리도 같은데 방향이 둘다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랬더니 이번엔 플러스 X 방향으로 X축과 나란한 그런 합성장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색이 같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그때는 X축이나 Y축과 나란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또 요거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여기 P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점이에요. 중간점. 여기 지금 낙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시 옮겨서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자, 요거 A예요. 요건 B입니다. 그런데 A하고 B 요 사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답니다. 요 사이에. 사이에서. 그렇게 자기장이 0인 곳이 되려면 하나에 의해서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Y 방향이라면 또 하나에 의해서는 플러스 Y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에는 만약에 A께 들어가는 방향이 그런 전류 방향이다? 그러면 A에 의해서는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Y 방향의 자기장이 있을 테니 B에 의해서는 플러스 Y 방향이 되어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합성 자기장 0을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B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B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야 합니까? 그쵸.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 접선 방향이 플러스 Y가 될 거라 여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합성 자기장 0을 만들 수 있구나. 만약에 전류의 세기가 여기 있는 거 I0, I0로 똑같다면 딱 중간, 여기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원점이죠. 그 원점에서 자기장이 합성 자기장이 0인 곳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는 들어가는데 하나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A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이겠죠. 근데 B에 의해서도 B는 지금 나오는 방향 전류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잡아주면 시계 반대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인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여기 있는 요 점인데 거기서는 접선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둘은 같은 방향입니다. 한쪽에 자기장 세기를 B0라고 한다면 둘을 더하니까 2B0가 되는 부분들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은 뭐 여기 있는 요 전류가 예를 들면 I0, I0 같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자 만약에 이쪽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A에 의해서는 이 점에서는 시계 방향이니까 A에 의해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B에 의해서는 이 방향으로 있어야만 합성 자기장이 0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면 여기에서 B 거에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요 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서로 A 도선과 B 도선이 있는데 그들의 바깥에서 사이가 아니라 밖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둘은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때 뭐 예를 들면 떨어진 거리가 여기가 D 라고 하고 또 여기를 2D라고 한다면 여긴 전체가 3D가 될 테니까 전류의 세기도 I0, 3I0 그런 식으로 전류의 세기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참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이니까 조금 물리학 2스럽기보다는 물리학 1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위에 걸 보면 평면상에서의 벡터의 합성이기 때문에 물2에만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2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학1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위에 있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참 많이 나오더라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지구 자기장과 합성 자기장인데요. 여기에도 벡터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물리학에서는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왼쪽은 실험장치가 있어요. 실험장치 보시면 여기에 전원장치에 풀마가 있습니다. 당연히

플러스에서 나와서 전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하니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우리 전류가 흐르는 걸알 수가 있죠. 아, 전류는 지금 B에서 A 쪽으로 흐르는구나. 전류는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구나. 전류를 I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구나. 라는 걸 먼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은 방향과 세기가 중요한데, 먼저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를 이렇게 엄지에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동심원이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동심원이지만 지금은 나침판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면 나침판은 접선 방향 생각해야지. 따라서 이렇게 동심원이 있을 때 접선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고, 그때 여기가 이렇게 북쪽이면요,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나침반은 서쪽으로 향하게 되니, 아, 그러면 지금 방위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은 바로 지구가 만드는 자기장이야. 지구 자기장의 색이야. 왜냐면 지구 자기장은 북쪽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류 도선 밑에 나침반이 있으니 자기장이 이렇게 서쪽을 향하게 되고, 그때는 이 방향이 바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색이야.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북쪽을 향하는 지구 자기장과 서쪽을 향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된 방향으로 나침반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여기 있는 나침반 받침의 N극이 서쪽으로 이렇게 뭐 세타면 세타 그렇게 기울어지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작은 삼각형을 오른쪽 요 사이에다가 한번 다시 깨끗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세타죠?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지구 자기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건 당연히 요거랑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아, 이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색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 보시면 세타의 밑변이 지구 자기장, 그 다음 높이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구에 의한 자기장의 탄젠트 세타라는 벡터적인 우리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투에서는 지금처럼 벡터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자기장과 연관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올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수능에서는 좀 다루기에 너무 손쉬우니까 이런 문제는 수능엔 잘 나오지 않지만, 학교 내신 문제는 얼마든지 낼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낼수 있고, 요걸 구하는 방법들을 찾는다거나, 뭐, 이 세타를 크게 하는 방법, 세타를 반대방향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서술하게 만드는 그런 서술형 문제로도 쓰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응을 해 두시고,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좀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잘 공부를 하고 오셨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도선이 있어. 전류가 흘러. 무조건 전류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원인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 놓치면 안 되는 거, 자기장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는 뭐 방향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기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방향은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한다. 그래서 엄지를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 왜? 지금은 원형 전류는 직선 도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려 놓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엄지를 전류에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니까요. 또 세기는요, 공식을 활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 구해 보면 엄지를 전류 방향에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 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결정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공식 봅시다. 공식 같은 경우에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전류

인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그건 직선과 똑같이. 왜냐면 원형도 어차피 직선을 감아 놓은 것 뿐이니까. 따라서 전류가 세면 자기장도 세져요. 그 다음에 R과는 반비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식을 가만히 보면 비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공식이 B는 K, R분의 I여서 얼핏 보면 똑같아요. 그죠? I, R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심할 거. 이때 직선에서의 R은 직선 도선이 있으면 그 직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떨어진 거리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겠죠. 얼만큼 떨어졌냐에 따라서 R이 다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원형 전류는 R이 딱 고정돼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원의 반지름입니다. 아, 요거 반지름이구나. R이. 그 무슨 말이다? 반지름이 R이라는 건 떨어진 것이 딱 정해져 있는 하나, 한 점이에요. 어디? 바로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아무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전류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써놨지만 이쪽에는 이렇게 중심이라고 적어 놓으면 개념을 잡을 때 훨씬 수월하고요. 그걸 R과 함께 연결 지어서 좀 정리를 해두면 좋고, 는으로 바꿔주는 순간 비례상수 필요한데 여기는 K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K 프라임 이렇게 구별해서 적습니다. 따라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R과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구나, 또는 자기장의 색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잘 파악한 다음에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직선, 원형 나올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그 부분을 서술하여라 라는 생각,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두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원형 전류는 직선 전류를 이렇게 감아 놓은 거기 때문에 뭐요 정도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어려운 건 없죠. 자, 다음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자기장이죠. 자, 여기도 보면 뭐뭐에 의한이에요. A에 의한 B. 따라서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자기장은 무조건 두 가지로 나눠 쓴다. 하나는 방향, 하나는 색이. 방향은 오른손으로 구한다. 색이는 공식으로 구한다. 그런데 좀 조심할 것이, 지금까지 직선이나 원형은 엄지를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에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엔 여러 번 도선을 감아 놓은 코일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걸이 엄지로 따라가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지금까지 원형 전류는요, 엄지를 전류에 방향 맞추면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었어요. 맞죠? 근데 그 둘은 서로 직각, 수직합니다.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은 서로 수직해요. 근데 지금은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도선이 여러 가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여러 가닥을 전류해. 그럼 나머지 엄지가 자기장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바꾼 게 바로 솔레노이드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맞춘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감긴 대로 돌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전류가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지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지는 거야. 그럼 전류 방향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엄지를 탁 펴요. 이 엄지 방향이 뭐가 된다? 바로 자기장이 방향이 된다. 그런 식으로 오른손을 쓰되 이런 식으로 쓴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솔레노이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죠. 그래서 전류 방향 네 손가락, 그리고 엄지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이고, 그 엄지 방향 쪽이 바로 N극이 되고요. 아, 여기 써 있으니까 동그라미만 칠게요. 자석의 N극과 같고요. 이쪽에 반대쪽은 자석의 S극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류가 이제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건 손을 이용해서 항상 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구해주면 되고, 개념은 이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솔로몬 내부에는

자기 잔세계가 균일해요. 균일하게 그렇게 있는 거고, 우리는 좀더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기 갑시다. 세기는 공식이고요. 자기장 세기, 솔이라고 쓸게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자, 비례상수 K2'하고 NI,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씁니다. 전류는 뻔하죠. 전류가 세게 흐르면 자기장도 세집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건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 모두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N이 있는데, 이 N이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그래서 보통 가문수라고 많이 친구들이 외우고 있지만, 이건 단위 길이당 가문수야. 예를 들면 100번, 200번보다 더 중요한 건 1m당,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단위 길이당 얼만큼 감았냐가 더 중요한 거다 라는 걸잘 파악하시고, 요것도 놓치지 않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솔레노이드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좀 복잡한 솔레노이드까지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하시고 정리해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처럼 전자석, 우리 쓸 때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씁니다. 코일이 있어. 거기에 전류를 흘려요.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마치 이 자기력선의 모양이 오른쪽에 있는 막대자석의 자기력선 모양과 거의 유사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다? 아, 이게 그냥 코일이 아니라 마치 자석이 이렇게 있는 것 같구나라고 얘기해서, 저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석이 되고, 전류를 제거하면 자석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그걸 전자석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특징만 잘 따져주면 될것 같고, 물원에서 배웠던 그런 공식들 중에서 특별히 더 나아간 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벡터적인 요소, 벡터의 합성 또는 분해, 이런 것들이 물투에서 주로 다루는 자기장 영역의 내용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잘 연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 몇 문제를 여러분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물투에 나오는 전류된 자기장 같은 경우엔 저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126쪽에 있는 3점 테스트 1번 문제인데요. 벌써 도선이 놓인 위치를 보세요. 물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여기 있다, A 도선이, 그다음 B 도선 여기 있다, 끝. 근데 물투는 C 도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도선이 무슨 동그라미예요, 그죠? 그 얘기는 지금 도선이 이렇게 놓인 게 아니고 이렇게 놓였다는 뜻이야. 따라서 전류는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속에서는 지금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면 엄지를 칠판 쪽으로 향하게 하면 이렇게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동심원을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한테 관심을 두는 점이 있어요. 바로 그게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라면 A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을 쭉 있는 선을 하나 그어주면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거기에 수직하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A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B에도 전류가 흐르고 C에도 전류가 흐른대. 근데 문제 속에서 뭐라 했어요? Y콜 마이너스 D에서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0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그래? A는 지금 자기장이 이거지만 X방향은 이렇게, Y방향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C는 전류가 들어가든 나오든 상관없이 시계방향이나 시계 반대방향일 테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 X방향이든 마이너스 X방향이든. 누가? C 거는. 따라서 요거, A의

마이너스 y 방향인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건 바로 누구밖에 없다? B밖에 없다. 그래서 B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y 방향으로 전류가 자기장이 y 방향 자기장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B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C에 의한 자기장은 당연히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요거 이제 B가 만드는 자기장, 그 다음에 요게 C가 만드는 자기장이면 X방향으로 두 칸, 그 다음 마이너스 X방향으로 A꺼 한 칸, B꺼 한 칸이면 X방향으로도 합성 자기장 0, Y방향으로도 0. 이와 같은 자기장의 방향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류의 방향도 구할 수 있죠. B가 이렇게 자기장 나오려면요, 그죠?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는요, C에선 전류가 나와야만, 나오는 방향이어야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생길 수 있고, 그때 요 점에서 플러스 X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A에, B에, C에 전류 방향 다 구해낼 수 있고, 지금은 요 B하고 A가 같은 자기장의 세기를 가져야 하니, 여기 있는 A의 전류, 뭐, I0란다면, B에서도 I0가 될 것이고, 여기 떨어진 ED를 이용하면 충분히 C꺼까지 몇 I인지 알수 있고, 다 방향과 세기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투에서의 자기장을 보면, X방향, Y방향이 함께 짬뽕 되어 있는 벡터예요, 벡터. 벡터의 합성, 벡터의 분해, 이 요소가 언제나 물리학2에는 등장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가면서 나머지 문제를 푸시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된다면 코드 입력해서 쌤 해설 강의를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준비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는 A가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원점에 콕 박혀 있는 거? 여기도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또는 나오는 방향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B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X equal minus D의 자기장의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A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 흐른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A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B는 지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그때 수직하게 내린 요 선, 여기에 있는 요 전류가 바로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 텐데, 어때요? 여기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게 뭐지? 자, 보세요. B 거는 요 방향이고요. A 거는 요 방향이고, B 거는 이 방향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90도가 되는 걸볼수 있죠. 그럼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그 B 거와 A 거의 합성 벡터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벡터적인 요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똑같이 A, C, B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지금 A, B, C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원점에서는 이 방향으로 45도다. 또 여기도 X equal ED에서도 이 방향으로 45도다라고 하면서 벡터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 문제가 벡터적 요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점검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제풀이 어렵지만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랑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이제 우리 거의 끝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유형 남아있고, 그 다음 서술형 완성하기 남아있고,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활용 파트 남아있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추가적으로 덧붙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계산 연습 지금 해오고 있죠? 마지막 유형도 계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풀이에서 정말 요건 어떻게 풀어야지 문제 해결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항들은 정말 소수의 몇 문항만이지 실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야 되는 문항들로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될때이 책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할 때, 처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이 책을 공부할 때처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복습해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녹화된 강의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두 달, 세 달, 이 정도의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두 달, 세 달간에 걸쳐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한다? 아,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한번 볼 때, 내가 이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는 버려가면서 푸는 거야. 그리고 다시 볼 때는 개념 한번 다시 정리된 개념 읽어보고, 내가 좀더 주목해야 될 문항들만 선별해서 보는 것이 2차 복습, 3차 복습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오답노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교재에서 내가 다시 봐야 될 거를 갖다가 오답 노트에 정리하는 식으로 여기에 표시를 잘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왜 복습이라는 거를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딱 접했을 때 그게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체화가 안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나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방식을 여러분들은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내가 익힌 방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이제 과거 거는 퇴화가 되고 새로운 게 나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다듬어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마지막 유형, 22번째 유형의 86번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정적분으로 정의됐죠. 극대값이 7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해서 최소값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건 이렇게 있었을 때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줘버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0이 된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f 프라임 x라는 거는 미분해버리면 그냥 x 넣어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ax 제곱 마이너스 4a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X로 묶어버리면 X-4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러면 도함수가 지금 0과 4에서,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A인데, A는 지금 양수 A 됐으니까 아래로 볼 록인 이런 2차 함수.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질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극대값. 아, 얘가 0,7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를 찾아줘야 돼. fx의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fx를 모른 상태에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찾으려면 얘를 적분한다. 그래서 fx를 구할 거야. 그럼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버릴 건데 얘가 0,7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0 넣어줘. 그랬을 때7 나오려면 얘가

A가 3이니까 뭐 3분의 3이고, A가 3이니까 여기 6, 요렇게 돼버리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또 봅니다.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근데 우리가 비율 관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얘가 2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겠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비율 관계 보면 얘가 2대 1이니까 여기는 X equal 6이 되겠죠? 그럼 5는 요 정도 되겠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가 요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요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값을 말하는 거야? F4의 값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거 계산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4의 3제곱 64, 4의 제곱 16에서 6, 물론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X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러면 16으로 묶였을 거고, 4에서 6을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7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7,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최소값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뭐 대단한 어떤 소재거리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다음 87번 가보도록 할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3에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최대값, 최소값 따져라. 앞에 문제랑 거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f1은 얼마다? 0이다.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가 된다. 마이너스 3x로 묶어버리면 x-2가 되고, 얘가 0, 얘가 2,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의 계수 음수니까.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 보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이렇게 선분을 거주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x equal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너가 최대값이 되겠지. 최대값. 라지 m이라고 그럴게요. 최소값. 너가 될 수도 있지만 너도 돼, 상관없죠. 아, 0일 때의 함수값이나 지금 3일 때의 함수값이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F3보다는 F0이 쉽죠. 이렇게 찾아주는 게더 나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fx가 나온다.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된다라는 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 넣어줬을 때0 나와야 되니까 너가 마이너스 2면 되겠네, c가. 그죠? 그리고 나서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F-2가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의 플러스 8, 예, 12,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18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F0이나 F3이나 같은 값인데, 3을 넣어줘도 금방 지워지는 거 알아. 0 넣어줘도 더 쉽죠. 그래서 최소값이 no, 최대값이 no.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다? 16이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다음 이제 유형의 우리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변수가 뭐 a, b가 다 있네. 하지만 그냥 원칙대로 하면 f0은 얼마죠? 0이죠. 그다음 미분한 f'x는 ax제곱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야. 할수 있는 일.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이거를 x제곱으로 한번 묶어버릴까요? 그럼 얘가 ax 플러스 b가 돼버리거든요.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x 플러스 b가 돼버릴 거고, 그러면 ax 플러스 b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1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아, 너를 모르는 것뿐이야. 얘는 0 되는 값 알고 있고. 근데 보면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어.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9.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게, 물론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이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X에다 여기다 넣지 마. 여기다 넣는 게더 낫지 않아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3 넣어주면 곱하기,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4. 근데 이게 0 나와야 되거든? 너가 0이죠. 너가 0이니까 b 대신에 뭘 넣을 수가 있어? 3a를 넣을 수가 있죠. b 대신에 b가 3a였던 거야. b가. 그래서 여기가 3a인데 a로 또 묶어내버릴 거야. 그러면 a 튀어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fx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느낌 아시겠죠? 예. 그래서 f 지금 우리가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낸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보면, 0이 되는 값, 얘를 보면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1, 이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알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이 마이너스 3에서 뭐가 된다고 그랬지? 극소값을 간다고 그랬죠. 만약에 A가 음수면 우리가 함수가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 마이너스 3에서 극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에 의해서 A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간격이 같잖아요. 이 간격이 같죠? 그러면 똑같이 올라갔다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를 그려준다면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할 건데 얘랑 똑같은 극소값을 가지게 돼 있다. 이게 fx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fx야.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또이 극소값 얘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3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걷을 때 2까지로 간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격을 비교해주면 얘가 1 때 얘가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죠? 아, 여기가 1이야. 여기가 x 이퀄 1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될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 극대값 생각할 거고, 근데 얘랑 같아지는 값, 이걸 생각한다? 아니면 간격을 봐봐. 얘를 갖다가 y축, x 이퀄 0이라고 생각을 해. 그럼 요 간격이 2였잖아. 그럼 여기에 1대 루트이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2루트 2? 근데 2루트 2다라고 했고, 여기를 0으로 했을 때,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x 이퀄 0이 아니고 여기가 그러면 x 이퀄 1이 x 이퀄 2라고 봤을 때요 간격이 2니까 그때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간격을 봐봐. 그러면 얘가 2이고 얘가 2루트 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루트 2 마이너스 2면 2로 묶어버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약 대략 루트 2가 1.414. 거기에서 1을 빼주면 0.414.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고 해도 1이 안 돼. 얘가 1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x 이퀄 1이었으니까 얘가 1이 안 되는 값이고, 그러면 1만큼 더 가야지 x 이퀄 2니까 x 이퀄 2가 여기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 이런 거 판단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라는 거는 F2의 값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F2의 값이 최대값이야. 이게.
그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아니, 여기가 x equal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니까, 이 최대값을 갖는다면 너 아니면 너 아닙니까? 너 아니면 너잖아. 중간 같은 데에서 최대값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도함수에 활용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함수의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갖는 거는 좌경계값, 우경계값, 그 사이에 있는 극대값, 극소값, 그 중에 제일 큰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근데 위치까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본 것뿐이고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야 되는데, 먼저 fx를 찾아야 돼. fx를. 즉 적분할 거예요. b 대신에 지금 얼마를 넣을 수가 있어? 다 3a. b 대신에 3a를 넣어줄 수가 있었어. 적분해 버릴 겁니다. 4분의 a x4제곱 플러스 a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c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먼저 F0은 0이었어. F0은 0이니까 0 넣었을 때0 나오려면 C는 없어. 이제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A만 찾으면 되는 건데, A만 찾으려면 A를 찾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거죠. F-3을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이거에 의해서 A값 나와버리는 거고, 그럼 A값 구했으니까 2 대입하면 정답.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산수가 귀찮아. 4분의 4의 3의 마이너스 3의 4제곱 81a 그다음에 마이너스 27a 마이너스 3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9a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플러스 9a 이걸 계산한다라는 게 조금 귀찮잖아요. 얘가 4분의 얼마야? 18. 그럼 너 해주면 4분의 63 이렇게 되나요? 예, 63A 그 다음 마이너스 18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이 4분의 41은 4, 48에 32, 72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A 그게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9고 그냥 이 약분하고 넘겨버리니까 A 값이 얼마다? 2다. 이거 알아낸 거야. 산수에 의해서. A 값이 2야. A 값이 2. A 값이 2니까 여기는 2분의 1. A 값이 2. A 값이 2니까 없어지고. A 값이 2니까 6. 여기다 2 넣어줄 거야. 16, 2로 나눴으니까 8. 8이 16. 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버린다. 예. 근데 너가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없어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 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게 산수만 길어졌지. 이게 도대체 뭐 엄청난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서술형 가봅시다. 예. 자, 서술형 1번 문제 봐볼게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함수를 gx야? 그러면 gx가 뭐가 되는 거야? 예. 4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이게 gx야. 근데 이 g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다. 이 얘기야. 그럼 적분해.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마이너스 kx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16에서 8 뺐으니까 8 마이너스 2k 0 넣어주면 0. 그게 0이다. 따라서 k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결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gx를 놓는 것도 중요하다. 요게 gx다. 예.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죠. 마이너스 k만큼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황이 다르죠. 네. 절대값 x-2. 절대값 x-2라는 건 여기가 2여서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1로 가는 이런 직선이야. 이런 모습이죠. 직선을 오고 직선으로 가는. 예.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원래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씌우는 건 x축 아래에 있는 걸 꺾어 올려버리는 거고, 얘는 원래 함수 그대로고, 그래서 이 함수가 원래는 x-2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얘는 꺾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에 x-2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x-2를 fx에다가 x-2를 곱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할 건데, 0부터 3까지 해서 fx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 0부터 2까지는 fx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걸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x-2의 제곱. 이거를 적분해 주고, 그 다음 2부터 3까지는 요 fx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x-2의 제곱을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적분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뭘 미분해야지 얘가 될까? 이거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3분의 x-2의 세제곱. 왜너 나가? 3, 4 없어져? 지수 줄어들어? 이거 합성함수 미분 가린 거 미분해봤자 1? 의미 없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플러스, 너도 마찬가지죠. 3분의 x-2의 세제곱. 여기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걸 빼겠다.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2 넣어주면 0. 마이너스.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3분의 8이 됐는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여기까지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 3 넣어주면 3분의 1. 2 넣어주면 0이네요. 그래서 결국 너랑 너를 더하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7이었습니다. 거기다 얼마를 곱하래? 마이너스 30을 곱하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70이다. 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계산은 좀 길어지고 있는 듯해요. 예. 최고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어. 스몰 fx와 라지 fx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킨다 이거야. 이런 관계. 근데 얘가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조건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거는, 아, F1이 얼마다? 0이다.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F1이 0이다? 요런 사실 하나 알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X를 지금 최고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놔준다면 여기다 1 넣어줘버려.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하나 나오는 거다. 이와 같은 식이. 자, 그리고 어쨌든 2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리고 얘가 결국 보면 x-1 곱하기 뭐 요런 형태의 어떤 2차 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네. 1,0을 지나잖아. 그런데 지금 2차 함수라고 그랬어.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과 7부터 8까지 적분한 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예.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여기가 0, 여기가 1. 그럼 쭉 간다면, 이미 그림이 좀 그렇지만, 뭐 1, 2, 3, 4, 5, 6, 7부터 8까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차 함수 중에 여기 적분한 거랑 여기 적분한 게 같다. 그 얘기는 이 가운데가 대칭축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여기를 지난다고 그랬잖아.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7. 예.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도 우리가 알아내게 돼버린다고. 얘가 x-7이었던 거야. x-7. 이런 것까지 확실히 정해진다. 물론 해설지는 어떻게 할까? 대칭축.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같다. 그래서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2, 3, 4. 여기가 4였던 거야. 예. 근데 그걸 통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나갔어. 대칭축 여기라는 걸 알아? 그러면 7이라는 것도 아니까 fx 완성돼 버린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0부터 얼마까지 적분할 거냐면 3까지 적분하는 거야. 3까지.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fx에 대해서 적분해라. 이건 뭐 넓이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적분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fx 전개한 데다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 이거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 정적분 값 찾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적분해 버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예,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돼버릴 거고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됩니다. 3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9, 94, 36, 마이너스 21 예, 하면 이게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6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죠. 안 써먹었죠. 그죠?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0부터 3까지 뭐 마이너스 나갔고 fx dx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파트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 적분하면 라지 fx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준 거죠. 이거 빼준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게 이제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뭐 스몰 fx 나왔으니까 스몰 fx를 구했잖아. 그 스몰 fx 구한 거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적분하라며 뭔 상관입니까?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서술형에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점, 아까 요 대칭점, 나에 대한 해석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어. 예.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더하기 g2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아, 요거 중요한데요.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예. 네.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아, 어디서 본 적은 있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어? fx 곱하기 gx 너를 갖다가 미분해 버리면 너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한 게 너잖아. 그럼 너를 적분해 버리면 아니 너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너가 나오는 거지. 아,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적분을 할 거야. fx, gx. 그러니까 너를 적분한 게 얘가 된다라는 걸 모르면 안 된다고. 너를 적분한 게 이거야? 너를 미분한 게 너야? 이런 관계야. 적분하면 너야? 미분하면 너야? 이런 관계로 보는 거죠. 근데 얘만 적분하면 돼? 얘가 울고 있잖아. 얘도 적분해줘야죠. 적분합시다. 적분하니까 얼마 나오나요? 3으로 나눠버리면 15x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1,2를 지난다 라는 얘기는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1차라는 얘기지. 1차.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f1은 2가 된다라는 뜻이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 조건 봤더니 f0, g0 어? 여기다 0 넣어볼까? 0 넣어봐. 그러면 3은 0 넣어봐. C. 따라서 C가 얼마? 3이다. 이 얘기지. 자, 다항함수와 다항함수를 곱했더니 너가 나오고 있으니, 네.

해. 너가 몇 차? 1차. 그럼 너는 몇 차? 2차.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할 거예요. 15, 1, 마이너스 11, 그리고 3. 얼마 들어갈까요? 3 들어가지 않을까? 3? 3 너무 커지나?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아니면 계수의 합을 봐봐. 4, 4. 아, 마이너스 1 들어가네. 그래서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해보는 거죠. 여기가 15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이니까 3x, 5x. 여기 3, 여기 1. 그럼 안 되지. 여기가 3, 여기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4. 딱 되네.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냐면, 얘가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 5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fx일 거야. 분명히. 그리고 계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두 다함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1 넣어주면 2, 1 넣어주면 2, 1 넣어주면 2, 다 되네. 다 1 넣어주면 2가 나와. 예. 그러니 우리는 너가 fx일 때, 그러니까 fx, gx가 있는데, 너가 fx라 그러면 gx는 3x-1, ox-3 이렇게 돼버릴 거고. 그죠? 그 다음 너가 fx라면 gx는 x 플러스 1, ox-3. ox-3. 예. 만약에 너가 fx라고 한다면, 너가 fx라고 한다면 여기는 x 플러스 1, x, 3x-1, 요게 gx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 여기에서 만약에 3x 뭐 플러스 1이었어. 그러니까 1 넣어주면 4가 되고 있잖아. 1 넣어주면 2니까 너가 아니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요 앞에 2분의 1이 있었다면 1 넣어주면 2 나오는 거잖아. 다른 데에다가 나머지 2를 곱해줘도 된다. 이런 거라고. 근데 1 넣어줘보면 여기가 다 얼마야? 2야. 그러니까 fx가 될수 있는 건 무조건 얘네들 이렇게. 그리고 계수의 변화가 없다고. 예, 최고 창의 계수의 변화가 없어. 자, 이랬을 때 f3, 여기서 f3을 구하라면 3은 얼마예요? 3 넣어주면 4, 3 넣어주면 8, 3 넣어주면 1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2를 넣어줄 거예요. 2 넣어주면 5, 그다음 2 넣어주면 7, 5, 7, 35. 예. 2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7, 21. 이렇게 될 거고, 2 넣어주면 3, 2 넣어주면 5. 5.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15.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계산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3, 15. 8, 21, 12, 15. 예. 그래서 이걸 더하면 너는 39가 나올 거고, 너는 29, 너는 27. 제일 큰 거는 너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최댓값 얼마? 39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이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나가는 것도 과정에서 뭐를 fx라고 하고 뭐가 gx가 되냐, 이거 중요하지만 가조건이 무지 중요한 겁니다. 가조건. 이게 정말 큰 핵심이에요. 예.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 equal 0에 실근의 최댓값, 최소값 빼봐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이게 f'. A잖아. 예. 네. F 프라임 A. 그러면 A 대신에 X라고 쓰면 끝나는 거잖아.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FX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FX. FX 구해보면 E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0,8이 FX 위의점이니까 0 넣었을 때8 나와야 돼. C가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FX 마찬가지로 이거 정리해 줄수 있지 않나? 이게 EX제곱으로 묶어봐. 그러면 X-1. 그다음에 마이너스 8로 묶어봐. X-1. 그러면 X-1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가능해요? 그럼 얘가 2에 X-1, X 플러스 2, X-1. 이퀄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FX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인 실근이라고 그러면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네. 아, 여기 2죠? 제가 잘못했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가장 큰 값, 너가 최대값, 너가 최소값. 이거에서 이걸 빼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4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별거 아니죠. 네. 자, 서술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FX가 3차가 있어. GX가 이러하대. 아, 이것도 잘 봐보세요. GX가 이거래. 근데 이걸 보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이거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fx 더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f 프라임 x. 아, 이거 정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정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x 플러스 2에 fx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아, 얘를 미분하면 너야? 그럼 너를 적분하면 너지. 맞죠? 너를 미분한 게 이거라고. gx라고. 그럼 GX를 적분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너가 되는 거잖아. GX를 적분하면 너가 되는 거라고. 너가 되는 거라고. 근데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 3을 갖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인 거고,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3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가능하겠죠? 여기까지도. 예. 물론 이제 fx를 구해서 우리가 뭔가를 뭐 찾아 나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냥 그러면 제가 이게 이거를 미분한 게 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미분해 준게 gx라고요. 그럼 gx를 뭐 하면 적분해 주면 너가 되는 거잖아. gx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gx를 적분해 너잖아. x 플러스 2에 fx가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fx가 저기 다 있으니까 fx는 구해지는 거고. 예. 그래서 1 넣어줘. 그러면 3, f, 1. 마이너스 0 넣어줘. 2, f, 0.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한번. 그 F1 찾아주고 F0 찾아주면 되는데 FX 여기 있었죠? 3차. 요거 이용할 거거든요. 요거. 그 쟤를 미분해. F'X를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될 건데 마이너스 1 넣어줘. 그럼 3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얼마? 0. 따라서 A는 1. 1. A가 1이야. A가 1. 그다음 마이너스 1 넣어줘. 그럼 마이너스 1, 2, A가 1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B, 너가 3이야. 그럼 넌 없어지고 B가 얼마야? 3, 이렇게 나오네. 아, FX가 다 나왔어.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FX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1 넣어줘. 1 넣어주면 얼마예요? 1, 2, 1. 3이니까 7. 이거 값이 7.

이렇게 되겠네. 37은 21에서 236을 뺐으니까 얼마? 15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 이렇게 해서 여섯 문제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내신 고난도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산수만 늘어나는 격인데요. 예, 당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해봐라. 넌 상수야. 상수. 너를 k라고 놔볼게요. k라고.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돼버릴 것이다. 네. 이런 상황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fx를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를 적분해버릴 거야. 적분해버리면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아, 너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k야. ft, fx를 0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한 게 k야. t 대신에 x로 생각해도 똑같은 거죠. 그냥 너를 적분할 거니까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2분의 k, x제곱 플러스 cx. 여기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1 넣어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c가 k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C와 K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온 겁니다. C와 K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온 거지. 예. 좀 이따가 정리해요.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럼 C, 마이너스 2분의 K. 요게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12분의 1. 요런 식이 하나 나온 거고. 예. 그 다음, 두 번째 식. F1? F1. 여기다 1 넣어줘. 그럼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C 플러스 6분의 1은 아까 얘를 뭐라고 놨죠? 우리가 K라고 놨죠. 우리는 C와 K에 대한 식이니까 너가 2K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K 있고 얘 넘어가. 그럼 너는 없어졌고, 그럼 C 마이너스 K는, 그죠?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잡아줄까요? 예, 그래서 연립해 버리는 거죠. 예, 이거에서 이거 뺍시다. 그래서 이거 빼면 2분의 k는, 예, 이거 12분의 2죠? 예, 이거에서 이걸 빼. 그러니까 12분의 3, 이거는 4분의 1. 따라서 k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죠. k가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2로 나누면 4분의 1. 예,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1을 해주면 얘가 12분의 3이 될 거니까 12분의 4가 나오겠죠? 그럼 C는 얼마?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C가. 이렇게 다 나왔어요. 따라서 F2의 값은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4. K에다 2 곱해주면 1. 3분의 1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에다가 3분의 1을 더할 거니까 3분의 1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t에 대해서 fx 얘를 적분하는 건데, 0보다 작을 땐 너잖아. 0보다 클땐 너고. 그럼 마이너스 t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4를 적분해 주고, 0부터 t까지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4를 적분해 주는 겁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적분을 좀해 보세요. 아니, 그냥 적분한 다음에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t 넣어준 거 빼. 적분해. t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 그래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48t.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걸 제가 gt라고 해볼게. gt. 그 이거의 최댓값을 구하라는 거야. 양수에 대해서. 그래서 너를 미분하는 거지. g't.

t를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48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4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4와 4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돼서 원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고. 근데 t가 0보다 뭐할 때야? 클 때. 0보다 큰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g4라는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g4.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냥 4를 넣어주죠.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 48 곱하기 4. 이거 그냥 할까요? 마이너스 64에다가 이거 해주면 얼마예요? 192가 되나요? 192. 4를 해주면 4, 46, 4, 8에 32.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128. 이렇게 되나요? 128. 최대값이 너로 픽스될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야, 이거만 어려워진 거 아니야? 적분을 하는데 이 fx가 하나가 아니야?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달라. 그럼 당연히 0보다 작을 때는 이 마이너스 t는 음수일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를 적분해주고 0부터 t에서는 너를 적분하고 이게 뭐 적분이 어려워? 2분의 5 x제곱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t 넣어준 거 빼고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플러스 24x 해준 다음에 t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고 뭐가 어려워? 별거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냥 0 넣어주면 0이잖아. 짧게 계산해 보세요. 0 넣어주면 0. 그럼 0 마이너스, 마이너스 t 넣어주면 2분의 5t 제곱이니까, 아, 얘가 2분의 5t 제곱이 나와 버릴 거고, 여기다가는 그냥 다 t만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얘 제가 빼먹었네. 큰일 날 뻔했잖아. 여기 24x, 0 마이너스 t. 아, 제가 여기 때문에 주춤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다 0 넣어줬을 때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24t 이렇게 돼버리니까 2분의 5t 제곱 플러스 24t가 처음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예.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도 t 넣어줘. 요거 대신 다 t로 바뀐 것뿐이죠. 그러니 너 없어지고 얘 내고 24t, 24t, 48t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다. 자, 3번 한 문제 남겨놓고 제가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정적분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요 3번 문제 해결하고 정적분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3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4번째 시간이죠. 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 팁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자, 책상에 핸드폰이 있으면 어때요? 누구한테 핸드폰이 올지, 스마트폰이 울릴지가 기다려지죠. 예. 그래서 우리 시야에서 공부를 방해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그 밖의 것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전원을 끄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요. 자, 두 번째 팁은 작은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공부해야지 이런 목표가 아니라 20분만 요 페이지를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짧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그 만족감, 그 성공감이 이제 쌓여서 나중에 큰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팁. 첫 번째는 자,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자. 두 번째는 짧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5번. 그러니까 25번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건데 아주 쉽진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 자, 세 번, X세제곱의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 전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항을 구하면 좋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전개를 좀 하면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EX-1에 5제곱과 X를 곱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EX-1제곱에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의 X세제곱의 항과 여기 있는 친구의 X세제곱의 항을 더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번과 2번이나 할게요. 자, 1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EX-1의 5제곱에 X제곱항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X랑 만났을 때 3차항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EX-1의 5제곱에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어떻게 시작될까? 5제곱이니까 O, C, R로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괄호 두개 뚫어주시고, 이렇게. 여기는 EX, 그리고 마이너스를 쓰고요. 여기는 R과 O-R제곱. 자, 잊지 말자. 뒤에는 이렇게 X가 있다. 그럼 X세제곱을 구하려면 아래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좋을까? 여기 이미 X가 있기 때문에 X제곱이 됐을 때 곱하면 X세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아래다가 어떤 값을 곱한다?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되겠다. 자, 대입해보면, 자, OC 곱하기, 자, 아래 2를 대입했을 때 4X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 2를 대입했을 때, 자, 지수가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의 홀수제곱, 뭐다? 마이너스를 대고요. 뒤에 X가 있죠. 그러면 OC가 뭐야? 10이잖아. 그리고 4가 있고요. 마이너스를. 여기는 세 개의 친구를 잘 곱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0이 되고요. X제곱과 X가 만나면 X세제곱. 이렇게 해서 1번 친구의 3차항은 계수가 마이너스 40인 것을 구했다.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자, EX-1의 5제곱에 일반항 쓸 건데 여기 있는 R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K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그래서 자, 구멍 두개 뚫어주시고 여기는 EX-1. 자, K를 썼다면 자, 지수끼리 더했을 때 5가 되려면 여기는 5-k제곱이 와야겠다. 자, 여기서 x세제곱을 얻으려면 k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될까? k에 3을 대입했을 때 x세제곱을 얻을 수가 있잖아. 대입하면 5c3, 그리고 뭐가 돼요? ex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자, 곱하기. 자, k에 3을 대입했을 때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한 번에 가볼까? 자, K에다 3을 대입했을 때 EX 전체 세제곱이니까 곱하기 8X 세제곱, K에 3을 대입했을 때 지수가 짝수니까 곱하기 1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숫자는 5C3, 10이죠? 8, 1. 자, 세 친구 곱했을 때 뭐가 되냐면 자, 80이 돼서 자, 80X 세제곱.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자, 1번에서 얻은 3차항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40, x세제곱이 되고, 자, 2번에서 얻은 3차항은 80x세제곱. 그러면 더했을 때, 결과는 40x세제곱이 되고요. 자, 우리가 찾는 x세제곱의 계수는 40. 답은 40이 되겠다. 괜찮죠? 자, 정리할게요. 이 문제를 쉽게 풀려면 처음에 뭘 하면 좋았다? 분배라면 좋았다. 이때 첫 번째는 어때요? 이미 x가 있으니까 이 친구의 2차항 x 제곱이

중요했고, 얘는 나홀로 EX-의 5제곱이 있으니까 3차항이 중요했는데, 자, 둘다 이렇게 일반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문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자를 썼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자, 할만하죠? 이 정도면? 자, 지금 2항 정리 풀고 있는 거고요. 자, 2항 정리에서 25번 정도면 한 중간 난이도는 된다. 자, 이번에도 25번이죠? 자, 2022학년도니까, 연식은 좀 되는데, 자, 난이도는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 a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이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x제곱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하고 풀면 좋냐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자, 그러면 또몇개 해볼게요. x분의 1, 얘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걸 종합해 봤을 때 x의 n제곱분의 1을 어떻게 고치면 좋다? x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고치고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에서 썼었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기 있는 n은 자연수 이렇게. 자, 이걸 갖고서 문제를 좀 쉽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돼? 여기 있는 친구의 일반항을 구해야죠. 그래서 x제곱분의 1이 될 때와 x가 될 때의 아랫값을 잘 대입해서 같다고 하면 a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양수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 써볼까? 자, 5제곱이니까 출발은 뭐예요? O, C, R. 자, 그 다음에 괄호 두개 뚫어주시고, 첫 번째는 x제곱. 자, x분의 a니까 어떻게 고치냐면, ax-1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둘중 하나에다가 r제곱을 쓰는 거예요. 자, 어디에 써도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지수끼리 더했을 때 5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5-를 쓰면 되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자, 그래서 풀어보면, 자, 기존에 있었던 OCR이 있고요. AR제곱, 자, 써주시고, 그리고 X제곱에 5-R제곱이니까, 자,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 두 친구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 10-ER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과 R을 곱했을 때, X에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다 지수 법칙을 잘 적용하면, OCR, AR제곱, X에, 자, 지수끼리 더했을 때 뭐가 될까요? 바로, 10-3R. 여기까지가 일반항이 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X제곱분의 1.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는 지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자, 10 빼기 3R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아래 값을 찾아보자. 자, 아래 어떤 값을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될까? 바로 4가 되죠.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하는 거야. 아래다가. 그렇다면 O, C, 4가 되고요. 그리고 A의 4제곱, 그리고 X에 아래 4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제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O, C, 4는 뭐야? O, C, 1이니까 5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제곱은 X제곱분의 1이 되죠. 이렇게 해서 X제곱분의 1의 계수를 찾았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x의 계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계수를 같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양수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자, 두 번째는 지수가 뭐가 돼야 돼요? 응? x의 1제곱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지수가 1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아래 값은 뭐예요? 3이잖아. 자, 그래서 일반항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자, 아래 3을 대입했을 때 출발은 O, C,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3제곱, X에 그리고 1제곱이 되죠. 자, 정리해보면 O, C, 3은 뭐예요? O, C이니까 잘 계산했을 때 10이 돼요. 10, A 3제곱, X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5A 4제곱과 여기 있는 10, A 3제곱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계수끼리 같다고 두는 거야. 5의 4제곱과 10의 3제곱이 똑같다. 자,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한쪽 항을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싹다 왼쪽으로 넘겨보면, 자, 5a 4제곱에서 빼는 거죠? 10의 3제곱을. 그랬을 때 0이 되고요.
일단 공통 인수를 잘 묶어보면 5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a-2는 0. 자, 그럼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는 누구밖에 없다? 2밖에 없으니까 답은 2. 답은 2다. 됐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전개식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와 x의 개수가 같다고 줬잖아요. 그럼 망설이지 말고 뭘 해야 돼? 처음에 일반항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일반항의 지수가 10 빼기 3 r이잖아. 그10 빼기 3 r이 마이너스 2가 될 때와 1이 될 때의 r의 값을 구한 거죠. 그리고 대입해서 각각의 계수를 구했고요. 그 계수를 같다고 했을 때 a에 대한 방정식을 잘 풀면 우리가 원하는 양수 값을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5번이었죠. 25번을 맞췄죠. 자.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돼. 자, 이제부터는 약간 좀 난이도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26번이잖아. 분명히 26번은 25번보다는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2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하위권과 중위권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면 여기부터 뭐 중위권 안에서도 변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에 전개식에서 x5제곱의 개수가 12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을 통해서 바로 n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n의 값을 구한 다음에 x6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 시작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여기 있는 n이 아니라 1이었다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푼 것처럼 전개수 풀어도 괜찮지만 n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각각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첫 번째 다항식의 일반항은 뭐예요? 일단 4제곱이니까 출발은 4CR이 되고요. 그다음 괄호 두개 뚫어주시고 처음에는 X제곱, 두 번째는 1이 되죠. 여기다 R제곱을 쓰면 여기는 4-R제곱. 그런데 어차피 1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R의 값에 상관없이 1이 돼서 무시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다항식의 일반항. 자, 두 번째는 n제곱이니까 출발은 nc가 되는데 이때 r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k를 쓸까요? k 괄호 두개 뚫어줘 이렇게. 첫 번째 항은 x3제곱, 두 번째 항은 1인데요. 여기를 k라고 두면 자, 지수끼리 더했을 때 n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n-k제곱. 그런데 밑줄이니까 어차피 지수에 관계없이 1이 돼서 무시해도 괜찮다. 상당히 깔끔한 식이 나오죠. 이때 x5제곱의 개수니까 x의 지수를 조사해야겠죠. 뭐 2r제곱, 3k제곱이니까 2r 플러스 3k가 바로 x의 지수가 되겠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x와 무관한 4cr과 nck를 앞으로 끌어주시고 여기는 2r제곱, 여기는 3k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네. 이게 바로 x의 지수가 되죠. 근데 여기는 지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5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단 r이란 친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0에서 출발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바로 최대값은 4야 이렇게. 반면 k는 어때요? 0부터 n까지를 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n까지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는 2r 플러스 3k가 뭐였으면 좋겠다? 5였으면 좋겠다. 그럼 요 조건에 부합하는 rk 순서쌍은 뭐가 있어요? 일단 r보다 k의 개수가 크니까 k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k는 일단 아무리 커봐야 1이죠? k가 2가 되는 순간 5를 초과하니까 1 아니면 0이에요. 근데 k가 1일 때 3k는 3이잖아요. 넘기면 2. 이때 r의 값은 1이 되고요. k가 0이면 어때? 2r은 5. 짝수와 홀수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kr의 순서쌍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요. 이걸 역으로 여기다 대입했을 때 kr에 1, 2를 대입했을 때 x5제곱의 개수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10이랑 같다고 했을 때 n의 값도 구할 수 있겠다. 대입해 볼까요? 자. KR에 각각 1을 대입해 볼게요. 여기, 여기에. 그러면 4CR이고요.
자, NL 값은 아직 몰라.

n이 3이니까 3ck가 있고요. x에 2r 플러스 3k제곱. 이게 바로 일반항이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x6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2r 플러스 3k가 뭐였으면 좋겠다? 6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r과 k의 순서상을 찾아야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k의 개수가 r의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기준을 k로 삼아서 생각해 보면 일단 k는 0일 때, 1일 때, 최대 2일 때까지 가능하죠. k가 2가 되는 순간 6이 되니까. k가 0이 되면 어때요? 이때는 r 값이 뭐예요? 3이다. 이렇게. 자, k가 1이 되면 3. 넘기면 3. 짝수홀수 불가능. 이때는 탈락. 자, k에 2를 대입했을 때 6이고요. 넘기면 0. 그러니까 이때 r은 0이 되겠죠.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경우에 x6제곱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자.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뭐 대단한 솔루션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양이 좀 많아요. 자, 첫 번째는 r이 3이고 k가 이렇게 0일 때. 자, 여기는 일반항에 대입하면 되죠. 자, r에 3을 대입하면 4, c3. k에 0을 대입하면 3, c0이 되고요. x에, 자, 우리가 원하는 6제곱이 나오죠. 자, 계산해 보면 4c3이 뭐야? 4잖아. 3c0은 1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4x에 6제곱. 개수가 바로 4가다. 4가 되겠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r이 0이고요. k가 2잖아요. 그래서 r에 0, k에 2를 대입하자. 어디에? 여기 일반항에. 이렇게. 자, 대입해 보면 4c 뭐예요? 4c 0. 그리고 3c2가 되고요. 자, 지수는 뭐 이미 6제곱인 거 특정이 됐죠, 이렇게? 4c 0은 1이고요. 3c는 3이고 x6제곱. 결과는 3x6제곱이야. 따라서 x6제곱은 이렇게 두 개가 탄생하고요. 두 개를 더해야 돼. 처음에 어떻게 돼? 7x의 6제곱. 그렇다면 자, 우리가 찾는 x6제곱의 개수는 뭐다? 7. 답은 7이다. 됐지?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문제와 다른 점은 바로 두 친구 다 거듭제곱이 4제곱, n제곱이잖아요. 만약에 n이 없었다면 전개해서 첫 번째 문제를 푼 것처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항 두 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쓰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때 첫 번째 조건인 x5제곱의 개수가 10이라는 걸 통해서 뭘 했다? n의 값을 구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x6제곱의 개수. 자, 그러니까 지수가 6이 되는 k와 r의 순서상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1차 방정식을 푼 거죠. 이때 기준은 k로 잡았죠. 왜냐하면 k의 개수가 r의 개수보다 크기 때문에 경우가 몇 가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두 가지밖에 안 됐고요. 각각의 x6제곱의 항을 구한 다음에 더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했다. 이렇게 해서 26번.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었던 25번보다는 약간 더 어려웠지만 못할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항 정리는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 자, 이제 또 하나 26번 볼게요. 자, 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때요?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같은 선상에 있는 26번이에요. 이번에도 지수들이 다 어때? 6제곱, 7제곱이니까 각각의 일반항을 구해서 곱하는 거야. 물론 그때 문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r을 썼다면 여기는 k를 써야겠죠. 그래서 x제곱, 지수가 2가 되는 k와 r의 순서상을 찾는 거니까 이번에도 1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가볼까? 자, 일단 첫 번째 친구는 6제곱이니까 시작이 6, C, R. 자, 괄호 두개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여기 뭐 R제곱을 쓴 다음에 여긴 6 마이너스 R제곱. 아까는 여기 1이 있어서 무시해도 좋았는데, 얘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 자, 계속 해보면요. 자, 두 번째는 7제곱이니까 출발은

C가 되겠고요. 이때 R과의 충돌을 피하려면 K를 쓸까? 자, 괄호 두 개 써주시고 첫 번째는 EX, 두 번째는 1이 되고요. 여기는 K제곱, 7-K제곱 쓰자. 자, 이번에 1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상관없이 어차피 1이 돼서 얘는 지울 수 있겠네. 자, 이제 X끼리 또는 X가 없는 것끼리 모아주면 일단 6CR 앞에 쓰고요. 6CR 쓰고요. 여기 70K도 있잖아요. 자, 7CK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6-R제곱, 그리고 2의 K제곱, 2의 K제곱, 그리고 X에. 자, 보니까 X의 R제곱, X의 K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R 플러스 K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도 R과 K는 모든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R 같은 경우는 0에서 출발한 정수, 그리고 최대값은 6이고요. 자, K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뭐야? 7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 바로 R 플러스 K가. 그러니까 지수가 2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써볼까? 자, R 플러스 K가 이렇게 2가 되니까 순서상은 몇 개가 있겠어요? 얘는 좀 순서성이 많겠는데? 2, 0일 때, 그리고 1, 1일 때, 0, 2일 때. 자, 경우가 세 가지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X제곱을 구하고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각각 X제곱을 구해서 싹다 더하면 되죠. 자, 출발해 볼까? 첫 번째. 자, R은 2이고요. K는 0일 때. 여기 있는 1반항에 대입하면 돼요. 자, R에 2를 대입하니까 6C. 자, K에 0을 대입하니까 7C0. 자, 계속해 볼까? 자, 마이너스 1에, 그리고 4제곱, 2에 0제곱, X에 제곱이 되겠다. 자, 6C는 잘 계산해 보면 15가 되고, 7C0은 1이고요. 자, 마이너스 1에 짝수 제곱이니까 1, 0제곱이니까 1이 돼서, 이 친구는 15X제곱. 자, 하나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K와 R이 각각 1일 때. 그래서 R도 1이고요. K도 1일 때. 자, 여기 일반항 구해놓은 거에 대입해 볼까요? 대입해 보면 6C1, 그리고 7C1. 자, 마이너스 1에 5제곱. 자, 홀수 제곱이네. 그리고 2에 1제곱, X의 제곱. 자, 6C1은 6이고요. 7C1은 7이고요. 자,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 그리고 2가 있고요. X 제곱이야. 싹다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싹다 곱해보면 마이너스 84X 제곱. 자, 이제 3분의 1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다 양이 많네. 세 번째는, 자, K가 2고요. R이 0인 거죠? R은 0, K는 2. 자, 일반항에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자, 6C 0이 되죠. 그리고 7C K가 2니까 2가 되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에 600이 R제곱이니까 6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의 K제곱, 그리고 X의 제곱. 자, 6C0은 당연히 1이고요. 7C는 21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의 짝수 제곱, 2의 제곱, X제곱. 따단, 뭐가 돼요? 자, 84x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세개다 구한 거예요. 15x제곱. 자, 마이너스 84x제곱. 그리고 플러스 84x제곱. 자, 마무리할까? 자, 지금 1번에서 나온 것은 바로 15x제곱. 2번에서는, 자, 마이너스 84x제곱이 되고, 3번에서는 플러스 84x제곱인데, 이세 개를 다 더해봐.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합은 15x제곱이고, 그렇다면 개수는 15. 답은 15가 되겠다. 어때요? 별거 없죠? 자, 이 문제에서도 1차 방정식을 풀었는데요. 앞에 있는 문제보다 좀 양이 길었던 것은 경우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다 각각, x제곱의 개수를 구해서 다 더하면 됐고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반항을 각각 구해야 되고, 이때 K와 R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썼다. 이렇게 해서 자, 26번 문제를 두개 풀어봤습니다. 자, 확실히 25번보다는 약간 더 양이 길다.

이항정리 뭐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신유형 같은 것들은 뭐 이항정리에서 안 내요. 웬만해서는. 자, 이번에 좀 창의적인 문제가 나올까? 짠. 자, 이번에 통계로 넘어갈, 확률로 넘어갈 건데요. 그동안 출제됐던 좀 빈도를 볼게요. 일단 한눈에 쫙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단연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의 계산이 눈에 띄죠. 자, 모평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됐죠, 이렇게. 4년 연속 출제가 됐는데, 어떤 애는 무려 두 문제가 출제됐어.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니까, 올해 수능에선 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새로운 교육과정의 수능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게 뭐예요? 자,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좀 빈대가 많아 보이지만, 이 친구는 꾸준히 수능에서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염둥이 문제는 출제를 안 하고요. 최소 중난이도, 고난이도, 이렇게 중고난이도가 많이 출제가 돼서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때이 문제에서 이제 갈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이상을 원하는 친구들은, 상위권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조건부 확률의 고난도 문제를 많이 연습해야 된다. 독립시험 같은 경우는 너무 횡하죠? 자, 4년 동안 한 번도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없다. 하지만 독립시험 같은 경우는 통계에서의 이항분포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확률 자체로만 봤을 때는 출제가 잘안 되지만, 통계에 있는 이항분포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확률의 연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덧셈 정리 배반 사건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한 문제만 출제가 됐고요. 하지만 확률의 연산이지만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사건의 독립 부분은 어때요? 최근 3년 동안 수능에서 꾸준히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출제 빈도를 정리한 설명을 좀 볼게요. 자, 최다 빈출 유형은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 최다 빈출은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 자, 앞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의 확률은 최다 빈출이고요. 이때 9월 모평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서 한 문항은 반드시 포함되고요. 심지어 두 문제 나왔을 때도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단골 유형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4년 연속 출제가 된것 플러스 변별력 확보 위한 중고난도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에 주목할까요? 확률의 연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확률의 연산은 바로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사건의 독립에 대한 확률의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근 3년 연속 수능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됐죠. 따단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들을 좀 유의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새로운 교육과정 이전 출제 빈도니까 적당히 참고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024학년도 모의평가 25번으로 갈게요. 자, 확률로 넘어왔습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와 B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배반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 공통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A와 B의 여집합이 공통 부분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일반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잖아.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지금 A와 B의 바깥 부분이 요만큼 겹치잖아요. 공통 부분이 있네. 공통 부분이 공집합이라는 조건에 위배되잖아. 이건 안 돼, 이렇게. 그럼 이건 어때요? 이렇게. 자, A와 B의 바깥 부분의 공통 부분이 뭐예요? 이 A잖아요. 이것도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위배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때요? A가 B를 포함할 때. 이렇게. 이때는 A와 B의 바깥 부분의 공통 부분은 이만큼이잖아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다는 조건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출제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요거예요. B가 A를 포함한다. 잘 생각해 봐. B의 바깥 부분과 A의 공통 부분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출제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죠. 뭐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걸 갖고 문제를 풀 거예요. 물론 좀
직관력이 좋거나 공부량이 많은 친구들은 한 번에 여기로 갈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초보여서 그게 힘들면 여러 가지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보고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A가 B에 쏙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조건을 볼게요. A와 B의 교집합. 지금 이런 상태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뭐예요? 바로 사건 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A의 확률이 5분의 1. 그러니까 요만큼 영역에 대한 확률이 5분의 1. 그러니까 원래 벤 다이어그램은 요 안에 집합의 원소들을 쓰는 거지만 문제를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이 영역의 확률을 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A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이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 B에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확률을 물어본 거야. 여기 P라고 할까요? 이렇게 P라고. 그럼 문제의 조건을 보면 PA는 뭐예요? PA는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 PB는 뭐예요?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PB가 되죠. P 플러스 5분의 1이 바로 B의 확률이 된다. 그것의 합이 뭐냐면 10분의 7이 된다. 그럼 P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B에 대한 A의 차집합 P. 이 영역에 대한 확률이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P잖아요. 이렇게. 자, 5분의 1두개 더했을 때 5분의 2고요. 10분의 4니까 넘기면 P는 뭐다? 10분의 7에서 10분의 4를 뺐기 때문에 10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은 10분의 3이 되겠다. 이해되죠? 자, 배반 사건 오랜만에 만났네요. 그냥 A와 B의 배반 사건이라고 조건을 줬다면 손쉽게 문제를 풀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사건 A와 여사건이 배반이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 가지 사건을 좀 여러 가지 경우를 좀 그려보고서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해 보고서 조건에 부합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4번 볼게요. 자,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이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확률이 9분의 1이고요. 자, B의 여사건의 확률이 18분의 7. 자, 여사건의 확률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건 B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합집합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에서 이제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지만 문제 조건을 보니까 좀더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있어 보여. 봐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러니까 요 영역에 대한 확률을 따로 줬잖아. 요 값이 뭐야? 9분의 1이죠? 이게 9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얘가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요 B의 확률만 구하면 되겠네요. B의 확률. 어렵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B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 있는 여사건의 확률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B 확률 어떻게 구할 거예요? 1 마이너스 여사건의 확률인데, 여사건의 확률이 18분의 7. 그러니까 18분의 11. 그래서 여기 있는 연두색 보여요? 연두색의 확률은 18분의 이렇게 11이 되죠. 자, 그래서 다음처럼 쓸수 있는 거야. 우리의 목표는 합사건, 합집합의 확률인데, 일반적인 공식 말고 이렇게 풀자고. 지금 A와 B의 여사건의 확률에다가 그냥 B의 확률을 더하면 돼요. 이때는 두 친구가 중첩됨이 없기 때문에 중복 카운팅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확률이 뭐예요? 9분의 1. 문제에서 줬잖아요. 자, 두 번째 확률은 뭐예요? 조금 전에 구했었던 따끈따끈한 18분의 11. 통분했을 때이 친구는 18분의 2니까 잘 더하면 18분의 13. 답은 18분의 13이 되겠다. 끝. 자, 문제가 이제 좀 추상적일 때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이해를 좀 도우면 좋겠죠?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의 기본적인 설정은 집합 안에 원소들을 쓰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 영역 안에 해당 집합이자 사건에 대한 뭘 쓰고 있다? 확률을 써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24번은 딱요 정도 난이도예요. 자, 그 다음도 24번. 자, 두 사건 AB에 대하여 자, 합사건의 확률 1이에요. 한번 끊어줄까?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은 4분의 1.

PA와 B죠.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과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 같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같다는 건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때 A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이걸 좀 풀어볼게요. 자, 정의에 의하면 PB분의 자, 곱사건의 확률이 되고요. 여기는 PA분의 여기도 똑같이 곱사건의 확률이 되죠. 그러면 분자가 똑같으니까 나눴을 때싹다 날아가죠. 그럼 당연히 분모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PB와 PA는 같은 거다. 근데 PA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거를 P라고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으니까 합집합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합집합 공식의 일반적인 풀이법 어떻게 썼죠? 사건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 이때 중복된 친구가 더블 카운팅 되니까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고요. 자, 합사건의 확률은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1이야 이거. 그 AB의 확률은 P라고 가정했죠? P 플러스 P 이렇게. 자, 곱사건의 확률은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알려줬네. 그다 끝났지 뭐. 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넘겼을 때 1과 만나서 어떻게 돼요? 4분의 5가 되고요. 여기는 2P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P의 값은 뭐예요? 8분의 5. 우리가 찾는 A의 확률이 바로 8분의 5가 되겠다. 끝. 이렇게. 간단하죠? 24번 다음 문제야.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에서 출제자가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A, B 확률이 같다는 얘기다. 이렇게. 자, 기본적인 문제들. 지금은 좀 쉬어가는 거야. 뒤에서 또막 28번 문제 풀땐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쉽게 가자고. 역시 24번이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다들 뭐 대단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된다. 자,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AB가 배반이면 감사하죠? 아까는 A와 B 여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좀 힘들었는데. 자,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A의 여사건의 확률과 B의 여사건의, B의 확률을 곱했을 때 6분의 1. 그럼 A의 확률을 통해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걸 통해서 B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AB는 합사건 했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배반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A와 B는 공통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벤 다이그램 그릴 때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그려주면 되고요. 일단 A의 확률은 뭐예요? 3분의 1. 자, B의 확률을 지금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자, 합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중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곱사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럼 A의 확률은 뭐냐? 3분의 1. B의 확률은 지금 구할 거야. 자, 구해볼까? 자, 일단 사건 A가 3분의 1인데요. A의 여사건의 확률. 자, 써보면 1-PA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곱하기 PB. 자, PB는 알고 싶다. 자, 이게 뭐가 되냐면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이렇게. 자, 지금 사건 A의 확률은 문제 조건에서 알려줬죠? 3분의 1이니까 1에서 3분의 1을 뺐을 때 뭐야? 3분의 2다. 이렇게. 이게 바로 6분의 1. 자, 3분의 1을 넘겨볼게요. 그렇다면 PB는 6분의 1 곱하기 자, 3분의 1 역수는 2분의 3. 잘 계산해보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니까 4분의 1. 자, B의 확률은 4분의 1이었고요. 여기다가 대입하자. 이렇게. 자, 통분해서 잘 더해보면 어떤 값이 될까요? 자, 12분의 7. 이렇게 해서 답은 12분의 7이 되겠다. 어때요? 이 문제 뭐 24번 무난하죠? 자. 자, 이제 24번 좀 탈출해볼까? 아니면 여전히 24번일까? 자, 25번. 약간 좀 업그레이드했죠. 자, 1학년 학생이 한 명이고요. 자, 끊어줘. 2학년은 3명, 3학년은 4명 있다. 자, 8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80%

5가 되겠다. 이때 선택된 2학년 학생 수와 선택된 3학년 학생 수가 서로 같을 확률 구하시오. 좀 보기 편하게 표현해 보면 1학년 한명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2학년 3명 있어요. A, B, C. 3학년은 몇명 있다? 3학년은 4명 있잖아요. 그래서 뭐 A, B, C, D가 있는데 8명 중 5명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2학년 학생 수와 자, 2학년 학생 수와 3학년 학생 수가 어땠으면 좋겠다?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다 써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자, 이 문제 푸는 팁을 좀 얘기해 주자면 기준을 1학년으로 잡는 겁니다. 왜 그럴까? 1학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잖아요. 1학년이 1명일 때와 0명일 때. 만약에 3학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잡으면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죠. 3학년이 0명일 때, 1명일 때, 2명일 때. 풀기가 번거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방정식 풀 때는 이제 개수가 큰 친구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때는 경우가 작은 녀석인 1학년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1학년이 1명일 때, 0명일 때. 지금 총몇 명이 돼야 돼요? 총 5명이 돼야 되는데 1명을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이 4명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 2학년과 3학년의 학생 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명, 2명이면 되겠다. 자, 만약에 1학년이 0명이라면 5명을 똑같이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탈락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이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일단 어떤 시행이에요? 8명 중에서 이렇게 5명을 뽑는 시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학년은 1명만 뽑을 거야. 1명 중에서 1명 뽑을 거야. 따라서 경우의 수는 1시 1. 자, 2학년은 3명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을 선택할게. 3시 2가 되고요. 자, 3학년은 총몇명 있어요?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 2명을 뽑을게요. 4시 2가 되죠. 자, 8시 5는 뭐랑 똑같다? 8시 3이랑 똑같으니까 8, 7 중에 곱을 3, 1로 나누는 건데 3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계산해 보면 56이에요, 56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1시 1은 뭐야? 1이죠? 3시 2는? 3시 1과 똑같은데 3이고요. 4시 2는 6이에요. 분모 분자를 2로 나눠볼까? 2로 나눴을 때 3이고요. 2로 나누면 28이 되죠? 자, 그렇다면 답은 뭐다? 28분의 9. 답은 28분의 9죠. 어때요? 25번인데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정리해보면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은 2학년의 학생 수와 3학년의 학생 수가 같은 거였지만 기준을 1학년으로 잡아서 생각해 봤다. 왜냐면 1학년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를 단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편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분의 9로 답을 구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짠.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자,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2, 곱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일 때, 자,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독립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A의 확률을 아니까, 그걸 통해서 B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B의 확률도 알고, A의 확률도 알고요. 곱사건의 확률도 아니까, 그세 개를 통해서 합사건의 확률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금 A의 확률 3분의 2니까 대입해 보면, 자, 3분의 2 곱하기 B의 확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6분의 1. 이렇게. 그다음 3분의 1을 넘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3분의 1 넘겨보면 넘어갈 때 역수가 돼서 곱해지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니까. 결국 PB는 뭐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진짜 목표인 합사건의 확률로 가볼게요. 자, 일반적인 그 공식 기억나죠? 합사건의 확률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 자, A 확률 문제에서 알려줬다.

0: 3분의 2 플러스. 자, B의 확률 조금 전에 구했다. 4분의 1. 자, 곱사건의 확률 문제에서 알려줬다. 그다음부터 뭐 지나가는 중학생 시켜도 풀 수가 있겠다. 당연히 통분을 한다면 3, 4, 6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가자. 이렇게. 분모 분자 4를 곱했으니까 분자는 뭐예요? 8. 자, 분모 분자에 3을 곱했으니까 3이 되고요. 이때는 분모 분자에 어떤 값을 곱해야 될까요? 2와 2를 곱한 거니까 2가 되죠. 그래서 8 플러스 3은 11이고요. 2를 빼면 9니까 12분의 9.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4분의 3. 답은 4분의 3이죠. 자, 앞에서 이제 푼걸좀 잠깐 또 얘기해 보면 이게 일반적인 합사건, 합집합의 이제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 A가 있고요, B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영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영역과 2번 플러스 3번 영역으로 뭐할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이럴 때 1번 영역은 바로 뭐 A 대 B의 차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죠. 플러스. 자, 2번 플러스 3번은 뭐예요? 그냥 PB가 되죠. 근데 두 친구는 어때요? 1, 2번과 3번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건끼리 배반이야. 따라서 중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돼서 이렇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평가 24번까지 풀었죠.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인간은 의지가 굉장히 나약합니다. 내가 저기 있는 핸드폰 안 만질 거야. 라는 결심이나 의지는 금방 흐트러지고요. 그런 결심이 무너졌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돼. 지금 내 앞에 핸드폰이 있다면, 엄마, 잠깐만 맡아줘 하고, 엄마한테 주거나 안방에 놓거나 전원 끄세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 환경을 바꿨을 때, 나의 학습 습관도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45강에서 더 많은 문제 풀면서 사고력의 향상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 아마 이 시그마 기호는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꽤 많이 본 기호일 겁니다. 네. M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로 생겼는데요. 그 시그마는 그 기본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은, 얘가 의미한 게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너무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합의 기호 시그마 정의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 수열에서 우리가 매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n번째까지의 합해서 SN 기호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가끔 때로는 뭐 A3부터 A4까지 아니면 A3부터 A10까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합을 정의를 할 건데 예의 그 더하게 되는 첫 번째 첨자부터 마지막 첨자까지 아래 끝, 위 끝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다 더해라. 근데 A에서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그래서 1, 2, 3, 4 해서

쫑, 엔까지 싹다 더해주는 기호로서 하베 기호 시그마, 얘가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수열이 2K-1로 들어가 있어요. K가 1부터 N일 때까지 다 더하래요. 그럼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해서 홀수 번째 항의 합들도 이 시그마 기호를 쓰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게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여기는 뭐예요? 네, 첨자가 짝수로 바뀌었죠? N부터 EN까지 짝수로 첨자되어 있는 것들을 싹다 합해라 라는 기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A1, 2, 그 다음에 2 대입하게 되면은 A3, 4, 3 대입하면 A5, 6, 결과적으로 A1부터 A2N까지 다 더한 꼴이 됩니다. 그럼 1부터 2N까지 다 더했다? 얘랑 서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얘가 만약에 중간에 첫 번째 항이 아니라 N번째 항부터 N번째 항 것까지 다 더하고 싶으면 첫 번째 거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다음에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항의 합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뺐다라는 기호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개념에서 이 다섯 개를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첫 번째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습니까? 당연한 내용인데 아, 그렇구나 하고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 두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의 성질들이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해봐 여러분. 두 수열의 합을 한꺼번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항의 합으로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차피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 첫 번째 거부터 n번째 거까지 다 더한 다음에 b 첫 번째 거부터 n번째 거까지 다 더한 걸로 합쳐도 사실은 무방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뺄셈으로 되어 있는데요. a1 빼기 b1, a2 빼기 b2, a3 빼기 b3부터 am 빼기 bn까지 싹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A1부터 AN까지 싹다 더한 합에다가 B1부터 BN까지 다 더한 것의 합을 뺄셈만 해주면 서로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1번, 2번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고급스럽게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생각해봐요. C, A1, C, A2, C, A3, C가 계속 공통인수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 더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했다 해서 시그마의 성질은요, 이렇게 총 하나, 둘, 세 가지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합, 차, 실수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요, 우리 곱셈에 대한 거나 나눗셈에 대한 것은 시그마의 성질은 절대 없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세요.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만 성질이 있다. 곱셈, 나눗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네 번째 건 사실 왜 성질이라고 선생님 안 얘기했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상수항이잖아요. 계속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세 번째 항도 C, 네 번째 항도 C. 총 N개가 나열됐으니까 C가 N개 나열돼 있어? 그러면 그냥 C 곱하기 N 하면 되겠잖아요. 끝.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요 우리 1번, 2번, 3번 요거를 꼭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푸는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 근데 이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요 K잖아요. 1, 2, 3, 4. 무슨 수열이죠? 네,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1인.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 1, 마지막 번째 항 n, 2분의 n의 항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의 곱. 이거 그냥 등차수열 합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막 새롭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시그마 다음에 오는 요 첨자에 얘가 1차식이면 이건 무조건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 시그마 K제곱. 얘는 공식 유도 과정이, 예,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항등식을 활용해서도 할수 있고, 뭐, 블럭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고, 증명 방식이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예, 증명이 꽤 깁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K제곱은 암기 6분의 n,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외워주시고요. 시그마 K세제곱은요, 얘를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전체 제곱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두 개는 꼭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대표 문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시그마의 정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정의에 맞춰서 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명령어가 K1부터니까 A2, A3,

차근차근 다 더할 건데, 9를 대입한 A10에서 끊어라 라는 뜻이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도요. 두 번째 거 한번 쭉 쫓아가 봅시다. 아, 얘는 A1부터 땡땡땡 A10까지 다 더하란 얘기구나. 문제에서 요거 두 개를 시그마 정의에 따라 정의해 놓은 다음에 두 개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네,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A, 2, 3, 4, 5, 6, 7, 8, 9, 10까지는 싹다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냐? 마이너스 A1만 남아요. 끝. 그러면 여기에다가 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 아, 얘는 마이너스에 2 곱하기 1이니까 위에 2. 분모는 1 더하기 1이니까 2. 아, 1이구나.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네. 그래서 시그마의 정의만 가지고도 이 문제를 엄청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싹다 합하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요 합의 기호가 나왔다고 해서 등차 등 뒤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 수열을 쭉 나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나열해 보자. 그래서 나열을 하면 첫 번째 항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구나. 두 번째 항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4구나. 세 번째 항은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얘랑 똑같구나. 2구나. 네 번째 항은 3 더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4구나. 아! 규칙성이 보인다. 2, 4, 2, 4, 2, 4. 예. 2, 4, 2, 4, 2, 4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열인데 총 20개의 항의 합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총몇 쌍이 있을까요? 10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났네. 아, 2 더하기 4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총 10쌍 반복이 되니까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간단한 수열은 쭉 나열해가지고 규칙성 보고 판단해서 바로 계산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의 일반항이 4 코사인 n파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코사인에 대해서 계산을 할줄 알아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식에서 필요한 숫자들은 어떤 걸까 하고 대입을 해보면, 아, 얘는 홀수 첨자들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8다 대입할 필요 없어요. 뭐만 대입하면 된다? 요 자리에 홀수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홀수만 대입을 해보자. 네. 그럼 홀수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1은 4 코사인 n파이니까 1파이니까 코사인 파이예요, 여러분. 코사인 파이. 여러분 계산할 때 뭔지 알아야 되죠, 반드시. 그 다음 A3은 4 코사인 3파이. A5는 4 코사인 5파이.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코사인 개념을 모르면은 이 문제에서 계산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개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는 코사인 X 그래프.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근데 저는 그냥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있는 부분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파이 자리. 네. 0과 2파이에서 얼마의 값을 갖냐면 1을 갖고요. 그죠? 파이일 때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기가 얼마? 주기가 2파이예요. 그죠? 아, 그러면 코사인 파이에 얼마구나.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코사인은요, 주기가 2파이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3파이도 코사인 파이로 계산할 수 있어요. 즉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5파이,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 2파이 빼도 똑같은 값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파이입니다. 아, 얘네들은 다 4코사인 파이, 즉 마이너스 4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나의 값으로 쭉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요자

K자리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K1부터 M까지 마이너스 4.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56이구나. 그럼 계속해서 마이너스 3대 항의 개수가 총몇 개? M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가 M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4의 M은 마이너스 56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M 값이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누어주면은 14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네, 14다.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반드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이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예의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항상 정의대로 쭉쭉쭉 풀어서 쓰시면 돼요. 정의. 1 대입했을 때부터 40 대입했을 때까지의 총 합을 구하시면 되니까 제시된 조건식을 쭉 한번 뭘 의미하는 건지 써볼게요. 얘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1, 2 대입하면 플러스 A2, 3 대입하면 마이너스 A3, 4 대입하면 플러스 A4. 해서 맞불 맞불 왔다 갔다 하다가 40번째 항 넣어주면 플러스 A4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홀수 첨자들이네. 그러면 A1, A3, 땡땡땡, A19까지의 총합이 13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식에서 보면은 얘는 A2, A4, 땡땡땡땡, A40까지 짝수 첨자의 합이 48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고 싶죠? 홀수 첨자들만 따로 정리해보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A1, A3, 땡땡땡땡, A39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은 어차피 다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첨자별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럼 끝났네요. 얘가 13. 따라서 마이너스 13. 플러스 짝수 첨자 48. 마이너스 13에다가 48을 더한 것이 정답이 되겠구나. 정답은 얼마냐? 35가 정답이 되겠네요. 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말뜻, 정의대로 쭉 수두를 나열해서 더하기 기호로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봅시다. 5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로그 N을 만족할 때 얘네들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가만 보니까 요식을 정리하면 A11번째 항부터 A80번째 항까지 싹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해라. 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우리 소위 얘를 뭘로 표현하냐면 SN 요 기호로 많이 쓰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다시 쓰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80번째 항까지를 쓰고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한 걸 빼주면 되겠죠. 아,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얘는 S80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인 S10을 빼주면 되겠구나. 즉, 여기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 80 대입한 거에다가, 즉, 로그 80에다가 로그 10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여기에서 계산했을 때, 우리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네, 로그 10분의 8, 로그 8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 사이에 필요한 개념 이제 써드릴게요. 로그의 성질. 우리 로그 m 마이너스 로그 n은 어떻게 되죠? 밑이 같은 로그에 대해서 네 얘네들을 나누어서 처리해준다. 나누어서 처리한다. 로그 m 나누기 n 이렇게 처리해준다라는 내용 이 로그 개념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수열 파트에서는요, 앞에 내용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로그, 삼각함수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으로 쓸수 있잖아요. 예, 얘는 로그,

2의 3. 네. 근데 이거 선택지에 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여기에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뭐로 쓰면 돼요? 네, 3 로그 2. 여기에서 쓰이는 또 개념이 있죠. 로그의 성질. 로그에서도 시그마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덧셈, 뺄셈, 그리고 실소배가 있어요. 이렇게 진수의 지수로 올라왔던 부분을 실수배처럼 처리해서 앞으로 꺼내어서 쓸수 있다. 그래서 3로그 2. 그래서 정답 선택지에 3로그 2 있죠? 네, 3로그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은 간단하지만 중간 계산 과정에서 이런 로그의 성질들을 알아야지만 한번더 더씩 전개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6번 문제는요, 첫째 항이 주어져 있는 수열에 대해서, 요 앞에 있는 게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의 합이 n제곱이 된대요. 그래 놓고,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얘 식이 그냥 봐도 딱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을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해서 나열을 해보면은, 1 대입하면은 a2. 그죠? 분배해서. 그 다음 얘는 빼기 A2, A1. 두 번째 항은요, A4.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3이니까 A4, A3. 땡땡땡땡 해서 20번째 대입하면 A20 하고 A20, A19.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 시그마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정리할게요. 더할 건데. 첫 번째 대입하면 A3 분배되고요. A34가 되겠네요. 그래서 A3 플러스 A3 곱하기 A4. 2를 대입하면 A5. 그 다음 2 대입하면은 A5, A6이 되겠죠. 아, 플러스 A5, A6. 땡땡땡. 얘는 19번째까지 되네요. 그럼 19번째 대입하면은, 이거 잘못됐네요. 20 대입하면 여기 40이죠. 40, 39. 이렇게 써야겠네요. 40, 40에 39.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쭉 가면은 맨 마지막에 A39에다가 플러스 A39, 그리고 A4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쭉 한번 다 써보고 나니 지워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A3, A4. 마이너스 A3, A4. 그죠? A5, A6. 이런 식으로 쭉다 사이에 지워지는 것들이 있었고, A39, 40 마이너스 있던 거, 플러스 A39, A40. 그래서 맞불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싹다 지워내고 나니까, 남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남는 게, 최종 액기스로 남는 게, 마이너스 A2, A1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A2, A1. 그 다음 A2, A3, A4, A5부터 A40까지 쭉 남아있죠? 그래서, A2부터 A40까지의 총합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싹다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최종 답은 얘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쓴이 식.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지금 n자리에다가 10을 대입하게 되는 순간 얘는 a1부터 얼마? a20까지는요 10의 제곱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0 대입하면은 여기가 40. n자리에다가 20 대입하면은 20의 제곱이니까 400이 되겠죠. 여기에서 내가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요 부분은 400에다가 A1을 빼주면 되겠다. A1은 뭐예요? 6이죠? 그래서 얘는 400-6이 됩니다. 첫 번째 항 빼줬으니까. 그리고 A1은 뭐냐면 이미 6이죠. 나는 뭐만 찾아주면 돼요? A2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식에다가 얘는 N을 20을 대입을 한 거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번엔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A1 더하기 A2는 1이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A1은 문제 조건에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A2는 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30에다가 400을 더해서 430 거기에다가 6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4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답, 제일 복잡해 보이는 식을요, 정에 맞춰서 다 대입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소거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소거되는 것들 딱다 쳐내고 남는 것에서 제시된 조건식이랑 비교해서 나머지 값들을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예, 좀 생각하기는 어려웠었죠. 마지막 발문을 정리해 주는 게이 문제는 킥이에요. 이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얘는 딱 봐도 뭘 써야 될것 같나요? 네. 시그마의 성질을 써야 될것 같아요.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덧셈, 뺄셈, 실수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오로지 그 개념들만 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AK 플러스 BK로 되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어떻게 할수 있다? 끊어내서 쓸수 있다. 그리고 실수배의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요? 실수배? 따로 바깥으로 나와 있으나 나중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나 그 계산 결과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첨자랑 상관없는 것들은요, 다 시그마 앞으로 바깥으로 꺼내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하면은 제시된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앞에 거는 그대로니까 이거 뒤에 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뒤식을 정리해보면, 얘를 정리하면 3 시그마 K1 15 A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5 P 그게 얼마다? 90이다. 그럼 이제 식 정리할 수 있죠.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40이니까 3 곱하기 40 하면 120. 얘는 첫 장부터 15번째 장까지 계속 PPPPPP니까 15P. 그게 90이다. 그럼 15P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30이 되어줘야지 90이 되겠죠? 그래서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P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풀이는 간단해요. 근데 반드시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죠? 네.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이번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두수열 AN, BN에 대해서 요것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써드렸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요, 풀어서 작성을 합니다. 실수배는 꺼내어서 쓰자. 실수배는 꺼내어서 쓰자. 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죠. 아, 요만큼이 15고, 이만큼이 12니까, 네. 4 곱하기 15 계산해주면 60이죠. 네. 3 곱하기 12 계산해주면 36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나? 네.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풀이는 엄청 간단간단하게 나오는데 은근히 이 문제 유형이 학력평가나 뭐 모의고사에서 단답형에서 3점짜리 좀 쉬운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이 또 이제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 두식을 연립해서 제시된 식의 값을 찾는 문항입니다. 그러면 얘를 연립해가지고 요걸 찾아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식을요, 따로따로 뜯어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될 재료를 K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K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분류해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 제시된 조건식을 정리하면 첫 번째 조건식은 3에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0까지 BK는 2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은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그다음 마이너스 2 앞으로 꺼내서 시그마 K1부터 10 BK 그게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7이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와줘야 되니까 시그마 K1부터 10까지의 BK에 해당하는 것은 6이 되겠죠. 그래야지 7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그럼 끝났네. 이거 7, 이거 6, 정답은 13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식 연립해가지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값 구해주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BK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항입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시그마의 성질들만 활용해서 그냥 차근차근 푸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번에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 게이 곱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제곱되어 있거나 세제곱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풀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자? 반드시 풀어서 계산을 해준다. 얘는 뭐다? AK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9. 로 되어 있고 반드시 풀어서 작성을 해야 하므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0까지 9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9라고 쓰면 진짜 큰일 나요. 얘도 시그마가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제시되어 있는 식에서 우리가 시그마 AK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씩 정리를 해보면은, 시그마 K1부터 10까지 2 앞으로 꺼내고 AK. 시그마 1 남는 건데, 1부터 10까지 1이니까 플러스 10. 그것이 30이다라는 식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시그마 K1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네, 요만큼이 10이 나와줘야지 20 더하기 10에서 30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10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0이구나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죠? 99999 해서 총 10개가 있는 거니까 90이 되겠죠? 네, 요만큼이 90이다. 그럼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이제 시그마 AK의 제곱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이두 번째 식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이 부분을 곱셈을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시그마 곱셈으로 처리하면 큰일 납니다. 시그마의 성질은 덧셈, 뺄셈, 실수배만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AK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낼 거니까 얘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이잖아요. 근데 그게 총 10개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그게 얼마다? 25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은? 네, 35가 되겠죠. 얘가 35다. 35여야지 10에서 25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35가 될 겁니다. 그만큼이 35다. 그럼 이제 나머지 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해 볼게요. 35, 마이너스 60, 플러스 90. 뒤에 거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30에다 35 추가해서 정답은 얼마다? 65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65. 자, 이번에는요. 11번 볼 건데, 그 전에 여기다가 참고로 하나 꼭 알려드려야 될게 있어서 써드릴게요. 얘는 개념은 아니고 참고예요. 정확히는 주의사항입니다. 시그마에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요 AK, BK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자꾸, 예, AK 곱하기 BK 이렇게 쓰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 예,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 같지 않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나누기 BK가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 나누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네. 시그마의 성질은 딱세 개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 약간 로그의 성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의 성질처럼 미시 같은 로그에 대해서 덧셈, 뺄셈, 실수배 있었던 것처럼 곱셈, 나눗셈은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워진 거지 나눗셈 연산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시그마도 어떻다? 네. 곱셈, 나눗셈에 대한 연산은 없으니 그거의 성질을 함부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이걸로 함정을 파놓는 시그마의 성질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꼭 주의해 주세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수열 AN, BN에 대해서, 네, 이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곱하는 형태로 설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나는 항상 답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답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안에 있는 것을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AK, BK 하고 마이너스 6AK 플러스 2BK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건데 시그마 AK, BK는 하나로 뜯어서 쓸수 있다. 네,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거는 따로따로 끊어 쓸수 있다고 했죠. AK, BK.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마이너스 6AK 플러스 2BK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가 총 8개가 있는 거니까 이거 이제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96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1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108인 거는 이미 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108 쓰시면 되고, 그죠? 요 시그마 1부터 8까지 AK, BK는 108.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얘랑 얘랑 비교해보자. 이게 지금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얘네 둘을 뭐 연립해서 뭐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가만 봤더니 얘한테 얼마를 곱하면, 네,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네, 마이너스 6AK 플러스 2BK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를 바깥으로 꺼내서, 시그마 K1부터 8. 그럼 여기는 3AK 마이너스 BK. 이렇게 작성해 줄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갖고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3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72가 되니까 제시되어 있는 것의 정답은 108에다가 마이너스 72에다가 마이너스 96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 마무리 지어볼게요. 요거 두 개를 빼면, 네, 두개 빼면 36이죠. 네, 36에다가 96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에 정답은 마이너스 60이 정답이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풀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근데 계산 과정에서 이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 식을 가지고 비교대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두 배만큼 됐구나. 시그마 성질 한번더 활용해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이 될때 실수 T에 대해서 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뭔가 양수라는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 무등식을 쓸 법도 한데 마침 얘가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발문과 이 식의 꼴을 보고, 아, 얘는 t에 대한 몇차 함수겠구나. t에 대한 2차 함수겠구나. 그 2차 함수의 뭐를 찾는구나. 최소값을 찾는 문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제시되어 있는 식을 한번 실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이거 시그마는 제곱에 대한 성질도 없고 곱셈에 대한 성질도 없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해요. 그럼 t제곱, ak제곱, 그다음 4TAK 플러스 4. 그럼 이제 시그마 성질 쓸 거죠. 시그마 성질 써서 쫙다 펼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K1부터 10 T제곱 AK제곱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0 4TA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10까지 4.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첨자가 달려 있는 것들은요. 이 첨자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건이 첨자 안 붙어 있는 숫자들이에요. 첨자 안 붙어 있죠? K? 얘는 앞으로 꺼내어서 쓸수 있어요. 실수배로써. 마찬가지. 첨자 안

터이터 4T 꺼내어서 쓸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4가 총 10개 있는 거니까 4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꺼내어서 쓰면은 시그마 성질, 실수배 성질에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 제곱한 거에다가 T 제곱 해주면 되고, 얘는 플러스 4T에다가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10까지 하고 AK 플러스 4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은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습니다. 제곱한 거는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6이에요. 그 다음, 얘는 1부터 10까지 얼마라고 했냐면 2분의 3이라고 했어요. 이만큼이 2분의 3입니다. 네.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해서 계산을 정리해주면은 6t제곱에 4t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6t네요. 플러스 40이죠, 이제. 네. t에 대한 몇 차식이 됐어요? 2차식이 됐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솟값 구하는 문제죠? 예, 최소값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t제곱의 계수가 양수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꼭지점 찾으려면 우리 얘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죠.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려면은 일단 6으로 묶어내면 t제곱 플러스 t하고 플러스 40이에요. 그리고 나서 t제곱의 계수를 이렇게 1로 맞춰준 다음에 1차항의 계수의 값을 반으로 나눠주면 꼭지점에 x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반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6에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4분의 1이 생겼죠. 즉 4분의 6이 새로 생겼죠. 개를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6, 즉 마이너스 2분의 3 추가해준 다음에 원래 있었던 40을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0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최소값, 이거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0은 2분의 80이니까 얘는 계산 결과가 2분의 77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예의 최소값은 2분의 77입니다.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막 D도 나오고 A도 나오고 K도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이 마지막 발문에 최소값은? 근데 2차식이야?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 형태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그 공포심을 덜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대수 파트에서는요, 산술기와 평균 부등식을 쓰거나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들로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의 경우는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분수 형태네. 분수 형태네. 네. 얘네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물론 더할 수도 있지만 총 8개의 분수를 싹다 더해야 되니까 그 계산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할 거예요.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얘가 똑같은 첨자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 수열 두 개를요 더할 수가 있어요. 얘 1부터 8, 얘도 1부터 8이잖아요. 그래서 요두 식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뭘쓴 거냐? 시그마 똑같은 K1부터 N까지 AK. 시그마 똑같은 K1부터 N까지 BK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할수 있다. 더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로그의 밑이 같아야지만 덧셈, 뺄셈 성질 쓸수 있었듯이 얘도 시그마 앞에 있는 것에 첨자들이 완전히 같아야지만 이렇게 더해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서 보니까 분자가 분 모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파란색으로 쓴 식을 인수분해하면 k 더하기 1,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나누고 나면은 남는 게 시그마 k1부터 8까지 하고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얘를요, 저는 따로따로 끊어서 계산을 해주려고요. 따로따로 끊어서 계산해주면은 시그마 k1부터 8까지 k